양치질을 중요하단다. 그래, 역시 아침에는 달콤한 거지. 이게 바로

며느리 아기, 수영에 서만이 피곤하지?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건 아니지, 우리 아기? 걱정하지 마!

괜찮아? 누구 의사 필요한 사람?

무슨 일이야? 뭐야? 아, 이상한 애랑 놀면 안 되는데. 이런.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뭐야,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이야? 아! 짜잔! 근데 내가 안 보인다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 안 보이는 모양이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보여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당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맛있는 산딸기 좀 먹어봐. 어서 먹어보라니까. 뭐야 뭐야, 대체 아무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누군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잡았다!

0: 저기 귀여운 친구, 나랑 결혼하겠어?
1: 아니 싫어요. 이 나쁜 사람 같으니.
0: 어우 뭐라고?
1: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 안 돼.
0: 하하하하.
1: 어, 안 돼요, 안 돼.
0: 나는 슈퍼 마샤. 내가 당신을 구하겠어.
1: 내가 구했다. 나는 용감한 여인. 어, 그래, 슈퍼 영웅. 마샤.
0: 이 험난한 세상. 내가 구해주마.

너희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구해주겠다.

으흠!

Hey!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래 놀이 해간 놀이 재밌어요.
1: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최고는 엄마.
1: 아, 돌아라.
2: 어? 자. 어서 청소해 볼까? 자. 해야겠네.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
1: 그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지?
3: 그러게, 처음 듣는 소리인데.
0: 우리 집에 누가 왔나 봐.
1: 내려가 보자.
0: 엄마가 코 고는 소리였잖아.
3: 엄마가 코 고는 건 처음 봐.
4: 쿵, 꼭 천둥 소리 같아.
3: 근데 엄마가 왜 갑자기 코를 고는 거지?
0: 저번에 곰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코를 고는 거래.
3: 네가 어지럽힌 집을 치우느라 엄마가 많이 피곤했나 봐. 엄마가 자는 동안 청소하는 거 어때? 그럼 엄마도 피곤해하시지 않을 거야.
5: 좋아!
3: 엄마가 깨지 않게 조심해. 쉿, 쉿.

0: 되었구나. 엄마는 꿈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하나 봐. 우리 엄마가 깨기 전에 빨리 청소하자.
1: 그래.

0: 야호! 다 치웠다!
1: 차차차. 이제 엄마도 피곤해 하시지 않겠지?
2: 야, 그런데 왜 이렇게 졸리지?
3: 나도.
4: 아,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 어? 아가들이 여기서 왜 자고 있는 거지?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아가들이 다 치운 거야? 정말 고마워, 얘들아. 잘 자렴.
0: 공블리기 대장 마지.
5: 간다!
1: 우와, 이지 형 잘한다.
5: 에이, 아깝다. 다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2: 간다.
6: 괜찮아, 마지요.
2: 금방 가서 고 가져올게. 참, 동생들은 잘하는데 왜 나만 못하는 거야? 어? 여기 있다.
7: 괜찮나? 진흙구슬을 굴리는 중이었는데 이거 미안하게 됐군.
2: 아니에요. 그런데 새똥구리 아저씨, 새똥구슬이 어떻게 이렇게 커진 거예요?
7: 하하, 그거야 이 쇳덩구리한텐 어려운 일이 아니지. 허허, 이렇게 구슬에 진흙을 묻히면서 굴리면 허허, 금방 커다래지지.
2: 우와, 아, 그럼 혹시 제 공도 크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7: 어허, 공을 크게 만들어달라고?
2: 네, 동생들이랑 공 굴리기 노래를 했는데 저만 잘 못했거든요. 공이 커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7: 그런 일이 있었구만. 걱정 말라고, 이 쇳덩구리 아저씨가 엄청나게 큰 공을 만들어줄 테니.
2: 예, 고맙습니다.
7: 먼저 공에 진흙을 잔뜩 바르는 거야. 공이 찐득찐득해져서 진흙이 잘 달라붙게.
2: 이렇게요.
7: 좋았어. 이제 공을 언덕 아래로 굴려.
2: 네.
7: 어서 공을 따라가자.
2: 네. 공이 엄청 커졌잖아.
7: 잠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 쇳덩구리가 공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지. 어때? 마음에 드나?
2: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면 블록도 다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고맙습니다, 쇳덩구리 아저씨.
7: 뭘 이 정도 가지고. 어디 한번 굴려보라고.
2: 네.

0: 너무 무거워요. 어?
1: 너무 무겁다고? 내가 도와주지. 자, 이렇게. 이럴 수가. 기다려, 이 쇳덩어리가 보이지?
2: 그런데 마주 오빠는 왜 안 오는 거지?
3: 그러게, 아직 공을 못 찾았나?
1: 나다 다들 비켜!
3: 마리아! 마주 오빠! 괜찮아? 우와! 이것 좀 봐! 마지 형이 블록을 다 쓰러뜨렸어!
4: 대단한데, 마지 형!
0: 야하! 내가 해냈다!
1: 직접 공이 돼서 굴러가다니. 마지야말로 최고의 공 굴리기 대장인걸?
3: 맞아! 쇳덩굴이 아저씨, 저도 커다란 공 만들어주세요! 저도요!
4: 저도요!
1: 그럼 우리 다 같이 커다란 공을 만들어볼까?

0: 말을 따러 떠나요.
1: 오늘은 달이 유난히 크고 밝구나.
2: 이렇게 우리가 만든 로켓을 타고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3: 맞아.
2: 난 달이 아니라 꽁지야.
4: 미안. 달이 아니었구나. 달을 따려다가 그만.
3: 달을 딴다고?
4: 달을 따서 공놀이 하려고.
1: 우와, 재밌겠다.
4: 나도 달 딸래.
3: 나도.
2: 근데 엄마, 달을 딸 수 있어요?
1: 글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까?
4: 자, 그럼 달 따러 출발!

0: 아들 갈까지! 이야! 야! 가라 기다려! 내가 간다!
1: 어머나! 달님이 아니라 아가들이 잡혔네?
2: 나를 어떻게 따지?
3: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0: 달까지 날아갈 수도 없고.
4: 아, 우리에겐 로켓이 있잖아.
0: 맞아, 그걸 타면 되겠다.
3: 로켓.
5: 영차, 영차, 영차.
0: 이런 멋진 로켓을 만들자니. 너희들 정말 대단해.
4: 이걸 타면 달까지 갈 수 있을 거야.
5: 영자, 영자.
0: 어서 출발하자.
1: 어, 잠깐. 달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이걸 써야지. 그럼 달로켓 출발합니다.
6: 와!

0: 금이야, 다들 준비됐지?
1: 가이자마라! 엄마!
2: 자, 종이 로켓 달까지 날아갑니다. 모두 꽉 잡으세요.

0: 달나라 여행 어땠어?
1: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2: 아참, 결국 발은 따지 못했네.
3: 맞아.
4: 어?
5: 좋은 생각이 났어.
6: 달 잡았다.
0: 어머, 우리 잠자리 채 안에 달님이 쏙 들어왔구나.
7: 나도.
0: 어?

0: 아직 멀었어요.
1: 눈 뜨면 안 돼.
2: 다 됐다. 보물 어디 어디 있을까요?
0: 내가 제일 먼저 찾아야지. 여기 있나?
3: 찾았다. 우와,
4: 나도.
3: 인형이잖아.
4: 백꾼 키리.
0: 질 수 없지. 뭘 그렇게 찾아?
3: 와, 깜짝이야.
0: 놀라긴. 해왕 도토리라도 감춰놓은 거야?
5: 아니야, 보물을 찾는 거야.
3: 보물? 나도 보물 찾을래. 내가 먼저 찾을 거야.
0: 보물?
3: 여기 있나? 보물!
0: 대체 어디 있는 거야?
3: 찾았다! 보물! 야!

0: 보물이다!
1: 뭐? 어디, 어디? 좋았어! 내가 먼저 봤어!
2: 먼저 잡으면 그만이지!
1: 보물은 내 거야!
2: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보물을 찾을 수 있어.
1: 우리가 어떻게?
2: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1: 오, 이거 괜찮은데?
2: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드디어 보물을 찾았다.
4: 얘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0: 엄마! 어? 우리도 보물 찾았어요!
1: 드디어 떨어졌네?
4: 괜찮니? 끈끈이 주걱 때문에 고생했구나.
3: 끈끈이 주걱이요?
4: 그래, 이게 바로 끈끈이 주걱이란다. 잎사귀 끝에서 끈적끈적한 풀이 나와서 그런 이름이 붙었지.
3: 우와, 그렇구나.
0: 신기해요.
5: 새끼 엄마, 근데 무슨 보물 찾았어?
0: 우와, 고기다.
1: 내 보물.
2: 무슨 소리야, 이건 내 보물이지.
1: 일인데.
4: 둘이 같이 찾은 거니까 같이 놀 수 있게 만들어볼까? 자, 이렇게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거야. 우와!

0: 어렸네.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대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친구들,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봐요.
1: 우와! 준비됐어요, 선생님!
2: 저도요!
0: 우리 종이에 손바닥을 찍어볼까요?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리얼

천방천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모험을 떠나보자. 넘버블록 사그루.
2: 신난다. 어떻게 들어가지?
1: 한번 저 손잡이를 당겨볼까?
3: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1: 5가 4보다 크잖아.
2: 5를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1은 바로 5.
3: 6이 주사위 박사인데 6을 어떻게 부르지? 4
2: 더하기 2는 바로
4: 6. 안녕 친구, 내가 알려줄게. 주사위를 위로 던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3: 문이 7개야. 어느 문으로 가지?
1: 7이 알고 있지 않을까?
2: 7을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3은 바로
5: 4. 오, 난 운이 좋아. 와!
2: 이쪽이야.
1: 누워서 딱 먹기야. 잘 보라고.
2: 길이 없어.
6: 방법이 있어. 깃들을 잡고 지나가는데.
3: 저 위에까지 손이 닿으려면 다리 긴 블록이 필요해.
1: 팔! 팔을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3 더하기 1은 바로
3: 8. 옥토블록 드네.
2: 예!
3: 1, 2, 3, 4, 5, 6, 7, 8. 그네!
6: 안 열려.
3: 정사각형은 힘이 세. 내가 해볼게. 더 커다란 정사각형이 필요해. 9!
1: 9를 어떻게 부르지?
3: 4
1: 더하기 3
2: 더하기 2는 바로 9.
6: 고마워.
1: 2 3
3: 4 완전 4개.
2: 멋지다. 이제 어떻게 나가지?
1: 10이 있으면 로켓을 타고 나갈 수 있겠는데.
7: 10을 어떻게 부르지?
1: 전부 합쳐보자.
3: 4
1: 더하기 3
2: 더하기 2
1: 더하기 1은

0: 19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치워야지. 벽은 너무 위험해.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9개.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9개. 오!
1: 만약 병 하나가 공룡이 된다면.
2: 그럼 1, 2, 3, 4, 5, 6, 7, 8. 위험한 바닥에 초록병 8개. 옥토블록 숨기기. 1, 2, 3, 4, 5, 6, 7, 8 숨겨.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8개.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8개.
1: 여우가 병 하나를 훔쳐간다면. 안 돼!
3: 그럼 1, 2, 3, 4, 5, 6, 7.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7개. 정말 행운이야. 오!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1: 만약 고약한 곰을 깨워버리면.
4: 어?
1: 아니, 귀여운 곰에게 안기면.
4: 그럼 1, 2, 3, 4, 5, 6.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6개. 내 이름은 유. 게임을 시작해.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1: 만약 병 하나가 빙빙 돌면.
4: 우와! 네가 이겼어. 그럼 1, 2, 3, 4, 5. 바닥에 누운 초록병 5개. 예!

0: 초록빵 5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4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4개. 예.
1: 만약 병 하나가 놀러 간다면 그럼 1, 2, 3 삼각형이 된 초록병 3개가 됐네. 알리송. 공중에 전하는
2: 그럼 공중회전하는 초록병 2개.
3: 또 돌아와.
2: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2개.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2개.
1: 만약 하나가 멀리 가버리면 그런 게 바다에 떠 있는 초록병 1개. 안녕 안녕.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1개.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1개.
4: 걸린 초록병에게
5: 안전한 바닥에 상자 속의 숨은
6: 하늘로

Thank you.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 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이벤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엄마랑

0: 예,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커피 구조대 구대의 가족을 구하라.
0: 하늘을 나는 스카이.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어, 안 돼. 잠깐만 멈춰.
2: 왜 그러는데, 스카이?
1: 어? 이 둥지 저의 건가 봐. 쟤 너무 슬프게 운다.
3: 어쩌지? 반토막이 났네. 도로 붙여서 제자리에 돌려놓자. 나뭇가지가 필요하겠는데.
4: 나뭇가지? 나뭇가지 죽기 좋아.
0: 우리가 고쳐준다 할게. 찍찍찍.
3: 러블, 고마운데 장작을 가져오면 어떡해? 쟤는 작으니까 작은 둥지에 살아야지.
4: 그렇긴 한데 쟤도 궁전처럼 큰 집에 살고 싶을지 어떻게 알아?
5: 어, 날씨가 완전 파긋하기 딱이네.
6: 네, 일광욕 파기도 좋고요.
7: 죄송해요. 겁내실 줄 몰랐어요.
6: 누가 겁냈다고 그래? 나 그냥 뭐 아픔했어.
5: 조심해, 얘들아. 너무 빵빵해지면 안 돼. 와, 날아가 버리네.
7: 왔다.
0: 와, 신난다.
5: 저스티나, 줄리우스. 보트 타고 놀기엔 바람이 세니까 다시 끌고 와. 걱정 마, 고마웠잖아. 어, 꽉 잡아, 얘들아. 바람 때문에 잠깐 바다로 왔네. 저기요, 해변에 계신 분들, 우리 좀 도와줘요. 아이구야, 구대인애가 바다로 떠내려가네. 퍼피 구조대를 불러보자.
8: 정말 잘했어, 얘들아.
0: 쟤 방금 너무 고마워라는데?
9: 마숄, 그러면 말이야, 별 말씀을은 뭐라고 해?
0: 찍! 찍!
8: 네, 마조리 할머니, 바닷가는 어때요?
5: 안녕, 라이더. 사람들이 바다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났어. 구대의 시장이랑 쌍둥이들이 탄 큐브가 멋대로 바다로 가버렸거든.
8: 어이쿠, 지금 바로 갈게요.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른다!
4: 마셜, 조심해!
0: 이크! 가지 때문에 가지가지 했네!

0: 높이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들 와줘서 고마워. 구대의 휴장님네 가족이 바다로 떠내려가 버렸대. 우리가 세 사람을 해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스카이. 네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하늘에서 저 백조를 찾아봐.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주마. 넌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가서 저 튜브를 해변으로 끌고 와.
3: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너무 멀리까지 떠내려가기 전에 시장님 네 가족을 찾아야 해.
1: 이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찾지?
2: 내가 바람 부는 걸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마도 보트는 저 방향으로 밀려 내려갔을 거야.
1: 고비! 주마, 네 말이 맞아. 시장님 가족 찾았어. 바로 저기! 예!
3: 여기야!
4: 왔어, 이제 살았어.
3: 어머, 조심해요.
4: 어머머, 미안해.
1: 주마가 올 때까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저건 또 뭐지? 백조가 왔어. 진짜 백조야. 라이더, 백조라니까.
0: 침착해, 스카이. 백조를 놀래키면 안 돼.
3: 얘네 지금 뭐해요, 콩모?
4: 그게 나도 잘 모르겠네. 아가야, 너도 살지? 백조들이 왜 저런데?
2: 안녕하세요, 시장님. 인기가 아주 좋으시네요.
4: 안녕. 그러게, 딱히 부른 건 아닌데.
0: 튜브에 갈고리 줄을 건 다음에 해변으로 끌고 갈게요.
5: 와.
3: 다들 왜 이래?
1: 와, 뭐 이런 일이 다 생긴데?
0: 우리가 와서 겁먹었나? 이번엔 천천히 다가가 보자. 와, 이 녀석들 떼어놔야지 안 되겠네. 그대 시장님, 혹시 치카레타 간식 있나요?
4: 어, 그럼. 배고플 때 주려고 한 다발 챙겼지.
0: 잘 됐네요. 그것 좀 던져주세요.
4: 미안해, 치카레타야. 이번만 양보해줘.
0: 좋았어, 주마. 백조들이 날 따라오면 그 틈에 가서 구대 시장님 튜브를 끌고 와.
2: 그래, 알았어, 라이더 대장.
0: 간식 먹자.
3: 성공했어, 됐다.
6: 백조야, 안녕.
2: 들어갑니다. 구대 시장님, 집에 갈 준비 되셨죠?
0: 우와. 주마, 당장 거기서 나와.
3: 얘네 왜 이래요, 공모?
4: 나도 통할 수가 없네. 착하지, 얘들아.
2: 튜브를 우리한테서 떼어놓으려는 것 같아.
0: 백조 튜브를 보호하려고 저러나 봐. 저게 진짜 백조인 줄 알고.
2: 아, 쟤들 의리 있네. 사람들을 먼 바다로 데려가는 게 문제지만.
4: 귀요미들, 우리 반대로 밀어줄래? 그럼 간식 스틱 다 먹게 해줄게. 백조 모이 스틱을 줘야 하나? 백조들은 뭘 먹지?
2: 되죠? 백조들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물 아래 숨어서 백조들 모르게 가든지 해야겠는데.
0: 물 아래?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인데. 자, 루키랑 러블, 마셜, 물에 뜨는 뗏목이랑 그걸 가라앉힐 큰 돌을 구해줄래?
7: 알겠어, 라이다.
2: 어? 예인선. 어? 구명조끼 작동. 이제 띄울게요.
8: 새까지 세면 한 번에 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2: 좋았어, 러블.
7: 내가 가진 바위 중에 제일 큰 건데. 로키, 너 줄게, 가져.
2: 라이더, 지금 출발할게.
1: 갈까, 마샬? 새처럼 찡찡 노래도 하는 마당에 새처럼 나는 거야, 뭐. 데이트!
4: 어지러워. 그만 좀 둬라.
3: 고모, 우리 어떡해요?
4: 얘들아, 구조대 왔다.
2: 도착했어, 라이더.
0: 알았어. 제자리에. 준비.
2: 물속으로 분다. 백조들이 화가 많이 났는데, 라이더.
0: 스카이, 마셜, 부탁할게.
1: 컹컹 꼬아. 컹컹 꼬아. 이렇게 심각해.
0: 지금이야, 로키. 뗏목을 빠뜨려줘.
2: 주문하신 뗏목 배달 완료.
9: 제자리에. 중

0: 다 된 것 같은데 출발할까? 천천히 살살.
1: 응? 저기 와요.
2: 저런 건 좀처럼 보기 어려운 건데.
3: 콩콩꽉 콩콩꽉 콩콩꽉 우리 전부 친구야.
2: 와, 오늘은 정말 짜릿한 하루였어. 고맙다 라이더. 고마워 얘들아.
0: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그거 아시죠? 혹시 또 바다에 떠내려 가시면 언제든지 저희를 불러주세요.

0: 구조대 동물 목욕차를 구하라!
1: 준비됐지, 럭키? 물어와!
2: 몰라! 진흙탕에 빠졌네, 물어!
1: 이럴 땐 케이틴의 동물 목욕차지! 살았다!
2: 살았다! 우와!
3: 컷!
2: 나 잘했어?
4: 잘했어, 로키. 넌 참 더러운데 소질 있다.
2: 어우, 고마워. 칭찬이지?
4: 그리고 라이더, 영상 찍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얼른 SNS에다 올리고 싶다.
1: 우리도 재밌었어. 이 목욕차도 정말 멋진 생각이고.
2: 어떻게 작동해?
4: 러블?
3: 케이틴의 이동식 목욕차에는 거품 가득 욕조와 씻기는 팔이 있죠. 우리 꼬질꼬질 털뭉치가 뽀송뽀송 손뭉치로 내가 만든 말인데 짱이지.
2: 와, 나 같은 꼬질이도 깨끗해지겠는데.
4: 너 어떻게 알았어? 왜냐면 이번엔 내가 널 씻기는 장면을 찍을 거거든.
5: 됐어. 자, 깨끗하게 좀 있어줄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네 목욕만 몇 시간째야? 아, 샴푸도 없는데 고양이를 알아서 씻기는 기계 같은 거 좀 없나? 어?
3: 우리 꼬질꼬질 털뭉치가 뽀송뽀송 손뭉치로.
5: 아, 나도 저런 게 필요해. 아니 뭐 그렇지. 저기 온다. 얼른 흙뭉탱이를 가져와.
6: 어, 저렇게 더러운 고양이는 난생 처음 봐. 차 좀 세워볼래? 뭐야, 고양이가 아니네? 그냥 흙이잖아? 어?
5: 아하, 고마워라. 잘 쓸게.
6: 뭐예요? 내 목욕차. 라이더한테 전화하자.
4: 와, 로키, 너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본다.
2: 심지어 냄새도 좋으니까 나도 어색해. 여기 어디 진흙 좀 문대고 올 데 없나?
1: 안녕, 케이티. 반응은 어때?
6: 시작도 못했어. 헌딩우 시장님이 또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내 목욕차를 훔쳐갔거든. 너희가 좀 찾아줄래?
1: 그럼 당연하지, 케이티. 버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7: 라이더가 부른다!
3: 어, 안 돼! 조심해, 마셜!
4: 이리야, 액션 영화 출동!

0: 높이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고마워 얘들아. 펌딩어 시장님이 동물 목욕차를 훔쳐갔대.
2: 뭐야?
1: 우리가 저걸 찾아주자. 그래서 이번에 출동할 대원은 체이스? 넌 확성기로 험딩어 시장님한테 어서 차를 세우라고 해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그리고 로키, 넌 만능팔을 써서 목욕차에 걸린 시동을 꺼줘.
2: 초록에너지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2: 안

0: 기다려 흙투성이들아. 동물 목욕차를 우리 마을로 가져가야 써먹지. 도와주진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마. 단추 좀 그만 눌러. 아! 야, 안 돼! 이번엔 뭐야?
1: 저게 보인다! 동물 목욕차야!
2: 바로 시작할게. 락! 확성기!
3: 펌핑원 시장님! 거품기는 끄고 당장 차 세우세요!
0: 내가 여기서 세우려고 이 고생을 했겠냐? 저 성가신 강아지들을 떼내야 하는데. 야옹이들, 방금 내가 말 취소야. 마음껏 눌러!
1: 와, 시장님네 고양이들이 방울에 갇혔어.
4: 조금 위험한데.
2: 맞아.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동물 목욕차야. 거품이 차 밑에 가득 달아붙어서 차까지 하늘로 뛰어버렸어.
1: 로키, 고양이들은 네가 구해줘. 체이스랑 난 펀딩어 시장님을 붙잡고 차를 멈춰볼게.
4: 막 터뜨려볼까?
0: 기뻐해, 얘들아. 다 돌렸어. 야옹이들 어디 갔지? 난 어디 가는데? 아, 내려가는 단추를 눌러야겠다.
1: 받아, 체이스!
2: 그만!
0: 안 돼, 안 돼!
1: 펀딩어 시장님, 괜찮으세요?
0: 아, 괜찮겠냐? 난 진흙탕에 빠지고 내 고양이들은 날아가 버렸는데! 내 고양이들!
4: 괜찮아요. 보실래요? 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전부 여섯!
0: 너희들 완전 깨끗하네. 오빠, 저건 내 모자 아니야?
1: 정말 잘했어, 얘들아. 펀딩어 시장님이랑 고양이는 무사해.
2: 근데 이제 동물 목욕차는 어쩌지? 시내 쪽으로 날아가던데.
4: 저러다 마을에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1: 그 전에 내려오게 하자. 지원을 받으면 되지. 스카이, 주마, 시청 광장으로 와줄래?
5: 알았어, 라이더로 갈게.
6: 치카레타야, 깃털이 더러워졌네. 케이티한테 씻겨달라 할까? 어, 케이티, 목욕차 몰고 와서 얘 좀 씻겨줄래?
7: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시장님. 제 목욕차를 잃어버려서요.
6: 잃어버려? 어우, 곧 찾겠지, 기운내. 저렇게 찾을 거란 말은 아니었는데.
7: 내 목욕차네? 어떻게 하늘에 떴지?
4: 차 아래 거품이 너무 많이 생겼어. 잘도 떠다니네.
1: 우리가 내려줄게. 먼저 거품을 없애고 트럭에 고장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내려오자. 좋아, 얘들아. 작전을 말해줄게. 체이스, 저 목욕차 아래 아무도 못 오게 해줘.
2: 알았어, 라이더.
1: 스카이, 네가 로키를 데려가서 만능팔로 목욕차 시동을 끄게 해줘.
8: 좋아, 좋아, 대장.
9: 준비됐으면 든다.
4: 하늘을 나는 로키! 우후!
1: 자, 주마, 너는 거품을 전부 날려버려. 가자!
4: 바로 가보자고!
9: 뽀글뽀글뽀글, 씻을 준비 됐어? 간다, 로키!
4: 갈 수 없지. 우와! 오늘 거품 목욕만 벌써 몇 번째 하는 거야?
1: 미안하게 됐어, 로키. 이 만능팔로 트럭 시동 좀 꺼줘.
4: 우와, 멋지다. 만능팔! 됐어, 차키 뽑았어.
1: 잘했어, 로키. 이제 차를 내릴게. 데니, 경사로 좀 빌려줄래?
10: 그래, 내가 너한테 그거 하나 못해주겠냐.
1: 고마워.

0: 자, 후진해봐, 주마. 호버크래프트 엔진을 써보자. 무급차를 겨냥해. 됐어! 지금이야! 아! 가라! 거품들아, 안녕!
1: 락! 확성기!
2: 시민 여러분, 모두 물러나세요! 이동식 동물 목격차가 내려와요!
3: 럭키,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보네. 목욕차는 볼수록 대박이고.
4: 바로 일을 시작해야겠는데요?
1: 와, 목욕하려고 전부 줄 선가 봐.
5: 전부는 아니지. 난 너무 많이 해서 안 할 거니까.
4: 라이더, 내 목욕차 찾아줘서 고마워.
0: 고맙긴 뭘, 케이티. 혹시 또 누가 차를 훔쳐가면 언제든지 우릴 불러.
4: 조금만 기다리세요, 구대 시장님. 저 손님만 끝나면 바로 작업해드릴게요.
3: 천천히 해도 돼. 그치, 치카레터?
4: 우리 꼬질꼬질 털뭉치가?
6: 뽀송뽀송 손뭉치로?
7: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0: 얼리면 더 맛있어.
1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2: 우리 여행가자!
13: 환영합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클릭소!
1: 클릭소! 몰라세가!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0: 클릭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0: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호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호르로 동안아라 캐슬.
3: 펫호텔 대소동.
4: 슈퍼펫 미니버스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내리실 곳은 펫호텔입니다.
5: 슈퍼펫들을 만나다니 정말 기뻐. 슈퍼펫들아 어서와. 난 이곳의 안내원인 사라라고 해. 환영합니다.

0: 슈퍼팬들이 왔어요.
1: 안녕, 만나서 반가워.
0: 얘네들을 돌봐줘도 될까요?
1: 그럼 물론이지, 사라.
0: 야호!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이리 와.

0: 괜찮니 얘들아? 정말 장난꾸러기들이구나. 너희를 잘 돌볼 수 있게 도와줄 뭔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슈퍼윙스?
1: 안녕 슈퍼윙스.
0: 난 사라야. 오늘 내가 슈퍼펫들을 돌볼 건데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줄 무언가가 필요해.
2: 슈퍼펫들은 스티커를 좋아해. 말을 잘 들으면 칭찬 스티커를 주는 거야.
0: 칭찬 스티커? 배달해줄 수 있을까?
2: 물론이지. 어떤 주문이든 문제없어.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1: 고마워. 이따 보자.
0: 두바이는 유명한 관광도시야. 멋진 호텔들이 많고 그중엔 펫호텔도 있지. 두바이에는 모래고양이, 아라비아 늑대, 그리고 오릭스처럼 멋진 동물들도 있어.
2: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일이 벌어질까?
0: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칭찬 스티커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고마워 우지야. 슈퍼펫들이 이 칭찬 스티커를 받으려고 말을 아주 잘 들을 것 같은데.
0: 그래도 힘든 임무가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출동할 슈퍼윙스가 필요하겠지? 누구를 선택하면 좋을까? 행동이 바른 슈퍼윙스는 누가 있지? 경찰 비행기 봉반장! 이번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출동 준비 완료! 바로 데미니트 바이로 출발!
1: 괜찮아질 거예요. 택배가 오면
2: 택배 왔습니다.
1: 야호! 도착했어.
2: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봉반장. 사건은 내게 맡겨.
1: 두바이에 온 걸 환영해. 우리 엄마셔. 어? 여기 네 택배.

0: 고마워. 마음에 드니 슈퍼펫들아? 말을 잘 들으면 이 칭찬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 줄을 서세요. 오, 정말 착한 애들이구나. 아카누.
1: 아카누는 우리가 사용하는 아랍어로 잘했어란 뜻이란다.
2: 모두 길을 비켜라.
3: 어? 어?
0: 골든보이! 펫 호텔에 온 걸 환영해, 골든보이. 다음에는 꼭 정문을 이용해 줄래?
2: 정문으로 들어올 시간이 없어서. 괜찮다면 난 좀 쉬어야겠어. 가서 돌아가.

0: 재밌게 놀아. 널 잘 돌봐줄 거야. 여긴 펫호텔이니까. 이따 보자.
1: 아. 발에 모래가 들어갔잖아. 좀 씻고 올게.
2: 너도 칭찬 스티커를 받고 싶구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하나 줄게. 기차를 타게, 날 따라와.
3: 재밌게 놀다 오렴.
2: 자, 모두 타세요. 출발!

이쪽이야. 펫 놀이터에 온 걸 환영해. 신나게 놀아보자.

0: 우리가 도와줘야 해. 슈퍼패트라, 기차를 멈춰주면 스티커를 줄게.
1: 정말 편안했어. 이제야 모래가 말끔히 씻긴 것 같다고?
0: 복패시잖아! 복패! 내가 빼내줄게!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기차를 멈춰야 해!

0: 어디로 갔지?
1: 다시 한번 힘을 합쳐야 할 때야.
0: 그래, 다시 해보자. 로켓 부스!

0: 100장차 2차 멈추기 액션.
1: 슈퍼포인트와 슈퍼패! 해포트와 동물 친구를 구하기 성공!
2: 친구들을 구해줘서 고마워. 호텔도 전부 정리했어. 아까녕!
3: 슈퍼패들이 큰 도움이 됐어.
4: 난 이제 다른 데 가서 쉬어야겠다. 잘 있어.
2: 너도 아주 잘했어, 골든팩. 자, 칭찬 스티커.
3: 어? 미니버스잖아? 또봐, 슈퍼팬들아. 이제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2: 잘가.
5: 고맙다.
1: 슈퍼인스와 슈퍼팩 임무 완료!
3: 오싹오싹 예티 소동.
6: 슈퍼팬 미니버스가 히말라야 눈 속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경고, 눈보라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0: 눈이 그칠 때까지 등산객용 오두막에 있다가 집으로 내려가자, 키마.
1: 좋아요, 아빠. 우와! 슈퍼펫? 안녕, 슈퍼펫들아. 많이 놀랐지? 난 너희가 거대한 괴물인 줄 알았어. 괴물을 진짜 봤다고? 슈퍼펫들이 괴물을 봤대요. 그것도 두 마리나. 설마 예티일까요?
0: 예티는 그냥 전설에 불과하단다. 전혀 겁낼 거 없어. 봐! 밖에 괴물이나 서린 따윈 없잖니? 게다가 눈도 그쳤고. 눈이 또 내리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는 게 좋겠다.
1: 하지만 곧 어두워지잖아요. 예티가 나타나면 어떻게 알아봐요? 슈퍼윙스?
2: 안녕, 하늘이 누나. 슈퍼패틀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3: 그래, 맞아, 호기.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전화가 왔어.
1: 안녕, 슈퍼윙스. 난 키마야. 아빠와 함께 히말라야에서 하이킹 중인데 이제 산에서 내려가야 해. 근데 어둠 속에서 예티를 만날까봐 무서워. 손전등을 배달해줄 수 있을까?
4: 네가 무섭지 않게 도와줄 특별한 손전등을 만들어줄게. 재밌는 노래도 나올 거야.
1: 진짜 다행이다. 이따 보자.
3: 히말라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야. 그곳엔 많은 동물들이 사는데 우연히 예티 같은 전설의 동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2: 정말 꼭꼭 예티를 만나고 싶어.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2: 알았어.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노래가 나오는 손전등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3: 오늘은 누가 좋을까? 괴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대처할 슈퍼윙스 아리.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0: 됐다. 드디어 빠졌구나.
1: 이제 택배만 오면 산을 무사히 내려갈 수 있어요.
2: 택배 왔습니다. 예, 왔어요.

0: 생기지? 난 아리야. 구조할 준비 돼 있어.
1: 네팔에 온 걸 환영해. 이분은 우리 아빠셔.
0: 여기 유택배.
2: 와.
3: 내 손전등!
1: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전혀 무섭지 않게 내려갈 수 있겠다. 빨리 집에 가서 아마를 보고 싶어.
3: 아마?
4: 아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네팔어로 엄마란 뜻이란다.
0: 좋은데요? 히마의 아마를 만나러
5: 출발! 출발!

0: 그냥 나뭇가지야, 키마.
1: 나뭇가지구나.
0: 키마, 손전등으로 음악을 좀 틀어보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이야, 호기.

0: 어? 무슨 소리 못 들었어?
1: 아, 혹시 메아리 아닐까? 아닌 것 같아. 꼭 누군가 우리 뒤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도 안 보여, 키마. 계속 가자.
2: 그래.

0: 이젠 나도 뭔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져.
1: 나도.
2: 아, 노래를 더 크게 부를까?
1: 네, 그렇게 해요.

아,

0: 출발! 로켓 스키! 로켓 스노보드! 파워 부스트! 잡았다!
1: 고마워, 호기. 안 돼, 이거 내 거야. 어? 너 하나도 안 무섭구나. 그냥 장난꾸러기 꼬마 같은데.
2: 저게 뭐지?
0: 전설 속의 동맹이 있냐? 정말 화가 많이 났나 봐. 빨리 피하는 게 좋겠어.
3: 엄마!
0: 아리!

0: 슈퍼인수와 슈퍼프렛 예티 구조 성공!
1: 이젠 예티에 대한 무서운 전설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았어. 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예티를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아. 이거 받아 꼬마야.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고마워 슈퍼빅스.
2: 잘 가라.
0: 슈퍼빅스와 슈퍼팩 임무 완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모여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2: 5월 3일 만나면
3: 8이야.
2: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수호 요정인 미니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미니키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미니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안녕, 미니키즈! 우와! 곳곳에 요리 재료들이 가득하네요. 미니키즈가 오늘은 요리놀이를 하나 봐요.

0: 제니. 제니.
1: 써니.
2: 써니.
0: 이런. 지니가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밟고 넘어졌어요. 어우, 아프겠는데요.
3: 지니.
0: 지니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방안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 니니키즈?
2: 어?
0: 그럼 니니키즈들이 청소할 수 있게 청소 도구를 줄게요.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2: 예!

0: 미니 키즈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방이 깔끔해졌어요. 잘했어요, 미니 키즈. 근데 지금 미니랜드도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니랜드가 깨끗해질 수 있게 미니 키즈들이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바깥으로 가볼까요? 미니 키즈, 여기 쓰레기 봉투를 줄게.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보자.
1: 꽃니, 썸니,
2: 써니,
1: 써니.
3: 예!
0: 우와! 미니 키즈 덕에 미니랜드가 다시 깨끗해졌어요. 수고했어요, 미니 키즈.

함께 놀아요. ABC 미니 퀴즈.

black. Orange, brown.

Red, red, red. Green.

Yellow. Pink. Blue.

green. Red. Purple.

Red. Orange. Yellow. Green.

Yellow. Pink. Red.

빵.

green. Purple. Blue. Red. Yellow.

brown. Black. White. Orange. Pink.

blue. Yellow. Red. Green. Brown.

Orange. Pink. Purple. White. Black.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클릭서!
1: 클릭서! 몰라될까?
2: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0: 클릭서!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0: 클릭서!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음에 가죠!
4: 아빠, 저게 뭐야?
5: 혹시?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정면 버스 별지년 놀이터.
11: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1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1: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0: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아참!
2: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1: 테라시티에 있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3: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4: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0: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5: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6: 좋아 얘들아, 기가 밀도 출동.
7: 그래, 알았어.
6: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9: 참,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 밀다 출동.
6: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7: 그래, 좋아, 아빈!

0: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2: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3: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4: 아쭈!
5: 레이, 괜찮아?
6: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7: 자, 그럼 주사 하나 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4: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3: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4: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 돼.
8: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4: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3: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4: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5: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4: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9: 아이고, 목이야.
4: 진짜.
10: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

0: 아니라
1: 기간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에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다. 어?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 집, 접! 어서 출발하라고!
2: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3: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2: 다행이네요.
3: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2: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3: 그래, 너희만 믿을게.
2: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4: 알았어, 아민.
5: 알았어.
2: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리,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5: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3: 뭐?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
4: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기가붓이 나설 차례야. 기가붓 출동!
5: 알았어, 아민!
2: 포켓몬 변신 완료!
6: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브 변신 완료!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1: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4: 이거라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2: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0: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에너지 방패 작동!
1: 뭐야? 앞뒤 전혀 안 보이잖아.

우리한테 맡겨?

0: 얘들아 고마워. 아쭈!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일,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루루 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0: 병원 분위기 작전!
1: 좋아!
2: 안 돼!
3: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 하는 거야? 저리 비켜!
4: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5: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3: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0: 리더가 된 포키!
6: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0: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응.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5: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0: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1: 뭐? 임시 리더?
0: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7: 야호! 내가 리더다!
5: 뭐? 포키가 리더라고?
0: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7: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8: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7: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9: 우후! 임무 호출이다!
10: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7: 아,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10: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7: 당연하지. 출동하자.
5: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7: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10: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7: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10: 정말?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7: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10: 고마워.
5: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7: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8: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5: 한번 해보는 거야.
7: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5: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7: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땀파기 대장 포키! 땀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5: 난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8: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5: 그리고 난 하늘을 향한 스타스키! 목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다리다 출동!
7: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5: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7: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11: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7: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8: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11: 그래 뭐.
5: 그럴까? 하지만 이거...
7: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3: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0: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토끼!
4: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5: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복희?
5: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토끼!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5: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5: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5: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5: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복희.
5: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3: 루루 언니가.
5: 우리도 같이 갈래.
2: 복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6: 복희, 너 괜찮아?
5: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4: 복희,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5: 정말 그럴까?
4: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5: 그래,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7: 우리는 토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8: 토보와 두더지들이잖아?
9: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7: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5: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7: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다?

0: 위험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1: 위험해.
0: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치어. 자 가자 뜯어지더라.
2: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3: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4: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1: 그래 좋아 복희.
4: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2: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3: 평평하게 만들고
4: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3: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4: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다리자 건설해 볼까?
1: 임무 완수!
3: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4: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3: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2: 다신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4: 고마워 얘들아.
2: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호르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호르로 동안아라 캐슬.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6: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7: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주세요.

0: 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잘.

0: 패션핑의 옷 만들기.
1: 어머, 진짜 멋져. 이 블라우스 나한테 정말 딱이지 않니?

0: 좀 잘 어울려. 레나, 하나 사.
1: 정말 그럴까?
0: 어때?
1: 멋지지?
0: 레나?
2: 우와, 모델인가?
0: 왜 다른 옷을 입었을까? 저것도 마음에 들었나 봐.
1: 다들 나만 쳐다보잖아?
2: 우와, 이상해서 쳐다본 건데?
1: 여러분, 예쁘게 찍어주세요. 이건 아니야.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이런 옷이 아니라고. 패션 천재인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어쩌지. 패션
3: 패션핑? 로미에게 옷을 만들어줘. 걘 공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촌스럽거든. 로미에게 멋진 옷을 만들어주다 보면 좋은 생각이 날 거야.
4: 멋진 옷이라니 다해?
3: 저런 예쁜 옷이라도 입어야 그나마 공주 같지 않겠어?
5: 이런 웨딩드레스 정말 예쁘다.
0: 입어보고 싶지.
6: 나도 입어보고 싶어.
7: 상자가 어떻게 입어?
6: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을 건데.
0: 근데 입고 뭐 하려고? 안에 뭐가 있긴 해, 솔지.
6: 그럼 있지. 자자, 내 멋진 포즈 보이지? 짠!
0: 아휴, 언젠가 패션핑이 캐치되면 걔한테 옷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나나.
4: 패션핑? 리스팅 마을에서 유명한 카리스마 디자이너야, 솔지.
8: 우리 옷도 매번 패션핑이 만들어줬어, 그래. 빨리 캐치하면 좋겠다.
9: 한쪽핑 나잡아봐. 메롱 메롱.
8: 괜찮았죠?
7: 많이 아파? 이런 걸로 울면 안 돼, 루카.
9: 안 울어. 난 용감하니까.
8: 어떡해. 옷이.
7: 루카, 울지 말고.
5: 잠깐만 기다려봐. 자, 이제 됐어.
7: 어? 우와, 감쪽 같은데?
9: 안 예뻐.
5: 미안해, 루카. 급하게 꿰맨 거라.
7: 루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9: 싫어! 이러면 싫단 말이야!
7: 루카! 어디 가? 루카!
9: 어디 있어? 루카! 이게 뭐야? 입기 싫어.
5: 다행히 보는 눈은 있네. 확실히 촌스럽고 초라해, 패션. 천재인 내가 럭셔리한 옷으로 바꿔줄게. 패션! 입어, 입어, 패션! 완벽하진 않지만 어때, 패션?
9: 무겁고 움직이기 힘들어.
5: 역시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더 이상 디자인이 안 떠올라. 패션.
0: 대체 루카는 어디 있는 거야?
4: 캐니핑 알람이?
0: 얘가 패션핑이야, 나나.
4: 이런데 숨어 있었구나.
0: 저기 있다, 로미. 패션핑, 루카에게 장난은 그만둬.
6: 이게 무슨? 네가 그.

0: 이런 롬이구나, 패션. 끔찍해라. 뭐라고? 누가 초록고 끔찍하다는 거야? 아, 참 어이가 없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드는 패션. 뭐야? 대충 뭔데 아까부터 이렇게 가만히 있어 패션.
1: 간신히 빠져나왔네, 큐. 어서 캐치해, 큐.
0: 알았어. 열려라, 제이크리. 열정이 타오른 나라핀 파! 라라! 마음에 솟아난 열정의 프린세스 솔라리스. 새로운 옷을 만들어준다니까, 패시아. 우와! 이게 무슨...
2: 왜 그래?
0: 말도 안 돼, 패션. 프린세스라고 하기엔 옷이 너무 초라하잖아, 패션.
2: 뭐?
0: 내 옷에 참견 말아줄래? 내가 프린세스에게 걸맞는 옷을 디자인해줄게, 패션. 입어, 입어, 패션.
2: 이건 뭐야?
0: 먼저 허리를 아름다운 스타일로 만들어줘야 해, 패션.
2: 숨을 못 쉬겠단 말이야.
0: 치마는 더 풍성하게 패션. 리본은 더 우아하게 패션. 어깨는 더 볼록하게 패션. 어, 액세서리도 더 화려하게 좋겠어.
2: 너무 무거워.
0: 진정한 공주라면 그 옷을 입은 채 날 잡아줘, 패션.
2: 이런 옷으로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야? 피리피 캐치! 프린세스도 위험해, 나나!
0: 너희 옷도 새로운 무늬로 바꿔줄게, 패션! 입어, 입어, 패션!
2: 옷이 바뀌었어, 쭈!
3: 근데 하나도 안 예뻐, 그래.
4: 기분 나쁜 무늬야, 솔지.
0: 뭐? 마음에 드는 무늬가 하나도 없어, 패션. 패션 핑더. 어쩌다 이렇게 감각이 떨어진 거야, 나나.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걸 어떻게, 패션. 평범한 너희가 어떻게 천재의 마음을 알겠어, 패션.
3: 우와, 멋져, 마야 언니.
0: 뭐? 멋지다니, 패션.
5: 자, 다 됐어.
3: 우와, 나를 뚝 닮았어, 쭈.
2: 아, 마야 언니는 최고의 디자이너야.
0: 어째서. 아까 그 촌스러운 옷하고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무슨 마법을 쓴 거지, 패션?
5: 마법 같은 게 아니야. 난 그저 어떻게 하면 루카가 기뻐할지를 생각했을 뿐이야.
0: 뭐? 그럴 리 없어.
4: 마법이 풀려서 소리지. 거기서. 어디 숨은 거지? 이쪽인 것 같은데. 회전 목마, 솜사탕, 분수대 동상 중 하나에 숨어 있어.
3: 저 목마일까? 꼬리 아래 숨은 것 같기도 한데, 꼬래.
4: 저기! 솜사탕 좀 봐! 패션핀 머리 모양이랑 똑같잖아, 나나!
5: 아, 이거 생각보다 쉽게 잡겠는데? 어서 캐치하자.
6: 진짜 맛있다! 좋아, 그럼 누가 빨리 먹는지 내기할까?
4: 그래! 잠깐만, 먹는다고?
6: 자, 하나, 둘, 셋!
4: 패션핀을 먹어버렸어, 나나!
3: 얘들아, 진정했쥬! 다른 곳에 숨어있을 거야!
6: 근데 저 동상이 원래 옷을 입고 있었던가?
3: 아무래도 저게 옷 입히기 좋아하는 패션핀 같은데, 쥬?
5: 좋아, 한번 해보자!
0: 미스틱 핫트윙 봉!
4: 있고 싶었는데, 패션.
5: 역시 맞았어.

0: 점핑 캣츠! 나도 처음에는 모두가 기뻐해주는 게 좋아서 옷을 만들었어, 패션. 패션핑이 만든 옷은 움직이기 편해서 좋아, 빨리! 열에 강하고 아주 튼튼해, 뜨거! 깨끗해서 안심할 수 있어, 삐뽀! 패션핑은 열심이라 늘 응원했어, 힘내! 그동안 잊고 있었어. 내가 옷을 만드는 건 내 옷을 입어주는 이들의 즐거운 표정을 위해서라는 걸 말이야.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좋아하는 옷을 디자인할 거야, 패션!
1: 아, 그럼 내 옷을 디자인해줘! 얘들이 말하는 이런 옷 입어보고 싶어!
0: 뭐? 상자가 입을 드레스는 대체 어떤 디자인이어야 하지, 패션?
2: 얘 또 고민 시작이야, 꿀에. 상자야, 엉뚱한 얘기로 곤란하게 만들지 마쥬.
1: 아니, 상자 말고 안에 있는 내가 입고 싶다니까.
0: 가만히 있어, 패션. 꼼짝 마라, 꼼딱핑.
2: 이건 뭐야, 그래?
3: 정말 예뻤죠?
2: 그치? 보석 티니핑들이 준 보석으로 만든 우정반지라 그런가 봐.
3: 우정반지? 그게 뭐야, 솔치?
2: 우정반지는 친한 친구들끼리 나눠 끼는 반지야. 반지에 서로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는 거지.
3: 영원한 우정을 약속한다고 그래? 상상만 해도 아름다워, 꿀이.
0: 그럼 마야랑 메리루랑 같이 끼는 거구나, 나나.
2: 어? 그치. 어?
4: 루미, 배달이야.
0: 네, 가요.
2: 얘들아, 이거 좀 부탁해.
0: 걱정 마, 루미. 반지는 나한테 맡겨, 나나.
3: 얘들아, 맛있는 간식 먹자, 얌얌.
5: 맛있는 건 절대 못 참지, 솔직히.

0: 약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돼, 꿈딱! 말로 해선 안 되겠군, 꿈딱! 또 그러면 진짜 혼날 줄 알아, 꿈딱!
1: 빨리 줘!
0: 꿈딱?
1: 형아, 그거 나한테 줘!
0: 남의 걸 뺏으면 안 된다고! 꿈딱 말아, 꿈딱! 고마워! 멋지게 사건 해결! 정의는 바로 나! 꼼짝뱅이 지킨다, 꼼짝!
2: 저건 내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3: 다녀왔습니다. 어? 그런데 내 반지는?
4: 나나나나 바로 여기 있지. 어? 어디가 지났나?
3: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꼬래.
4: 어딨지? 이상하다.
0: 잠깐! 이거 혹시 도둑이 된 거 아니야, 솔치?
4: 도둑?
0: 정말? 그럼 얼른 경찰 불러야지, 나나. 도둑이야, 나나.
3: 뭐지?
0: 신고도 안 했는데 벌써 경찰차가 온다고? 누가 날 불렀나, 꼼딱! 나는 정의를 지켜줘! 나는 정의를 수호하는 꼼딱핑이다, 꼼딱! 도둑이나

0: 있다고 꿈떡.
1: 루미, 얼른 대체하겠지.
2: 그치만 우정반지를 꼭 찾아야 하는걸. 어, 도둑이 내 소중한 우정반지를 가져가.
0: 이 나쁜 도둑 녀석. 반지 도둑은 내가 반드시 잡는다, 꿈떡. 야,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꿈떡. 모두 솔직히 대답해 주길 바란다, 꿈떡. 숨기 딱 좋아 보이는군. 어서 나와, 반지 도둑 꿈떡.
3: 에? 나? 그래,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주라, 어?
1: 그거 원래 안 열리는데, 쥬? 어?
0: 반지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던데 사실인가, 꿈떡?
4: 맞아, 나나. 근데 얌얌핑이 가져온 간식을 먹고 나서 보니까 어느새 사라졌어, 나나.
0: 간식이라고? 꿈떡?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꿈떡?
1: 아니, 얌얌, 나는 도둑 아니란 말이야, 얌얌.
0: 그렇다면 왜 그 시간에 간식을 가져온 거지? 꿈떡 말아, 꿈떡.
1: 그야,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런 거지, 얌얌.
2: 꿈떡핑, 얘들은 내 친구들이야. 도둑이 아니라고.
0: 천만의 말씀, 꿈떡. 훌륭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지, 꿈떡.
5: 이제 알겠어.
0: 수수께끼는 모두 풀렸다, 꿈떡.
1: 그래? 범인을 알아낸 거야, 그래?
0: 범인은 바로 너야, 꿈떡.
6: 루미가?
2: 에? 내가 도둑이라고?
0: 모두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하지만 이 몸을 속일 수 없지, 꿈떡. 내가 이 반지를 왜 훔쳐가냐고.
5: 그건 다음 기회에 알려주지, 꿈떡.
0: 아무튼 꼼딱 말아, 꿈떡.
1: 꼼딱 핑도 진짜 가만 안 둬.
7: 어? 로미. 아, 참, 이거 네 거 맞지? 아까 배달 가면서 두고 간 것 같더라.
1: 내 반지! 맡아줘서 고마워요, 이한 오빠.
0: 도둑이 아니었네, 꿈떡.
4: 나를 의심했나?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냠냠.
0: 얘가 도둑이라고 했겠다. 다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레이저 총이다. 지금이다.
1: 뭐야, 총소리를 흉내낸 거야?
4: 꼼딱핑, 거기서
0: 열려라, 제이크리.
4: 눈 같은 평화에 꿀의 핑크.
0: 마음의 펼쳐진 평화의 프린세스 크리스탈. 쫓아오지 말라고. 꼼짝 막 꼼짝.
4: 우리한테 맡겨가나.
2: 그럼 난 다른 길로.
4: 너 딱 걸렸어, 솔직히.
0: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꿈떡.
1: 어? 그거.
0: 아, 조심해. 제법이군.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끈질긴 녀석들, 여긴 못 쫓아올걸? 야! 거기서 솔직!

0: 그렇네. 우연의 까나! 좋은 생각이 났어, 나나! 겨우 따돌렸네. 꼼짝아, 꼼짝이! 검사!
1: 가만! 내가 경찰인데 왜 도망치고 있지?
0: 이것들이? 꼼짝 마라, 꼼짝! 열정의 반사! 꼼짝 빙살려! 꼼짝! 미안해, 솔지! 솔직하네, 뭉게뭉게!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가로등, 쓰레기통, 벽돌 중에 하나야.
2: 꿀에? 나는 쓰레기통이 수상한 것 같아, 꿀에. 숨기 딱 좋아 보여, 꿀에.
0: 솔직히 말하면 난 저 가로등이 수상해, 솔지. 저거 봐! 하나만 꺼져 있잖아, 솔지. 아야! 아야! 아야! 아!
3: 아파하는 벽돌이라 굉장히 수상한데? 미스틱 핫윙 봉!
0: 꼼짝 말고 숨어 있으려고 했는데, 꼼짝!
3: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트리트리 캐치리! 미스틱 큐브 수정으로! 열쇠 트리핑, 꼼짝핑 캐치!
0: 나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꼼짝!
3: 이제부턴 티니핑 성의 평화를 지켜줘.
4: 우리 우정, 앞으로도 영원하도록 해주세요.
2: 사랑해, 얘들아.
0: 근데 로미, 너흰 셋인데 반지는 왜 네 개야, 솔지?
3: 남은 하나도 언젠가 주인을 찾아가게 될 거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코리더 위로 딸기를 톡톡.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굿소 클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1: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주주,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 그러다 넘어지겠어.
2: 어? 큰일 났어!
0: 궤도 번개가 선샤인

0: 누구세요?
1: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비 맞으면 안 돼요. 자.
2: 오, 카이, 좀 멋졌다뇨.
3: 카이 요정님, 우산 고마워요.
4: 잘 쓸게요. 얼른 가자, 신디.
1: 같이 써야죠.
5: 아이고, 저런, 다 젖었네. 우리 애들한테 우산을 양보해줬다니 정말 고맙구나.
1: 감사합니다.
2: 주비주!
6: 그러니까 주주, 우리가 궤도 번개를 잡자고?
2: 궤도 번개? 나도 뉴스에서 봤어. 어떻게 잡을지 생각해보자.
4: 응, 그래. 잠깐만, 여보세요? 네? 조스틴?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6: 왜 그래, 신디? 누구 전화야?
4: 조스틴이 선샤인빌에서 콘서트를 여는데 같이 기타를 연주하재.
7: 조스틴?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조스틴 말이야?
4: 아, 어떡해.
7: 멋지고 성격 좋고 왕자님 같은 조스틴을 만나게 되다니.
6: 축하해, 신디.
2: 안 죽어.
1: 질투가 타오른다. 저스틴 가만두지 않을 거야.
2: 아, 진정해, 카이.
4: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고?
6: 응.
4: 저스틴이 공원에서 보자고 했는데.
6: 어, 저 사람 아니야?
4: 응?
8: 와, 역시 최고야.
9: 난 내일 콘서트 표도 샀어.
7: 저스틴! 저스틴!
1: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야? 저스틴, 가만두지 않겠어.
10: 만나서 반가워요, 신디.
4: 저도요, 저스틴. 콘서트 때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10: 그건 직접 들려줄게요.
5: 내 기타가 사라졌어.
4: 네? 누가 가져간 거지?
5: 안 돼. 내일 콘서트는 어떡하라고.
4: 너희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11: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를 발로 차고 갔답뇨.
4: 뭐야? 누가 그런 거지?
6: 기타를 가져간 사람이 그런 거 아닐까? 빨리 도망치려고 말이야.
4: 타로, 뭐 수상한 거 못 봤어?
2: 혹시 카이?
4: 카이 요정님이 왜?
2: 그게 카이가 저쪽 나무 뒤에 숨어서 저스틴이랑 기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
4: 설마 카이 요정님이 기타를 훔쳤다는 거야?
5: 아니에요, 전 나 아니라고요.
2: 기타를 훔친 게 아니라면 아까 왜 그러고 있었어? 엄청 수상해 보였는데.
1: 그건 신디님이 저스틴하고 친한 게 질투가 나서 기타에 음치마법을 뿌리느라고.
2: 뭐냐고? 너무하다뇨.
4: 카이 요정님, 실망이에요.
1: 잘못했어요.
2: 아니야, 잘했어, 카이.
4: 타로, 무슨 소리야?
2: 주얼 향기 메이커가 있잖아. 그걸로

0: 요정의 마법을 찾을 수 있어.
1: 주주, 얼른.
0: 알았어.
2: 마법의 흔적이 보여.
0: 잠깐! 위험할지도 몰라.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온통 진흙탕이네. 비가 와서 이렇게 됐나 봐. 마법의 흔적이 사라졌어.
1: 아, 진흙 속에 묻혀버린 거야.
2: 뭔가 방법이 없을까? 저 아저씨가 뭔가 보셨을지도 몰라. 가서 물어보자.
0: 아저씨, 응? 혹시 여기서 기타 들고 도망치는 사람 못 보셨어요?
3: 글쎄다. 본 것도 같고 못 본 것도 같고.
4: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3: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 그 사람 옷에서 요정의 마법가루가 빛난다뇨. 천사담이 도둑이다. 잡아야 한다뇨.
4: 기타를 훔친 게 아저씨였어요?
3: 어떻게 알았지?
4: 당신은?
5: 그래, 내가 바로 궤도 번개다.
1: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그 기타를 내놔.
5: 용케네 변장을 알아챘지만 날 잡진 못할걸?
4: 으쌰으쌰.
6: 트윙클 부스트 업!
4: 스타 비전! 모두 날 따라와.
1: 알았어.
2: 그래.
3: 이게 뭐야?
6: 탭탭 레인보우 킹.
2: 도둑은 벌을 받아야겠지?
1: 물론이지.
7: 어? 아니, 저건 궤도 번개?
1: 안녕하세요. 저희가 잡아왔어요.
2: 어머, 여러분은 선샤인빌의 여신인들?
8: 안 돼.
2: 궤도 번개, 너를 절도죄로 체포한다.
4: 기타를 돌려주러 가자.
1: 잠깐, 그 전에 음치 마법을 풀어야지. 주주,
0: 알았어, 타로.
9: 내 기타. 콘서트는 취소야.
0: 아니요, 콘서트는 열릴 거예요.
4: 저희가 기타를 찾아왔거든요.
9: 내 기타. 돌아왔구나. 신디, 어디서 찾은 거예요?
4: 네? 선샤인빌 경찰관들이 도와주셨어요.
1: 맞아요.
10: 안녕하세요, 선샤인빌 저스틴입니다. 이번 공연은 제가 좋아하는 천재 기타리스트 신디와 함께합니다.
9: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10: 저게 뭐가 좋다는 거야?
9: 아름다워. 신들이 최고예요.
10: 시끄러.

0: 아, 또 그날이 왔네.
1: 맞아.
0: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돌아오셨나요?
1: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0: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2: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 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3: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4: 카이 요정님, 죄송해요.
0: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5: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0: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6: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5: 아, 고마워요.
2: 카이, 내가 도와줄까?
0: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2: 야! 여기 벌레가 있네.
7: 야, 갑자기 무슨 벌레?
2: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6: 요정님, 괜찮으세요?
0: 아,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6: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0: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6: 우울했다고요? 왜요?
0: 왜냐하면...
8: 주비주!
6: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0: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진이고요.
2: 카이,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0: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꿀뿔이 흩어졌거든요.
6: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0: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9: 발 드십시오. 이게 뭡니까?
2: 그게 언제 떨어졌지? 대리쳐.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10: 마녀님의 메시지다.
2: 깜짝이야.
10: 루시, 레드나이트,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주비조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나설 테니 각오해라.
2: 뭐라고요?
10: 메시지 끝. 난 간다. 가!
9: 청소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2: 청소는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6: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2: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0: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5: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시드님. 감사합니다.
2: 그럼

0: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거기서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뭐야? 멍청한 요정들 저기 있잖아. 어? 저기 달려오는 게 루시야. 루시가 왔어. 안 되겠어. 어서 매직 필드를 열어야 해. 시크릿 매직 필드.
0: 여기가 어딥니까?
1: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얼른 공격해.
0: 아, 네. 클링 마법 정수기.
1: 이렇게 갑자기 수원 센스 윙.
2: 안 돼. 클링 클링 미라클.
1: 레드마이크! 우리 같은 편이라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니모테로! 니모테로! 어떡해! 갇혔어! 내가 나서야겠어!
0: 바로 진저! 매직 크리스탈!
3: 이건 미스틱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1: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0: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1: 뭐라는 거야? 에잇!
3: 너희 상대는 우리야!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1: 각오해라! 니모테로!
3: 너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1: 누가 이기나 해보자! 니모테로!
3: 이기는 건 우리야! 트윙클 부스 업!

갈게. 네 멋대로. 용서 못해. 미러쉬. 흥!

0: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1: 네?
0: 어? 어머, 어쩜 좋아.
1: 알겠습니다. 그립 마법 정수기! 최대 출력! 아니! 예!
2: 매직 크리스탈!
1: 예! 안 됩니다!
0: 뭐지?
3: 대만 양님이 오셨다!
0: 대만녀라고?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0: 플렉서! 플렉서! 얼마 내가?
1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0: 클릭소!
1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12: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0: 클릭소!
12: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진작 수지집에서 독립할걸. 완전히 우리 세상이잖아. 신나.
1: 볼삼매. 정식 대원이 된 제키가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0: 앞으로라니? 설마 여기 눌러 앉을 생각이야?
1: 당연합니다. 영원히 볼트 선배와 함께 할 겁니다.
0: 그만 좀 떨어져.
2: 얘들아 나와봐. 수지가 좀 이상해.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수지가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군.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그래 그래, 인사 잘한다. 이제야 네가 예의를 알게 됐구나.
3: 뭐라는 거야?
5: 근데 나 왜 인사를 하는 거지?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또 그랬네. 난 정말 왜 이러지?
6: 수지 정말 이상한데? 왜 저러는 거지?
2: 뭐야? 이게 뭐지?
4: 저건 도대체 뭐지?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넌 또 뭐 하는 거야?
0: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인사가 저절로 나와.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1: 저도 안녕하십니까?
2: 저도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4: 다들 갑자기 왜 반갑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인사를 계속했더니 너무 힘들어.
4: 그나저나 아까 그 녀석은 대체 뭐지?
0: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본부에 가보자.

0: 미니 특공대 경신
1: 폴트 세미 백스
0: 루시
1: 제키 미니 특공대 애니멀 드론 사령관님 이번 레인저 슈트 엄청 좋은데요?
2: 느껴보지 못했던 힘입니다.
3: 그 안에는 애니멀 트론의 힘이 담겨있다.
0: 애니멀 트론이요?

0: 나는 애니멀 행성에서 온 라이온이다. 지구에 떨어진 에그킹들을 봉인하기 위해 왔다.
1: 에그킹? 그게 뭐지?
0: 에그킹은 애니멀 행성에 사는 강력한 몬스터들이다. 알에서 막 깨어난 1단계 상태에선 약하지만 2단계 이상으로 진화를 하면 엄청나게 위험해지지. 그래서 에그킹들의 진화를 철저하게 관리해왔는데 뜻밖의 사고 때문에 에그킹의 알들이 지구로 날아오게 된다. 만약 에그킹이 진화를 시작한다면 지구는 위험해진다.
2: 이제 우리 미니 특공대는 라이온과 협력해서 에그킹을 봉인할 것이다. 최근 알에서 깨어나 움직임이 포착된 에그킹이다.
3: 어? 저 녀석 아까 그 이상한 새우야?
0: 인사킹이다. 공격에 스치기만 해도 계속해서 인사를 하게 된다.
2: 지금 즉시 출동해서 에그킹을 봉인하도록.
4: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1: 라이온, 에그킹 말이야. 2단계로 진화하면 얼마나 강한 거야?
0: 에그킹마다 파워는 다르지만 아주 강력해진다는 건 확실하다.
1: 그럼 어떻게 잡아야 해?
0: 가능한 진화하기 전에 제압하고 봉인을 해야만 한다.
1: 어허, 봉인.

0: 아닌. 아, 그나저나 넌 지구는 처음이야?
1: 볼트, 넌 질문이 많군.
0: 어?
1: 그렇다, 처음이다. 정말 아름다운 행성이야. 우리 애니멀 행성처럼. 잠깐! 에그킹의 기운이 느껴진다. 어? 가자, 볼트!
0: 응?
2: 인사킹, 내가 잡아주겠어!
3: 맥스! 맥스, 괜찮아?
4: 난 괜찮아.
1: 이건 인사킹이 분명하다.
3: 뭐라고?
4: 볼트, 어서 가봐. 난 괜찮아.
3: 알았어. 라이온, 어서 가자.
1: 이건 늦었다. 벌써 2차 진화가 진행되고 있다.
3: 뭐? 엄청나게 거대해졌어. 이럴 수가. 엄청난 파워잖아.
1: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 숲 전체가 엉망이 된다.
3: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순 없지. 특공 애니멀 웨폰.
1: 이 녀석이 감히!
2: 멈춰!

0: 나 라이언 스크래치.
1: 애니멀트론 라이언 정말 대단한데? 저 커다란 인사킹을 발톱 공격 한 번으로 물러서게 하다니. 이게 뭐지?
0: 인사킹의 약점을 찾았대. 저곳에 코인을 붙여서 봉인해야 한다.
1: 알았어. 애니멀

0: 잘했다, 볼트. 앞으로는 더 강력한 에그킹들이 나타날 거다.
1: 헤, 문제 없어. 함께 다 잡아버리자고.
0: 좋다.
1: 라이온의 동료들.

0: 하루 만에 겨울이 되다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설마? 이런, 정말 위험한 녀석이 깨어났군.
1: 라이온이 말했다시피 애국킹은 적어도 수십 마리야. 특징도 다양하고 모두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2: 애그킹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1: 애그킹이 부하하면 애니멀 트론만이 그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기가 힘들어.
3: 아쉽습니다.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4: 혀! 하이! 바로 찾으면 한 방에 뿌아! 물리칠 텐데. 지난번에 인사킹 걔도 싸워보니 별거 아니더만.
2: 그렇게 방심하다 당하는 수가 있지.
4: 근데 이상하게 죽지 않냐?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문이 얼어붙어서 열리지 않아!
5: 안 돼!
2: 살려줘!
6: 다들 비켜!
4: 이게
2: 어떻게 된 거지?
4: 에그킹? 이 무지막지한 펭귄은 대체 뭐야?
6: 아직도 뜨끈뜨끈한 녀석들이 남아있다니, 꽁꽁!
7: 루시!
6: 내가 상대해주마!
3: 저도 돕겠습니다!
2: 변신도 무사무탕하다니!
4: 빨리 변신하자! 이 특공대! 변신!
7: 볼트! 세미! 미니 특공대! 이말 드론! 야!
2: 감히 내 친구들을 얼음으로 만들었겠다!
6: 안 되겠다! 힘을 다 모아야겠군, 꽁꽁!
2: 쫓아가자! 라이언, 아무리 찾아도 얼음킹이 보이지 않아.
0: 2차 진화를 하기 전에 잡아야 하는데 여기서 막지 못하면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을 거다.
2: 뭐지?
0: 저쪽이다. 가자! 이런, 진화가 시작됐다.
6: 모두 알려주마. 이어나라.

0: 별거 아니군.
1: 어?
2: 이런, 사라지질 않잖아.
3: 얼음킹은 뜨거운 물로 상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라이언 파이어!
4: 나를 화나게 했겠다! 받아라! 영원히 잠들어라! 가랴!

0: 대장, 제가 구해드릴게요.
1: 너희들은 뭐냐? 이겨 나빠져라!
0: 포크 헤로!
1: 좋았어! 내가 처리할게! 지야! 제! 미니멀!

0: 확인 완료!
1: 소개하지. 애니멀 행성에서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이다.
2: 호크라고 한다. 라이온 대장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3: 나는 엘리야. 반가워.
4: 내 이름은 피콩이야. 너희 진짜 멋있더라.
5: 반갑다. 난 볼트. 이쪽은 세미.
1: 모두들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0: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실 거면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두고 혼자 가실 수 있습니까?
1: 맞아요. 대장님을 돕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걸요.
2: 못 가요. 아니, 절대 절대 안 가요. 이렇게 위험한 곳에 대장 혼자 둘 수 없어요.

0: 고맙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1: 대장 최고!
2: 정말이죠!
1: 알겠습니다, 대장님!
3: 우리도 잘 부탁해, 애니멀 트론. 아.
0: 좋다. 잘해보자, 미니 특공대.
4: 홍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이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는 딸기 농장.
5: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2: 8이야.
1: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넌 누구야? 응?
1: 누구긴 나야 나. 내가 진짜 멋지니 너희들 말고 너.
2: 응? 아닌데 우리 최고 멋쟁이 맞는데.
1: 그러면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멋.

0: 멋지게 노래할 수 있냐오?
1: 해봐!
0: 냐옹, 냐옹.
2: 할 수 있지!
1: 야! 시작! 야오! 야오!
0: 인정! 인정! 멋쟁이 인정!
1: 좋아요. 그럼 최고 멋쟁이 고양이들 모두 같이 노래할까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

0: 정신이 드니? 이거 몇 개?
1: 두 개.
0: 부일합니다.
2: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2: 플레이언과 와일드 가기 덕에 어떻게든 빠져나왔어.
3: 솔리드는 숲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2: 지구에 도착한 직후라 더 날뛰기엔 힘이 부족했을 거야.
1: 블루컵은?
0: 걱정 마. 여기 있어. 자.
1: 왜 네가 가지고 있어?
0: 안심해. 내 메탈 브레스로 길들이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1: 당연하지!
0: 네가 기절해 있어서 이 아이한테 대신 봉인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그랬단다.
1: 뭐라고요? 누가 도와달랬어?
0: 넘어질라. 벌써 뛰면 안 돼.
2: 메가 엠블러 어디야? 네 도움이 필요해.
4: 다 됐어요.
1: 이걸로 된 거야?
4: 네, 백신을 접종했으니 비스트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도 아니죠.
5: 나 다음에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천왕의 블랙단이 그래야 쓰나.
1: 하나도 안 아프다고 버팔로 크러쉬.
6: 얌전히 있으세요.

0: 엄마들 때 기분은 어땠지?
1: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질적인 힘이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 더 이상 그 힘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공포가 날 짓눌렀어.
0: 날 바닥에 눕혔던 스타가디언이 공포라. 그 힘 나도 궁금하고.
2: 그 입 조심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넌 몰라.
0: 모르니까 궁금한 거잖나, 의사 양반.
3: 그런 소리 또 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묵직 씨.
0: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3: 자긴 우리 아들 보고 아직도 애송이라 하면서. 그치, 우리 아들?
4: 묵직이 여기 있다.
5: 자, 당신이 무우타운의 마지막 접종자입니다.
0: 내 몸에 그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건 사양이다.
2: 이봐, 백신은 모두가 접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자, 직접 하든지 해.
0: 덤벼들은 와일드 카드봇을 다 날려버리면 그게 예방이지.
5: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군요.
0: 저 녀석 그냥 주사 맞기 싫은 거야.
6: 무서워서 도망친대요.
7: 걱정이 그 자체다.
0: 시끄러워.
8: 음? 자, 일단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2: 고마워.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야! 다음은 뒷바퀴 쪽.
9: 준, 프레스트 왔다.
10: 안녕하세요. 블루캅은 어때?
2: 이게 체내의 나노머신을 활성화시켜 회복을 도울 거야.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도록 해.
9: 그래, 루카바. 너무 무리하지 마.
2: 네. 왔군.
11: 스카이글로?
12: 어울리지 않게 얼굴이 죽상이시군, 준도령. 그대 꼴도 말이 아니군, 블루공.
8: 뭐야, 여긴 무슨 일이야?
2: 내가 불렀어.
8: 어디 가려고?
12: 페루르 아가씨의 고향, 포르카카다. 백신 운송을 의뢰받았지.
2: 바다 너머에도 접종을 기다리는 녀석들이 있으니까.
12: 거래량이 증가한 덕에 요즘 바쁘지만 와일드 카드 복권은 내게도 중요한 일이야. 기꺼이 도와주지.
10: 잘 부탁해.
2: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12: 그러지. 소식은 들었다. 솔리도 오늘 만났다지? 도와주고 싶으나 보다시피 지금은 어렵다. 오는 길에 아이언공을 봤어. 운송업 동지라 가끔 얘기를 나누는데 무료해 보이더군. 그를 부르면 좋은 전력이 될 거다. 자, 그럼 이만 떠나볼까, 엠블러 의원?
2: 준, 블루카비 솔레 위에 메탈 브레스에 봉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험했을 거야.
13: 뭐?
2: 레이아 박스의 지시가 몰았던 거지.
13: 솔레이유에게 못되게 굴어버렸어.
10: 신경 쓰지 마. 동생한텐 내가 대신 사과해줄게.
13: 아니야. 내가 직접 할게.
10: 그럴래?
14: 자유로이당 좋구만. 드리온 감옥과는 천지 차이야. 하지만 피곤파. 이래서야 날뛸 수가 없자. 녀석들의 부금절이는 알아냈어야지. 멍청하게. 적장이 한 녀석이 이리 계획성이 없어서야. 덕분에 떠도는 신세군. 녀석들이 그럼 거기서 참고 있었어야 했나? 어쩔 수 없긴 하지. 참기 어려웠을 듯. 그렇지. 가만히 있었다면 저 멀리서 우리 동지들이 비웃었을 거라. 배고프군.
15: 솔레유, 좋은 아침.
13: 안녕.
16: 그, 침략자 친구. 방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15: 뭐야?
16: 미안. 오늘 아침 신문 때문에 우주 침략자 와일드 카드봇 고수 붕괴.
17: 너도 이 녀석들의 동료잖아. 어떻게 된 거야?
15: 이런 거 다 엉터리야.
18: 엉터리라니?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썼다는 거야?
13: 블레이오는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
18: 하지만 요즘 와일드 카드봇 때문에 피해가 심한 건 사실이잖아. 정유소 화재, 차량 연쇄 전복에 우리 학교까지 모두 불안해한다고.
13: 곧 해결할 거야.
18: 얘들아, 그만 앉아. 곧 수업 시간이야.
13: 그럼
18: 증거를 보여줘.
13: 원한다면.
18: 얘들아, 그만해.
13: 그래.
19: 솔레이유를 한번 믿어줘봐.
18: 준.
19: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메탈 카드봇들도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지구인들의 다정한 이웃이잖아. 베라, 너도 플래터제트랑 친구잖아. 안 그래?
18: 맞아.
19: 너희도 타이건이랑 축구하고 잘만 놀았으면서.
16: 재밌었어.
19: 난 와일드 카드봇들도 똑같이 믿어.
13: 아깐 고마워.
19: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그땐 고마웠어, 블루캅을 구해줘서.
13: 난 어머니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야.
19: 그렇구나. 심한 말해서 정말 미안해.
13: 신경 안 써.
20: 신경 안 쓴다고?
13: 왜?
20: 아니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서 말이지. 준, 넌 어째서 우리를 믿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지?
19: 그야 뭐 감이지.
20: 감?
19: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타이건과 나이트 그리폰이랑도 친구가 됐어. 물론 펜터곤에도. 솔리드 혼도 마찬가지란 거야.
20: 어처구니 없는 녀석이군.
18: 준은 원래 그런 아이거든.
13: 우리도 준과 메탈 카드봇들이 산전수전 겪는 걸 지켜봐왔어.
19: 어, 맞다.
13: 좀 막무가내긴 하지만 이번 일도 잘 해낼 거야. 준, 이거 돌려줄게.
19: 얘들아!
13: 믿어준 것에 대한 답례야.
19: 고마워. 그럼 솔리드혼 공인작전을 세워볼까?
10: 녀석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처음 합치한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을 거야.
21: 배고파서 이동이 둔해졌을 테니까.
18: 그럼 숨어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겠는데?
20: 배고픈 만큼 먹을 게 나타나면 바로 덤빌 테지.
7: 갑니다!
18: 먹을 게 많은 도시와

0: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겠네.
1: 풀물 예상 구역들을 감시할 방법은 없을까?
2: 내가 하늘의 눈이 되어드리지.
3: 너 뿔에 찔린 건 괜찮은 거야?
2: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하늘을 나는 정도는 문제없다고. 코뿔소들께서 나타나셨어. 좌표를 전송하겠다.
4: 좋아. 발견하는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각자 흩어져 있자.
0: 난 펜터무넷이랑 하늘에서 대기할게.
5: 그럼 나랑 주는 중앙지점을...
3: 넌 자고 있으라니까 그러네.
6: 내 차에 타라. 이 형이 운전해주지.
3: 배드형 최고!
2: 하지만 난 어디까지나 하늘 위에 감시자. 먼저 녀석의 행동을 정밀하게 파악해줄 자가 필요해. 가능하면 은밀한 자.
3: 그렇다면 그 녀석밖에 없지.
0: 그 녀석?
7: 여긴 섀도우 X. 전달받은 좌표로 긴급 이동 중. 이상! 타격 발견! 유저 트럭을 공격하고 있다!
8: 뭐야 이것들은!
2: 즉, 녀석들은 당신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으셔.
3: 알겠어.
6: 좋아, 꽉 잡아.
0: 우리도 서두르자, 펜터문에.
4: 가자, 와일드 가게. 응?
3: 합체하기 전에 붙잡긴 어렵겠지?
4: 쉽지 않을 거야. 각자 흩어져서 위치를 알아내는 게 최선이니까. 최대한 빨리 녀석의 에너지를 얻는 걸 막아야 해.
3: 트럭이 멈췄다!
8: 사람 달려!
6: 얼마만의 식사인가?
3: 솔리돈이 합체해버렸어! 곧 기름을 노릴 거야! 빨랑빨랑! 곧 도착해! 타이건 준비됐지?
2: 언제든지!
6: 살아있길 잘했다! 저기 녀석이 보여!
3: 밥 먹는데 미안하지만 쏴버려 타이건!
2: 에너지 섭취를 저지한다 해도 남은 힘을 다해 공격해올 녀석을 막는 게 말처럼 쉬운지.
6: 밥 먹을 땐 코뿔소가 안 건드린다고!
3: 타이건 대박!
0: 솔리드온의 합체를 해제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3: 그런 게 있어?
2: 녀석이 결합할 때 강력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걸 감지했어.
3: 자기력.
0: 자석 말이야.
1: 과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 자기력은 열을 가하면 약해져.
3: 그렇다는 건?
0: 플레이온, 네가 나설 차례야. 부탁할게.
2: 부탁은 무슨?
6: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여기까지다! 기껏 되돌아와서 남의 식사를 방해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
0: 하지만 저번처럼 똑같이 막히면 소용이 없어.
3: 확실하게 녀석을 붙잡아둘 필요가 있겠네. 힘으로 말이야.
6: 언젠가 한번 만나고 싶었다, 솔리드온.
3: 최악의 수도다! 헤비 아이언, 세럼!
6: 메탈 카르곳의 무법자, 헤비 아이언이다! 널 알아보지다니 영광이군. 우리를 벗어나 떠돌면 마음에 안 들면 다 날려버린다고 들었다. 우리보다 더 짐승같은 녀석이 어째서 이러고 있지?
3: 조심해, 헤비 아이언!
6: 아이, 깜짝! 세상이 바뀐 것뿐! 애송해!
3: 응? 아이언 캐논! 나이스 목적지! 솔레이온! 지금이야!
0: 응, 플레이온!
2: 오메가 히트! 플레이온!
6: 넌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 헤비 아이언! 싱겁다는 듯한 그 얼굴을 보니 너도 이러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보지! 내가 맞췄나?
3: 헤비 아이언! 조금만 더 버텨줘!
6: 버틸 것도 없다.
2: 주는 와일드 카드곳을 믿는다고 했어. 그 믿음에 우리가 봉합한다!
6: 지금이다, 애소이다!
0: 파이어로! 블레이즈!
6: 파이어로!

0: 수술을 시켜서 미안.
1: 난 괜찮으니까 그보다 빨리 녀석을 봉인해.
2: 수고했어, 블레이어.
3: 솔레이유, 이번엔 네 차례 같은데.
0: 알겠어.
4: 헤비 아이언,
5: 너 뭘 하려는 거야?
6: 새로운 힘이라.
4: 안 돼, 헤비 아이언!
3: 아저씨! 좋아, 완벽한 작전 같아.
7: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이게 최선인 것 같아.
3: 자, 하기로 정했으니까 출발!
8: 준, 우리도 가고 싶지만 짐밖에 안 될 거야.
0: 무사히 돌아와야 해.
3: 맡겨둬. 가자. 뭐해, 헤비아이언? 안 나가고. 뭐 고민거리라도 있어?
6: 오랜만에 전투라 기대되는 것뿐이야.
3: 이번엔 녀석의 폭주를 저지하자는 거니까 오버하지 마.
6: 노력해보지.
4: 헤비아이언!

0: 저 녀석 무슨 짓을!
1: 스스로 비스트 바이러스를 주입하시다니 제정신이 아니.
0: 이게 짐승의 힘!
2: 묵지가 좋지! 너 백신은?
0: 나에게 그런 건 필요 없다.
3: 준! 당장 날 내보내줘!
2: 하지만 넌 아직...
3: 부탁이야! 이 몸은 위험한 상태의 헤비아이언! 지금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돼!
0: 난 더 이상 그 나약한 헤비아이언이 아니다!
2: 큰일 났다! 저 아저씨가 드디어 미쳐버렸어! 어떡하지, 준! 돌아와, 헤비아이언!
3: 너?
2: 루카, 그만 들어!
3: 준!
2: 타이거 대단! 타이거 캐논 에이저!
0: 나도 가겠어!
2: 넌 힘을 다 썼잖아. 제대로 일어나기도 힘들면서.
0: 그렇다고 저 녀석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4: 이걸 쓰면 돼!
2: 그건...
4: 긴급 회복제야. 메가인블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줬어.
2: 그 짠돌이가 그냥 줬다고요?
4: 아니, 중고차 변압기 10개랑 바꿨어.
0: 고맙다. 솔레이오, 나 끝까지 싸울게.
5: 알았어. 에드씨, 부탁드릴게요.
4: 나한테 맡겨.
6: 우리가 시간 좀 벌어져볼까? 아저씨 귀찮게 하는 건 자신 있거든!
7: 그런 거라면 맞게만 놔!
2: 부탁해, 얘들아! 타이건, 선수 교체야! 센터모넨, 셋업! 섀도우 엑스, 셋업!
6: 호랑이, 센터 터치!
7: 고생했어!
0: 잘 들어봐!
6: 정신 차려, 아저씨야!
7: 거기서 더 강해지겠다니! 욕심도 막!
6: 국토 선장님도 반칙이라고 욕할 줄!
0: 결코 이기는!
2: 뭐야, 날 수도 있어? 좀 사기인다!
7: 그래봤자 저 경치론 기어다닐걸!
8: 저건 헤비아이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서 가자!
4: 조금 맞다! 조금만 더 됐다!
2: 핀터몬은 거기서 벗어나!
0: 어딜 가라?
2: 타이어로
0: 브레이크!
8: 야생의 힘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피와 같다! 그걸 악용하는 녀석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0: 너한테 설교를 해. 건방진 승기 사자가 되니!
2: 지금이야, 플레이언! 섀도우 엑스!
6: 에릭 오메이가!
0: 이게 너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건 네가 더 잘할 텐데.
6: 잘 알지? 하지만 이건 어떨 거라.
2: 오메가 히트 플레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헤비아이어? 우린 잘 지냈잖아!
0: 글쎄, 왜 그랬을까?
2: 너?
0: 새로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8: 일단 펴자! 에너지가 심상찮아!
5: 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번에도 블록급처럼 이 친구를 도울 수 없었어. 미안해.
2: 네가 왜 사과를 해? 섀도우 엑스!
7: 아저씨!
5: 플레이어, 너도!
0: 누나가!
5: 이대로 모두가 위험해!
8: 솔레이오!
0: 뭐 하는 거야! 헤비 리본
5: 리미터 해제, 리펄서 리프트 전개.

0: 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1: 어? 솔레이야!
0: 어라. 안 돼! 꼼짝도 안 해! 어서 가자, 준!

0: 섞인. 갑자기 온 힘으로 쏴대면 그렇게 되지.
1: 뭐라고?
0: 하지만 짐승의 힘을 스스로 손에 넣으려고 한 그 뺨은 마음에 들었어. 어때? 나와 손잡지 않겠나?
1: 난 혼자가 좋다. 하지만 이 녀석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다. 잠시 함께해도 나쁘진 않겠지.
0: 뭐든 다 물어봐. 그 전에 밥부터 먹자고.
2: 솔레이오는 반중력 시스템으로 너희 또래 평균 무게인 38.5kg으로 맞추고 있어.
3: 반중력 시스템?
2: 사실은 소형체보다 무거운데 그래야 평범한 아이로 보일 테니까. 이 아이는 그걸 사용해서 널 지킨 거야. 그 후 몸이 정지한 건 전자두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 회로가 작동한 게 아닐까 싶어.
3: 인간이 아니었구나.
2: 그래, 내가 만든 안드로이드란다.
3: 그럼 그건요? 솔레이유가 크레스트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2: 그랬지.
4: 모두 어머니가 지어낸 거짓말이야.
3: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2: 속상하니까 아들이 나몰래 다른 행성에서 온 로봇과 친구나 되고 말이야.
4: 와일드가디 말씀이시라면 모두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걸요.
2: 그래도 엄마랑 상담을 하면 좋지 않니?
4: 아무리 어머니라 해도 얘기하면 약속을 어기는 일이 되잖아요.
2: 어쨌든 그게 보내서 다른 메탈카드봇을 찾기로 했지.
3: 네?
2: 운석이 떨어졌다고 알려진 장소는 이적듯이 뒤졌어. 그리고 가까스로 발견한 거야. 남극의 빙하 속에 떨어진 플레이온을. 우리 아들이 먼저 연구한 데이터 덕분에 블레이온을 깨우는 건 쉬운 일이었지.
5: 넌 고맙다. 덕분에 살았다.
2: 말했다, 말했어. 이게 아니라 고마운 건 나야. 드디어 나도 새로운 메탈 카드봇을 만나게 돼서 기뻐.
5: 난 와일드 카드봇이다. 녀석들과는 달라.
2: 와일드 카드봇? 그게 또 달라? 이제 보니 눈이 좀 다른 것 같기도. 손톱도 엄청 날카롭고. 그리고 이 등에 달린 건 뭐야? 의미가 있는 거니?
5: 이건 내 부족의 고대로부터 이어받아온 물건이다. 내가 최후의 계승자가 될지도 모르겠고.
2: 어? 뭐가 떨어졌는데? 어머, 신기해라.
5: 그건 메탈 브레스다. 선택받은 자만 들 수 있어.
2: 선택받은 자?
5: 머나먼 별에서 온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 순수함을 지닌 자를 말하지.
6: 대표님, 본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2: 고마워, 솔레이유.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6: 대표님, 여기 떨어뜨리신 게.
2: 너!
6: 왜 그러시죠?
2: 원래 솔레이유는 내가 만든 집사 로봇이었지만 메탈 브레스와의 조합을 연구해 뭔가 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솔레이유는 나의 딸로서 재탄생한 거야. 거기에 살짝 나랑 크레스트의 DNA 정보를... 더 이상은 비밀.
3: 저 머리가 못 따라가겠어요.
4: 가짜 기억을 주입시켜서 내 여동생으로 날조했다는 뜻이야.
2: 날조라니. 얘도 참.
3: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2: 난 늘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크레스트는 벌써 홀로 소개를 해버렸고, 귀여운 딸과 함께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니는 게 내 꿈이었지.
3: 왠지 남일 같지가 않은데.
7: 블레이어, 넌 솔레이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지?
5: 그래, 이곳에서 기계 생명체라 불리는 우리에겐 어느 쪽이든 상관없잖아.
4: 어머닌 예전부터 저러셨어. 주장도 강하시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으시지.
3: 너도 고생이 많네. 솔레이유는 널 진짜 오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4: 지금까지는. 이제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으니 좀 걱정되네.
3: 뭐야, 걱정도 해주고 좋은 오빠네.
4: 자, 너도 이제 쉬어야지. 내일 다시 대책을 세워보자.
0: 역시 와일드 카드봇은 밥심이지. 그래, 상황은 대충 알겠다. 메탈 카드봇과 속인들의 공존이야. 무법자라 불리던 녀석이 그런 한심한 평화놀이에 만족할 리 없지.
1: 난 그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싶었을 뿐이다.
0: 소인 꼬마를 따르는 와일드 카드봇보다 더 와일드 카드봇답군. 고향과 동료들이 사라졌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 그저 본능대로 움직이면 될 뿐. 그렇지, 형제야?
1: 본능이라, 그래.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운 기분이었다.
0: 그렇지. 자, 이제 배도 채웠고 이건 녀석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알려줘야겠지.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머리부터 노린다.
3: 안나랑 태우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7: 상황이 정리되면 말해주자, 준. 너도 생각 정리가 필요해 보여.
3: 아니, 정리할 것도 없어. 내 생각은 하나야. 블루캅, 솔레이오를 만나러 가자.
4: 어머니, 이거나.
2: 블루캅의 생체 정보야. 전에 솔레이

0: CPU가 봉인해준 덕분에 정밀한 데이터를 채취할 수 있었지.
1: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을...
0: 여기 봐! 변신 전이나 변신 후나 이 부분은 전혀 쓰이질 않아. 플레이언을 처음 발견했을 때 본 거랑도 비슷해. 대체 뭘까?
2: 당신들 뭐하는 짓입니까?
3: 네가 모타운의 족장이군. 아이의 공자는 내가 갖겠다.
2: 뭐라고?
0: 이 부분을 요렇게, 아니 이렇게. 재밌다.
4: 모타운 신청 건물이
1: 어머니!
5: 오늘은 준이랑 솔레이유가 안 나왔네? 무슨 일이지?
6: 안나, 준한테 뭐 연락 온 거 없어?
7: 아니, 에드 아저씨한테 작전이 실패했다는 얘기 말고는...
6: 뭐?
8: 선생님, 휘빙 켜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5: 무슨 일이지?
9: 모타운 경찰 전역이 알린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반복한다! 시청이 점령되었다!
2: 모타운 시청이...
5: 점령당했다고?
9: 보이십니까? 저 메탈 카드 봇이 시청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 솔리도 언니랑
9: 헤비아예요? 저기 사람이 보입니다! 자크 시장이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7: 아빠!
3: 우리는 와일드 카네버시다. 너희의 족장은 이제 우리 손안에 있다. 양전이 모타를 우리에게 넘겨 저항한다면 기꺼이 응해주지.
0: 어머머, 큰일이네.
2: 솔리돈. 솔레이우.
0: 우리 딸 기분은 어떠니?
1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옳지
1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2: 옳지
1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옳지
10: 우리 모두
12: 옳지
13: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4: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고 동안아라 키스.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마계 공주 리릭스.
10: 어? 아싸 500원. 콜라 마셔야지.

0: 디자인의 자동차가 보이시나요? 지금 주문하시면 단돈 10만원, 10만원에 한정상품 판매 중입니다.
1: 저런 거 보면 맨날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잖아.
2: 여보세요?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남아있나요? 네,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 태호야, 설마 지금 그거 산 거야?
2: 당연하지. 자동차가 10만원인데 안 살 수가 없잖냐.
1: 저거 다 상술이야. 게다가 너 운전면허도 없잖아.
2: 운전은 나중에 배우면 되지. 그리고 12개월 할부로 샀으니까 돈은 미래에 내가 알아서 내줄 거야.
0: 네, 방금 10만원짜리 자동차 매진됐다는 소식입니다. 행운의 주인공들께 축하 말씀 드립니다.
2: 그거 봐, 매진이잖아. 저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1: 그래, 네 돈이지 내 돈이냐.

0: 내내 초대권 아니야.
1: 뭐? 진짜? 작년에 나 그거 가고 싶었는데.
2: 대박. 너희들 되게 행복해 보인다.
1: 에? 너 누구야?
2: 행복한 웃음이 싫은 사람이랄까. 너희 곧 불행하게 만들어줄게.
1: 불행해져? 갑자기 뭔 소리야?
3: 택배 왔습니다. 여기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거 맞죠?
4: 너 아까 주문한 자동차 아니야?
1: 이게 뭐야? 그림이잖아!
5: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시 추가 물량 100개를 확보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자동차 프린팅 티셔츠입니다.
1: 에이, 티셔츠가 무슨 10만 원이나 해! 아저기야!
0: 세나야, 그거 작년 티켓 아니야?
6: 뭐?
1: 뭐야? 진짜잖아!
0: 저기...
6: 좀 봐?
0: 이거 유통기한이 작년이야.
2: 역시 행복한 녀석들 불행하게 만드는 건 너무 재밌어.
0: 넌 대체 누군데 이러는 거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야?
2: 내 이름은 리리스, 마계의 후계자다. 이 지구상의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내 목표야. 너희들도 곧 불행한 일이 닥칠걸? 너무 기대된다! 이 근처에 누군가 또 행복해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쪽이나 가볼까?
0: 저런 위험한 애가 학교에 나타나다니 교장 선생님께 빨리 알려야 해. 저기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7: 오늘 제 생일이라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는데 우리 주니어가 저녁은 친구들이랑 먹고 온다지 뭐해요. 제 생일을 까먹은 게 분명해요.
0: 설마 여기도 리리스라는 애가 다녀간 걸까? 어떡하지? 맞아, 혹시 걔네들이라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8: 우리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사람들을 불행해지게 만드는 저주를 뿌리고 다니지.
2: 그건 뭐야?
9: 이거? 이건 불행을 막아주는 보적이야.
0: 정말? 나도 하나만 줘.
8: 너희는 필요 없어. 니들 불행의 저주를 받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0: 그러고 보니 아직까지는...
9: 넌 행운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받아도 불행해질 수가 없어. 에, 그리고 넌...
0: 나는...
8: 이미 불행한 사람이라서 면역이야.
9: 어쨌든 너희들 녀석을 막을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한테 온 거지?
0: 막을 수 있어?
9: 우린 불가능하지만 불행 면역이 너희라면 가능할걸?
0: 우리가?
8: 리리스는 마계에서 왔어. 아마도 가출 같은 걸 했겠지.
9: 너희들이 마계로 가서 그 리리스라는 녀석이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면 그쪽에서 리리스를 데리고 갈 거야.
8: 너희 둘 여기 와서 서봐.
2: 마계? 재밌겠다.
0: 럭키야, 잠깐만. 그 마계 생물들이 우릴 공격하진 않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9: 시작하자.
8: 라요야야, 속는 문화, 럭키 세계다.
0: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여기가 마계인가?
10: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서 온 거냐?
0: 저희는...
2: 리리스 알아?
10: 뭐? 니들 리리스님을 알고 있어?
11: 리리스! 리리스는 지금 어디에 있냐?
0: 그게...
2: 우리 학교에 돌려왔어!
11: 학교라고?
0: 리리스가 나타나서 저희 학교가 엉망이 됐어요.
11: 뭐야, 잘 지내고 있구만.

0: 저렇게 놀고 나면 다시 곧 돌아오겠지. 아, 찾을 필요 없으니까 수색 중단해.
1: 네?
2: 그럼 리리스는 안 데려가세요?
0: 아, 데리러 가긴.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됐어.
3: 저것은 우리 아빠만의
2: 망했다.
4: 어떻게 됐어?
2: 마계에서 리리스 찾으러 올 생각이 없대.
1: 곤란하게 됐네.
4: 그럼 이제 어떡하지?
5: 우야, 아직도 불행해지지 않은 녀석들이 있잖아.
1: 아니, 여긴 어떻게 들어왔지?
5: 문 앞에 이거 그냥 떼어내니까 되던데. 뭐야, 너희 둘 설마 아직도 불행해지지 않은 거야?
2: 이런 게 불행한 게 아니면 뭐야? 난 이미 불행하다고.
5: 어설픈 저주로는 안 되겠군. 좋아, 그렇다면 내 최대의 힘을 끌어모아서 불행하게 만들어주지.
3: 금방 뭐야? 멋있어, 준비해.
5: 뭐야, 왜 네 녀석은 계속 저주가 안 먹히는 거야? 너 정체가 뭐야?
3: 나도 너처럼 갈 수 있어. 우리 죽어가자.
5: 시끄러, 가까이 오지 마.
0: 이 녀석.

0: 무슨 짓이야? 이 녀석이야 말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우리 애를 때리라고 했다고? 애들끼리 놀다 보면 장난칠 수도 있지. 장난이랑 싸움도 구분 못하는 것 같은데 나랑 장난 좀 쳐볼까? 우리가 애들 싸움에 괜히 끼어든 건가? 그런 것 같군.
1: 럭키, 나 이제 갈게. 안녕. 나중에 또 놀러와.
2: 어젠 세상이 멸망하는 줄 알았는데 평화로우니 좋긴 좋네.
3: 네,
2: 어?
3: 지금 15만 원만 내시면 이 멋진 오토바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또 저 광고냐.
4: 여보세요, 홈쇼핑 저 오토바이 사려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2: 야, 넌 또 속냐?
4: 저거 봐봐, 어? 오토바이 뒷모습도 보여주잖아. 저건 진짜 오토바이라고. 또 속을 리가 없지. 거기다 리니스인가 뭔가 하는 애도 없고.
1: 럭키! 내가 갖고 놀던 인형 너 주려고 가지고 왔어. 와, 고마워.
5: 택배 왔습니다. 태호 씨 맞죠?
6: 오토바이가 너무 작은데.
4: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7: 정말 평화롭네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라니. 럭키형! 럭키형 어디 있나요?
4: 에? 럭키야?
7: 빨리요! 럭키형 본 사람 없나요?
2: 럭키라면 뭐 저쪽에. 어? 낮잠 자는 줄 알았는데.
7: 럭키형이 없잖아요.
6: 부실에 없다면 기숙사에 있는 게 아닐까요?
7: 아니에요. 상금 선생님들도 럭키형을 보지 못했대요. 럭키형을 찾지 못한다면 난 끝장이에요.
8: 고객님의 전화기가
4: 연결이 안 된다는데요?
2: 학병이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6: 날아서 갈 만한 곳도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럭키는 말없이 놀러가기도 하니까 금방 돌아오지 않을까요?
2: 아니, 근데 럭키는 왜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7: 럭키에게 아버님이 곧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여보세요? 바우슈타인입니다.
0: 야! 접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럭키 수업은 언제쯤 끝날까요?
9: 너무 오랜만이라 설레서 말이지요.
7: 예.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9: 야! 얼른 내려가겠습니다.
6: 그러고 보니 어제... 럭키야, 어디가?
1: 럭키, 옷 갈 때마다 올라가.
6: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4: 그래? 세나, 오커트본을 가봤어?
2: 거기 문 잠겨있던데.
4: 완전 수상하잖아. 당장 가서 확인해보자.
8: 세나 양 도와줘요.
6: 역시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4: 디노한테 말해서 문을 부숴볼까?
10: 남을 부실 문은 왜 부숴?
6: 오컬컬트!
11: 무슨 일이야?
8: 세나 양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2: 아니, 그러니까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들킬걸요.
8: 예, 아버님. 예, 럭키양은 지금 옆에 있답니다.
1: 아빠!
0: 오, 우리 딸. 전화가 안 돼서 너무 답답했단다. 학교 생활 잘하고 있네.
1: 아빠는 언제 도착해?
9: 글쎄다, 한 5분?

0: 난 이제 끝이에요. 세나야, 럭향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해요.
1: 선생님, 럭키에 대한 단서를...
2: 너는 럭키 친구 아니냐? 무슨 일이지?
3: 아, 그게 그러니까... 럭키가 갖고 싶다고 한 선물이 있었거든요. 럭키 몰래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2: 어? 그게 정말이냐? 우리 딸이 갖고 싶은 게 있었다고? 역시!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좋아할 만한 걸 잔뜩 준비해야겠지. 좋아! 얼른 다시 쇼핑하러 가야겠다. 야!
0: 세다양! 맞들 하나요? 세다양이 시간을 끄는 동안 서두르세요!
4: 로키에게 가는 차원의 문은 열었는데
5: 아직 누가 갈지 못 정했대요!
6: 굳정하게 빈센트가 가기로 결정했다고!
3: 뭐? 왜? 왜 내가 가야 되는데?
6: 빈센트! 마계로 가는 차원문이래잖아! 마계는 네가 전문 아니냐?
0: 뭐들 하는 거예요? 둘 다 빨리 럭키양을 찾아오세요!
5: 침입자다! 침입자!
7: 둘 다 없애버리지!
8: 여보세요?
0: 세나 양, 어떻게 돼가나요?
8: 쇼핑 다 하고 다시 내려가는 중이에요.
0: 아직 안 돼요. 대우군과 빈센트군이 럭키양을 찾아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끌어주세요.
1: 여기서 뭘 더 어떻게...
0: 뭔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0: 보세요.
1: 아, 맞다.
2: 무슨 일이냐?
1: 아직 럭키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없어요.
2: 뭐? 제일 좋아하는 선물? 그게 뭐지?
1: 아유, 그러니까 핑크색 갤리콥터?
2: 이런 거 말이냐?
1: 아니에요. 그것보다 황금색으로 번쩍번쩍하는 잠수함?
2: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이제 얼른 가자꾸나.
1: 잠깐만요. 사실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별이에요.
2: 그럼 대체 뭐란 말이냐?
1: 이런 별, 이런 별 별 개, 아니, 천개요!
2: 종이접기인가?
1: 아니, 하나하나 접으면서 정성이 들어가는 거라야 한다고요. 선물은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 몰라요?
2: 거참 까다롭구만. 뭐, 좋다. 어떻게 접는 건지 알려다오.
3: 리켓들, 네가 좀 설득해봐.
4: 무슨 소리야? 너야 말로 어떻게 좀 해봐.
3: 이번에 네가 나설 기회를 줄게.
4: 책임 회피 좀 하지마. 너를 괴롭히는 거 너무 재밌다. 안녕, 잘 지냈어?
5: 릴스.
4: 뭐? 럭키? 아까 여기 오긴 했었지. 마개꽃을 찾는 중이랬어.
3: 마개꽃? 그럼 어디로 갔는데?
4: 글쎄, 알려준다고 너네가 갈 수 있을까?
6: 부탁이야. 럭키네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얼른 럭키를 찾아야 한다고.
4: 뭐, 찾으러 가는 것까지야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지. 너네 무기는 챙겨왔지?
3: 무기?
4: 안전벨트매라고 금방 도착하게 해줄게.
6: 자, 잠깐만. 무기라니 뭐.
2: 아, 참 그렇지. 오늘 저녁 메뉴로 뭐가 좋을지 럭키에게 미리 물어봐야겠구만.

0: 키야, 배는 아직 안 고프니?
1: 아하, 참 그렇지. 네 친구도 여기 있는데. 같이 무슨 선물을 사갈까 고민했는데 기대해도 좋단다. 아, 참, 저녁으로 뭐 먹고 싶니?
2: 아무거나, 아무거나 좋아.
1: 아무거나?
0: 그럼 여기 네 친구는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마.
2: 피자요.
1: 피자? 피자 어떠냐? 좋지? 에? 너 괜찮은 거냐? 안색이 안 좋은데.
2: 괜찮아요.
3: 여기 럭키가 있다고?
4: 무시무시한 기운이 느껴져.
3: 저기! 어? 괴물이잖아.
4: 혹시 저 꽃이 럭키가 찾는 마개 꽃 아닐까?
3: 확실히 뭔가 신비한 기운이. 럭키! 럭키! 그만 좀!
4: 하지 마!
3: 그러지 마! 하지 마!
1: 일어났구나. 피곤해 보여서 안 깨웠다. 마침 학교에 도착했구나.
5: 뭐라고요?
1: 야!
5: 오셨군요, 아버님. 차라도 한 잔.
1: 그보다 우리 럭키 먼저 봐도 될까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5: 예.
1: 럭키야!

0: 이건 내 딸이 아니잖아! 감히 날 속이다니! 절대로 용서 못해! 야!
1: 아빠! 생일 축하해!
0: 어? 어? 우리 딸? 이거 아빠 주는 선물이야?
1: 응!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
0: 내가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우리 딸한테 당해버렸네! 아 참! 다들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2: 전 됐어요.
3: 저도 괜찮습니다.
0: 숫기가 없는 친구들이구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카페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넘버블럭스 특이한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 간다. 3이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1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특이한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댓글 시작해.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숙성이 끝날 때까지 반죽을 부탁할게요.
1: 뭐야? 또 이상한 괴물놀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괴물이야!

0: 주니! 정신 차려, 주니!
1: 이게 어떻게...
0: 앞을 봐봐. 밀가루 반죽이 괴물로 변했어. 분명히 어둠의 기운 때문일 거야.
2: 한둘이 아니야. 아예 마법류 주원을 차지하려나 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3: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못하겠어. 버려진다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잠깐. 만들어진 음식들을 죄다 부숴버리면. 그래, 그거야. 난 절대 버려지지 않아. 당장 해버리는 거야. 엎드려. 이게 뭐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이잖아.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 괴물이 되었잖아. 어쩌지? 어쩌지? 일단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이 고향의 냄새. 역시 반죽 괴물 중에 반죽 괴물 반죽 대왕님이셨군요. 저도 밀가루 반죽 출신이었답니다. 예쁜 쿠키, 예쁜 케이크가 되고 싶었죠. 대왕님처럼 멋진 케이크맨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대왕님처럼. 하지만 마법 유치원 꼬마 녀석들에게 재롱이나 비우는 시세라.

0: 남은 꼬마 녀석들은 기숙사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1: 케이크맨, 어서 좀 도와주세요.
0: 아, 네. 이게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전부 끈적이 반죽들로 가득하잖아. 이래선 갈 수가 없는데.
1: 밀가루!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면 끈적이지 않을 거예요.
0: 어허!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손이 닿지 않아.
2: 케이크맨! 빨리 우리 좀 도와줘.
0: 케이크를 벗으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내 맨몸을 보고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못해! 절대 못해! 반죽이 굳어서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2: 저기...

0: 딱딱한 반죽은 물을 뿌리면 말랑해지지 않을까?
1: 아, 그거야! 빨리 물! 물!
2: 점! 왜 이렇게 보채냐?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네?
0: 케이크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3: 그러게, 간 지 한참 됐는데.
2: 모두 숨을 참아!
0: 뭐?
2: 물대 폭발사!
3: 고마워, 케이크맨.
0: 쿠키맨이라 불러야 하나?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반죽 괴물들이 지금 기숙사를 뒤지고 있어.
0: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3: 이럴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서 밀가루 반죽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놔야 해.
4: 어떻게 되돌려?
0: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4: 그냥 반죽 만들지 말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나 할걸.
0: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논다셨잖아.
2: 어? 햇볕? 놀이터로 나가면
3: 나간다고?
2: 햇볕에다 말리면 꼼짝 달싹 못할 텐데.
4: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데?
0: 바로 그거야! 쿠키맨, 넌 천재야!
2: 케이크맨인데?
0: 반죽 괴물을 놀이터로 유인해줘.
2: 어디 있는 거지? 케이크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잠시 벗어두었었죠. 아까 친구들을 구해주다가 거추장스러워서. 들켜버렸네. 친구들을 구해준다고 말해버렸어. 얘들아, 도와줘.
0: 식용유로 미끌미끌 작전 성공.
2: 준이,
3: 어서 미끄러져야 해.
0: 이쪽이야.

0: 이상은 안 되겠... 어?
1: 됐다! 됐어! 그런데 너무 더워.
2: 시원해!
3: 이제 됐어요. 어둠의 기운 때문에 변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2: 성공이에요!
3: 따뜻한 햇볕이야말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이지요.
0: 이제 반죽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야. 고마워, 케이크맨.
1: 아이, 뭐 이 정도로. 하지만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2: 어?
1: 새로운 쿠키, 새로운 케이크.

0: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빵도 케이크도 만들 거잖아. 나보다 더 멋있는. 그럼 날 버릴 거였잖아.
1: 넌 장난감이지 음식이 아닌데.
2: 먹는 음식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잖아.
3: 다시 말하면 넌 못 먹는 거지.
4: 어둠의 기운을 물리친 힘센 케이크맨.
2: 이 아이디어 덕분에 밀가루 반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어.
4: 친구들을 구해주는 멋진 케이크맨.
1: 햇볕으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생각을 했잖아.

0: 거지?
1: 아이 참, 우리가 널 왜 버려?

0: 대장이야.
1: 뭐야? 야, 빨리빨리 안 쓰러.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잖아. 빗자루질 다 끝나면 하라고. 그럼 맨날 마지막에 나 혼자만 청소하잖아.
2: 순서를 지키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1: 네가 대장이야? 왜 명령이야?
2: 명령이 아니라 순서지.
3: 자자, 오늘 저녁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고기 볶음을 하는 걸로.
4: 잠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요리는 국물 요리지.
3: 맛을 안다면 볶음이지.
4: 뭐? 그럼 난 맛을 모른단 얘기야?
5: 쟤들 또 시작이다.
4: 맛을 네가 알아.
3: 네가 볶음 맛을 알아.
4: 그만 좀 해!
5: 배고픈데 다들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먹는 중이야.
3: 놀고 있다고?
4: 우리가 노는 걸로 보였어?
0: 왜?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있겠어.
4: 누가 할 소리?
6: 다들 왜 싸우는 거지?
7: 마법 청소도구, 마법 조리도구, 마법 장난감들까지 다들 싸우고 있어!

0: 모두의 문제를 한 번에. 아하! 이제 알겠어!
1: 어?
2: 우리에게 필요해 모두의 대장이.

0: 우린 대장 필요 없거든.
1: 저기, 어? 유치원엔 없지만 학교에선 대장이랑 비슷한 반장이란 걸 뽑는데.
0: 반장? 어떻게 뽑는 건데?
1: 투표?
0: 투표?
2: 자, 흰 종이에 우리들의 대장이 될 친구의 이름을 적어줘. 종이는 상자에 넣어줘.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친구가 우리의 대장이야. 자, 이제 하나씩 읽을게. 봉이, 스펀지, 베리, 알파, 국자, 케이크는... 어? 설마 모두 자기 이름을 적은 건가?
0: 아하, 나도 내 이름 적었는데.
2: 너도?
1: 나도.
2: 아, 군타. 오, 정말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네.
0: 핀핀만 안 나왔어.
2: 핀핀. 아니. 왜? 군타?
3: 야호! 내가 대장 군타님이시다.
0: 군타님이시다.
2: 군타가 대장?
0: 핀핀이 군타를 적었나 봐.
3: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모두 다 따르는 거야. 청소부터 먼저.
4: 아니 아니,
3: 밥 먹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이 청소.
4: 아니 아니,
3: 배부르면 졸리니까 모두 같이 낮잠부터.
4: 자, 모두 나를 따라 낮잠을 잡을까나?
2: 이건 이상해. 모든 걸 다 같이 한다.
3: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불만 있으면 투표해. 하지만 투표는 끝났어.
2: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0: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

0: 좋은 방법 없을까?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보자. 그래!
1: 네.
2: 왜 내 침대에서...
3: 자... 우리 마음대로 노니까 진짜 좋은데?
2: 좋다, 핑! 잠깐!
3: 뭐야, 너희들?
0: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모았어. 전부 13! 우리가 더 많아.
2: 저기, 12이야.
0: 뭐? 준이! 준이 어디 갔어?
2: 그게 이쪽에서 놀다 보니 재밌더라고.
3: 우리도 12, 너희도 12, 어쩌나? 딴 생각하지 말고 대장만을 들으라고. 얘들아, 가자!
2: 가자!
0: 쿤타, 분명 꽤 많은 돈이라면 뭔가 계획을 짤 거야.
3: 뭐? 계획?
0: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 말이야.
3: 스펀지, 네가 가서 무슨 속셈인지 엿듣고 와봐.
0: 어쩌지? 쿤타네랑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3: 너희들 먼저 공격했지?
0: 아니야, 실수라고.
3: 먼저 공격한 게 틀림없어.
0: 공격한 게 아니야.
3: 이제부터 가보라.
0: 얘들아, 잠깐.
4: 이게 뭐야?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2: 그만해!
4: 아, 실수. 다들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0: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못 참아! 혼내주마!
5: 아무도 없어. 얼른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2: 알았다,
4: 탱. 아이쿠, 미안.
6: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3: 몰라.
0: 다음 계획은...
7: 슈퍼 슈퍼 축하 축하 쇽쇽쇽. 쿤타 대장 최고야. 축하 축하 축하해.
0: 시끄러워. 다음 작전을 설명할게. 도미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따라가고.
8: 장난감 배달은 나한테 맡기라고.
3: 더 이상은 못 참아. 자, 공격.

이럴 땐 응원이 최고지. 축하.

0: 여러분, 초코 수액을 맞았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죄송해요, 로블리.
0: 사과는 제가 아니라 케이크맨에게 해야지요. 대체 왜 편을 나눠?

0: 뭐 그런 싸움을 한 건가요? 네?
1: 그게...
2: 대장인 제 말을 안 들어서요.
1: 대장으로 뽑혀서 이상한 규칙만 정했다고요.
0: 대장? 규칙이라고요? 그랬단 말이지요. 다들 대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군요. 규칙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0: 규칙을 정할 때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줘야 한답니다.
1: 아!
0: 그럼 대장이 없어도

0: 미연의 케이크맨.
1: 미연. 촛불.
2: 촛불? 촛불을 찾나 봐. 여기.
1: 다시 친해진 노인에 축하 축하 헤이 헤이.
2: 케이크맨.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네 딸기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2: 글렉소
3: 글렉소 몰라내가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2: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2: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가 좋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3: 심해의 초롱 아귀.
6: 지진 발생! 지진 발생!
3: 가까운 심해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
7: 위험에 처한 생물들이 있을지도 몰라. 어서 가서 살펴보자.
3: 어? 침몰한 배가 있어.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7: 뭐가 있다고? 이런 낡은 배는 너무 위험한데? 또 지진이 나면 배가 무너질 수도 있어.
3: 해구 근처에 있어서 위치도 위험해 보여.
7: 우리가 가서 대피시키자.
8: 무서워. 괴물이 나올 것 같아. 괴물이다.
9: 핀, 작은 물고기인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8: 어? 휴, 괴물인 줄 알았네.
7: 안녕, 우린 다이노 해양구조대야.
3: 얼른 밖으로 나가야 해.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하거든.
8: 와, 그럼 어쩌지?
9: 지진이 났을 땐 이런 곳보단 밖이 더 안전해. 일단 여기서 나가자.
7: 삼엽 중 트리메로 케팔루스도 있었네. 트리메로야, 여긴 위험해. 밖으로 나가야 해.
10: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11: 밖으로? 밖으로?
10: 밖으로?
8: 우와, 쟤들은 줄 서서 다니네.

0: 심해에서 살다 보니 눈이 퇴화했거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서로에게 의지해서 이동하는 거야.
1: 그렇구나. 신기하다.
2: 이제 없나?
0: 너 왜 그래?
1: 괴물, 괴물이야!
0: 어? 어디? 잘못 본 거 아니야?
1: 아니야! 엄청 입이 큰 괴물을 봤다고! 아! 어? 저기 뒤!
0: 초롱 때문에 생긴 그림자였어.
1: 초롱아귀?
0: 초롱아귀는 머리 촉수 끝에서 빛이 나는데 이게 초롱불 같아서 초롱아귀라고 해. 에이,
2: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그래. 깜짝 놀랐잖아.
1: 미안해.
3: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초롱아귀야, 이 배 안에 있으면 위험해. 배가 너무 낡아서 무너질 거야.
2: 여기 내 친구들도 있는데.
1: 진진이다!
3: 이런, 서둘러야 해!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0: 파이팅! 그린 타워 변신!
1: 친구들은 어딨어? 얘들아, 모두 초록불을 켜.
2: 찾았다!
3: 우리랑 같이 나가자.

0: 모두 다 나왔지? 어? 잠깐! 아직 안 나온 친구가 있어. 뭐라고? 고고가디언! 너의 도움이 필요해! 출동해줘!
1: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오션터 변신!

0: 얘들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1: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러게, 큰일 날 뻔했어.
3: 고마워! 하이오 구조대!
2: 미스터 만타 가오리! 힝! 목적지에 도착했어. 먼저 주변 지역을 살펴봐줘. 탐사 준비를 하고 있을게. 알았어, 나만 믿으라고. 고고가디언, 여기 정박해줘.
4: 고고가디언, 오션파워 변신!
2: 괜찮아?
0: 너무 아파.
2: 어디가? 아프겠다. 잠깐만. 렉스!
5: 응, 핑! 무슨 일이야?
2: 만타 가오리랑 부딪혔는데 여기 좀 봐.
5: 저런, 비키, 치료해 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핑, 금방 갈게. 비키, 핑크 파워 변신!

0: 상처가 없어졌어. 고마워. 왜 이러지?
1: 아직은 좀 아플 수 있어.
2: 근데 왜 갑자기 물 위로 뛰어오른 거야?
0: 이틀 후에 미스터 만타가오리 대회가 있거든.
3: 미스터 만타가오리?
0: 해마다 가장 멋진 수컷 만타가오리를 뽑는 대회야. 미스터 만타가오리가 되고 싶어서 나도 열심히 연습 중이었어. 어?
4: 미스터 만타가오리라고? 네가?
2: 우와! 대장님 멋져요! 미스터 만타가오리는 우리 대장님 거거든? 실력도 없으면서 다치기까지 한 거야?
4: 망신 당하기 싫으면 대회는 안 나오는 게 좋을걸.
2: 뭐야, 쟤네들.
1: 걱정하지 마, 만타야. 다친 곳은 내일이면 다 나을 거야.
0: 아니야, 쟤들 말대로 그냥 포기할까 봐.
5: 포기하면 안 되지. 지나가는 길에 얘기 다 들었어. 나도 도와줄게.
2: 그래, 같이 훈련하면 이길 수 있어.
0: 그럴까?
3: 당연하지.

0: 축하해, 만타야.
1: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미스터 만타가 될 수 있었어.
0: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줘. 다음에 또 만나자.
1: 안녕.
2: 천방지축 아기 범고래. 요즘 이 근처 해안 절벽에서 바위가 떨어지는 사고가 많대.
3: 잘 있던 바위가 갑자기 왜 떨어지는 거지?
0: 온난화로 얼음이 많이 녹으면서 언체로 붙어있던 바위들이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어.
4: 어떡해. 그러다 근처에 있던 누군가 위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3: 안 돼, 안 돼. 너무 위험해.
2: 맞아. 우리가 절벽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
5: 고고다이노 친구들이네. 가서 인사하자꾸나.
0: 네.
2: 어?

0: 안녕하세요, 할머니.
1: 안녕? 오랜만이구나. 여긴 어쩐 일이니?
0: 근처 절벽에서 바위가 자꾸 떨어져서 왔어요.
2: 절벽 근처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알려줘서 고맙다. 우리도 명심할 테니 걱정 말아라.
3: 어?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4: 어?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0: 우리도 나가서 찾자.
1: 이 장난꾸러기가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 보구나.
0: 아기 범고래야, 어딨니?
2: 숨차.
1: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찾았다.
2: 할머니, 반칙이에요. 난 잠깐 숨 쉬러 나온 건데.
1: 숨바꼭질은 이제 그만.
0: 우와, 대단하신데요?
2: 어? 아기가 장난치고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1: 할머니는 뭐든 다 안단다. 우린 이만 가보마.
0: 조심히 가세요.
1: 아가.
2: 네, 할머니. 어?
1: 절벽 근처론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는구나.
2: 아, 네, 네. 기다려.
1: 알았지?
4: 어? 이 말썽꾸러기가 또 어딜 갔어?
1: 이런, 여긴 위험한 곳인데 빨리 흩어져서 찾자. 어디니, 아가?
4: 어?
1: 멈춰!

0: 아가.
1: 할머니.
0: 이 소리 들리니? 한 번 더 붕괴할 거야. 아가, 다이노들에게 가서 여기 절벽이 무너지는 중이라고 전화 거라.
1: 나 혼자 가요.
0: 어서, 넌 용감한 범고래잖니.
1: 알겠어요.
2: 뭐라고? 범고래 가족을 빨리 구해줘야 해. 고고가디언, 우리가 구조하는 동안 절벽이 무너지지 않게 막아줘.
3: 알았다, 렉스.
2: 얘들아, 범고래를 구하러 출동하자.
4: 응?
2: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렉스, 레드파워 변신!
5: 비키, 핑크파워 변신!
6: 도모, 블루파워 변신!
7: 핑, 그린파워 변신!
3: 고고가디언! 오션타워 변신!

0: 도모 파워 3.
1: 렉스 슈퍼 갈고리. 이쪽이야, 빨리. 구조 완료.
2: 엄마, 아빠, 할머니.
3: 아가, 아주 용감하게 잘했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2: 이제 할머니,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요.
1: 해저화산 대폭발.
4: 위험! 위험!

0: 고고가디언, 무슨 일이야?
1: 해저화산 분출, 경보 발동!
0: 와! 화산이 분출되고 있어!
2: 근처에 있는 생물들을 대피시켜야 해!
0: 어서 가자! 고고다이노 해양구조대 출동! 넥스! 레드파워 변신!
2: 비키! 핑크파워 변신!
3: 도모! 블루파워 변신!
4: 힝! 그린파워 변신!
3: 벌써 물이 뜨거워지고 있어.
5: 어, 저기 좀 봐.
0: 화산 폭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2: 서둘러야겠어. 흩어져서 생물들을 대피시키자.
0: 응. 서둘러요. 화산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세요.
6: 화산? 저기 공기방울들이 나오는 곳 말이야?
5: 응, 빨리 도망쳐. 곧 폭발할 것 같아.
7: 화산이 터진다고?
6: 이런, 얼른 도망가자.
2: 나도 데려가.
5: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못 걷겠어. 이러다 익어버리겠어.
3: 내가 도와줄게.
2: 도세치야, 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어? 어디 아픈 거야?
8: 갑자기 땅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더니 꼬리를 데였어.
2: 저런, 내가 치료해줄게.
0: 우와, 이제 하나도 안 아파. 비키 고마워. 야하! 다행히 모두 무사히 대피한 것 같아.
5: 해저 화산 구조 대작전 성공! 유후! 저기 뭐 사하냐? 산호초 마을의 모사 사우루스 말이야.
0: 모사라고?
9: 오늘따라 물이 따뜻하고 정말 좋은데.
3: 어? 저건 뭐지?
9: 우와! 하얀 기둥이잖아.
3: 우와, 멋지다.
9: 가까이서 봐야지.
2: 어? 모사야, 안 돼!
3: 아, 뜨거워. 무슨 일이지? 어떡해. 누가 좀 도와줘요.
5: 어떡해. 다른 친구들도 대피시켜야 하는데.
0: 아, 고고가디언이 있잖아. 고고가디언에게 부탁해보자. 고고가디언, 화산 폭발 직전이야. 모사를 구해줘.
1: 고고가디언, 우선 파워 변신!

0: 고고 가디언 정말 고마워.
1: 아깐 정말 위험했어.
0: 그러게, 화산이 안정돼서 다행이야.
2: 큰 피해를 겪은 동굴이 없는지 살펴보자.
3: 어? 저게 뭐지?
0: 어? 우와, 저건 부석이잖아.
1: 부석?
4: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온 뜨거운 마그마가 바닷물에 식어서 생기는 돌이야. 햇빛을 막아버리거나 바다 생물들의 아가미를 막을 수도 있어서 정말 정말 위험해.
2: 우리가 가서 치우자.
1: 응.
2: 모두 고고가디언 쪽으로 부석을 모아줘.
0: 정말 고마워.

0: 덕분에 살았어.
1: 맞아 맞아. 깨끗한 바다에서 신나게 헤엄칠 수 있게 됐어.
0: 아니야, 너희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중한 바다인걸. 고고 다이노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2: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불러줘. 우리들은 해양생물을 지켜주는 고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제?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9: 클릭소!
10: 클릭소! 얼마 될까?
1: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0: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1: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10: 클릭소!
11: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함께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복구해요.
7: 와, 놀이터다.
8: 빙글빙글 쌩쌩.
9: 전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10: 스쿨버스 내일 놀자.
11: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저씨, 어떻게 좀 해봐요.
2: 그게 조종이 할 때. 도착했나봐.
1: 그럼 어서 나가봐요.
3: 왜 하필 이런 데서만 워물이 열릴까.
1: 아니래. 에밀레호는 왜 또 이럴 때 고장이 나서 움직이질 않냐고.
2: 근데 여길 왜 이렇게 더운 거야? 힘이 쭉 빠지네.
1: 일단 물 밖으로 나가요.
2: 그래, 일단 좀 쉬자.
1: 쉐그 아저씨, 어서 일어나봐요.
2: 피곤해. 깜빡 잠들었었네.
1: 이상해요. 세실이 안 보여요.
2: 뭐라고? 세실이? 혹시 우리 버려두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건 아니겠지?
3: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라고요. 세실! 세실!
2: 아니, 난 그게 아니라.
3: 뭐하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2: 그래!
3: 세실! 세실!
1: 어? 이거 세실의 부메랑인데.
2: 어떻게 된 거지?
1: 세실이 부메랑까지 버려두고 어딜 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놓는데.
1: 그러니까요.
2: 밥 없인 살아도 무기 없인 못 사는 게 세실이잖아.
1: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2: 그래, 당장 찾으러 가야겠어. 우와, 온 동네가 황폐하네.
3: 가뭄이 들어서 더할 거예요.

0: 빠졌다나 봐요.
1: 그래서 사람은 우선 잘 먹고 봐야 한다니까. 아, 우리 셋이는 밥은 챙겨 먹었으려나?
0: 서둘러요. 어? 빨리 찾아야죠.
1: 셋이! 셋이!
0: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못 보셨어요? 못 봤다고요. 저기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나요? 다들 모른다고 하는데요.
1: 에휴, 그럴 테지. 자기들 코가 석자일 텐데 뭐.
0: 아, 세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응?
0: 어? 보아테리안? 무슨 일인데 그래? 뭐라고?
1: 뭐라는 거야?
0: 세실이 마녀로 몰려서 잡혀갔대요.
1: 뭐라고? 세실이 잡혀가?
0: 이 아이의 엄마도 잡혀갔대요.
1: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데? 지, 내가 당장 설마...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가뭄은 여기에 있는 새 마녀들 때문입니다. 이 마녀들에게 화형을 내려서 하늘의 분노를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피를 내려줄 것입니다.
3: 그 꼬마도 어디로 잡혀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지?
0: 네, 모른대요. 세실이 마녀로 잡혀갔다니 말도 안 돼요.
3: 그런데 중세시대엔 정말 마녀란 게 있었던 걸까?
0: 진짜 마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들이었대요. 마녀가 아닌데도 멀쩡한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켜버리고.
3: 죄 없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다니. 그러고 보면 인간의 광기는 참 무섭고 잔인한 거야.
0: 중세시대엔 우리 상식으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았어요.
3: 그렇지.
0: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미신까지도 믿었으니까요.
3: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투성이인 미스테리아! 어? 어? 저쪽이다!
1: 어서 화형대에 불을 붙여라!
4: 오늘은 왜 안 나타나나 했네.
0: 쉐가 아저씨, 한타를 맡아주세요.
1: 알겠어.
0: 괜찮아? 천하의 세실이 이게 무슨 꼴이야.
4: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빨리 밧줄이나 풀어. 나 지금 엄청 화나 있거든. 화났으면 뭘 어쩌게. 타타, 내 부메랑 가져왔지?
0: 당연하지. 자,
4: 오케이! 이것들 가만 안 둬! 엄마야! 저 쬐끄만 게 그냥! 마셨대! 뜨끔하지?
0: 아, 잠깐만요! 풀어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5: 고마워요.
0: 됐어요.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4: 이거 아쉽게 됐네. 귀찮은 것들을 미스테리아 밖으로 쫓아낼 기회였는데. 그렇다고 날 마녀라고 속여서 화형까지 시키려고 해? 쯧! 이번엔 진짜 본체를 보여주마! 자! 이야! 으쌰! 쾅! 어쭈, 요것들 봐라!
6: 아, 제법인데요?
4: 뭐라고?
6: 아, 죄송.
0: 역시, 결국 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4: 흥! 큰 소리 치지 마. 테리안들은 이미 너희를 마녀라고 생각하거든.
0: 누나가 테리안들을 속여서 그런 거잖아요.
4: 속이더니 빨리 마녀를 처단하라는 저 아우성이 들리지 않아?
0: 제발 더 이상 테리안들을 괴롭히지 말아요.
4: 야, 우리가 겁나서 도망가는 거야?
0: 그럴리가. 테리안들이 다칠까 봐 자리를 옮기는 것뿐이라고요.
4: 뭐? 칸타, 당장 혼쭐 내줘.
7: 네, 간다.
0: 야,
7: 야!
6: 못 본 사이에 꽤 용감해졌는데?
0: 네, 정글에서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단련을 좀 했죠.
6: 좋아, 그렇다면 실력 한번 볼까?
0: 예전에 저라고 생각하면 금코 다쳐요.
6: 근데 내가 인간들과는 다른 몸이라는 거 잊진 않았겠지?

0: 강철 같은 단단함을 이기는 부드러움도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되죠. 생포금을 발사! 저것도 뭐야? 부드러운 그물로 생포 성공! 저런 멍청한 피조물 같으니 이 바보야!
1: 제법인데요, 타타?
0: 잘 봤죠? 맛이 어때요, 판타? 시끄러워!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다니! 타타, 너야말로 맛이 어떠냐? 내 일을 방해하면 그렇게 쓴맛을 보는 거라고! 응? 쟨 또 뭐야? 자, 여러분! 이 녀석은 우리의 신성한 마녀 화용식을 방해한답니다! 이 녀석도 아주 흉악한 마녀죠!
2: 누나, 내가 무슨 마녀라는 거예요? 게다가 난 남자라고요!
0: 어? 남자? 아, 그렇지. 아무튼 저 녀석은 사악한 마녀입니다.
2: 아니라고요!
0: 아니긴 뭐가냐! 내가 마녀라고 하면 마녀인 거지! 여러분, 모두 저기를 보십시오. 저렇게 악마를 닮은 짐승까지 데리고 다니니 틀림없습니다. 어?
3: 그 사람은 마녀가 아니에요. 아까 그 사람이 날 구해줬다고요.
0: 아니, 저것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3: 제 생각에 진짜 마녀는 바로 저자들입니다.
0: 뭐야, 내가 마녀라고?
4: 그래, 맞아. 원래 마녀들이 빗자루같이 생긴 걸 타고 날아다니잖아.
0: 머리 색깔도 요상해. 아니, 이것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는 거야. 저 녀석이 바로 마녀라니까. 저것들이 어떻게...
1: 눈치챈 것 같습니다.
0: 큰일 날 뻔했네.
1: 지금은 일단 물러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님. 성난 백성들보다 더 무서운 건 없거든요.
0: 분하지만 할 수 없지. 가자!
1: 네, 공주님.
5: 타타, 아까 공중전 제법이던데?
2: 원래 잘하거든.
6: 가만,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4: 무슨 소리야?
2: 그래, 몬스터를 잡아야 다음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 열릴 텐데 플랫마이너 누나가 도망가 버렸으니 마녀를 놓친 셈이 되는 건가? 어?
7: 어? 내가 딱 맞는 시간에 연락한 거 맞지? 몬스터를 못 잡아도 그곳 세계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면 웜홀은 열린단다.
6: 아휴, 박사님, 그런 건 진작 좀 알려주시지.
2: 잠깐, 그런데 우리가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지? 어? 비다!
8: 우와! 비가 온다! 다행이야!
2: 아, 지금 이 비가 바로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계의 미스터리를 해결했다는 신호인가 봐. 이제 알 것 같아. 좋아, 그럼 빨리 다음 몬스터를 찾아서 가자! 됐다.
9: 고맙습니다.
2: 뭘요?
6: 뭐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0: 이제 만볼트 전기만 주입하면 완성이지.
1: 여기가 뭐야? 아이고 허리야. 근데 타타야, 우린 언제까지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내동댕이 쳐줘야 하는 거야?
2: 저도 다음 공간이 어디로 연결될지는 잘 모르는 거려.
3: 뭐라고? 네가 모르면 어떡하냐?
1: 근데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무슨 실험실 같이 생겼는데?
2: 이상하게 생긴 기계도 많고
3: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오, 이런 완벽한 피조물을 내 손으로 창조하다니. 아, 믿을 수 없군. 곱상한 게 꿰맨 자국도 없고. 머리가 좀 상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졌어. 에? 저 녀석은 어째 실패작인 것 같군. 오, 이상하게 생긴 새도 다 있네.

0: 뭐?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이 버섯 수프만한 게 또 없거든요.
1: 그래. 평생 이렇게 맛있는 수프는 처음이야. 고맙네, 셰프.
0: 뭘요?
1: 그리고 아까 실패작이라고 한 건 취소하지.
0: 수프는 실패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1: 이 수프를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군.
2: 그 사람이 누군데요?
1: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그분이 만들어준 수프도 꼭 이런 맛이었어.
3: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
1: 나의 창조주이자 아버지, 또 유일한 친구였지. 박사님은 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을 가르쳐주시고 프랑켄슈타인이란 근사한 이름까지 물려주셨어. 덕분에 난 다시 태어났지.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 오히려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지.
0: 그래요?
1: 이것 봐.
2: 의사 면허증?
1: 그래, 치료사 자격증이야. 어?
2: 어? 이게 무슨 소리죠?
1: 또 환자가 왔나 봐. 잠깐 쉴래? 아, 그리고 그냥 프랑 아저씨라고 불러. 그게 편하거든.
2: 프랑 아저씨? 박사님!
4: 얘들아, 잘 도착한 거야? 다들 별일 없는 거지?
5: 네, 박사님!
4: 아휴, 다행이다. 자, 그럼 잘 듣거라. 그곳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몬스터가 사는 곳이란다.
0: 네? 프랑 아저씨가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4: 뭐? 프랑 아저씨? 설마 프랑켄슈타인을 벌써 만난 거야?
2: 네, 근데 박사님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몬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3: 맞아요. 얼굴이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4: 몬스터들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 같아서 언제 그 야성이 튀어나올지 모른단다. 본성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조심해.
2: 또 이렇게 사라지시네.
3: 저 얘기도 일리는 있어. 야생동물은 절대 길들일 수 없거든.
0: 그래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넌 어때, 드라곤에?
6: 쿵, 쿵.
1: 어? 오. 좀 더. 보여요, 저기 있네요. 생선을 먹을 땐 항상 가시를 조심해야죠. 이곳의 생선들은 특히 가시가 날카롭기로 유명하거든요. 깊이 박히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6: 정말 고맙습니다, 프랑켄슈타인 선생님.
1: 선생님은 무슨. 편하게 그냥 프랑 아저씨라 불러요.
6: 아, 프랑 아저씨.
2: 렛라이너? 넌 무슨 꿍꿍이를 꾸미라고 나타난 거야?
6: 꿍꿍이는 무슨. 여긴 아프면 찾아오는 마을 병원이라고.
2: 그래, 꾀병도 병은 병이니까.
6: 뭐? 꾀병? 배고파. 가시 때문에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었더니.
0: 공주님, 저만 믿으세요. 이 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6: 쉑. 그래, 이번엔 어떤 요리를 해줄 건가요?
0: 말씀만 하세요, 공주님. 뭐든 다 만들어 드릴게요.
6: 고마워요, 쉑.
2: 어이구, 또 시작이네.
6: 쉑, 당신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예요.
0: 뭘요?
6: 뭐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0: 빈속엔 버섯 수프가 최고죠.
6: 어머, 이 고소한 냄새. 아, 정말 맛있어요. 쉑은 정말 대단하다니까. 어머, 프랑 아저씨. 프랑 아저씨도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는 버섯 수프라니까요.
1: 많이 드세요. 난 아까 이미 다 먹었답니다. 그리고...
0: 공주님!

0: 내가 치킨 좋아하는 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1: 그 정도야 뭐 기본이죠.
0: 역시 쉑 최고야. 프랑 아저씨도 같이 드실래요?
2: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오늘은 왠지 피곤해서 일찍 자러 가야겠네요.
1: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0: 그러게.
2: 이건 운명이야. 플랫 마이너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 또 시작이군.
2: 박사님, 심장 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번엔 진짜라고요.
3: 하지만 그 여잔 이미 요리사에게 반한 것 같은데.
2: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도 못 자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내 얼굴이 문제라는 거 알아요.
3: 하지만...
2: 네? 무슨...
3: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2: 방법이라뇨?
3: 난 너한테 내가 가진 모든 기술을 전수했어.
2: 모든 기술? 모든 기술이라면... 아, 그렇지! 그래, 맞아! 쉑의 머리를 나한테 이식한다면 그럼 플랫 마이너는 내 신부가 될 수 있어!
0: 흥! 꿈도 야무지네. 어떻게 쉑의 머리를 단다고 내가 자기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4: 공주님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0: 하, 기가 막혀. 넌 꼭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4: 네?
0: 골렘 주제! 응?

0: 이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안 돼, 이러면 안 돼.
1: 아, 플랫마이너 공주님, 저랑 결혼해 주시면 제가 평생 스테이크 구워드릴게요.

0: 브랑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 미안하게 됐다, 쉑. 자네한테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네.
0: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요?
1: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지만 플랫마이너 공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선 쉑, 네 머리가 필요하거든.
0: 네? 플랫마이너 공주님의 사랑을 얻는데 제 머리가 왜 필요한 건데요?
1: 그리야 플랫마이너 공주님이 널 좋아하기 때문이지.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플랫마이너 공주님이 날 좋아한다고요?
1: 그래, 이제 와서 발 빼마려고.
0: 압수사,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플랫마이너 공주님은 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음식만 좋아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1: 이런 아둔한 녀석을 봤나. 거기서 한숨 자고 나면 모든 걸 다 이해하게 될 거다. 자, 그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2: 멈춰요! 프랑켄슈타인! 당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군요!
1: 이야! 난 인간이 싫어!
2: 대실! 알았어! 피해!
1: 가만두지 않겠냐!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줘! 내 머리를 탐냈겠다. 용서 못해.
2: 성공.
0: 한 발만 늦었어도 전기 통닭구이가 될 뻔했네.
2: 그래도 너무 미워하진 말아요, 쉑 아저씨.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본성대로 한 것뿐이니까요.
0: 어쨌든 다행이야. 우리 얼른 여길 떠나자.
2: 좋아요. 그럼 다음 몬스터를 찾으러 가자.
3: 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외모로는 프랑켄슈타인이 최고의 몬스터였는데 뭐해 칸타?
4: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주님.
3: 아니긴, 방금 뒤로 감춘 거 뭐냐고.
4: 네? 감추다니? 뭐요?
3: 다른 손. 멀뚱멀뚱 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유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고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인어공주가 되고 싶어.
2: 켄켄. 켄켄.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 켄켄.
3: 켄켄 아직도 연못에 있는 거야?
2: 응. 하루 종일 저러고 있어.
1: 대체 왜 저러는 거야?
3: 그게 아무래도 나 때문인 것 같아. 어? 어? 나 지금 이거 해야 하는데. 어떡하지? 아, 그럼 다니 켄켄한테 그림책 보여줘.
4: 다니가 켄켄한테 그림책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책으로 할까요?
3: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책.
4: 아, 네. 쉐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을 보여드립니다.
1: 그 뒤로 인어공주를 따라하는 거야?
3: 켄켄 꿈이 인어공주가 되는 거래.
2: 근데 아직 수영은 잘 못해. 켄켄, 밥 먹자. 이제 그만 나와.
1: 켄켄,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인어공주 되고 싶다면서.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넓은 바다로 가서 헤엄치고 싶지 않아?
3: 맞아.
2: 아, 그러고 보니까 켄켄은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
3: 어, 그러네.
1: 그러니까 더더욱 가봐야지. 켄켄, 가!
3: 켄켄! 어?
2: 저렇게 좋을까?
3: 진작 갈걸.
1: 같이 가!

0: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명탐정 피츠! 궁금해
2: 캥캥! 맞는 게 제리!
3: 젠틀맨 제제!
4: 우리

0: 바다에 처음 들어온 기분 어때? 신기하지? 나도 처음 바닷속에 왔을 때 그랬어.
1: 샤크캐논 물방울 대포 발사!

0: 켄켄! 비트! 제제! 괜찮아?
1: 괜찮아.
2: 나도 괜찮아.
0: 바다가 우리를 격하게 환영하는데?
1: 켄켄, 바다까지 왔는데 뭐하고 있어? 인어공주처럼 헤엄쳐봐.
2: 내가 도와줄게. 켄켄, 어서와. 꼬리를 흔들어야지. 더, 더, 더. 그렇지, 잘한다. 저 물고기들처럼 흔들어봐. 켄켄, 해냈구나. 헤엄치는 것도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켄켄, 넌 정말 특별해.
0: 켄켄, 바다에 데리고 오기 잘했어.
1: 자자,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지. 켄켄, 내가 사진 찍어줄게.
3: 켄켄.
1: 어? 사건이다!
2: 어? 얘들아! 큰일 났어! 켄켄이 안 보여!
1: 뭐라고?
4: 켄켄!
5: 왜 자꾸 쫓아와? 혹시 너 나한테 반했니?
4: 아니.
5: 켄켄!
6: 인어공주라면 저기 하얀 산호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5: 왜 이렇게 빨라?
2: 혹시 켄켄 못 봤니?
5: 켄켄이라면 방금 저쪽으로 갔는데. 얜 또 왜 이렇게 빨라?
4: 켄켄!
7: 인어공주 봤냐는데?
8: 봤어? 난 못 봤어.
7: 나도 못 봤는데?
8: 너도 못 봤어.
7: 내가 봤어.
4: 켄켄!
7: 아까 문어마녀한테 갔어. 저쪽으로.
9: 진짜 인어공주가 문어마녀한테 갔어?
8: 문어마녀 너무 무서워.
10: 켄켄은 괜찮을까?
11: 켄켄! 어디 있니?
10: 켄켄 찾으러 왔나봐.
5: 문어마녀한테 갔잖아.
8: 우리 때문에 간 걸 아이는 뭐라고 하겠지?
7: 말해줄까 말까.
1: 물고기들 얘기하는 거 들었어? 켄켄이 문어마녀한테 갔대.
2: 문어마녀라면 켄켄이 위험해.
8: 얼른 가자.
12: 아하, 인어공주를 찾고 있구나. 어머머, 탐나는 목소리네. 아, 인어공주라면.
4: 똑똑, 문어마녀 있나요?
12: 인어공주가 여긴 웬일이지?
4: 문어마녀, 이 꼬리를 다리로 바꿔줄 수 있나요?
12: 물론이지. 그럼 넌 나한테 뭘 줄 거지?
4: 어머나.
12: 너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타오.
4: 이 목소리를...
12: 인어공주라면 방금 다녀갔어. 잠깐. 넌

0: 여기 왜 왔지? 아, 인어공주를 만나려고?
1: 네, 꿈!
0: 인어공주가 되는 게 네 꿈이라고? 그렇다면 그 꿈 내가 이뤄줄까?
1: 아, 진짜?
0: 대신 네 목소리를 다오.
2: 켄켄!
1: 너 정말 인어공주가 될 거야?
3: 켄켄! 한번 바뀌면 영영 되돌아올 수 없어.
2: 켄켄, 네가 인어공주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난 지금 이대로의 네가 더 좋아.
0: 뭘 고민해. 내가 바꿔준다니까. 어서 네 목소리를 나에게 다오. 소리 목소리.
3: 무사해.
1: 어떻게 된 거지?
0: 내 목소리가 왜 이러지?
2: 아까 진짜 대단했지? 문어 마녀가 켄켄 목소리를 가져가려는데 켄켄이 호루라기를 딱!
1: 켄켄 진짜 멋졌어.
3: 문어 마녀 목소리가 호루라기 소리로 바뀔 줄이야.
4: 켄켄 정말 대단.
1: 어?
3: 인어공주가 되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서운한가 봐.
2: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다니 보여줘.
5: 켄켄을 위해 준비했어요.
3: 피트,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1: 제법이네.
2: 켄켄은 우리의 아주 특별한 친구잖아. 친구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켄켄! 레벨 업!
1: 켄켄!
2: 유령 대서동!
1: 촛불이 왜 꺼진 거야? 이상하네.
3: 셰리, 왜 그래?
2: 아, 무슨 일이야? 불은 왜 끄고 있어?
1: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꺼져버렸어.
2: 바람이 불어서 꺼졌겠지.
1: 바람이 어디서 불어? 이 방엔 창문도 없단 말이야.
3: 그러네. 창문이 없네. 그럼 촛불이 왜 꺼진 거지?
1: 혹시 말이야, 유령이 그런 건가?
3: 무서워.
2: 어? 유령이 어딨냐?
1: 그럼 촛불이 왜 꺼져? 그것도 두 번씩이나.
3: 두 번씩이나? 그럼 유령 만나봐.
1: 유령? 아, 유령이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유령은...
2: 유령은 없다니까. 다니, 그렇지?
5: 다니가 유령에 대해 검색합니다.
6: 유령이다! 유령이다, 잡았다! 유령한테 또 당했대!
5: 슬라웨시 섬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 사건이다! 진짜 유령이 나타났대! 얘들아, 가자!
1: 같이 가!
3: 난 좀 무서운데!
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2: 명탐정 피트, 궁금해
1: 켄켄, 맞는 게 체리,
7: 젠틀맨 제제,
4: 우리.

0: 씨.
1: 여기야. 어? 저기 누군가 있다. 내려가 보자.
2: 우와, 귀엽게 생겼다.
0: 눈이 엄청 커.
3: 내는 크지? 그래서 이름도 안경원숭이야.
1: 안경원숭이, 이 숲에 유령이 나타났다면서?
3: 유령? 난 못 봤는데. 너 봤어?
4: 아니, 나도 못 봤는데. 졸려.
3: 나도 졸려. 우리 자야 되니까 그만 가줄래? 우린 낮에 자고 밤에 놀거든.
5: 그래,
3: 잘 자.
1: 저쪽으로 가보자.
6: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1: 어, 개미들아, 어디 가는 거야?
6: 비켜, 도망쳐야 해.
3: 너희들도 유령한테 잡히지 않으려면 당장 도망쳐.
2: 진짜 유령이 나타났나 봐.
3: 걱정 마, 제제.
1: 그래, 이 명탐정 피트가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까. 개미들아, 그 유령에 대해서 말해줄래?
6: 그 유령은 갑자기 나타나서 순식간에 개미들을 찾아간다고.
0: 엄청 빠른가 봐.
7: 아이, 빠르기만 한 게 아니야. 나무는 또 얼마나 잘 타는지. 손가락이 길고, 아, 꼬리도 길어.
1: 그렇다면... 유령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냐고.
6: 가자. 이제 가야 돼.
1: 아이, 개미들아, 유령이 이렇게 생겼냐고. 어?
5: 개미들아.
1: 아, 개미들을 놓쳤어.
0: 어? 저기 봐, 나무에 누가 있어.
2: 얘들아, 거기서 뭐해?
1: 꽃매미 삼형제, 거기서 뭐하냐니까?
8: 아, 비켰다. 유령이 나타날까봐 죽은 척하고 있었는데.
1: 너희들도 유령 봤어?
8: 그럼.
1: 어? 아, 혹시 유령이 이렇게 생겼어?
7: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밤에 봐서 잘 모르겠어. 그 유령은 꼭 밤에만 나타나거든.
1: 밤에만 나타난다. 그리고 또?
8: 이제 그만 가줄래?
9: 가줄래?
1: 하나만 더 얘기해줘.
3: 케마투스 꽃사라기한테 가보린다. 유령한테 잡혀갔었대.
1: 케마투스 꽃사마귀!
10: 너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0: 너 유령한테 잡혀갔었다면서.
1: 그럼 유령 봤어?
10: 봤지, 어젯밤에. 그 유령은 나무를 아주 잘 타! 손가락도 길고 꼬리도 길어!
1: 똑같아!
10: 눈이 아주 크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어우, 생각만 해도 무서워. 나나 되니까 도망친 거야. 하지만 너무 많은 곤충들이 그 유령한테 목숨을 잃었어.
1: 이 명탐정 피트가 그 유령 꼭 잡아줄게.
10: 어, 정말이야? 아니야, 과도. 그 유령은 너무 쎄. 잔인하다고.
2: 케마투스 꽃사마귀, 어디로 가면 유령을 만날 수 있어?
10: 저쪽 숲. 근데 안 가는 게 좋을 거. 아, 일단 분명히 말했다.
1: 곤충들이 말한 대로 유령의 모습을 그려봤어. 유령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2: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생겼다.
0: 그러게.
3: 유령! 켄켄!
1: 어, 유령이다! 켄켄이 찾았어!
2: 어디?
1: 하나가 아니야. 여럿이 물이 지어 있는데. 너냐? 곤충들을 괴롭히는 유령이?
11: 유령이라니.
2: 곤충들한테 다 들었어. 넌 나무도 잘 타고 밤에 나타나는 유령 맞자.
11: 내가 나무를 잘 타는 건 맞지만 난 밤엔 자는데.
1: 정말? 너 지금 먹고 있는 것도 곤충이지?
11: 에? 곤충이라니. 난 곤충 못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건 나무 열매나 씨앗이라고.

0: 나도
1: 너도? 나랑 똑같네.
2: 하지만 넌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니까 긴 꼬리도 있을 거 아니야.
1: 응? 내가? 난 꼬리가 짧아서 이름도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라고.
3: 어떻게 된 거지?
0: 그 유령이라면 우리 엄마가 안 돼.
3: 누구야?
1: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유령은 바로?
3: 설마, 말도 안 돼. 그렇게 작고 귀엽게 생긴 애가 우리가 찾던 유령이었다니.
4: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
2: 맞아, 우리가 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4: 어? 저기 봐, 낮엔 자고 밤에 논다더니 진짜 밤에 나타났어.
3: 손가락도 길고 꼬리도 길어.
2: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하지만 저렇게 작은 원숭이가 곤충을 잡아먹다니, 설마.
5: 다들 어디 갔지? 안 보여?
2: 곤충들을 잡아먹는 게 너였어? 안경 원숭이?
0: 아니, 어떻게 알았지?
2: 곤충들아, 유령의 정체는 안경 원숭이였어. 안경 원숭이를 조심해.
0: 뭐야, 내가 유령이라고? 그래, 나한테 잡히기 싫으면 밤에 다니지 마. 알았어?
4: 유령이 아니라 안경 원숭이였다니.
3: 진짜 유령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2: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유령은 없다니까.
4: 근데 말이야, 아까 이 방에서 갑자기 촛불이 꺼진 건 왜 그런 걸까?
2: 유령이든 범인이든 반드시 사건 현장에 다시 나타나게 돼 있어. 촛불을 켜놓고 숨어서 기다려보자.
3: 난 좀 무서운데.
4: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뭐야, 유령이 아니라
3: 켄켄이었어.
2: 내 말이 맞지? 유령은 없다니까. 유령이다. 레벨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컴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힐크에 쏙쏙 얹으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클릭서!
3: 클릭서! 몰라내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3: 클릭서!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서!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IM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깜짝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오.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야!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1: 그럼 당연하지.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2: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꾸렁꾸렁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3: 즐거운 캠핑 여행.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자, 지금 저는 관심을 바랍니다.
2: 이제
1: 여러시고 내가 있지만 여러시고 내가 있지만 왔다시는 남아요. 왔다시는 남아요.

0: 저양꽃 광기미 광팔 미녀상 분위기와 와타시와 자연토 펜키미노 펜스데 자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일본어를 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곳은 일본입니다 오! 제가 일본에서 펜사인을 해체했습니다
1: 좋겠어요
0: 아 진짜 지금 너무 기무지입니다
1: 근데 펭수 아는 사람이 좀 많으려나?
0: 아 제가 그래도 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일본 분들께서 많이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1: 우리 펭수 아는 사람 많은지 한번 가볼까?
0: 좋아요 한번 왔으면은 몸도 느껴봐야 돼요 자 가시죠 자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1: 고 그게 무슨 일본어예요?
0: 안녕하세요.
1: 아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거야?
0: 괜찮니? 그러니까 미리 공부했지. 다이 오아유 양캠파이. 아리가토.
2: 바이바이.
0: 바이바이. 맞다니. 미나상 고니키와. 와타시와 펜스 데스. 와타시.
2: 行きますか行ってます。お、本当?見たことあります。わー!
0: じゃあ、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를 아신다고 하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 감사합니다.
0: 이게 아이스테르.
2: 아이스테르.
1: 와, 펭수 벌써 아는 사람 한 명 만났네.
0: 자, 보셨죠?

0: 잠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난데 오이시?
1: 하이, 아시의 흥대.
0: 아, 좋다.
1: 하이.
0: 내 손을 잡구나. 아, 잠깐만. 아, 이거 이렇게 먹으면은 팬싸이기 전에 붓거든요? 팬싸이기 때문에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힘낼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절제하겠습니다.
1: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0: 와,
1: 아리가또.

0: 알라라라라라라.
1: 시무시야?
2: 지금 한 시간 전이야, 한 시간 전.
1: 아니야, 정신 차려. 난 잘할 수 있어. 와타시야, 펭수 됐어. 밖에 가봤어?
2: 아까 카메라 설치하러 가봤는데 많이 없던데. 감독님,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1: 8명. 이나는 거지. 지금 한 시간 전인데 누가 한 시간 먼저 와? 영화보러 갈 때 한 시간 전에 가?
2: 근데 팬사인회나 뭐 팬미팅 이런 거 좀 미리 가지 않나? 일단은 일정부터 좀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1: 네, 빨리 말하세요.
2: 행사 시작 안내 및 입장 그 13시 50분에 10분 전에 이제 입장합니다. 그리고 딱 14시부터 팬사 소개 및 사인회 안내라고요. 1부 사인회가 한 25분 정도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1: 잠깐만! 네. 사인회 진짜 이름을 어떻게 써야 돼?
2: 그 상대방 이름요?
1: 응.
2: 그거 약간 한글로 쓰는 게 뭔가 좀
1: 한글로 쓰라고요?
2: 미나.
1: 오, 그거 청준대?
2: 미나상 이렇게. 팬분들한테 또 그래도 인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봐야죠.
1: 아, 그렇죠. 자, 인사해보겠습니다. 하치미 맛있게 와타시와 EBS 벤슈세이 자이언트 팬티빙노 팬수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테루. 그 말고 내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뭐 더 인사합니까?
2: 근데 뒤에 보니까 막 다른 분들 막 사인이 다 있네.
1: 야, 저도 여기다가 영역포시 한번 하고 갈게요.
2: 어? 저기 딱 비어있어. 저기 딱 한 자리.
1: 그러니까 나 지금 봐봐. 고질라 옆이잖아. 생질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래퍼 중에 쟤네도 질라.
2: 갈 수 있겠어요?
1: 아, 근데 이게 머리가 너무 커 보여요. 포토타임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행수 이제 시간 된 것 같아. 가자.
1: 가자! 재팬!
2: 갈 수가 없네.

0: 저기 뭐가 있어? 여기 사람들이 있어? 와, 하이, 고니키와, 고니키와.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자, 펜썼으면 즐겨라. 피하기면 피해.
1: 고니키와, 펜하.
0: 고니키와.
2: 이야.
3: 감독님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진짜인가요? 이혼요.

0: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선물이 딱히 준비되어 있어서.
1: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0: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친구가 좋아하는 것도 많고 아까 비서시키나보다
1: 本当に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めっちゃ 嬉しかったやっぱ 後で と 보자 またね 愛してるよ 天才に 신났다 가만히 있어봐. 1분 10초 착각을 게 이거. 이야, 침대입니다, 침대. 와우. 오, 푹신, 푹신. 오,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자. 하! 복도도 있네요. 오늘은 반신욕을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 어? 엉덩이 착. 조심합니다. 이야. 어떻게 끝이 났는지 이거 순식간이네.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어떻게 끝이 났는지 이거 잘했는지 모르겠네. 하, 일본어 공부를 더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

0: 누구세요?
1: 펜수.
0: 임무식이세요?
1: 아니, 오, 여기 높다.
0: 어디 좋지?
1: 오. 아니, 일본어 생각보다 너무 잘하던데?
0: 아니, 아니야.
1: 내가 봤을 때 영어보다 훨씬 나. 영어보다 훨씬
0: 나. 와, 나 이거 터키 가봐. 잠깐만. 아, 근데 배고파. 아, 긴장 풀렸으니 갑자기 배고파졌습니다.
1: 아, 먹으러 갈까?
0: 해동 가자.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일본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에겐 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기다! 여행 마스터! 친구가 된 지도 몇 년 차!
2: 야, 이사시불이다네!
0: 이사시불이다나! 잘 지냈나?
2: 아, 저 너무 잘 지냈지.
0: 고니치와!
2: 고니치와!
0: 고니치와!
2: 고코와 도쿄 데스!
0: 야!
2: 웰컴 투 도쿄 데스!
0: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2: 어, oh, you can go.
3: 어, okay.
2: Thank you. Thank you,
3: thank you. I love you.
0: 아쉽지 않니, 이거?
2: 어, 삼계국 갈라니까 힘들다.
0: 어, 대단하다, 준비. 어! 어, 어, 어, 사진 토르?
2: Where are you from?
3: England.
2: Oh.
0: Yeah, England.
2: Manchester City.
0: Thank you.
2: 한국.
0: Thank you. Bye
2: bye. Bye bye. 여기 아사쿠사가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거든.
0: 아, 아 절.
2: 센서지. 어.
0: 아, 그래서 다 이러고 오는구나. 아, 여기 처음 와보거든.
2: 아, 여기 처음 오는구나.
0: 아, 그래서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내가 도쿄도 처음이고, 일본 자체가 처음이니까, 조금 중부인이 그래도 많이 와봤잖아.
2: 어, 그치, 그치.
0: 나한테 좀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2: 가이드 저기 페이가 센데 괜찮나?
0: 아. 아, 그래도 지금 이게 중국도 아빠됐잖아.
2: 그래서 좀 페이가 올랐어.
0: 아, 그래.
2: 기적이랑 분유 카페 해야 돼가지고.
0: 아니, 나도 그래도 그 아빠의 마음으로, 나도 그 자식처럼 생각해 줄 수 있잖아.
2: EBS니까. 네. EBS 할인 조금 들어갈게.
0: 아, 네,
2: 나 또 EBS 명예 직원이니까 내가.
0: 고마워. 그래도 그 깎아줘서.
2: 근데 아사쿠사 왔으면은 좀 걸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날씨가 더워서 펭귄한테 힘들 수 있거든.
0: 와, 오늘 진짜 뜨거워.
2: 그래서 내가 볼 땐 아사쿠사에서 걷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인력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0: 인력거? 아, 아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이런 거?
2: 그치, 인력거 여기 김첨지 분들이 좀 많거든.
0: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2: 어, 나는 한번 타봤는데 우리가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몰라, 일단은 블랙 컨슈머일 것 같긴 한데 타볼까?
0: 어, 어 좋아. 난 타고 싶었어.
2: 저쪽 가면 많거든?
0: 어, 가자, 가자.
2: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인용이라서 펭귄은 뭐야? 귄용인가? 뭐지?
0: 어, 정확히 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2: 그러니까.
0: 어이, 줄인가 봐.
2: 아, 죄송해. 진릭샤 이키타이.
4: 이고 가자.
2: 대조됐을까?
4: 대조브.
2: 알았다. 強い됐을까?
4: 強い.
0: 私 重いです.
2: 빅크 사이즈 오케이 됐을까?
4: 빅크 사이즈와 오케이.
2: 페이와 오나지ですか?
4: 一緒です.
2: 아, 소です네. 확인하고 와야 돼. 여기 관광지에서
0: 역시
2: 이게 또 받을 수 있거든. 이쇼니 기마사.
4: 아, 이쇼니 기마쇼.
2: 기마쇼.
0: 아, 넓네, 넓어.
2: 내가 그래도 최근에 아,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0: 아, 잠깐만.
2: 아, 잠깐만.
0: 어, 잠깐만.
2: 아, 잠깐만.
0: 어, 잠깐만.
2: 어, 잠깐만. 아, 이거 내 다리야. 어, 잠깐만.
0: 오, 됐어.
2: 오, 됐어.
0: 오, 됐어. 오, 짱이야, 짱이야.
2: 아, 알았다, 너 진력사와 스고이 됐으네.
4: 스고이 됐어.
0: 스고이 됐어.
2: 와.
4: 이케를 가라.
0: 이케를 가자.
2: 이기마쇼,
0: 가자.
2: 가자. 아, 重くないですか?
4: 重くないよ.
0: 에?
2: 私たちは 200kg です.
0: 200kg.
2: 야, 이 가지네.
0: 와, 대박. 오, 이상해 느낌이.
4: 와, 가자.
0: 아, 이거 재밌네, 이거.
2: 야, 빠르다. 아니, 빨라. 고래와 난데스까?
4: 아, 노래? 고래?
2: 고래, 응가.
4: 고래, 응가잖아.
2: 아, 응가잖아.
4: 응가잖아.
0: 응고, 낭고.
4: 아사히, 비르.
2: 아?
0: 비르?
2: 아, 비르 됐을까?
4: 배추, 배추.
2: 아, 배추.
4: 아사히, 배추 됐어.
2: 어.
4: 응가잖아.
2: 아, 응가잖아.
4: 응가잖아, 이랬어요.
2: 고메나사이, 고메나사이.
4: 이랬어요.
0: 고고!

0: 요호!
1: 가자, 가자!
0: 오,
1: 빨라, 빨라, 빨라, 오! 야! 람보르기니다, 람보르기니. 람보르 소라 됐네.
0: 오케이. 사진 됐지? 타임, 사진.
2: 아, 샤시. 아,
1: 근데 걔모 이마, 소라, 소라상가, 다이앤 닦아라. 이마 지금 그 육구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쉬려고.
0: 오케이.
1: 아, 어제가 이마.
2: 야, 서비스가 좋다.
0: 하나, 둘, 셋.
2: 우와.
0: 오케이.
1: 아니, 나 또 오자, 이마.
2: Let's go.
1: Let's go, let's go.
2: 에허. 에허. 아, 근데 이렇게 에허. 텐션을 오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1: 그니까, 와.
2: 대박이다, 진짜. 에허. 즐겁게 하니까 기분이 좋다.
1: 그니까, 뭔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미안한 게, 계속 이렇게 또 웃어주시니까.
2: 아, 배고파. 웃으면 쇼크도 아리마스까? 뭔가 디저트 간지와 아리마스까? 디저트.
0: 디저트?
2: 아, 디저트 웃으면 오네가시마스.
0: 디저트네, 오케이.
2: 오케이.
1: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2: 예. 곳곳에 와라비모찌가 유명ですか?
3: 와라비모찌の専門店になります。
2: 아, 종류가 많은데 기나콩가루, 말차가루. 아,
1: 이게 다 전부 와라비모찌라는 거구나.
3: 기나코노 와라비모찌가 인기가 아니야.
1: 아, 콩가루다. 콩가루 기나코.
2: 마차가 인기가 많잖아.
1: 그러면은 두 개 다 먹자.
2: 기나코 히토츠 또 마차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1: 그렇지.
2: 아, 알려드려마스. 아,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초콜릿도 맛있겠는데? 초콜릿도 뭐 이토츠 오네가시마스.
1: 나는 딸기 맛.
2: 딸기 맛. 흑당 수고 이토츠 오네가시마스.
1: 야, 저희는
2: 감사합니다.
1: 카드가 있습니다.
2: 펭수가 거의 만든 거지.
1: 그렇죠, 그렇죠.
2: 펭수가 부자. 와.
1: 또 가이드 해주시니까 제가 시원하게 쓰고 있습니다.
2: 가이드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예, 편안하게 즐기십시오.
2: 우와.
3: 아, 아리가또고자이마스.
2: 오, 말차, 우와, 뭐야, 이거?
1: 어떻게 생긴 거야?
2: 아니, 디자인이.
1: 근데 약간, 우와. 모르겠어요?
2: 메이플에서 온 거 같은데?
1: 우와, 우와. 인절미니, 인절미.
2: 근데 가게 앞이라가지고.
1: 자, 먼저 충민 먹어봐. 오, 맛있어 보이는데?
2: 아니, 식감이. 불풍선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알던 떡보다 훨씬 몰캉몰캉해가지고
1: 난 너무 좋은데?
2: 진짜 슬라임을 먹는 느낌이야 이거 맞지? 오. 식감이 되게 재밌네 이건 인절미로 먹어봐야
1: 돼 오 맞아 맞아 맞아
2: 진짜 진짜 슬라임이야
1: 근데... 어휴 아 난 이게 훨씬 맛있어
2: 인절미랑 잘 어울린다
1: 아 근데 입안에서 가득한 느낌이 있어요
2: 이게 뭘까? 난 일본어를 못 읽거든?
1: 몰라, 일단 먹어봐, 먹어봐. 먹어보면 알겠지, 뭐.
2: 간장 아니겠지?
1: 아니, 간장 너무 걸쭉한데, 이거? 간장 냄새 아니야.
2: 아우, 흑설탕이다, 흑설탕.
1: 아, 그치, 이거. 와.
2: 흑설탕 냄새 난다. 그 옛날에 우리 흑당 그거 유행할 때 그 냄새.
1: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2: 훨씬 맛있어, 훨씬. 이거 무조건 뿌려먹어야 돼. 어디가, 어디가? 와.
1: 아예 다른 음식이 됩니다.
2: 어, 흑당을 뿌려 먹어야 돼요, 이거.
1: 네. 이거 안 뿌려 먹으면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2: 야.
1: 훨씬 맛있지? 퀄리티 자체가.
2: 아,
1: 올라갑니다. 아, 이제 당 충전이 되네, 이거.
2: 보통 이제 루트가 아까처럼 아사쿠사에서 한번 사진 찍고,
1: 응.
2: 여기로 와서,
1: 응.
2: 이렇게 쭉 이제 구경을 하는 거야.
1: 아, 또 라인이 있구나, 이게.
2: 어, 또 이제 한번 보러 가자고.
1: 자, 갑시다. 야호. 아리가또 바이바이
2: 사요나라
1: 와 여기
2: 와 여기가 제일 사람 많은 곳이야
1: 제일 많아 여기가?
2: 도쿄에서 제일 시부야
1: 없은지.
2: 그 스크램블 거기보다 더 많은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는 발 디딜 틈이 없어 아,
2: 전 세계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펭수나 올 줄 몰랐네 여기 부모님이랑 왔었거든
1: 나 잃어버리면 안 돼?
2: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1: 어.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
2: 아,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봤지?
1: 안녕하세요.
2: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1: 와, 대박이다, 와.
2: 여기는 이제 일본 분들은 신년에 많이 오고,
1: 어.
2: 평상시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제일 많이 오는. 저기 보면 이제 연기 피우고 있잖아.
1: 이거 저기 연기냐?
2: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나? 9년.
1: 연기를.

0: 맞았다고?
1: 어.
0: 그때 맞아봤어?
1: 나 저번에 맞았었는데 이번에 또 맞아야지. 생수도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건강을 챙겨야 될
0: 맞아. 어,
1: 나이잖아.
0: 좋아 좋아. 어떻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얼굴 갖다 대?
1: 어 가서 갖다 대면 돼.
0: 알았어.
1: 근데 생수 훈연해도 되나?
0: 왜?
1: 훈연 맞아도 되나?
0: 왜 안 돼?
1: 아, 나는 인간이라 괜찮은데.
0: 저기요, 저기도, 자기도 바베큐야.
1: 아, 그러니까, 괜찮나?
0: 오, 야, 오, 쎄, 쎄!
1: 이거 봐.
0: 이거.
1: 원래 저기서 500엔 주고 5,000원 주고 사야 돼. 근데 우리가 1년 거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0: 그니까, 이거.
1: 심어둔 거에다 맞자. 다른 사람들 심어둔
0: 그래,
1: 거
0: 그래.
1: 맞아도 돼.
0: 우리 그, 렌트하자, 렌트하자. 오!
1: 이제 건강해져. 건강팽수. 이제 건강해질 거야, 이제.
0: 잠깐만,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1: 어?
0: 오, 어지러워.
1: 아, 그 정도로 맞으면 안 돼.
0: 아, 뭐야!
1: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0: 아, 너무 많이 받았어. 나 지금 복 얼마나 받으려고.
1: 그 정도면 건강이 안 좋아지지.
0: 어, 나 지금.
1: 기분만 내는 거야. 여기가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세를 보는 곳이거든?
0: 어디서?
1: 단돈 1,000원으로 볼 수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은데. 어?
0: 아, 나 볼래!
1: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저기서 보자.
0: 보자.
1: 어, 여기다.
0: 여기라고? 이게 뭐야?
1: 자, 100원.
0: 어,
1: 100원을 저 통에 넣을 수 있겠어?
0: 어. 여기다?
1: 어, 넣어.
0: 오른쪽, 왼쪽?
1: 그거 원하는 건 넣어야 돼.
0: 이것도 중요한 거야.
1: 아, 근데 이거는 운이거든? 지금 네가 살짝 가차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0: 그냥 아, 운세니까?
1: 운세. 아, 나도 그러면은, 오케이, 난
0: 가봐,
1: 여기.
0: 가봐. 우와, 같아.
1: 이거, 야. 이거 완전 가차잖아.
0: 가차네. 그렇지. 아, 어이, 아까.
1: 자. 왜 이러시옹? 너무 선배인가? 왜 이러시옹은? 활기 형은 너무 선배야?
0: 왜 그러시? 뭐야? 80.
1: 5.
0: 5. 난 6.
1: 6.
0: 자, 85와 6이 나왔습니다.
1: 6. 6. 야, 6 좋다.
0: 오, 좋다.
1: 생수 운세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와.
0: 잠깐만. 자, 1번호인데요?
1: 우와, 101.
0: 우와!
1: 나 한자를 몰라, 근데. 생수 나 한자를 못 읽는다고. 이거 대길 아니야, 한자? 아닌가?
0: 그거 대 아니야.
1: 무슨 길이잖아.
0: 아시는 분?
1: 속일?
2: 아. 아.
1: 속일. 속일이 좋은 거야. 내가 찍어줄게. 아, 근데 이거 어린이 방송인데 읽어 되나?
0: 뭔데? 뭐라고 써 있길래?
1: 집안에, 아, 이거 읽어 되나? 괜찮아요?
0: 아, 뭐야. 집안에부터 싫어.
1: 긍정적인 것만 읽어야 되나?
0: 아니, 다 읽어줘.
1: 집안에 재앙이 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심을 깊게 가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 근데 좋은 소식도 있다.
0: 뭔데?
1: 재산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얻는 것이 됩니다.
0: 그게 뭐가 좋아? 저도
1: 요즘,
0: 다시 돌아오는
1: 요즘
0: 건데.
1: 주식하니? 아, 소원에 대한 내용도 있네, 이거.
0: 소원은 뭐야?
1: 소원, 이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대신 질병. 질병은 좋아.
0: 질병이 좋아?
1: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0: 그게 뭐가 좋아?
1: 회복은 된다잖아.
0: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1: 부처와 신의 힘에 의지하여 헌신함으로써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0: 종교를 믿으라는 건가?
1: 아, 분실물도 있다, 분실물.
0: 아, 그만하세요. 자, 잠시만요.
1: 분실물 찾기 어려울 겁니다.
0: 자, 보통 이런 운세를 보면 다 좋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일단은 준빈이 거 봅시다. 자, 아, 그만 봐!
1: 말길이야, 말길.
0: 알았으니까 그만 보고.
1: 길은 길이잖아. 야, 너... 아, 떨린다. 이거 욕을 적어놨냐?

0: 영어를 잘 못하는데 뭐가 써있네요. 펜지에 뭐가 써있다. The best fortune.
1: 잠시만요, 잠깐만. 번역하는 동안 저 100원만 더 주세요.
0: 펭수야, 돈을 더 낸다고 운이 달라지진 않아.
1: 그것이 아니고, 왜냐면 마지막 흔든 게 준빈이었어요. 제가 흔들고 제가 뽑겠습니다.
2: 일단 준빈이 또 같이 한번 하자.
1: 알겠습니다. 아, 뭐래?
0: 아, 근데 막 엄청 좋은 건 아닌데?
1: 뭐래?
0: 일단 점점 이름이 알려지면서 안심하고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1: 뭐 얼마나 더 알려줘!
0: 큰 바람도 지원받아 드디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1: 다 이루어졌잖아!
0: 복덕 재산 장수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 뭐야!
0: 질병 나을 거예요.

0: 뭐가?
1: 잃어버린 물건 나올 겁니다. 소원 이루어질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 나타날 거예요. 여행 좋겠죠. 결혼 좋겠죠. 100일.
0: 아유, 그래 좋겠다, 야.
1: 근데 펭수야, 미안한데 여기 진짜 용하다.
0: 자, 이제 진짜입니다. 자, 전에 거 편집해주세요. 자!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왔는데요.
1: 인사 다 부탁해요.
0: 여기서 운세를 보시...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1: 펭수야, 아까 찍었어, 우리.
0: 주여주여! 자, 이거를 흔들어서 뽑는 거거든요.
1: 어, 나 이거 흔들어서 뽑으면서 본 거 같아.
0: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저의 운은 무엇입니까?
1: 펭수 이렇게 유연했나? 펭수 연체동물이었나?
0: 79!
1: 79! 오, 레귤러 포춘. 그냥 길. 조금 올라왔다. 말길에서 살짝 올라왔어. 중길로 올라왔다, 중길.
2: 말이 좋다. 달빛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것처럼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활약할 수 있습니다.
0: 힘드세요.
1: 소원도 이거... 이뤄질 것 같지만 큰 소원은 안 될 것 같아요.
0: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1: 병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치료가 안 됩니다. 아니, 아니, 여기... 야, 아사쿠다 장사 잘한다.
0: 26!
1: 똑같다. 그냥 또 길. 그래도 길은 길이야.

0: 아니, 맞죠.
1: 오, 이런 것도 있구나. 흉도 있네. 배드 포춘. 계약 등에서 오류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대.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고, 부지물도 찾기 힘들 것 같고, 기다리는 사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결혼과 교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하네. 펭수야, 여섯 장 뽑아서 100일 나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니?
2: 자, 우리 100일 나왔고! 자, 여러분, 100일? 저랑 준빈 100일 나왔습니다.
1: 흉.
2: 야, 아니고! 아, 저기요.
1: 펭수야, 이거는 여기다가 묶고 가면은 이게 다시 흉을 여기 버리고 가는 거래.
2: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1: 진짜 흉처럼 묶었다. 일단 여기서 교훈. 사행성을 하지 맙시다. 결국 대길이 나와요. 우리 어디 갈까?
2: 그거 하고 싶었어.
1: 뭐?
2: 내가 원하는 분장이 있어.
1: 분장을 해?
2: 어, 분장할 건데 이쁘게.
1: 나도?
2: 그럼!
1: 나 뭐, 난 대길이니까 뭐든 하면 좋지.
2: 그래, 너 뭐든 잘 나올 거야. 내가 알아놨으니까 따라오면 돼. 가보겠습니다, 예.
1: 저분도 길 뽑으셨다.
3: 그니까.
1: 대부분이 길인데 흉이면 대단한 거야.
3: 어, 얄미워.
1: 흉도 아니야. 잘한 거야.
2: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술센터.
4: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2: 자,
3: 들어가.
4: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따라따따. 뭐야 이게? 꼬꼬아, 나 한번 있을까?
2: 자, 일단은 겁먹지 말고.
4: 어, 뭐야, 아니, 처음 봐. 나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2: 그치.
4: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장이야, 설마? 코코아, 나한테 했을까?
5: 코코아, 핏갸르 클럽 데스.
4: 피피 클럽?
5: 핏갸르.
2: 갸르.
5: 갸르.
1: 이사지불이다네.
2: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1: 인력 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2: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3: 쉐이크하쇼.
2: 아, 도마쇼. 가자, 가자.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1: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나?
3: 어, 대길이야! 아!
5: 코코아, 핍, 갸르.
2: 갸르.
5: 갸르.
2: 자, 이쯤이거든?
1: 너무 평범한 그냥 동네인데?
2: 맞아, 그냥 평범한 거 아닌 거야. 자, 여기입니다.
1: 어, 너무 그냥 사무공간인데?
2: 자, 여기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어.
1: 그래?
2: 여기 가면은, 준비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1: 아, 뭐 지난번처럼 뭐 찜질 이런 건가?
2: 아,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려. 아,
1: 마사지?
2: 아니야! 그걸 하면은 네. 바로 치유하게 돼, 치유.
1: 뭐 건강 관련된 거구나.
2: 자, 들어가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술센터.
4: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2: 자,
3: 들어가.
4: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0: 이 뭐야 이게?
1: 하이, 웰컴.
0: 이게 뭐야 이게?
2: 들어가봐 일단. 다 겁먹지 말고.
0: 아, 좀 무서운데 잠깐만. 저또 고아이 됐으네.
1: 저도 고아이.
0: 저또 닿게. 여기 우리가 올 곳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뭐 하는 곳인데 이게? 고고와 난데스까?
1: 고고와 빅갸르 클럽 데스.
0: 피피 클럽?
1: 갸르.
2: 갸르.
1: 갸르.
0: 갸르?
1: 갸르 클럽.
2: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했잖아.
0: 이런 데가 있었어? 아, 내 유튜브 올 걸. 사다 와시와 오토코 데스케도.
1: 오토코노 갸르.
2: 오토코노 갸르.
0: 땡수 모아 데키마스까?
1: 데키마스.
0: 너도 돼?
2: 나는 여자 갸루 할 거야. 그러니까 중빈이 남자 갸루 해야지.
0: 아.
2: 데키마?
0: 아. 와.
2: 아, 근데 생각보다 중빈이 그 얼굴이 약간 수채화 같아서.
0: 수채화 같다는 칭찬인가?
2: 어, 그럼.
0: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어, 근데 아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2: 자. 아, 고르는 거다.
1: 민즈노.
2: 스보.
0: 아, 이거 나나카상. 아, 이거 고를 수 있는 거지?
2: 어, 그럼.
0: 너 여기 와본 것처럼 얘기한다.
2: 그래요.
0: 이런 느낌? 고레노 칸지.
1: 야리타이.
0: 데키마센.
1: 아, 데키마센.
0: 와타시와 나카 가그노스 안 된다가 뭐지?
2: 아, 치사이 후쿠와.
0: 데키마센.
2: 무리.
1: 오케이.
0: 그러니까 오나카가 이빠이.
1: 아,
0: 와타시와. 아, 하이. 고레 호피. 고레 고. 생수는 뭐 하고 싶어?
2: 어, 나는 일단은.
1: 오후
0: 이마 펭수와 고도모 데스
2: 수사이 데스
0: 각세간지
1: 하이 오케이 데스
2: 하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이마세요
1: 또

0: 너.
1: 와.
0: 아니 잠깐만 멋있는데?
2: 핏이 괜찮네 이게.
0: 아니 잘 어울리는데?
2: 아우 잠깐만 옷 변했네.
0: 제가 옷을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갸루가 되기 위해서는 가오가 중요합니다. 가오가.
2: 아 가오.
0: 와 이게 다 네덕관이야. 네덕이 가루도 되고.
2: 아 고맙다.
3: 그치? Where are you from?
4: 필리핀.
3: 아 필리핀. Why you fall in love 가루?
4: 아 because it's freedom.
2: 아 필리핀. 아, 예. 오. 어떻게? 가오 가오 가오.
4: 저 일단
2: look 그 이쪽.
4: It's your first time?
2: Yeah, 혼돈이 first time. Small eye?
4: I think it's too big for you. Okay.
1: 아, 정말 짜증이.
2: One eye is okay? 달라진 게 없는데?
0: 오!
2: 기대했다.
0: 어, 기대했다.
2: 오케이.
0: 오! 나 막 가루 되는 것 같아. 모토 마에, 모토 마에, 고자사이. 아, 이네, 이네. 아!
2: 가발을 좀 벗어나면 껴야 될 것 같아요. 약해요. 그러니까 예쁜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0: 진짜 분판이 좋네. 아니, 그리는 대로 바뀌잖아.
5: 스타노마 츠케요. 츠케 데마스.
0: 아, 하이, 하이, 하이.
5: 야마토 갸루.
0: 아, 하이, 하이.
2: 우와. 야, 제대로 안 했어.
0: 우와. 우와. 홍재가 잘 됐네, 지금 준빈이가.
2: 이거 하고 싶던 거 맞아, 펭수야?
0: 난 이게 좋은데, 지금이.
2: 아니야, 펭수야. 이 정도로 프로페셔널 하다고?
0: 난 이게 좋은데.
2: 아, 이 정도까지 한다고? 너 되게 좋은 샷 빠진다.
0: 아우. 오, 좋은데?

0: 아니 멋있어 이거 지금. 준민 살 진짜 많이 뺐구나.
1: 왜?
0: 아니 아 뒤에서 보면 아이돌이야.
1: 앞에서 보면
2: 돌이야.
1: 도치가 스키 됐어.
0: 아, 그래.
1: 그래.
0: 응.
1: 오케이. 고래와 오케이.
0: 아, 고래가 스키.
1: 오케이.
0: 맥자 스키.

0: 아, 나 잠깐만. 너무 펭수야, 너무 번화가다.
1: 나도 보고.
0: 왜 하필 시부야야?
1: 나도 조금 부끄럽네, 중딩 때문에.
0: 기분이 좀 시부야. 주변에서 웃는 게 비웃는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지?
1: 아니 아니, 절대 기분 탓이야.
0: 혹시 저 한국 분들한테 나 알아보시는지 혹시 물어볼까?
1: 어딨어 어딨어?
0: 여기 뒤에.
1: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반가워. 나 이쁘지?
2: 너무 예뻐.
1: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있잖아, 내 옆에 같이 한 바로 누군지 알겠어?
2: 어?
0: 아닙니다. 아니에요. 깍튜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혼진, 니혼진 데스. 깍튜브 아니에요. 깍튜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고멘나사이. 한국어 몰라요. 니혼진 데스.
2: 写真撮ってもいいですか？あ、写真。ああ、いいね、撮った。えっと、背景明るい？それで撮影しましょう。あ、オッケー。あ、ガイル선배가그러더라고。ガイル왜했냐고내가물어보니까자유를얻은것같은기분이든다고하더라고。지금어때？자유를얻은것같아？자유를통제당하는느낌인데？やるはこう。うん。ちょっとセクシー？のポーズ。オッケー。はい。한번더。기억해요。한번더。
1: 오케이?
2: 어때요?
1: 어, 이네.
0: 와, 혼돈이 가르쳤네. 야르.
2: 야르.
1: 아키. 야르. 야르. 아, こんにちは.
0: 일본인 됐다.
3: 일본이에요.
0: 아, 한국, 한국어 できますか? 私たちの ギャル.
1: そうです.
0: 예! 아타시노 갸루, 또 됐을까?
3: 초갸루.
0: 아?
3: 스키모나이.
0: 아, 아타시아 오토코 됐어, 오토코.
3: 데모 스키모 다이지.
0: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미안합니다. 다레가 이랬을까? 갸루.
3: 스키모 오륜다카라.
0: 아, 스키모. 오케이, 오케이.
1: 겐파이 갸루.
0: 근데 아 정체에서 못 다니겠네.
1: 아니야, 즐겨 즐겨.
0: 못 즐기겠어?
1: 오히려 지금은 그 관심을 즐겨야 돼.
0: 나 미쳐버릴 것 같은데. 자신감이 줄다가 잃었다가 줄다 잃었다 하네.
1: 지금 너가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걸 즐겨야 돼.
0: 나루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구나. 나 사실 외국인한테는 안 부끄러운데 한국분이 계속 박치고 다닐 때마다 미칠 것 같거든.
1: 어, 알아봐?
0: 어, 몇 분 알아보시더라고.
1: 어,
0: 나 지금 죽을 것 같거든.
1: 야, 갸루. 자, 일단 가자.
0: 야, 여기 오랜만이다.
1: 아, 여기 분위기 좋네, 이거.
0: 여기가 EBS 곽준비 기자식당에서 갔던 식당인데.
1: 아, 진짜로 갔었어?
0: 응. 그때 카더 가던 형이랑 갔었는데.
1: 응.
0: 또 이제 소중한 사람이랑만 가는 곳.
1: 어, 뭐야?
4: 응. 세 번째 서브컬처가 있는 줄 알고.
0: 노포라는 말이 오래된.
1: 근데 여기 가게가 들어올 때 보니까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0: 여기가 100년이 넘었어. 진짜 오래된 곳이야. 이런 데가 찾기 힘들다고.
1: 그러니까 아니, 오래됐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거면 네. 진짜 맛있는 거네.
0: 이자카야인데 괜찮은 안주들이 많아.
1: 오~
0: 말 사심이 있고.
1: 말 사심이?
0: 저런 것도 있어. 미꾸라지.
1: 미꾸라지? 미꾸라지 먹어봤어?
0: 미꾸라지 추어탕.
1: 아, 그러네.
0: 스미마셍. 아, 아타시아 오보에테마스카?
5: 이츠카타마시타카.
1: 국민 가오가 그때 그 가오가 아니잖아, 지금. 가루잖아.
5: 아, 아침은 해야 돼.
1: 하하. 오, 뭐야.
0: 이마, 가오가, 시가오 데스케도. 하하. 가사시 또, 모리아와세, 사시미, 메.
1: 그게 뭔데?
0: 메.
1: 그게 뭐야?

0: 소.
1: 아!
2: 오.
0: 아, 혹시 니콜라스도 먹을까?
1: 아, 궁금하긴 했는데.
0: 아, 노조, 노조.
1: 뭐야?
0: 노조가 미꾸라지야.
1: 아, 그럼 노조. 노조, 노조, 노조. 아니, 그래서 준비는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어?
0: 육아를 일단 1순위로 하면서. 아. 여행을 너무 못 가다 보니까 내가 또 각튜브에 또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1: 어, 어떤 거 만들었어?
0: 첫사랑을 못 이룬 사람들의 첫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게끔 찾아주는 여행과 접목시켜서 지금 올리고 있지.
1: 야, 너무 좋다.
0: 어, 지금 내 채널에 올리고 있어.
1: 좋네, 좋네. 어, 또 새로운 시도. 너무 좋다.
0: 그치. 아니, 펭수는 저기 노래도 했었잖아. 콩국수.
1: 맞아.
0: 어, 이번에도 혹시?
1: 사실 이번에 신곡을 또 내게 된 중이야.
0: 그럼 벌써 2집 가수네?
1: 아, 나 지금 몇 개를 냈는데.
0: 다 미니니까.
1: 어, 나 미니.
0: 그러니까. 정규앨범 한번 하자.
1: 아, 제대로 한번 해볼까?
0: 어, 정규로 하자.
1: 피처링 할 의향 있어?
0: 아니, JK 형이 피처링 했었던데.
1: 어, 맞아.
0: JB 형은 좀 아니잖아.
1: 아니, JK 나왔으니까 이번엔 JB가 나올 때가 된 거지.
3: 댄스도 잘해.
0: 춤은, 어, 그치. 시켜주면 할게.
1: 어, 오케이. 좋아.
0: 내가 화려한 피처링 분단 또 만들어줄게.
1: 어, 좋아. 아니, 내가 여기 근데 사실 왜 오게 됐냐면, 팬사인회 하러 왔어, 여기.
0: 도쿄에?
1: 어!
0: 팬사인회를 했어?
1: 그래서 신주쿠 마루야라는 곳에서 나 지금 엄청 많이 했어.
0: 그러면 거의 트와이스.
1: 거기까지는 아니고.
0: 아, 일본은 뭐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 펭주?
1: 아우,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0: 어?
1: 하지만 어. 뭐 나도 큰 꿈을 한번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
0: 팬미팅을?
1: 와 뭐야? 이야 맛있겠다. 아니 근데 어 이건 진짜 그냥 미꾸라지가 들어있어.
0: 어.
1: 이거 봐. 미꾸라지. 옹치통조림이랑 비슷한 게 비린 맛이 없어.
0: 되게 고소한 맛.
1: 생각한 것보다 맛있네요.
0: 비린 양도 없고 그리고 어. 중간에 뼈가 좀 씹히는데 그게 되게 기분 좋게 씹히는 맛이야.
1: 어, 그렇죠. 어, 정확하다.
0: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야, 이게. 의외로.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1: 이건 뭐야?
0: 이거는 말사시미.
1: 어, 말사시미. 어, 근데 그 뭔가 육회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다.
0: 향도 살짝 생강향 살짝 올라오고.
1: 야, 이거 말이 안 나오네.
0: 말이 나왔어.
1: 말이 나네. 이거 근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 육회랑. 식감도 그렇고, 이거 생긴 게 꼭 소강 같아.
0: 소강의 비린 맛은 없고, 그래서. 조금 이거는 호불호 갈릴 수 있긴 해.
1: 어, 그런 것 같아요.
0: 우리 펭수는 도쿄가 처음이잖아.
1: 아, 맞아. 일본 자체가 처음이지.
0: 어, 이번에 어땠어?
1: 뭔가, 어, 알 것 같은 곳인데도 다르고, 먹어본 것 같은데도 뭔가 다르고,
0: 어.
1: 이렇게 가깝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0: 어, 나 또 펭수 덕분에 또 안 해본,
1: 어. 어, 그래요. 너무 좋아.
0: 그러니까 서브컬처 체험 같은 걸 하러 왔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는 서브컬처의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갸루 문장하고 시부야 걷기? 그거를 맨정신에 했다. 와, 나 오늘 진짜 일본 여행 정말 많이 왔지만, 어 정말 최대치를 찍었어. 그 내가 보니까 펭수 유독 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잤더라 출연이. 좀 불편하더라. 원조는 나 아니야?
1: 아 질투하는 거야?
0: 내가 최초 아니야?
1: 아, 너가 최초지.
0: 여행 크리에이터에서 자이언트 팽팀인 나 아니야?
1: 아, 너지.
0: 근데 뭔 놈의 무슨 어? 그 안경 낀 뭐 중국 여행 전문가라든지 어? 그 혀 짧은 누나라든지 어? 심지어 한 명은 여행 크리에이터인데 와서 두뇌 게임을 하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가이드 이렇게 잘하는데 팽팀에서 독점으로 가자 이거야.
1: 근데 혹시 그럼 내일은 뭐해?
0: 오늘 일일 가이드여가지고.
1: 아, 진짜?
0: 나 시간 만들었으면 하나 더 있거든, 좋은 데가.
1: 어, 어딘데?
0: 오다이버가 야경이 진짜 예쁘고 가서 딱 마지막을 즐기면 같이 가면 좋은데 내가 딱 1일 가이드가 오늘 딱 여기까지라서.
1: 아, 아 진짜 딱 거기까지 계약이 됐구나. 마지막까지 추천해 주다니 고마워, 준빈.
0: 어, 아니야. 또 불러줘. 가이드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1: 알겠어.
0: 원지 누나 말고, 따거 형 말고.
1: 자기는 내 전문 가이드야. 갸르.
0: 갸르. 거기 가면 또 불꽃놀이도 있고.
1: 나 일본에서 불꽃놀이 보고 싶었어. 하나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곳은 홍콩인가 일본인가? 처음 또 이렇게 일본에 왔는데요. 또 우리 그 일본 팬분들도 만나고. 고니짜!

시민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와타시는 나마이와 페이스 모시카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김빈이랑 같이 재밌게 놀려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니온니 팬 여러분 저 열심히 해서 또 돌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맥자 시아와세 였어요. 가나라스 가에테 키마스 우와! 우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세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넘버블럭스 친구들,
9: 뭐야?
8: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9: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8: 5월 3일 만나면
9: 8이야.
8: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9: 함께 놀아요.
8: 넘버블럭스 카페 가족.
10: G.I.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소비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기장소 2층입니다.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클릭소! 클릭소! 얼마세가?
5: 도와주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제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다음에 가죠.
7: 할머니는 이상해.
8: 그래.
9: 설아? 설아.
8: 설아. 오, 블루. 오랜만이구나. 민들레. 민들레.
9: 설아? 설아?
8: 그래.
9: 할머니!
8: 내 새끼.
9: 뭐해, 여보?
8: 아, 벌레랑 얘기하고 있었단다.
7: 볼래요?
8: 기다려 보렴구나. 자, 보렴. 이렇게 작은 벌레라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다 들리는 법이란다.
7: 진짜요?
8: 그럼 한번 들어보렴.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9: 왜 그래, 여보?
8: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어?
7: 다른 벌레가 부르나 보죠, 뭐.
9: 같이 가, 뭐.
8: 어디서 들리는 거지? 저기다. 귀여.
7: 무슨 벌레가 얘기를 한다고. 할머니도 참.
10: 무슨 일이 있었니, 뽀뽀야?
7: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11: 어? 이상한 얘기를 하니?
9: 이상해, 뽀.
7: 벌레랑 얘기를 하질 않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시고.
11: 그게 무슨 말이지?
7: 아무튼 할머니 이상해요.
10: 에이, 뽀뽀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할머니는 남들하고 조금 다를 뿐이고.
8: 분명 여기서 소리가 들렸는데.

0: 엄청 큰 버섯들이잖아.
1: 아무래도 우리가 벌레만큼 작아진 것 같아.
0: 벌레만큼 작아졌다고요? 신난다고.
2: 그럼 사방에 무서운 벌레들이 가득하겠네.
3: 잠잠다.
1: 아, 방금

0: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벌레는 뭐예요?
1: 아, 이 녀석. 사탕 주니까 따라오더구나. 아주 귀엽지? 이 소리야. 이 소리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란다.

0: 할머니가 싸우고 있어요.
1: 으아!

0: 내가 나갈 테니 문을 열어다오.
1: 하지마,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0: 너무 걱정하지 마라.

Oh.

0: 있지요. 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 많이 아팠지?
1: 할머니!
2: 어? 어떻게 된 거예요?
0: 이것 때문이었단다. 이 가시가 발에 박히는 바람에 발이 아파서 그렇게 난폭하게 굴었던 거야.
3: 화산이 다치려고 해.
4: 발찌꺼 고장났는데 어쩌지?
0: 걱정할 거 없어요.
3: 우와, 엄청 빠른데.
0: 그럼 다 같이 인사할까?

0: 슝! 슝! 할머니!
1: 뽀뽀 왔구나.
0: 소라게랑 기약이종이세요?
1: 그렇단다. 아, 인사하렴, 아기 소라게야.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귀여워!
2: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무슨 말이지?
1: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소라.
0: 소라게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다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0: 동생이 생겼어요.
3: 어?

0: 놈 참 귀엽게 생겼네.
1: 이제 화산에서 알도 나오네.
2: 엄마 조심해요.
3: 뽀뽀는 이제 동생이 생긴 거야.
0: 동생?
2: 응? 어? 뭐야? 동생! 슈! 슈! 빨리 따라와! 역피! 역병! 역포! 쇼파 공격! 빨리 따라와! 더 빨리! 안 돼! 더 멀리 밀어줘요! 오늘은 슈퍼 공룡책! 할아버지!
4: 그러자, 슝! 하고 속으로 들어가는데!
1: 이젠 혼자 잘 수 있지?
3: 잘 자려, 마가.

0: 어머. 우리 아가, 괜찮니? 뽀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넌 오빠잖아.
1: 원래 내 자리잖아요.
0: 아휴, 우리 아가. 어이구, 오빠가 그랬어요.
1: 늘 나만 양보. 불공평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맞아, 불쌍한 뽀뽀. 이제 동생 필요 없어. 친구들이랑 놀 거야. 얘들아, 놀자. 잘 있었어? 그동안 못 와서 미안해. 대신 오늘은 새로운 슈퍼공룡 얘기야. 어느 날 슈퍼공룡이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 얘들아, 왜 이러었어? 얘들아, 우리끼리 놀자. 슈퍼공룡이 날다가 용암을 발견한 거야. 엄마도 아빠도 친구들도 다 예뻐. 저리 가. 다 필요 없어.
2: 예뻐. 예뻐.
1: 저리 가라. 우와, 내 슈퍼공룡. 저리 가. 네가 다 뺏어갔어. 동생 같은 거 필요 없어. 화산으로 돌아가. 내 슈퍼공룡.

아기야, 어디 있어? 아기야! 아기야, 어디로 간 거야? 내 동생 괴롭히지 마!

0: 뽀뽀야, 자, 이리 와봐.
1: 삐뽀! 삐뽀!
2: 삐뽀!
1: 삐뽀!
3: 뽀뽀한테 예쁜 동생이 생겼구나.
1: 동생?
0: 우리 나방 잡으러 갈까?
1: 응, 좋아.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뭐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파티해!
3: 우리 같이 놀자. 5월 3일 만나면
4: 8이야.
3: 당신, 우리 모두
4: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카페 가족.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 3 더하기 4는 7.
3: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4: 버스가 왔어. 운전자가 타야지.
3: 출발. 돼버리고 도망가자. 3위 쫓아가야지.
4: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페 가족.
5: 1, 2, 3. 잠 모여.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엄마.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뭐야? 어? 투시를 바꾼다고?
2: 그래, 아무래도 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너?
1: 지금까지 내가 잘 던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바꾼다는 거야?
2: 뭔가 느낌이 안 좋아.
1: 뭐야? 겨우 느낌 때문에?
2: 오늘은 내가 감독이잖아. 감독 말 안 들을 거야?
3: 그래도 나보다 얘가 더 잘 던지는데 그냥 바꾸지 말자.
1: 맞아. 지난번에도 내가 던져서 이겼잖아.
2: 어허! 감독이 바꾸라면 무조건 바꿔야지.
1: 그런 게 어디 있어? 응? 에이, 나 안 해.
2: 뭐?
3: 그럼 나도 안 할래.
2: 아, 뭐라고? 너들 진짜!
4: 온다라? 아, 잠깐만. 온다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 오늘은 제가 감독이잖아요. 선수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5: 감독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알아?
2: 아이, 몰라.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해.
4: 아휴, 야구보다 먼저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네.
5: 시간 여행이 필요한 것 같네요.
4: 맞습니다.
2: 지금 시합 중인데?
4: 그래, 그분을 만나면 좋겠다. 머리에 지식을!

0: 어휴, 이러다 정말 들통나겠다. 좀 떨어져서 오거라.
1: 어? 전하! 통촉하여!
0: 씨, 조용! 전하라니,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1: 죄송합니다, 전하.
0: 또? 너처럼 무섭게 생긴 호위무사가 옆에 딱 붙어있으니 암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잠시 따돌려야겠군. 듣자하니 마을 맨 끝에 있는 우물물이 그렇게 시원하다던데.
1: 지금 당장 구해오겠습니다.
0: 네, 여기서 꼼짝 않고 기다릴 테니 어서 다녀오거라.

0: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1: 아휴, 겨우 떼어놨네. 그럼 난 이만.
2: 선생님, 여긴 어디예요?
3: 조선 최고의 소통왕 정조대왕님이 계신 조선시대입니다.
4: 나 화장실 좀.
2: 으이그, 화장실은 미리 다녀왔어야지.
4: 선생님이 갑자기 출발하셔서 못 간 거라고. 아저씨, 화장실이 어디예요?
5: 저쪽에.
4: 고맙습니다.
6: 아이쿠, 마침 딱 맞춰 오셨구만. 어서 갑시다.
3: 네? 저희요?
6: 공사일 하러 온 분들 아니요? 사또께서 여기서 있을 거라며 데려오라 하셨는데.
3: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6: 에이, 딱 봐도 맞는데 뭘. 왜 그러시오? 막상 와보니 일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러오?
3: 아니요, 저희는 정말.
6: 나 이런 시간이 없어. 직접 가서 사또께 못한다고 말하시오.
2: 선생님, 어떡해요?
3: 일단 가서 해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자자, 빨리 갑시다.
4: 아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2: 어? 근데 선생님은 어디 가셨지?
7: 어서 나가!
2: 어? 뭐? 어?
7: 안 된다면 안 돼!
8: 어르신이 이사를 가셔야 수원화성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기부터 여기까지 다 성벽이 지어질 자리인데 어르신만 이렇게 계속 고집을 피우시면 어떡해요?
7: 아, 글쎄, 화성이고 뭐고 난 모르겠으니까 싸우 나가!
6: 아니, 보상도 다 해주고 이사비용도 넉넉하게 드린다니까요.
7: 계속 이럴 거야! 정말 안 나가!
8: 그만하세요!
6: 아, 가요! 아, 갑니다! 정말 고약한 노인네구만. 어르신,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7: 뭐, 뭐야? 차라리 날 죽이고 니놈들 마음대로 해!
1: 괜찮느냐?
7: 이거라도 발라. 왜 하필 거기 있어서?
4: 이게 뭐예요? 된장이잖아.
7: 바르면 괜찮아질 게다.
1: 아니, 나라에서 다 보상을 해준다는데 왜 이사를 안 가는 거요?
7: 퇴근 이슈.
1: 지나가던 나그네요만.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라.
7: 아, 그럼 가던 길이나 가시오. 아버지.
1: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4: 그쵸? 아저씨도 그렇게 보이시죠?
1: 궁금하네.
4: 어?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저 할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1: 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4: 어?
7: 네? 아니, 왜 여태 안 가고 있어?
4: 아이, 할아버지. 제 혹 좀 보세요. 이렇게 아픈데 쫓아내시려고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는 다리가 아파서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4: 우와, 할아버지 궁사예요? 게임에서 나도 궁사인데. 이거 레벨 진짜 높아 보이네요.
7: 만지지 마.
4: 죄송해요. 저기 할아버지.

0: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 괜찮아졌으면 어서 나가. 에휴, 쓸데없는 인간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니 집이 온통 먼지 주성이구만.
0: 제가 다 청소할게요. 근데 할아버지, 아까는 왜 그러신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1: 에이, 귀찮다.
0: 에이, 말씀 좀 해주시지. 어? 누가 여기다 낙서를 한 거야? 이것도 제가 깨끗이 지울게요.
1: 야, 안 돼! 가만 놔둬! 만지지 마!
0: 네?

0: 또 조선시대네. 응? 오자마자 천녀석을 만나다니. 역시 엑스맨님을 위해 모든 게 딱 준비가 되어 있군. 천녀석을 당장. 그런데 왜 혼자 있지? 함정일지 모르니 일단 지켜보는 게 좋겠어.
1: 왜 네 마음대로 만져? 당장 나가! 당신도 나가고!
2: 어? 어르신! 어르신이 계속 이사 안 가고 버티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3: 어르신 때문에 우리도 이사 못 가면 책임지실 거예요?
1: 아, 책임은 무슨 책임?
2: 아니, 임금님께서 이사 비용도 주시고 새로 집 지을 돈도 다 주시는데 왜 안 가려고 그러세요?
3: 괜히 영감님 때문에 임금님이 화나셔서 우리도 이사 못 가면 어떡해요?
1: 남이야 이사를 가든 말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썩 꺼져!
3: 뭐라고요?
4: 자, 여러분. 제가 임금님을 좀 아는데 절대로 여러분께 피해가는 일 없을 겁니다.
3: 정말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4: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갑시다. 제가 시원한 탁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진정시키고 올 테니까 그동안 어르신의 사연을 꼭 알아보거라.
5: 네.
4: 자, 갑시다.
1: 당신들은 누구야? 이사 안 간다니까?
6: 제 친구들이에요.
1: 아이고, 여기가 네 집이냐?
7: 도대체 어디 갔다가 온 거야?
6: 말도 마. 하마터면 벽돌 나를 뻔했어. 근데 넌 여기서 뭐해?
7: 그런 게 있어?
6: 선생님, 근데 이번엔 좀 이상하네요. 왜 정조대왕님이 안 보이죠?
8: 그러게 말입니다. 이 분필로 시간의 문을 열면 위인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데려다 줬었는데 이번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랬구나. 저 녀석들이 시간 터널을 만든 거였어. 저 분필이 시간의 문을 여는 도구라니. 잠깐만. 그럼 저것만 빼앗으면 내 마음대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
6: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8: 글쎄요. 정조대왕님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0: 그 분필 당장 내놔.
7: 엑스맨?
0: 그 분필은 내가 좀 써야겠다. 가라, 엑스맨!

0: 백스런 몸피를 가져와.
1: 안돼.

0: 안 돼!
1: 에휴, 하필 거기서 너를 만날 줄이야.
0: 전하! 그렇게 혼자 다니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1: 아니, 저게 도대체...
2: 어떠냐? 어서 분필을 순순히 내놓으시지.
0: 안 돼!
3: 할아버지!
0: 안 된다!
2: 엑스런!

0: 아, 뭐야? 아, 이거 놔! 아, 아, 아, 아, 아,
1: 아. 가만히 있지 못해! 전하 앞이니라!
2: 전하?

0: 전하, 몰라 배웠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1: 괜찮소. 어서 일어나시오.
2: 근데 왕이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는지 말하라고 명령했으면 됐잖아요.
1: 참된 임금이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백성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야.
2: 한 명 한 명의 말에 귀 기울이고.
1: 자, 이번엔 대답해 주시겠소.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왜 이사를 안 가려는 것이오?
0: 그게 아뢰 없기 황공하오나. 사실 이 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호라비 밑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활과 화살을 만들며 저를 키워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고, 이 집만이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1: 아버지라.
3: 전하.
1: 괜찮다. 나도 아버님 생각에 잠시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그래, 아비를 그리워하는 자식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오. 성벽이야, 이 집을 피해서 지으면 되는 거고. 내 앞으로도 계속 자네가 이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약속하겠소.
0: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4: 잘 봤지? 저렇게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이야.

0: 안 풀려? 시간이 다 됐잖아. 다음엔 반드시.
1: 어? 엑스맨이 도망친다. 얘들아,
0: 경기 중에 어딜 갔다 오는 거야?
1: 어허, 화내지 말거라. 내 이제 너희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야.
0: 뭐야, 갑자기 왜 이래?
1: 미안. 아무리 감독이라도 이제부턴 내 마음대로만 하지 않을게.
0: 정말? 그럼 내가 계속 투수한다.
1: 아니, 내가 던지는 게 좋겠어.
0: 뭐?
1: 농담이야, 농담. 오늘의 위인, 적정 대왕! 우와, 정조 대왕님이시다!
2: 너 어? 정조 대왕님이 누군지 알아?
1: 당연하지! 화살을 멋지게 쏘는 분이잖아! 응? 어, 맞다! 깜빡 잊고 있었어! 빨리 정조 대왕님을 만나야 해!
2: 왜? 무슨 일인데?
1: 정조 대왕님이 나한테 고기 사준다고 하셨는데 깜빡하고 그냥 왔잖아! 다시 조선시대로 가자!
2: 그럼 그렇지.
3: 그 전에 먼저 자세히 더 알아볼까요?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나 1800년에 사망한 조선 제22대 왕입니다. 정조는 화성건설뿐만 아니라 각종 서적을 편찬했고 친위군인 장용영을 설치하는 등 정치의 여러 방면에 왕도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 아, 그랬구나. 처음 만났을 땐 진짜 왕인지도 몰랐었는데. 어, 선생님, 질문 있어요.
3: 뭐죠?
1: 왕이 그렇게 백성들이랑 직접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백성들은 왕 근처도 못 가던데.
3: 정조는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정조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자주 행차를 나갔었는데요. 백성은 이 기회로 정조에게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격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 격쟁이요? 격쟁이 같은 건가?
2: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3: 격쟁이란 어려움이 있는 백성들이 정조의 앞에서 꽹과리를 치며 말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격쟁을 통해 정조는 백성들의 고충을 들어주려 하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해소하려고 했습니다.
2: 우와, 진짜 어진 임금이시네요.
3: 이제 정조에 대해 잘 알겠죠?
1: 네!
3: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정조대왕 카드 수집 성공!
1: 계속 종이만 보며 그리시네요.
5: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려 하네.
6: 힘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킴.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코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아이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2: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3: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1: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야?
3: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3: 누나도 모르지?
1: 모르긴 뭘 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0: 문화 호기심 딱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 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딨더라. 아, 여기 있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이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그럼.
1: 자, 여기가 어디지? 아우, 연기가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나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나은이,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으리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1: 아,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절도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신다.
3: 당장 추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신다.
5: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6: 범인을 잡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아씨,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그 이게 호떡이 방귀냄새

0: 목격자, 목격자.
1: 목격자. 아, 그럼 맹인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헛되기 방귀 냄새가 맞았어.
2: 당장 고약한 방귀를 체포하라.
1: 뭐해?
0: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1: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3: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아이 왜못 열어 왜못 열어
1: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에 마시오
4: 고약한 방귀들이 과략한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리 숨어 있었어
5: 그 대장 셰프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체포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6: 그대가 항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1: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어? 가방가방 화가 난다 방귀 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다 비켜
3: 이 고약한 방귀 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항문을 열어줄 순 없어
2: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7: 네 방귀 대장님
1: 방귀들이 날 뛰기 시작했어
3: 제발 멈추시오
8: 아이고 배야
1: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요
4: 어떻게 좀 해보세요
5: 내가? 저 무서운데
4: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5: 뭐하는데
3: 아메고사 출구요!
1: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9: 아메고사?
1: 갑자기?
2: 어디 어디?
3: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1: 봐봐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4: 초포하라!
1: 초포하라!
2: 에고 잡혔다!
1: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2: 이야, 너 연기 잘한다.
4: 소름!
1: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5: 어,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4: 암행어사.
2: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4: 고기잖아.
5: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어, 어떻게 된 거지?
4: 아, 맞다. 응?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5: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9: 아맹어사인데.
3: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1: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마을은 고약한 방귀로 가득 찬 거 아니오?
5: 네?
10: 야호!
7: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3: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고기야 고기야 위산 줄게 소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휴,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네, 부인님!
0: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 조심.
2: 어서 내려오시.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 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왜요? 대장
2: 세포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나의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서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니,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잊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니,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어이, 유유,

0: 배부르니까 이제 밤.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를 뿡뿡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딱지다.
5: 어? 고기가 사라졌다.
6: 나으리, 이 방장은 누구, 어디 가셨습니까?
1: 진짜 아내모사였어? 헐.
0: 방귀 제거 작전.
7: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0: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7: 그렇지.
0: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7: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0: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7: 어머나.
0: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7: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8: 유해균 미워 미워 미워. 헤이.
0: 여전히 고약해.
7: 둘다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0: 어디쯤이 보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1: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2: 아, 그것이
0: 여기는.
2: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러하옵니다, 괴님.
2: 아, 그렇답니다.
0: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1: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2: 없애랍신다.
1: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2: 조치하랍신다.
0: 네, 괴님. 영, 받들겠습니다.
3: 암행어사 철도요.
0: 암행어사.
4: 과력근 문지기가 항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4: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통이 아닙니까?
0: 그래 맞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항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2: 방귀 대장님.
5: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6: 뭐해? 도망쳐!
4: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안 보입니까?
6: 군부중 이상무. 암행어사 나으리.
0: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6: 그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0: 어서 찾아보거라.
4: 네, 나으리.
0: 빨리.
6: 에이,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항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0: 에?
6: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0: 거기라면 어디?
7: 혈장
8: 체크.
7: 혈장
8: 체크.
7: 혈장
8: 체크.
6: 깜짝이야.
7: 고약한 냄새.
8: 누구시오?
6: 나는 방귀 대장이요.
7: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8: 혹시 도망친 것이오?
6: 도망이라니. 관략근 문지기가 항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7: 도망 맞는데?
8: 맞네, 맞아.
6: 항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어.
8: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6: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8: 호떡이 몸에 드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6: 그게 좋겠소?
8: 따라오시오.
7: 혈장
8: 척결구.
7: 혈장
8: 척결구.
7: 혈장.
9: 대님!
7: 대님!
4: 어? 누구요?
8: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패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7: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 주십시오.
4: 그러는 게 좋겠어.
0: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1: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10: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7: 뿡뿡뿡뿡뿡뿡뿡. 여기가 어디지?
4: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6: 에헴. 무슨 일이냐?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4: 네, 간대감님.
11: 분해.
0: 뿡.
4: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양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9: 몸에 나쁜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11: 네, 강대감님. 해독.
9: 뿡, 뿡, 뿡, 뿡.
11: 해독도 되지 않습니다. 아, 대체 누구시여?
12: 방귀입니다.
11: 방귀? 대장 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9: 방귀가 여기엔 무슨 일로 왔느냐?
12: 내님! 방귀가 간대간 수락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11: 왜이야? 아니, 암용어사는 대체 뭐라고 있단 말인가?
9: 으아! 으아!

0: 선생님, 이 스트레스입니다.
1: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아메마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0: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아이고,
2: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간님께 갔다면?
3: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4: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2: 그래.
5: 가라. 예, 예.
6: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요.
7: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5: 아, 방귀, 아, 왜 여기 있어?
7: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5: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방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6: 오줌 발사!
5: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2: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0: 방귀, 방귀, 방귀!
5: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5: 네, 나으리!
2: 빨리 가!
5: 네, 네, 빨리, 빨리!
2: 잡아오라!
0: 방귀, 방귀, 방귀!
5: 나으리, 어?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2: 그래, 잘했다.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3: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둘이온데.
5: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8: 네?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3: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8: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5: 사실이요?
3: 사실입니다.
2: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0: 유익인 주인님! 저리가! 저리 가라고!
2: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해균!
0: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뛴다지.
2: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0: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뛰지 않을 도리가 없소.
2: 고약해! 얘 방귀야! 아니, 그 방자야! 당장 유해균을 주포하라!
5: 네, 나으리!
6: 유해균 계속 꺼라!
3: 나으리!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8: 안 됩니다, 대장세포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2: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9: 배추!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8: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앙!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깨끗아!
5: 나으리! 유익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3: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2: 아니, 어떻게?
3: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금 문제를 학원을 여시오.
4: 네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2: 여기 있어.
4: 네님이 허락한다는 서찰통이로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3: 도와주시오.
2: 도와줘.
10: 나도 나간다.
11: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2: 좋아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업체 시리즈.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깨울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번개맨.

번개맨의 선물. 번개맨 친구들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번개맨이 준비한 선물은 과연 어떤 걸까요? 짜잔! 자, 번개맨 친구들은 이 선물을 어떻게 가지고 놀까요? 우리 함께 지켜봐요. 번개 이동!

어서 친구들을 부르자.

0: 누구의 선물인지 쓰여있질 않네요. 열어볼까요?
1: 하지만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데.
2: 선물? 기다려줘.

0: 선물? 어디? 어디? 무슨 선물 있어? 우와. 누가 준 선물이지?
1: 알아? 여기 번개 마크가 있는 걸 보면 이건 번개맨이 준 선물일 것 같아. 알아?
0: 여기 편지가 있네. 내가 읽어볼게. 반짝이 별나무들 재밌송 아라에게 주는 번개맨의 선물.
2: 번개맨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구나. 그럼 우리 같이 열어보자. 장난감일까?
3: 장난감이 다섯 개 들었나? 딩동댕.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니까 선물도 다섯 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두근두근 뭘까?
0: 뭘까? 자, 뭘까? 말까?
2: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열어봐.
3: 맞아, 빨리 보고 싶어.
2: 그럼 내가 열어볼게.
3: 다섯 개가 아니네.
0: 잠깐만. 혹시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2: 보자.
0: 없네.
3: 여기 보고 저리 봐도 없다.
2: 번개맨이 우리에게 이걸 준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여기 구멍이 있네. 여기 줄도 있네.
0: 좋은 생각? 재미? 이걸로 목걸이를 만들면 되겠어. 여기 있는 거에다가 줄을 끼워서.
2: 좋은 생각이야.
1: 그럼 아라가 더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 아하! 차례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별꽃 구슬, 별꽃 구슬 이렇게 만들어도 예뻐.
0: 그럼 만들기 시작!
2: 그럼 내가 줄을 잡고 있을게. 응? 그럼 나는 별 꽂을게.
0: 우와. 그러면 나는 꽃잎 끼울게.
1: 그래. 그럼 나는 구슬 끼울게. 자, 여기 구슬 슝.
2: 별
0: 그러면은, 자, 꽃 들어간다, 슈!
1: 다시 구슬!
0: 자!
1: 자, 여기에 슈!
2: 다시 별, 슈! 우와, 예뻐진다!
0: 그 다음에 꽃!
2: 슈! 슈! 슈!
3: 우와, 다 됐네!
2: 다 됐다, 왔다!
3: 내가 줄 잘 묶어.
0: 우와, 진짜 어려운데.
4: 우와.
1: 신기하다.
4: 진짜.
2: 우와.
4: 어려운 것도 저렇게 잘해.
1: 진짜 예쁘다.
0: 진짜 예쁘다.
4: 알록달록 꽃이 예쁘다.
0: 우와. 진짜 예쁘다.
2: 이쁘다.
1: 응.
2: 그런데 하나뿐이네.
3: 그러게, 딱 하나야.
0: 우린 다섯 명인데.
1: 선물은 하나, 우리는 다섯 명. 어떻게 가지면 될지 한번 알아볼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너희들은 혹시 알아?
2: 그런데 내가 제일 먼저 이걸 발견했으니까 내가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5: 우와. 좋은데? 그런데 내가 먼저 재밌는 생각을 했잖송. 그러니까 내가 가지겠송.
1: 잠깐, 너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잊은 것 같아. 내가 제일 예쁘게 만들어낸다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 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
2: 내가 줄 진짜 잘 묶었잖아. 내가 가질까?

0: 줄 계속 들고 있었잖아. 그니까 내가 가질게.
1: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지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제일 예쁘게 만나게 된 것을 알아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제일 예쁜
2: 것이지. 얘들아, 얘들아. 정말 너희들 싸우지 마. 그렇게 다투지 마. 그것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움이 커질지도 모르니까.
3: 일단 한번 줘볼래? 잘 봐. 이게 목걸이야?
4: 응.
3: 이렇게 목에 거는 게 맞아?
4: 응.
3: 어, 진짜 이쁘다. 그럼 이제 수고해.
5: 홍기민!
3: 홍기민?

0: 내가 고민될 땐 우리 아빠랑 퀴즈를 풀어봐요.
1: 우리 모두 함께하는
2: 알쏭달쏭 퀴즈.
0: 오늘의 퀴즈는 뭐죠?
1: 풍선 퀴즈. 풍선 나와라 뚝딱.
0: 와! 와, 많다 많다. 아빠, 풍선이 아주 많아요.
1: 많지? 우리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볼까?
0: 좋아요.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세어봐요. 시작.
0: 하나, 둘, 12개나요? 풍선 정말 많다.
1: 그렇지. 뚝딱아, 이 많은 풍선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눠가질까?
0: 와, 그럼 좋겠다. 와, 풍선.
3: 와, 풍선이다.
0: 어서 와, 별나무들아. 우리 이 풍선 똑같이 나누어서 놀자. 그런데 몇 개씩 나누면 똑같지?
1: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
0: 우리 아빠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라고 풍선을 12개 주었어요. 그런데 빨강 별나무, 노랑 별나무와 나누려고 해요.
1: 자, 풍선은 12개인데 친구는 3명이에요. 몇 개씩 나누어야 될까요?
4: 정답! 5개요. 나 5개. 5개.
0: 그러면
3: 5개, 4, 4,
0: 4, 나도 5개. 나는 그러면 2개뿐이잖아. 아빠 도와줘요.
1: 좋아. 자, 전부 똑같이 내가 나눠주도록 하겠어요.
4: 네.
1: 예. 자, 먼저 뚝딱이 하나,
0: 하나,
1: 빨간 별나무 하나,
0: 하나,
1: 노란 별나무 하나, 뚝딱이 하나,
0: 하나,
1: 빨간 별나무 하나, 노란 별나무 하나, 뚝딱이 하나,
0: 하나,
1: 빨간 하나, 노란 하나. 자, 노란 하나, 빨간 하나, 마지막 뚝딱이 하나.
0: 와, 나는 하나, 둘, 셋, 넷,

0: 여기서 뭐해?
1: 어? 우와. 재미있는 풍선이잖송.
2: 풍선이 많이 있으니 우리도 같이 나눌 수 있겠어.
0: 응. 얘들아, 같이 나누자.
3: 그래. 뚝딱아. 재미성 알아. 반짝이랑 이렇게 함께 나누면 어떨까?
4: 네, 아빠. 아, 그런데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3: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자, 풍선은 12개. 자, 그런데 친구들은 6명이에요. 몇 개씩 나눠야 될까요?
1: 오, 재밌어. 정답. 3개씩 나누면 되겠어. 내가 보여줄게. 자, 풍선 줘봐. 자. 그러면은, 자, 뚝딱이 3개.
4: 3개.
1: 하나는 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빨강 별나무 3개.
5: 하나, 둘, 셋.
1: 그 다음에 노랑 별나무 3개. 그 다음에 반짝이 3개. 끝났네.
2: 알아. 내 건 없다는 거.
6: 알아?
1: 나도 없어. 어떻게 세야 되는 거야?
0: 아, 좋은 생각, 반짝. 우리도 뚝딱이 아빠처럼 하나씩 나눠보자.
4: 아, 그래, 좋은 방법이다.
1: 그러면 내가 다시 해볼게.
0: 응,
1: 자, 풍선 줘봐. 그러면은, 자.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알아 하나. 그 다음에 반짝이 하나. 노랑 별나무 하나. 그 다음에 빨강 별나무 하나. 그 다음에 뚝딱이 하나.
4: 하나.
1: 뚝딱이 하나 더. 그 다음에 빨강 별나무 하나.
5: 하나.
1: 그 다음에 노랑 별나무 하나. 반짝이 하나.
5: 하나.
1: 그 다음에 알아 하나.
5: 예.
1: 아, 그러면은. 어?
3: 우리 모여라 댕동댕 친구들도 좋은 것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누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퀵카.
0: 참, 번개맨 선물 찾으러 가야지. 뚝딱아, 풍선 고마워.
7: 숨는 건 우리가 잘 숨지.
4: 그렇지.

0: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
1: 내가 먼저 해볼게.
0: 아니야, 내가 먼저 해볼게.
1: 내가 먼저 해볼게.
0: 이거 내가 먼저 발견했잖아.
1: 아니야, 내가 먼저 나쁜 생각 아차 했잖아.
0: 그래서 내가 먼저 해볼게. 아, 이러다 끊어지겠어. 이러다가...

0: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버려놓고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울걸.
1: 번개맨이 준 선물인데 하고.
0: 어, 그렇지. 드디어 친구들이 우는 걸 보게 되겠군.
2: 얘들아, 번개맨 선물 여기 있다.

0: 번개맨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보다 더 속상해할 거야.
1: 나 때문이야. 내가 제일 먼저 욕심을 냈어. 같이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 했는데.
2: 나도 혼자 갖고 싶다고 생각했어.
0: 나도. 번개맨이 곧 올 텐데.
3: 아, 좋은 생각 반짝.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거 있어.
2: 뭐?
3: 이제 우리 번개맨을 부르자.
4: 번개맨.

0: 친구들! 날 찾았어?
1: 이거 보세요!
0: 와, 정말 멋진걸?
1: 번개맨이 준 선물로 팔찌를 만들었어요.
0: 작은 것도 함께 나눌 줄 아는 친구들. 내가 준 선물의 의미를 잘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1: 그리고 이건 번개맨 거예요. 어?
0: 내 거야? 네. 우와.
1: 친구와 나누는 마음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번개맨.
0: 정말 멋지다. 고마워.
2: 번개맨 최고! 우정 파이팅!
3: 만들어서 다 나눠 가졌네.
4: 나도 갖고 싶다. 오늘도 실패.
0: 친구들, 번개맨의 선물 즐겁게 봤나요? 친구들과 놀 때 장난감이 부족하면 참 곤란해요. 하지만 번개별 친구들처럼 다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모여라 딩동댕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1: 못 노는 친구들의 속상한 마음을 생각할 줄 아는 친구들 되기 약속!
3: 약속!
0: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펀치 좀 함께 해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마라는 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바쁘게!
5: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3: 변신!
5: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4대 가족!
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성장 고민이 되면
2: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7: 하나 둘 셋, 우리는 사이카 큐네. 저희 섬돌이가 또 다시 또 이곳에 왔네요. 놀이공원에 왔습니다.
8: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희 첫 촬영이 바로 여기서 저 자이로 드롭을 타는 거였는데.
9: 우와! 우와! 우와! 왜 이렇게 빨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8: 같은데?
9: 우와!
7: 역시 파도와도
9: 무서워요.
7: 아찔합니다. 네.
8: 오늘 다시 타러 가도 안 탈 것 같아요.
7: 그렇죠. 일단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8: 그렇죠. 준비한 게 있죠.
7: 사실 놀이공원에 오면은 무서운 걸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8: 맞아요.
7: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무서운 놀이기구 잘 타는 법.
8: 네. 저희가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무섭지 않게 즐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0: 지동?
1: 아, 우리 돌아보자.
2: 우와.
0: 저건 뭐야? 자이로 스킨?
3: 저 기능도 깜짝. 어, 근데, 아, 이 정도는 너무 좀 시시하지 않아? 아,
1: 더 무서운 거 사야죠. 우리 자이로드를 보내도 시시할 것 같아.
3: 그래, 우리 막, 우리 더 무서운 것도 할 줄 알잖아.
0: 맞아요. 갑시다, 그러면.
3: 다음은 또 딸마도 가보자, 우유도. 이쪽으로 가면 많을 텐데?
1: 아, 이것도 시시해, 시시해. 아,
2: 선풍기,
3: 선풍기. 아, 선풍기. 딴 데 가보자, 딴 데.
1: 우리가 일단, 그 퀘스트 할 놀이기구를 정해야 되잖아.
3: 그치.
1: 근데 일단
3: 무서운 걸 타야 돼. 무서운.
1: 맞아요. 그것도 맞고.
3: 왜냐면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는 법이니까.
1: 그 실내 롤러코스터도 있거든. 롤러코스터도 타자.
3: 그래,
1: 그러면 왔는데.
3: 바이킹 어때? 바이킹.
2: 좋아요.
1: 바이킹도 좋아요. 좋아.
3: 그래, 그럼 우리 바이킹 타러 가는 걸로 하자.
1: 오, 손에 땀나시.

0: 롤러코스터.
1: 와, 진짜 오랜만이야. 와.
0: 저는 최근에 와서 탔는데. 아, 재밌다. 근데 좀 떨리는 게 아침부터.
1: 그니까.
0: 롤러코스터를 탈 생각이 좀.
2: 갑자기 저번에 그 공포가 그니까. 다시 떠오르네요. 아, 아 근데 그래도 롤러코스터는 재밌어.
0: 아, 빨리 이제 좀 타고 싶다.
1: 설레.
0: 내가 타고 싶은가.
1: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네. 일단은 먼저 우리 건강 상태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죠? 특별하게 모신 분이 있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2: 의사 선생님.
1: 박수.
2: 안녕하세요.
1: 자, 어디서 좀 많이 뵙지? 어. 네. 저희가 특별히 선생님이 또 의사 선생님께서 또 바쁘셔서 조연출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3: 오, 이거 책에 채우시면은
1: 선물이에요?
2: 가져가도 되나요?
3: 아니요, 안 돼요. 아, EBS 작가님. 아.

0: 건강 상태도 체크해봤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평균 값을 내서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타러 갈까요?
1: 타러 가시죠.
0: 갑시다.

0: 와, 머리가 너무 흔들린다. 와.
1: 아휴.
2: 세상 재밌어.
3: 재밌잖아. 근데
2: 지혜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3: 됐어.
2: 지혜가 더 무서운데?
4: 앞에가 안 보여.

0: 그럼 바꿔서 한번 타보자.
1: 네.
0: 혹시 또 모르잖아.
1: 그럼 바로 저희 앞에 타면 되나요?
0: 어, 아, 앞에 타.
1: 네, 타겠습니다.
0: 아, 뒤에 나, 뒤에서 막 130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1: 출발! 아,
0: 이걸 연속해서 두 번이나 타다니.
2: 터뜨려.
0: 와, 난 이 종소리가 그렇게 싫어.
1: 오! 오! 아, 근데 앞이 좀 약간, 앞이 스릴이 있긴 하다.
2: 와, 이거, 어우, 저 한 번에 올라올 셀카.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1: 오, 이거 빠르다.
2: 원래 이렇게 빨랐나?
1: 앞에 타니까 더 빠르네요.
2: 그니까.
3: 어, 뒤에서 기절하네.
0: 그래, 앞에 가서 무섭다니까요? 근데 확실히? 앞에는 보이잖아. 근데,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아~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뭐야! 뭐야! 어,
1: 한 번 더. 아! 아! 아! 아!
0: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Yeah, finish.
1: 재밌다. 뒷자리가 더 무섭네.
2: 와, 왔다.
3: 뒷자리가 더 무서워요.
0: 맞아.
1: 확실해.
0: 으아, 어이구.
1: 진짜 속이 안 좋아.
0: 제가 타보니까 확실히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뒷자리가 훨씬 더 무서워요. 진짜. 확실해, 이거는.
3: 형, 뒷자리가 더 무섭죠?
0: 뒷자리가 더 무섭지 않아요?
1: 저 확실히 느꼈는데?
2: 아직 떨어질 때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때려 들어가는 거예요.

0: 심박수가
1: 엄청 차이가 나요.
2: 와, 이거 1.5배가 넘는 수치인데.
0: 이 결과를 보면은 확실히 뒷자리가 무섭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 그럼 뒷자리 탑시다.
0: 뒷자리가 무섭네요. 예. 이게 몸소 체험하니까 진짜 그냥 뒷자리가 무서워요.
2: 아, 그냥 딱 네. 느끼실 수 있어요.
0: 네, 뒷자리가 무섭습니다.
3: 롤러코스터의 뒷자리가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롤러코스터의 스릴감은 짧은 시간에 속도가 급격히 높아질 때 더 커져요. 롤러코스터는 기차의 중간 부분이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날 때부터 급격히 빨라지는데 이때 앞자리는 이미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아요. 반면에 뒷자리는 가장 높은 지점을 지날 때 기차가 빨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느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롤러코스터는 뒷자리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0: 피신
1: 술 먹으러.
2: 아니 나는 여기 놀이공원 여긴 처음 와봐.
0: 엘사는 처음이에요.
1: 나도 처음.
0: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디든.
1: 좀 무섭다.
2: 아 무서울 것 같은데.
1: 내 친구가 저번 주에 여기 갔다 왔다 그랬거든요.
2: 아, 근데
1: 진짜 무섭다 그러더라고.
2: 일단 가봅시다. 일단
3: 갑시다.
0: 나도 좋아봐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2: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자 그나마 공포를 좀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가져왔잖아요.
0: 했죠, 예.
2: 아이템. 건이가 준비한 아이템은?
0: 헤드폰입니다.
2: 헤드폰.
0: 제가 공포영화 볼 때 청각에 의해서 무섭더라고요.
1: 아 맞아.
0: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을 거예요.
2: 괜찮다. 이거 좋은 방법이다. 아. 영정이는?
4: 저는 큐브를 가져왔어요.
2: 뭐 안에서 큐브 할 수 있나? 이게 어두워가지고 막
4: 손전등으로 비춰주시면서 가는 건데 뭔가 집중을 다른 곳에다가 쏟고 있으면 안 무섭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 이게 사실 오감 중에 80%를 차지하는데 시각이. 그래서 아예 안 보려고 그냥 안 되는 느낌이었어. 근데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안 보이니까 이 안에서 어떻게 나와야 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매니저 형께서 계시니까 형!
4: 오늘 많은 도움을 주시네요.
2: 자, 건이 이제 헤드폰
0: 쓰고 떠오겠습니다.
2: 오늘 나와?
0: 네, 나와요.
2: 출발!
0: 출발.
2: 무서울 것 같아.
5: 여기서 나올 것 같아.
0: 오, 깜짝이야.
5: 오, 하지 마세요. 저 노래 듣는데 다 들린다고요. 어떡해요?

0: 이거 눈 가리는 게 더 무서워. 이거 어디 나올지 모르겠. 뭔 소리야?
1: 안 보이니까
2: 더 무서워.
1: 차라리 안 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2: 우와.
3: 와, 괜히 크게 맞춘다고 해가지고.
4: 오, 뭐야. 큐브를 빨리 맞춰버려야겠어. 됐어. 오, 손에 땀나. 맞춘다.
2: 우와! 우와!
5: 안녕하세요.
3: 혹시 나는 겁이 없을까?
1: 우와! 어때?
3: 에이, 별거 아닌데?
1: 별거 아닌데, 빨리 가자.
6: 아니, 심지어 큐브를 다 맞았어.
1: 바로. 자,
3: 심박수인가?
1: 어,
3: 심박수군요.
1: 심박수. 심박수가
2: 세 가지를 놓고 나왔어요.
1: 권익이 40이 나왔어. 많이 놀랐구나. 네, 그게 많이 놀랐네.
2: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3: 평소보다 40이 높게 나온 거야?
1: 너는 귀신의 집이 더 무서웠구나.
2: 네.

0: 신기하다.
1: 근데 영재가 되게 제일 안정적인 뭔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
2: 큐브. 네. 여러분들 큐브를 하셔야 됩니다.
1: 큐브가 확실히 뭔가 효과가 있네요. 이번에는.
2: 그런가 봐요.

0: 삶을.
1: 잘 어울린다.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 하나, 둘, 셋.

0: 끝까지 가시면 돼요?
1: 아, 탄다!
0: 아, 나이스!
1: 좀 높이 올라가서 무섭거든요. 형 빨리 여기 타야 돼요. 맨뒷자리.
0: 아, 재밌겠다.
1: 재밌겠죠? 아,
0: 이거는 우리 셋 다 뒤에 타는 거구나. 아, 이게 심장박도. 롤러코스터보다 이게 더 무서워.
1: 이건 잠깐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 나 그냥 아무도.
1: 헐, 심장박도 91이에요.
0: 97이야?
1: 저 97.
0: 나는
1: 왜 97이지? 형, 똑같아요, 다. 94.
2: 아, 이 종소리가 너무 싫어.
1: 드디어 끝났어.
2: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막, 이게 막 간질간질한 거.
0: 맞아, 맞아. 그 느낌이 에이, 진짜 장난이 너무... 아니야.
3: 바이킹을 타면 왜 이상한 느낌이 날까요? 바이킹은 시계추처럼 공중에서 왕복 운동하는 놀이기구예요. 배 밑에 달려있는 롤러가 배를 밀어 올려주면 다시 중력에 의해 내려오는 것이죠. 배에 탄 사람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배가 떨어질 때 무거운 배와 가벼운 사람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느끼지 못하는 무중력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0: 근데 권위는 대박이야.
1: 오히려 권위는 많이
0: 53점을
1: 많이
0: 줬어.
1: 하야. 권위 여기 이게 더 무서웠어?
2: 높은 거를 무서워해서
1: 높았잖아요. 그러네. 아, 권위는 그럼 이게 더 무서웠네.
2: 네.
0: 권위는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1: 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하이킹을 조금 더 안 무섭게 타는 방법.
0: 즐길 수 있는 노하우들 있죠.
1: 그래서 돌림판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산초까기! 산초까기가!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이게 안 되는데 그런 척하기 했던데?

0: 귀여워.
1: 어, 귀여워.
2: 어, 귀여워.
1: 와우!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훈련하게 이제, 아, 또.
0: 와우, 멋있어, 멋있어.
3: 장갑 끼실게요.
0: 아, 장갑 끼실게요.
1: 완전 풀 세팅이네.
3: 이거 우리 제작자.
1: 상남자 스타일.
0: 어떡해.
1: 오, 와, 상남자 스타일. 왜? 쿨한 척 하려면은 눈이 보여야 돼가지고. 쿨한. 어, 지금 창피해.

0: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는 게 참.
1: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 아니야, 근데 우리 이 방법 썼으니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0: 이 친구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
1: 릴렉스. 아.
2: 출발. 부탁해요.
0: 합니다. 한번 타왔었기 때문에 알고. 이 정도 팀이야.
1: 빨리 가야지. 아.
0: 결과는?
3: 끝겁니다.
0: 지시죠.
1: 심박수가 태호랑 영종은 비슷. 네,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는데.
0: 그러네요.
1: 아, 건이가.
3: 내려갔어요.
1: 거의 반 이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3: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1: 영상 효과가 엄청나다는 건데. 우와,
0: 대박이야. 놀이공원에서 바이킹 타실 때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1: 명상을 하세요.
0: 명상을 하세요.
1: 명상을 하세요. 오늘 와, 역대급 정말 네. 엉뚱한 실험들을 해봤죠.
0: 정말 재밌는 퀘스트였어요. 네.
1: 근데 진짜 나름대로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되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저희의 비하인드 영상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
1: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0: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1: 자, 그럼 지금까지 싸이언스타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네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4: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3: 출발.
5: 돼버리가 도망간다.
3: 3위 쫓아가야지.
4: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6: 오늘의 게스트는 폭발 실험을 이용해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 가. 아니지.
7: 아, 찌그러졌어! 앞에! 어. 어이구야!
6: 오늘은 또 어떤 퀘스트를 한번 해볼까?
7: 아, 그러게요.
6: 나는 그게 좋았어. 그 드라이 아이스를 좀 이용해가지고 거품 이렇게 해서 우리 매직쇼 했었잖아.
7: 임팩트가 있어야 돼.
6: 그래, 한번. 그렇지. 임팩트가 중요하단 말이지. 임팩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7: 뭐가 있을까?
6: 깜짝 놀랄 수 있는 거 있지.
7: 깜짝 놀라는 거. 뭔가 폭발 이런 거.
6: 아,
8: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네? 콜라에 넣고
6: 다진 거. 그러면은 폭발쇼, 폭발쇼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7: 폭발쇼 좋은 것 같지. 아, 근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폭발은 재밌긴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들 했단 말이죠.
6: 그렇지.
7: 뭔가 저희만의 차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8: 폭발하면 생각나는 게 약간 좀 영화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영화, 전쟁 영화라든지.
6: 전쟁 영화.
8: 약간 영화 같은 거를 패러디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6: 패러디? 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뭐, 무슨 뭐 그런 거를 재현하고, 우리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되게 비장한 표정을 탁 하는 그거를 딱 찍어서 포스터를 만드는 거.
7: 좋다.
6: 괜찮지? 대박. 그럼 오늘의 게스트는 폭발 실험을 이용해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오, 괜찮다. 좋아.
9: 사이버스타 큐!
6: 네, 오늘의 게스트, 폭발 실험으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7: 와. 자, 여러분, 폭발 실험인 만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6: 그렇죠.
7: 네, 저희 지금 보이시나요? 우비도 갖춰있고, 지금 장갑도 꼈어요. 이렇게 안전장비와, 그 다음에 보호자와 함께 실험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8: 이번 실험은 어떤 영화와 어떤 과학 실험이 들어있는지 SNS 영상의 중점입니다.
6: 실제 영화보다 더 재밌고 신기한 저희의 영상 기대해주세요.
7: 첫 번째 실험은 바로 콜라랑, 이 민트 사탕을 이용한
6: 그렇죠.
7: 폭발 실험입니다.
6: 자, 한번
8: 봐보면 돼요?
6: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 오!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오!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6: 우와!
7: 나 오!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6: 우와!
7: 오!
6: 우와! 하나밖에 안 넣었는데 이렇게 나오네?
7: 그러네.
6: 우와!
7: 한번 더 넣어봐.
6: 신기하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야?
10: 그건 콜라 속에 들어있는 탄산염이 사탕에 들어있는 아라비아 고무 성분과 반응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또 사탕을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이 구멍들이 이산화탄소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순식간에 생긴 이산화탄소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콜라병의 좁은 주둥이로 뿜어져 나오면서 분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6: 뭔가 이거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영화의 장면을 좀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잖아.
7: 뭐가 있어요?
6: 로켓 어때, 로켓?
7: 이렇게 거꾸로 했대요?
6: 거꾸로 하면 얘가 이렇게 팍 되지 않을까? 그냥 다섯 개를 한꺼번에 확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빡 뿜지 않을까?
7: 저는 한꺼번에 저거 따자마자 한꺼번에 다섯 개를 팍
6: 한꺼번에
7: 깊숙이 깊숙이 넣고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6: 멸치 찌거나.
7: 네.

0: 조심해. 지금 끊었어. 자, 아니, 거꾸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1: 먼저 하고.
0: 거꾸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2: 거꾸로 잡아요?
3: 그러면 이제 소스를 어떻게
0: 넣어? 어떻게 넣어야 되지? 잠깐만.
3: 소스를 집어넣고 뒤집어야죠.
0: 근데 집어넣는 순간 얘가 이렇게 확 나오죠.
2: 이렇게 막고 있다가 하면 안 돼, 소스.
3: 그러자.
0: 그러면은 넣으면서 막는 게 낫지 않아? 거나?
3: 그치.
0: 잠깐만. 넣으면서 막는 게 낫지 않아? 거나?
3: 그치.
0: 잠깐만.
3: 자, 여기.
0: 자.
2: 뒤집으면 돼요, 지금.
0: 잠깐만, 나 손이 지금 뚫릴 것 같아.
3: 뒤집어.
0: 가만있어. 잠깐만, 여기.
3: 와.
0: 어, 끝났는데?
3: 오, 되는 거야? 장난 아니다. 오, 되는 거야? 장난 아니다.
0: 싫어.
2: 저 운동도
0: 돼. 콜라가.
3: 잠깐만.
0: 아, 이게 바로 되네.
3: 머리를 써봅시다.
0: 순간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3: 방금 그 막았던 상태에서 뒤집어서 손을 떼면 되는 거 아닌가?
2: 그러면 뚜껑에다가 소스를 넣고 넣다가 넣고.
3: 아, 뚜껑을 닫자고? 좋은 아이디어긴 하다. 그러면은 테이프 같은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0: 자, 준비.
3: 좀 낮게 해서 그 확실히 여기에만 튀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어? 뭐야?
2: 안 되네.
0: 아니면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차라리 드라이 아이스로 하는 게 어때? 드라이 아이스가 더 잘 되지 않을까?
2: 이게 콜라가 드라이 아이스.
3: 추진력이 좋을 것 같아.
0: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여러분 만지실 때는 꼭 손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3: 손 가자.
0: 오, 다다.
3: 아까 그
0: 넣고 여기다가 제가 특별히 잘 빠지는 뚜껑을 했습니다. 아니지.
3: 우리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
0: 오, 지금 엄청.
3: 너네 지금 뚜껑 날아간 거 본 사람 있어요?
0: 안 보였어.
3: 그죠? 안 보였죠.
0: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면서도 무섭다.
3: 그러니까요. 우리 우비가 아니라 방탄복을 입고 왔어야 되나?
0: 빨리.

0: 성공!
1: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냉각해서 만든 거예요. 공기 중에서는 승화하여 다시 기체가 되는데요. 병 속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변하면서 병 속의 압력이 커지거든요. 그 압력으로 마개를 밀어내면서 반작용으로 로켓이 발사되는 것이죠.
0: 근데 다행히도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세팅을 재빨리 해놓고 그러니까. 도망가면 되니까
2: 아, 물이랑 드라이 아이스 많이 안 넣어도 되니
0: 그러면 이따가는 이거 좀 더 큰 페트병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야외에서 한번 해보고
2: 그래 로켓 성공!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끼리 치약을 한번 해봅시다 네.

0: 비닝을 넣습니까?
1: 다섯 스푼까지. 과연? 과연? 들라! 우와! 들라! 우와!
2: 오, 진짜 화장 같아.
0: 이게 되는 게 맞아요?
1: 아, 된 거예요?
0: 맞아, 맞아. 아, 우와.
3: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거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오딘 화칼륨을 넣으면 촉매 역할을 해서 반응을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죠. 그럼 많은 양의 산소가 발생되는데 이 산소가 세제와 만나 거품을 만드는 것이죠.
1: 제가 알던 코끼리 치약과 다르죠?
0: 왜?
1: 원래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나와가지고 찌르찌르찌르찌르 하는 건데.
2: 근데 그렇긴 하다. 나도 약간 알고 있던 게 좀 뭔가 고체스럽게 그거 말하는 거지.
1: 저희는 화산 폭발을 하는 거니까 이게 더 이쁘네요.
2: 우리는 이걸로 하는
1: 화산 같아.
0: 와, 성공. 성공. 우리가 이걸 좀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뭔가 물에도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면은 딱 예. 될 것 같아. 와. 저희가 이제 사전 실험은 다 성공했고요. 네. 우리가 진짜 이제 영화의 장면을 그렇죠. 진짜 재현을 해봐야 되니까 네. 이걸 치우고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영화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장면들을 좀 이렇게 재현할지를 한번 찾아보자. 한번 보자, 보자, 보자, 보자.
2: 아, 네. 일단
0: 첫 번째 영화는 마션.
2: 둘 다 그 맷 데이먼이 나와가지고.
0: 그치. 맷 땡이요?
2: 맷 데이먼이라고?
0: 맷, 누구야, 맷 땡이? 맷 데이먼.
2: 웃겼다.
0: 대답.
2: 오! 오! 아, 이거. 아. 어? 드디어 로켓 발사 장면이다.
0: 좋았다. 그러면은 다른 거. 좋았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2: 인터스텔라.
0: 어?
2: 뭐죠? 아.
0: 우와.
2: 아. 이건 완전.
0: 로켓이 완전.
2: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네.
0: 그니까.
2: 어떻게 찍었을까 궁금하다.
0: 그럼 우주복 이런 것도 괜찮겠다. 우주복을 좀 빌려가지고 우주복을 입고 네. 우리 로켓 아까 했잖아.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 뭔가.
2: 저 우주복 진짜 입어보고 싶었어요.
0: 우주복? 진짜 그럼 형이 하는 걸로.
2: 그냥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희 프로의 어떤 정체성을 좀 반영하면 좋으니까
0: 사이언스타 큐를
2: 사이언스타로 해서 이제 여기 얘가 딱 새로운 별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별 이름이 이제 사이언스타인 거지.
0: 아니면 사이언스타로 갔는데 네. 사이언스타로 이 우주인이 로켓을 타고 갔어. 그럼 우리가 딱 있는 거야. 조금만 이렇게. 어때? 괜찮지 않아? 그럼 사이언스타로로
4: 확정?
0: 네. 뭐가 있지? 전박이?
2: 아, 화산 폭발도 해야 되니까 그 공룡 나오는 전박이.
0: 우와. 공룡이 사는 거야. 그냥 공룡이 살던 그 완전 옛날 이럴 때로 가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2: 그래서 그때 이제 인간이 공룡 등에 탔는데 공룡이 그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달리는 거야. 그래서 제목은 공룡 타고 3만 리.
0: 한 명이 공룡 분장을 아예 하자.
2: 그럼 이거
0: 가위바위보
2: 하기 싫은 눈치인데 게임 같은
0: 게임,
2: 걸로
0: 게임으로 정한 거 그거 하자. 드라이 아이스 페트병에다 넣고 풍선을 위에다가 씌운 다음에 그게 100%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끝말잇기를 해서 그거를 터지는 사람이
1: 끝말잇기. 좋아요.
0: 괜찮지?
1: 이렇게 끝말잇기.
0: 자, 남자 아이돌 그룹 이름 대기.
2: 아, 네네. 오케이.
0: 준비 시작. EXO EXO 방탄소년단
2: 동방신기
0: 빅톤 잡아. 와, 빅톤 임팩트
2: 빅뱅
0: 바이칼.
2: 바이칼이 뭐 바이칼이 뭐.
0: 우와 이슈아
2: 부
0: 이슈아
2: 부
0: 이슈아
2: 부 부
0: 세상에서 제일 컸어.
2: 와,
0: 심장 멎는 줄 알았어.
2: 와, 진짜
0: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놀래본 적 없죠. 그러면은 형이 공룡을 할게. 한 명 더.
2: 건이.
0: 권이?
1: 제가 하겠습니다.
0: 그래, 그러면은 영주이가 우주선. 아, 우주선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2: 우주인, 우주인.
0: 그럼 영주이가 우주. 아, 우주. 우주?
2: 자, 제가 우주인, 그 다음에 둘이 공룡. 그래서 그 우주인 할 때는 이제 형이 로켓을 날리고, 권이가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룡 할 때는 제가 연출할게요.
0: 여기 가자. 와, 근데 여기서 하면은
1: 최초킨데요?
0: 진짜 뭔가 그런 느낌 나긴 하겠다. 그 막 공룡들 막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촬영 준비는 끝났고요. 자, 옷을 이제 좀 입힐까 우리가?
1: 네, 입혀주세요. 네.
0: 자, 옷 입어주세요. 와우. 이 장화도.
1: 근데 이것도 쓰고.
2: 오,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0: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어제 많이 봤는데 그 김치 있잖아. 김치 공장 가면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야. 그런 느낌인데?
1: 이게 거꾸로.
0: 어, 진짜, 오. 우와, 진짜 우주복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찍어봐야 되는데 어떤 포즈를 할지 한번 봐봐. 해봐. 사이언스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을 바라보면서
1: 한번 바라봅시다.
0: 내가 가야겠다, 막 이런.
2: 그러면 제가 이제.
1: 걸로 꽤 바로.
0: 어, 오케이. 이 상태로 고정을 해줘야 돼. 표정 완전 진짜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정 알지? 오케이.
2: 네.
0: 자, 그러면은 일단 드라이 아이스 하고 바로 물을 이 정도만 넣으면
1: 돼. 네, 그럼 일단 바로 할까요?
0: 어디다가 하지?
1: 여기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그러면은 여기? 영종이가 그 포즈를 계속 하고 있어? 잘 잡고 있어야 돼?
2: 그러면은
0: 뒤에서 쏘는 게 낫지 않을까? 영준이가 앞에 있고.
2: 그러네. 네.
0: 그럼 살짝 이쪽에서 이쪽.
2: 그리고 뭔가 제가 좀 더 왼쪽에 있는 게 안 나나?
0: 그럴래? 그러면은
2: 그쯤에서.
0: 자, 준비됐지?
1: 물 넣어주세요. 마개로 바로 닫을게요. 넣자마자.
0: 그러면은 닫고서는 딱 꽂아야 돼. 할게.
2: 옙. 이러고 있다가
0: 으아!

0: 아, 너무 낮다.
1: 잠깐만, 근데.
0: 너무 낮았지 않아요?
2: 네.
1: 여기. 여기 앞에가 찜가 됐었구나.
3: 괜찮아요.
0: 여기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1: 이렇게, 이렇게. 자, 한 번 다시 해보자. 형, 물 넣어주세요. 자.
3: 자, 형, 안 붓고, 제일 잽싸게.
1: 잽싸게?
3: 진짜 잽싸게. 하나, 둘, 셋, 오.
1: 안 돼! 아, 찌그러졌어! 앞에! 어. 안 돼! 아, 찌그러졌어! 앞에! 어. 어, 이거 뭐야! 다시. 자, 준비!

0: 데뷔! 데뷔! 됐나? 확인해보자!
1: 미안!
2: 확인해보자. 준비!
3: 봐봐.
2: 하나, 둘, 셋.
3: 오!
2: 와!
3: 성공!
1: 성공! 성공! 예스!
2: 이번에 해볼 포스터는요?
1: 바로 공룡 타고 산만리입니다.
2: 그렇죠. 이제 건희와 제가 공룡을 타고 산만리를 가는 그런 장면을 촬영해 볼 건데요. 이제 감독님 준비되셨죠? 네.
1: 그럼요.
2: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4: 해볼까요?
2: 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우리가 처음은 일단은 산을 만들어야 돼.
1: 산 폭발이니까.
2: 어. 그치. 네. 이거를 일단
1: 이거 뒤집어 보고.
2: 뒤집어 봐. 뒤집어.
1: 그 위에
2: 올리면

0: 이만큼의 높이를 다 쌓아야 돼, 흙으로.
1: 대충 허리 높이 정도?
0: 그렇지.
1: 오케이.
0: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삽으로
1: 삽질을 해야겠네.
0: 삽질을 해야 돼요. 일단 삽질을 합시다.
1: 위에서부터.

0: 아, 그래도 거의 다 쌌네.
1: 차 다 된 것 같아. 와, 드디어 다 쌌어.
0: 이 정도면 됐다.
2: 이 정도 된 거거든.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3: 진짜 산 같아. 와, 화산이야, 화산. 이거 완전 딱.
0: 여기다
3: 넣고. 하고.
0: 그럼 제가 그거 하고 있을 테니까 두 분은 그 공룡 옷을 입고 오세요.
2: 네.
0: 자, 자. 해볼까요?
2: 어우, 부끄러워라. 아우, 부끄러워라.
1: 그러면 이제 바람 낼까요?
2: 네, 하나, 자. 둘, 셋.
1: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리 이제 짤로 이거 돌아다니거든. 제가 여기 사이언스타 와가지고 새로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갑니다.
2: 저도요.
1: 점점 얘가 지금.
0: 와, 오, 모양이 완전 이제. 아, 조용하네. 와. 화산화수 소수 1kg랑 세제 1kg 정도를 섞어 놨어요. 화산화수 소수 35%짜리를 이용해서 했는데 아까보다 농도가 높은 걸 쓴 이유가
1: 뛰어다니.
0: 아, 노란스럽고. 아까는 너무 쉽게 흘러내려가지고 점성을 위해서 35%짜리를 썼어요. 오, 그게 그렇게 해야겠다.
2: 아, 이게 다리야.
1: 쇳다리야, 쇳다리.
2: 뽀뽀. 뭐 먹어. 먹어.
0: 그래. 우주인이 나왔어.
1: 고기 없나, 고기? 고기 없어요, 고기?
0: 이제 폭발합니다.
1: 자, 준비하시고.
2: 오, 된다.
1: 우와! 좀 더 넓죠.
0: 오, 오! 근데 쫄로 나오니.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안 되는, 안 돼, 안 돼. 아, 이게.
1: 이게 앞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치?
0: 이게 딱 이렇게 됐으면 대박인데. 이게 이 정도면 그래도 앞으로도 좀. 이게 이번에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오! 오! 아이고. 오!
2: 우와. 잠깐 이쪽으로 온다는 것 같기도.
1: 괜찮아, 많이만 그냥 쏟아지면 돼요.
0: 아니, 계속 일로만 쏟아지는데? 일로 좀 쏟아지렴. 오, 이제 놔두면 되겠다, 놔두면 되겠다.
2: 나와보면 돼.
0: 오케이.
1: 저희... 이쪽으로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살짝만 틀어가지고 이렇게 찍자.
0: 저거 아예 180도 돌아서.
1: 우리 드라이에서 더 여기 심어놓을까? 오, 오, 진짜 들자마자. 우와, 유보. 오, 더 잘 돼. 우와. 대박. 오, 진짜 같아, 완전. 가자. 건아, 네? 살짝 앞에서.
0: 자, 화산 가리게 말고 달리면서
1: 쇳다리
0: 정면 보면서 겁에 질린 표정 해주세요.

0: 팟캐스트 폭발 실험으로 영화 포스터 만들어라 대성공!
1: 네, 저희의 포스터와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지금까지 사연스타 큐! 다음에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이거 내가 어제 많이 봤는데 그 김치 있잖아. 김치 공장 가면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기꺼 있단 말이야.
0: 데뷔!
2: 어! 어, 이거 뭐야?
1: 자, 해볼까요?
2: 어우, 부끄러워라.
3: 아우, 부끄러워라. 뭐 먹어. 먹어. 아!
1: 어, 우주인이 나왔어.
3: 고기 없나, 고기?
4: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이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go?
1: Well done!
2: Hello,
3: Mr. Handy!

0: fun. Hurry up!
1: Let's go with Mr. Handy.
2: Yeah!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3: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1: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휴미르.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0: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0: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앉아서 쉬어요.
1: 멋지다.
2: 라시 안녕.
1: 안녕.

좋아요. 다 나왔으니 이제 재밌게 놀아요.

스치 마련이 계속된다. 오세훈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Well, Doopty Pop, are you ready?
1: Oh, yeah!

All done. Now, close them again. Close the lid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끈기.

0: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도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고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그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먹을걸? 뚝딱이 술래 한번?
1: 공평한 게 숨바꼭질이 아닌 거야.
0: 좋아, 좋아.
2: 어? 그네다!
1: 와! 내가 먼저!
0: 나쁜 뿌이부터 타야지.
1: 어? 내가 먼저 잡았어. 그러니까 나부터야.
0: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뿌이가 먼저 타야지.
1: 응? 나 먼저!
3: 왜 그랬뚜왕?
1: 뚜왕! 그날을 내가 쌩하고 1등으로 잡았어. 그럼 뚝딱이가 먼저 타는 게 맞지.
0: 아, 그날은 내가 먼저 발견했어. 뿜뿜이가 먼저 타야 되지.
3: 어, 한 명씩 번갈아서 사이좋게 타면 어떨까?
1: 사이좋게 누가 먼저?
0: 뿜뿜이 먼저 타.
1: 그건 불공평해!
0: 뚝딱이도 불공평해!
3: 어떡하지, 뚜왕?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선풀.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 라이터 들고 가지 마. 담배 피지 마. 취사야 영도 함부로 하지 마. 자연 그대로를 느껴봐. 내 손으로 끌 수 있지 작은 산불. 내 손으로 지켜내지 금수당산. 작은 산불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바로 꺼버리세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 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0: 이제 취미는과학에서 다뤘으면 싶은 주제를 받고 있고 또 많이들 좀 보내주십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끊임없이 요청받는 주제가 있습니다.
2: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0: 네.
2: 그 예전에 김상윤 교수님이 우리 수학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던져주고 가셨거든요. 네. 콩알로 태양을 만들 수 있다.
3: 솔직히 저는 살면서 수학이 재밌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머리 터질 것 같고 문제 푸는 거 스트레스였는데 위상수학 재밌더라고요. 오늘 그럼 이어서 하는 거예요?
0: 콩알 쪽에서 태양 만들기. 저는 그분의 어그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곳에 다시 등장합니다. 예. 자, 시청자분들이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더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콩으로 태양을 만든다. 진짜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와. 여러분 감이 옵니까? 콩은 어떻게 태양을 만듭니까?
4: 말도 안 되는데.
2: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4: 저는 사실은 살짝 한번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포기했습니다.
0: 아.
4: 그래서 김상윤 교수님께 직접 설명을 듣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오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0: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핀!
2: 미스터 핀!
0: 나와주세요!

0: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너무 큰 떡밥을 뿌리고 가셔가지고.
1: 예. 예, 지난번에 사실 약간은 즉흥적으로 네. 드린 말씀이어가지고 네.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0: 콩을 쪼개가지고 태양을 만드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하냐고 난립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콩으로 태양을 만드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각오되셨죠?
1: 예, 준비해봤습니다. 네.
0: 콩으로 태양 만들기?
1: 네, 어디서도 이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요. 네.
2: 오, 그러세요?
1: 이게 대중강연에 맞는 주제인가 조금 고민은 했는데요. 아, 예, 예. 한번 용기를 내보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저는 늘 두렵습니다. 수학이니까요. 미스터 빈? 프로페서 빈? 자, 콩알을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걸 궁금해 하십니다, 다들.
1: 그 전에 제가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즉흥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려가지고
0: 어, 그랬죠.
1: 지난번에 17조각으로 쪼개서 뭐 태양을 만든다고 했는데 네. 사실 그게 17조각은 아니고 네. 그 17조각은 콩알을 두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콩알 어. 하나를 쪼개서 뭐 그것도 신기하죠. 네. 근데 태양을 만들려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쪼개야 되긴 합니다.
0: 아, 아니 근데 이제 뭐 몇 조각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작은 콩알이 어떻게 태양이 되냐.
2: 맞아요.
0: 이거였거든요. 네.
3: 전에 했던 것처럼 막 늘리고 막 풍선처럼 불고 해서 키우는 막 그런 얘기로 가나요, 또 오늘도?
1: 는 아닙니다.
0: 어, 진짜?
1: 그런 건 하지 않고요. 돌리거나 뭐 밀거나 그런 것만 하고 또 쪼개고 그런 일만 합니다.
2: 아니 근데 이제 당장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한다고 하시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도 어긋날 거고 그렇지. 크기도 완전히 다르고 부피도 다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정확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 물리학자로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0: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물리 쪽에서는
2: 아, 허용할 수 없죠. 아,
0: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2: 그래. 그러니까
1: 아. 그런 고민들은 뭐 물리학자들한테 밀어두면 되고 저희는 어쨌거나 쪼개서 보여주면 되니까요.
2: 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1: 말로 표현할 수 있죠.
3: 비유적인 말씀인 줄 알았는데
0: 저도요.
3: 너무 네. 이렇게 확신으로 하시니까 네. 좀 무서운데 이제
1: 지금 말씀하신 부피나 질량 보존의 법칙이 핵심인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은 맞지 않고 네. 부피도 변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 이러한 논의들이 그래서 부피가 뭐지? 라고 수학자들이 질문을 하다가 생긴 그런 결과긴 해요.
0: 질문이요?
1: 도대체 부피가 뭘까?
2: 어? 부피? 부피요?
0: 부피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원래 그렇습니까? 수학자분들은 늘 의심해요? 프로 의심해요?
1: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리가 다 부피는 구할 줄 알면서
2: 네, 맞아요.
1: 부피가 뭐냐고 그러면은 사실 잘 몰라요.
0: 부피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잘 배우세요. 자, 이 컵 안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쏟아요.
1: 예.
0: 그럼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1: 예.
0: 그게 부피입니다. 어느 곳에든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차여져 있으면 그게 이제 부피라고 할 수 있죠.
1: 아주 정확하죠.
0: 네.
1: 그게 제 기억에 아마 그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가 네. 어느 날 공장에 갔는데.
2: 네.
1: 무슨 박사까지 있는 엔지니어가 전구 안에 부피를 계산하려고 막 열심히 식을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에디슨이 지나가다가 아버님 물 채우면 되잖아. 그러고 지나갔다 그러더라고요.
2: 에디슨과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0: 아니, 아니 이거는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죠. 네, 안에 뭘 채우면 그게 네. 부피가 되는 거니까.
1: 네.
0: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부피는 다른 거예요? 뭐예요?
1: 저도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왜냐면은 수학자들이 부피를 결국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2: 어? 부피를 정의하지 못했어요?
4: 실패했다는 걸 정의하는데?
1: 정의하는데 실패했어요.
0: 아,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4: 근데 저희도 학창시절에 부피 구하는 거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2: 되게 맞아요, 맞아요.
4: 간단한 부피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들 부피 구하는 거를 배웠었는데.
1: 그런 것들이 뭐 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책으로 잘 만든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기원전 그 아르키메데스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원뿔, 그 밑에는 동그랗고 쭉 올라간 그런 꽃갈콘의 부피를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걔를 조그만 원기둥으로 막 잘랐어요. 그러니까 꽃갈콘인데
0: 잘라요 그거를.
1: 예, 걔를 잘라가지고
0: 그렇게 해서 부피를 잰다고요?
1: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 부분은 대충 원기둥이니까
0: 네.
1: 원기둥은 잴 줄 알고 더 조그만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조그만 원기둥 이렇게 잘라가지고

0: 걔네들 더해가지고 이제 자르는 횟수를 점점 많이 해요. 100번, 1000번, 1000번.
1: 적군이네요.
0: 적군이죠.
2: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최초로 그러면 부피를 정확하게 예. 측정을 한 사람입니까?
0: 그렇죠. 여러 가지 도형에 그때까지 네. 못하던
2: 자기 쪼개가지고 마치 예. 그 예쁜 꼬마선충을 잘게 쪼개가지고
1: 오, 맞네 맞네
2: 잘게 쪼개가지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처럼 예. 쫙 쪼개가지고 예. 그것들을 하나씩 더해가지고 부피를 계산했다.
0: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어받아가지고 오늘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미적분이 탄생을 해요. 미적분. 잘게 쪼개서 더하는 게 언제 잘 되는지. 아. 라이프니츠, 뉴튼 뭐 이런 분들 결국 뭐 리만이라고 불리는 뭐 리만 가설의 그 유명한 분까지 다 이어받아가지고
2: 미적분이 완성됐다.
0: 예, 미적분이 완성됐어요.
1: 한 2000년 정도 동안 예. 사실은 쪼개는 방식 그리고 결과적으로 적분이라고 예. 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물체의 부피를 구해오다가 예. 잘 구해왔잖아요,
0: 예,
1: 그걸로.
0: 예, 웬만한 건 다 구해요, 그래서.
1: 그러다가 그 부피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갑자기 왜 의심을 하게 됐을까요?
0: 아, 사실 부피라는 게 수학자들은 부피라고 그냥 흔히 쓰지만 하여튼 뭐 일단 양이에요. 질량이라고 보면 돼요.
2: 예, 예, 양.
0: 그래서 그런 질량을 구한다는 거는 꼭 그렇게 예쁜 도형으로 주어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 중에 질소가 얼마나 있죠? 뭐 80%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2: 네.
0: 그러면 1리터의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질소의 부피는 얼마일까? 분자들이 80%가 아주 골고루 퍼져 있는 거잖아요.
2: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경우에 부피를 800cc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1000cc니까.
2: 네. 계산으로 따지면 예. 800cc. 말하면 되잖아요.
0: 그런 건데 이 800cc는 절대 계산이 안 되거든요.
2: 아,
0: 재는 거 말고는 계산이 안 되거든요. 수학자들은 계산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2: 그러면
3: 아, 그러네요.
2: 재면은?
4: 화학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네. 1L라고 하거든요.
0: 아, 그래요?
4: 네, 80%지만 공간에 예. 있고 예. 20%도 이 공간을 함께 쓰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러면 아. 비율을 또 안 따져요.
0: 아, 그래요?
2: 그러면 80%니까 800cc라고 안 하고 그냥 1L라고 해버립니까?
4: 네, 왜냐면 네. 그 공간을 나눠서 이제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들어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부피가 꽤 오묘하네요.
0: 그런 거죠.
5: 그러면은 수학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부피를 항상 어떤 경우에도 무언가 수식으로 풀어낼 수 있기를 네. 원했던 거죠.
0: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어요.
2: 의심을 하죠.
0: 부피가 도대체 뭘까?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부피란 뭘까?
2: 그럼 수학자들은 그렇게 질문만 하고 또 답은 안 찾고 그냥 질문만 하는 거예요. 야, 부피란 게 뭘까? 너 그게 진짜 맞는 부피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자들은 부피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나?
0: 예.
2: 아예요?
0: 아, 그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예.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2: 아~
0: 초심으로. 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2: 야, 2000년 동안은 그냥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자.
0: 구분구적법 다 잊어버리고.
2: 아, 잊어버리고.
0: 그래서 그거를 엄밀한 이론으로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 르벡이라는 사람이고요.
2: 아, 르벡.
0: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예요.
2: 19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면 르벡이 이제 어쨌건 이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자.
0: 예.
2: 우리가 부피의 어떤 그 기준점을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0: 예.
2: 라고 해서 르벡이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0: 부피란 네. 정말 쉽게 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네.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부피는 0이어야 된다.
2: 그렇죠.
0: 당연하죠.
2: 예. 없으면 0이죠. 무조건.
0: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차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 네.
0: 1 곱하기 1 곱하기 1 정육면체
2: 네, 네.
0: 주사위.
2: 예, 그 주사위는
0: 부피가 1이어야 되겠죠.
2: 네. 네.
0: 걔는 부피가 1이다.
2: 예. 네.
0: 그리고 어떤 물체가 있어요.
2: 예.
0: 아주 복잡하게 생겨도 상관없어요. 걔를 둘로 쪼개요.
2: 네. 일단 쪼개요.
0: 둘로 쪼개서 네. 각각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2: 네.
0: 더하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2: 그것도 예예 뭐 인정.
1: 이게 1이었는데
2: 사자를 예.
1: 쪼갰다가
2: 그렇지. 예.
1: 붙이면
2: 예. 다시 똑같지.
1: 합이.
0: 그쵸?
2: 어? 잠깐만. 근데 그럼 가루가 떨어질 텐데. 붙일 때.
0: 그죠.
2: 아,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데. 그죠.
1: 의심이셔야 되겠어요.
2: 의심. 예.
0: 그런 거죠. 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거죠.
2: 그렇죠. 아이들도 알죠.
5: 합리적이에요. 여태까지는.
0: 그죠. 그 다음에 사실 하나 더 가정하긴 하는데.
2: 예.
0: 그거는 오랜 전통 때문인데. 이제 어떤 물체를 무한계로 쪼개요.
2: 네. 무한계로 쪼갠다.
0: 네, 셀 수 있는 무한계.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에서 뭐 수백만, 수천만 이렇게.
2: 어쨌건, 예, 많이 쪼갠다.
0: 그 다음에 각각을 계산한 다음에 부피를 더하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2: 그렇죠.
0: 하겠죠. 네. 예.
4: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0: 네.
4: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0: 예.
4: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했던 거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2: 그러네.
4: 무슨 예. 차이가 지금 있는
0: 거야?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잘게 쪼개되 각각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계산하는 방법이

0: 있는 애라는 그런 가정을 했어요. 원기둥, 네모, 세모, 딱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무슨 모양으로 쪼개건 가능해요. 르베의 공리를 이용하면은, 아르키메데스가 계산했던 거는 다 르베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했죠. 드디어 우리도 뭔가 물리학자들한테 자랑도 할수 있고, 더 일반적인.
1: 우리 되게 심플해졌다, 얘들아. 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돼. 쪼개. 붙여. 그 다음에 재면 돼. 그게 부피야. 우리 되게 심플해졌다, 얘들아. 하면서 이제 과학계에 이제 소문이 딱 나간 거죠.
0: 그런 장밋빛 미래에 사람들이 젖어 있었는데, 그런 르벡의 희망이 생산조각 깨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2: 깨져요? 그 수학계는 뭐가 자꾸 생산조각이 나요?
1: 또 누가 어디서 태클을 걸든지 변수가 또 나왔네요. 네.
3: 왜요?
1: 누가 되게 시비를 걸었습니까? 뭡니까?
0: 비탈리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1: 아, 비탈리?
3: 예, 수학자. 역시 또 딴지 걸었네.
0: 그 수학자가 1 곱하기 1 곱하기 1 정류면체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얘를 무한계로 나눴어요. 셀 수 있는 무한계. 근데 각각이 무슨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무슨 먼지 구름 같은 그런 거예요.
1: 그러니까 아주 잘게 쪼갰다.
0: 잘게 잘게. 굉장히 잘게 잘게. 그래서
1: 모래처럼
0: 첫 번째 모래 더미, 두 번째 모래 더미, 네. 세 번째 모래 더미 이렇게 쪼갰어요. 네.
2: 그리고 그 더미가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0: 무한계가 있죠.
2: 아 예.
0: 근데 이렇게 잘 쪼갠 문제가 없는데 네. 비탈린 희한하게 쪼개가지고 네. 얘네들이 다 부피가 같을 수밖에 없게 쪼갰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각각의 조각이 예를 들어서 부피가 0이다. 그럼 다도의 부피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다도에서 정류무시가 나와야 되니까.
1: 부피가 0이 나올 수가 없지 않나?
0: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부피가 있어야 돼요.
1: 네, 무조건 있어야죠.
0: 아주 조금이라도. 네, 뭐 100만 분의 1.
1: 그렇지, 있어야죠.
0: 100만 분의 1이라고 해도 얘가 무한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 천만 번 더하면은 100만 분의 1이 천만 개 있으면은 10이거든요.
1: 네. 네. 그럼 10이 돼버린다고요?
0: 10이 돼버린 이상한 거죠. 원래 부피가 1이었는데.
1: 원래 1이었는데.
0: 네.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1: 아,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까지 간다고요?
0: 네.
1: 무한대로 쪼개는 거에서 이미 변수가 생겨버렸네. 아니 비탈리 씨는 아니 굳이 다들 그냥 뭐 그렇게까지 무한대로 쪼갤 일은 네. 없잖아요 살면서. 네.
2: 근데 그냥 반씩 자르는 걸로 하면 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0: 그렇게 옆에. 예쁘게 자르는 문제가 없어요.
2: 근데 지금 예쁘게랑 안 예쁘게 네.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뭐야 지금?
0: 지금 예, 네. 두 가지 포인트가 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는 예쁘게 자르는 것과 이상하게 자르는 게 뭐냐. 에이. 그리고 또 데프콘님의 포인트는 에이. 왜 무한계로 굳이 잘라야 되냐. 그 예쁘게 자르는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 사람들은 예쁘게 자르는 것과 안 예쁘게 자르는 것에서 구별이 없기를 바랬어요. 아무렇게나 잘라도 항상 부피가 있기를 바랬어요.
1: 어떻게 자르든.
0: 예, 아르키메데스나 리만, 뭐 뉴튼, 라이프니츠 그런 분들은 다 예쁘게만 자르신 분이고 어떻게 잘라도 먼지 구름처럼 나누어도
1: 케이크 커팅처럼
0: 예 부피가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데프코님의 포인트가 사실 더 중요한데 예.
1: 왜 무한대로
0: 굳이 무한대로
1: 우리 아 르벡이 이거 심플하게 가면 되는데 왜 굳이 예. 또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0: 그러니까 예. 무한계만 자르고 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사실은 구분 구적법의 전통 때문에 예. 무한계로 자르긴 해야 되지만 뭐 안 할 수도 있겠죠. 유한계만 자르고 살자.
1: 네.
0: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어요.
1: 아, 갈렸군요.
0: 예. 예. 그래가지고, 아, 그건 무한계는 포기하고, 유한계로만 잘랐을 때, 잘 더해지면, 그게 만족할 만한 부피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할 뻔하다가, 바나우와 타르스키가 예. 폭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거죠.
1: 아, 바나우 타르스키?
0: 예, 바나우란 사람이 있고, 예. 타르스키란 사람이 있는데,
1: 바나우와 타르스키. 예. 예. 이 수학자분들이 예. 연구를 해서 뭐가 나왔군요. 예. 저처럼 그냥 심플하게 가자. 예. 아,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무한으로 쪼개봐야 우리만 머리 아파. 했는데 이분들은?
0: 꿈을 산산조각 낸 거죠.
1: 어떻게 해? 어떻게 했죠?
0: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한계로 잘라서 각각의 부피를 더하면 전체가 나올 거다.
1: 네.
0: 라는 가정만 해도 니네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다.
4: 유한계로 잘라도 안 된다라는
1: 거예요. 아, 말도 안 된다. 왜냐면 딱 떨어지게 유한계로 뚝뚝뚝뚝뚝뚝 잘라놓고 그다음에 갖다 붙이면 다시 네. 이제 원래대로의 그 주사위 네. 일자리가 나오는 게 맞는 네. 건데. 네. 근데 왜 거기에 대해 의심을 품죠?
0: 왜냐면은 이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계산을 해봤더니 네. 드디어 오늘의 주제처럼 콩을 유한계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라고 할게요.
1: 네네네.
0: 100만 개로 쪼개서 걔네들을 재조립해요. 돌리고 밀고 해가지고 재조립하면은 태양이 나온다는 걸 증명해버렸어요.
1: 야, 이분들이네.
4: 아, 이분들이었어요?
0: 아, 이분들이었어요.
1: 콩을 쪼개가지고 태양을 만든다가 이분들이었어요?
0: 예.
1: 자, 이제

0: 여러분들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방법만 잘하면요. 지구에 식량난이 해결됩니다. 예? 콩, 그 작은 콩으로. 예? 오병이어의 기적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
1: 저 얼마 전에 금리 뺐는데 그걸로 금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콩을 쪼개서 태양을 만든다라는 거. 예.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일단 그 정리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 운동부터 좀 더 쉬운 것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예. 무한히 긴 직선을 생각해볼게요. 네, 끝도 없이 긴 직선.
0: 직선. 예. 예, 예, 예.
2: 그럼 제가 어떤 주장을 할 거냐면은 무한히 긴 직선을 세 동강 내가지고
0: 세 동강
2: 그 중에 두 동강만 쓰면 원래 있던 직선을 만들 수 있다.
3: 그 무한이면
0: 무한이면 무한에서 이게 직선 쫙 날아가는데 산둥물을 뚝 했다. 1, 2, 3.
2: 예. 네. 그리고 2를 버려요.
0: 2를 버려요. 그럼 붙겠죠?
2: 그 1과 3을 붙여요.
0: 예.
2: 다시 나오죠?
0: 예. 다시 또 직진, 직진. 예. 그것도 무한이네?
2: 예, 그죠? 아, 예. 그게 워밍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별로 안 신기하죠?
0: 예.
2: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0: 콩은요? 콩은 다를 텐데.
2: 얘를, 예. 얘를 유한계로 잘라서 상당히 많이 버려요.
0: 예,
2: 버리고 원래 콩을 다시 만들 거예요.
0: 오이? 어? 심지어 버렸는데 원래 콩을 만든다고요?
2: 근데 뭐 똑같은 일이에요, 이것도.
0: 어떻게 똑같지? 똑같아. 직선하고 다른데. 왜냐면 직선은 끝이 없는데 콩은 얘네들은 애초에 구조 자체가 이막 같은 게 있잖아요. 끝이 이렇게 모아져 있잖아요.
3: 그러니까 이 공만 보더라도 여기서 여기가 끝이에요.
0: 그렇죠.
3: 말할 수 있죠. 네. 무한이 아니잖아요.
0: 무한은 안 되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자, 선하고 달라요. 잘 보세요.
2: 네,
0: 봐봐요. 마술은 아닌데 가운데 쪼개. 붙여. 그럼 일단 부피자체 확 줄어드는데.
2: 맞아요.
0: 예. 그렇게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들이 조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콩알이나 이런 초콜릿 볼은 유한이지만
0: 유한이에요.
2: 거기 있는 점들에게서는 또 무한이거든요.
0: 아...
2: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표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1, 0.01, 0.001, 0.0001.
0: 죽으니까 어딘가에 뭐 다 있겠죠, 예.
2: 예, 모든 실수 좌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점의 개수는 무한계예요.
3: 오!
0: 점으로 치면. 그래서 여기도 이 안에는 점으로 따지면 무한한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점을 찍어, 점으로 찍으려면은.
4: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자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수학적으로.
0: 그렇죠.
2: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워밍업이 있는데요.
0: 네, 이게 좀. 꿈,
2: 교구를 준비해봤습니다.
0: 교구요? 교구. 이게 뭡니까?
2: 아이 장난감인데 제가 이제 네 발 달린 나무라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각각의 점마다 발이 네 개씩 달려 있습니다.
0: 아, 네 발 달린 나무.
2: 네 발 달린 나무.
0: 예.
2: 각 점마다 선분이 네 개씩 뻗어나오고 있어요. 얘도 위로 세 개, 아래로 한 개. 위로 세 개. 근데 이게 1번, 2번, 3번에서 3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층.
0: 무한층 뻗어나가네. 예, 예.
2: 그리고 이를 정면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90도예요.
0: 오,
2: 뭐 적당한 각도 잘 보면은
0: 90도.
2: 예,
0: 딱 90도.
2: 딱 이 그림자를 내면은 이 그림자만 보면은 90도, 90도, 90도, 90도로 보일 수가 있어요.
0: 예, 예. 네 발 달린 나무.
2: 예. 예. 어쨌거나 그리고 포인트는 모든 길이가 다 1이에요. 모든 길이가 다 1이에요.
0: 1, 1, 1, 1 떨어지는 길이를 다 맞췄고요.
2: 예. 예. 어쩌면 사실 뿌리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무 뿌리처럼. 그리고 우리는 이 위에서 오늘 움직여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보라색 점을 빨간색으로 옮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밑에 있는 모든 그 자신의 자식들, 밑에 뿌리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간다.
4: 다 같이.
2: 예,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어려워지거든요.
0: 예.
2: 그래서 얘를 그림을, 수학자들은
0: 예, 있네요, 뭐가?
2: 예, 그림을 그려서 많이 표현을 해요.
0: 그림은 또 이해를 좀 도와주겠죠.
2: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예요. 공들이 우리가 부르는 꼭지점입니다. 빨간 점을 위주로 왼쪽 오른쪽 아래 위 십자가, 보라색 점을 위주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십자가. 다만 변들의 길이는 달라 보이겠죠.
0: 저기 지금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짧아 보이는 저 아래 있는 애들도 다 직선은 다 똑같다.
2: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직선에서 가운데 던지고 원래 이런 다시 만들었잖아요.
3: 네. 무한이었을 때.
2: 예. 네. 뭐냐면은 서팀 동팀이라고 할게요.
3: 네.

0: 마찬가지로 남팀이 있어요. 네. 북팀이 있고 심판팀이 있어요. 네. 위랑 아래를 버려요.
1: 아, 오케이.
0: 위랑 아래를 아래? 버리고 네. 가운데도 버려요. 버리고 서팀과 동팀만 남겨놓고 걔네를 붙여봐요. 그러면은 원래 거랑 똑같아져요.
2: 뭐? 어?
0: 원래 거랑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면은 얘가 빨간 공이 되는 거예요. 빨간 공, 보라 공, 보라 공, 보라 공, 보라 공. 모든 길이는 여전히 1이에요. 그래서 1, 1, 1, 1 모든 변의 길이가 1인 원래 그래프가 다시 나오는 원래 거나 새로운 거나 점과 변들만 생각을 하면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3: 아, 그러니까 뭐 빠지고 얘네들만 예. 이렇게 붙여놔도 예. 값은 다 똑같은 애들이 예. 생긴다는 게 복제.
0: 예, 복제.
3: 복제.
0: 예. 네. 수학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4: 네. 지금 동서만 가지고 복제를 한 거잖아요.
0: 예. 그리고 남팀과 북팀도 남았죠.
3: 네.
0: 그 남팀과 북팀도 나무를 또 만들어요.
3: 어, 그리고 두 개. 그러니까 나무가 이동만 했는데 예. 두 그루가 생겼다?
0: 예.
4: 진짜네요.
3: 교수님, 그러면 여기 가운데를 또 예. 떼가지고 예. 날려버리고 또 붙이면
0: 예. 맞아요.
3: 그러면 이제 계속 복사.
0: 예. 그걸 계속하면 태양이 나오는
3: 거죠. 그쪽에.
0: 예.
2: 그래서 태양을 만드는
0: 거죠. 그래서 태양을 만드는 거죠.
3: 어? 당했다.
0: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겠네.
3: 아니, 나 근데 이게 너무 짜증나네. 아, 지금 그 얘기예요? 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부피가 더 커져버릴 수가 있다.
0: 이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핵심 아이디어가 무한은 종종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무한 집합에다가 뭐 함부로 유한한 부피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 부피가 1이었다.
3: 네.
0: 그럼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얘 부피가 1이었으면은 얘랑 똑같이 생긴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고, 네. 얘도 부피가 1이어야 되고, 그럼 얘의 부피는 뭐야? 1 더하기 1 더하기 심판.
3: 네.
0: 그럼 부피를 1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부피가 2보다 커지게 돼버리는 거죠.
3: 와. 아. 이거를 발견한 분들이 아까 그 위스키가 누구라고요?
2: 위스키야.
0: 네? 바나흐랑
3: 바나흐.
0: 타르스키.
3: 예?
0: 타르스키.
3: 아, 타르스키. 아, 바나흐와 타르스키.
0: 예.
3: 이 두 분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0: 아, 어?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하나도 안 신기해요. 사실 뭐 별로 안 신기하지 않아요. 무한의 한 직선을 넣는 건 비슷해요.
3: 예.
0: 근데 이제 신기해지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면은 유한해 보이는 콩도 쪼갤 수 있다는
3: 자,
0: 그 얘기를 하는 거죠.
3: 그럼 이제 이 콩으로 예. 태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이제 알려주셔야 될 차례인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워밍업이 다 됐으니까. 예. 이제 콩을 어떻게 분할을 할 건지.
2: 서리태군요.
3: 네.
0: 콩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공이라고 그럴게요.
3: 차, 네.
0: 속이 꽉 찬 공. 자, 그래서 우린 뭘 할 거냐면은 얘를 아무거나 점을 하나 찍었다고 생각해볼게요.
3: 네, 네, 네.
0: 뭐 파란 점 하나 찍었어요.
3: 찍었어요. 네.
0: 이제 두 가지 움직임을 생각할 건데 첫 번째 움직임은 동쪽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가거나
3: 네.
0: 뭐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3: 70.5도?
0: 70.5도.
3: 뭐 보내버렸다.
0: 그리고 그다음에 얘를 90도 축으로 돌릴 텐데요. 걔를 축으로 또 북쪽으로 75도 혹은 남쪽으로 75도 이 점을 움직여줘요.
4: 아, 왼쪽 오른쪽으로 70.5도 또는 위 아래로 70.5도.
0: 예. 네. 편의상 그냥 동서북남 네. 이라고 부를게요. 그 움직임. 네. 그러면 얘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3: 그렇죠.
0: 뭐 동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갔다가 또 북쪽으로 갔다가 또 서쪽으로 갔다가 뭐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3: 네네네.
0: 아, 물론 뭐는 안 하냐면은 갔다가 바로 돌아오는 건 안 할게요. 동으로 갔다가 서로 오면 재미없잖아요.
3: 네네.
0: 그러면은 오, 예.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얘가 원래 자리로 절대 못 돌아와요.
3: 어?
0: 그건 계산을 하면 돼.
2: 동쪽으로만 동동동동동 이렇게 해도
0: 못 절대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2: 360번 가도 못 와요?
0: 사실 뭐 정확하게 75도는 아니고 또 무한소수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사면체 있잖아요. 삼각형 네 개로 만들 수 있는 그
4: 정사면체.
0: 정사면체의
4: 네.
0: 사이각이에요.
2: 근데 그 무한소수인 거예요. 그 70.5 멋이고
0: 예,
2: 끝도 없이가
0: 예,
2: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동동, 그럼 동동동동동동 해서는
0: 예.
2: 제자리에 못 오는 건 알겠는데
0: 예.
2: 동 갔다가 북 갔다가 남 했다가 소화하는
0: 거. 하면 제자리 안 와요. 동, 북,

0: 네.
1: 서,
2: 서.
1: 남. 이상한 데로 가요.
0: 아, 이게 평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3: 평면 위가 아니에요.
0: 아, 평면 위가 아니니까.
1: 그래서 공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점 많이 찍혀가지고 전체가 이제 파랗게 빛나게 되는 거죠.
4: 아, 전체가 다 파랗게 빛날 수 있다.
1: 그렇지만 모든 점을 덮을 수는 없어요.
5: 왜요? 계속 무한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왜냐면은 점이잖아요.
5: 네.
1: 점은 크기가 없잖아요. 우리가 수학에서
5: 그렇죠.
1: 말하는 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찍어도 걔는 셀수 있는 유한계만 찍을 수가 있어요. 한 개,
3: 네.
1: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3: 그러면은 그 사이,
1: 예.
3: 점과 점 사이가 비어 있다라는
1: 계속 비어
3: 말씀.
1: 있어요. 무언가는 계속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사실 노선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5: 네.
1: 이제 얘가 왜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네발 달린 나무가 있잖아요.
4: 아까 그 나무요.
1: 이 나무. 자, 여기에 빨간 점을 하나 찍었어요.
4: 빨간 찍었어요. 예.
1: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간다는 거는 동팀으로 갔다는 것과 대응을 시킬게요.
5: 네네.
1: 그러니까 얘가 빨간 점을 동쪽으로 보내라.
4: 보냈어.
1: 빨간 점을 동쪽으로 보낸 다음에 북쪽으로 보내라.
4: 북쪽으로 보냈고, 일로 움직였고.
1: 북쪽으로 보낸 다음에 서쪽으로 보내라.
4: 서쪽으로 보냈고.
1: 서쪽으로 보낸 다음에 남쪽으로 보내라.
4: 남쪽으로 보내라.
1: 그러니까 이 모든 점 하나하나가 다 심판대에 해당하는 빨간 점을 찍은 다음에 얘가 움직여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내는 점 하나하나예요.
5: 진짜 이거랑 똑같네요.
0: 똑같네요. 그러면 그런 점을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1: 그죠.
0: 사실은.
1: 지금 그래서 뭐 파란 점으로 시작해서
5: 네.
1: 무지무지 많이 움직여가지고 파란 점다 찍어요.
5: 네.
1: 뭐 무한한 점을 찍어서 셀수 있는
3: 네네네.
1: 무한.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빠진 점이 있어요.
4: 빠진 점이 있겠죠? 예.
1: 빠진 점 하나를 잡아서 빨간색을 칠할게요, 이번에.
5: 네.
1: 그래서 또 빨간 점을 계속 움직여서 빨간 점을 다 찍어요.
5: 네.
4: 그럼 파란 점에 덮을 텐데.
1: 파란 점과 절대 만나지 않죠. 왜냐면은 파란 점으로 갈수 있는 모든 움직임을 이미 다 찍었거든요.
4: 찍었고.
1: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가는 애를 하나 뽑은 거죠.
4: 그러면 빨간색과
1: 예.
4: 파란색을 다 찍어가지고 돌려도
1: 예.
4: 거기를 또 채우지 못한
1: 예.
4: 어딘가에 있으면 걔네들은 그럼 또 이제 초록점을
1: 초록점
4: 찍으면
1: 해봤어요.
5: 색깔도 무한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색깔도 무한이 있어야 되죠.
4: 와, 그럼 또이 빨간과 파랑이 못간 데를 또 초록이를 보내고
1: 예.
4: 그 다음에 보라를
1: 예.
4: 보내고
1: 또 핑크를 보내고
4: 핑크를 보내고 그럼 무한이네 계속. 그럼 다 채워지긴 해요. 고형, 오색, 무슨, 이 세상의 모든 빛깔들을 갖다가 다 때려 넣어요. 점을.
1: 예.
4: 채워집니까?
1: 이 세상의 빛깔로는 좀 부족하고, 셀수 없는 무한.
5: 저 세상의 빛깔.
4: 이 세계.
1: 저 세계. 저 세계 빛까지 다 쓰면은 채워져요.
4: 채워지긴 합니까?
1: 채워지는 거죠. 셀수 없이 많은 색깔이 필요한 거죠.
5: 네.
4: 그래서,
1: 예.
4: 그렇게 온갖 색으로 구면을 다 덮어갖고,
1: 예.
4: 뭘할 건데요?
1: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4: 뭘할 건데요?
1: 어쩌면 전체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5: 네.
1: 거기서 이제 색깔별로 대표팀을 하나 만들어요.
4: 네? 대표팀이요?
1: 색이 사실 말씀드렸지만 셀수 없이 많이 많거든요, 색이. 하지만 어쨌거나 대표팀을 하나씩 만들어요.
4: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1: 예. 빨간색 대표, 파란색 대표, 보라색 대표, 회색 대표,
4: 색 대표들.
1: 색 대표들.
4: 네. 올림픽이죠, 올림픽.
1: 예, 올림픽이죠.
4: 네.
1: 그래서 대표팀을 하나 만들어요.
4: 네.
1: 그리고 그 심판팀이 있으면은 이제 그 심판팀을 동쪽으로 70.5도 돌려볼게요.
4: 그 대표들을 다
1: 70.5도.
4: 70.5도로 돌려버려요.
1: 예,
4: 예,
1: 돌려요.
4: 돌려. 예.
1: 동으로 보낸 다음에 무언가 해요. 서로만 오지 말고. 그런 모든 애들을 동팀이라고 부르게, 동팀.
5: 네,
1: 동쪽으로 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5: 네.
1: 그 걔네들은 뭐에 해당을 하냐면은 심판으로 시작을 해서
4: 심판 시작해서
1: 동쪽으로 한번 가요, 일단.
4: 가요, 가요.
1: 간 다음에 무언가에서 생기는 모든 애들. 그러니까 바로 이 오른쪽
4: 동팀.
1: 판넬에
5: 네, 동팀.
1: 해당하는 애들이 동팀이에요.
4: 동팀이라고 합시다.
1: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팀이 있어요. 북팀이 있고 서팀이 있고 심판팀이 있어요.
5: 네.
1: 공이 몇, 이 구면이 몇 개로 쪼개졌죠?
5: 다섯 개.
1: 다섯 개로 쪼개졌죠?
5: 네.
1: 심판팀, 동팀, 북팀, 남팀,
4: 다섯
1: 서팀.
4: 개, 다섯 개, 다섯 개.
1: 그죠?
4: 네.
1: 그다음에 뭘 하냐면은 심판팀하고 북팀을, 남팀을 셋다 버려요.
4: 버려요.
1: 그럼 뭐만 남죠?
5: 동팀하고
1: 동팀과
4: 서팀.
1: 서팀만 남았죠. 그 다음에 서팀을 동쪽으로 70.5도 돌려줘요.
5: 네. 합친 거네요.
4: 합쳐져.
1: 합쳐요.
4: 합쳐졌죠.
1: 예.
5: 예. 완성돼.
1: 전체가 나와요.
5: 네.
1: 그럼 이게 구면 전체를 덮는 거예요.
4: 그러면은 남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도 가만히 놔두고,
1: 예.
4: 그 다음에 북에 있는 애들을 남에 있는 애들을 갖다 붙이면, 그러면은 또 북을 심판을 포함한,
1: 예.
4: 북, 그, 다,
1: 예.
4: 나머지 색깔의
1: 예.
4: 팀이고, 뭐 그렇게 된다.
1: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심판들만 쏙 빼고 착, 착

0: 치면 예. 두 개가 되는 거네요?
1: 예. 그러니까 이 공껍데기를 다섯 개로 나눠서 네. 두 개로 공껍데기 하나 만들고 두 개로 공껍데기 하나 만든 거예요.
2: 껍데기. 근데 그것도 콩을 결국에는 무한개로 나눈 거 아니에요?
1: 제가 나눈다는 말을 좀 정확하지 않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조각,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공을 다섯 조각으로 나누자라고 할 때 그 조각은 뭐냐면 어떤 규칙으로 묶인 점들의 모임이에요. 집합이죠. 그러니까 심판팀 하나, 뭐 동팀 하나, 서팀, 남팀, 북팀. 그렇게 뭐 먼지구름처럼 흩어져 있지만 규칙으로 묶여 있는 그런 점들의 집합 하나를 조각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0: 그러면 다섯 조각으로 나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3: 근데 지금 콩을 쪼개가지고 조금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분열 이런 거 다 예. 얘기했듯이 예. 쪼개가지고 예. 콩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1: 두 개를 만들었어요.
3: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그 두 개에서 또 두 예. 개에서 또 거기 안에서 파가지고 또 쪼개가지고 두 예. 개를 만들고 예. 두 개를 만들고 예. 두 개를 만들고
1: 정확하게.
3: 두 개를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엄청 크게 만들고
1: 예, 잘하시네요.
3: 아,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콩으로 태양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가 빠진 줄 아세요?
1: 뭐요?
3: 에너지가 빠졌어요. 에너지.
0: 근데 이제 왜 수학자들이 네. 콩알 하나를 가지고 네. 태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주장하는지는 네. 이해를 했고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시작하는 처음에 출발점은 예. 부피란 무엇인가라고 예. 하는 문제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걸 이해한 게 부피를 예. 어떻게 정의하는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요?
1: 예,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3: 뭡니까?
1: 부피는 정할 수 없다.
3: 아, 그거네. 왜냐면 콩 한쪽도 이렇게 점으로 해가지고 U 안에 점을 찍어놓고 그 껍질을 가지고 하면 태양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냥 부피는 정해진 게 없다.
4: 아니 그러면은
3: 정할 수가 없다.
4: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요?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예, 높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3: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4: 그렇게 배웠는데 예. 그럼 그 부피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 부피는 좋아요. 안전해요.
4: 안전한 부피인가요?
1: 안전하게 잘 정의되는 부피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흔히 다루는 대부분의 집합은 부피가 잘 정의돼요. 그런데 어떻게 먼지구름처럼 잘못 정의하면은 부피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고.
3: 그래서 부피가 없다.
0: 그러니까 이게 네. 저희
1: 항상 정의할 수 없다.
0: 궤델 얘기할 때 수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폭파였잖아요. 네. 뭔가 모순이 나오면 다 폭파시켜 버릴 네. 수 있는데 네. 콩알로 부피라고 하는 그 사실 수학적 개념을 그냥 다 폭파시켜 버린 건가요?
1: 부피가...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 아니다. 모든 집합에 부피를 주는 법이 있다.
3: 모든 집합에요?
1: 예. 네. 어떻게 생겨도 먼지구름이건 뭐건 간에 부피를 줄 수 있다.
3: 뭡니까?
1: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상충되잖아요.
3: 네.
1: 부피를 다 정의하는 건 포기하자.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두 다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증명을 뜯어봤죠. 뜯어봤더니 이 바나흐타르스키의 증명에 어떤 구멍이 있었어요.
3: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그게 예. 그럴 줄 알았어.
1: 그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근데 은근슬쩍 넘어갔던 게 뭐냐면
3: 네.
1: 지금 뭐 빨간 구름, 파란 구름, 회색 구름 뭐 무한히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구름 있잖아요. 구름, 예. 그 구름에서 심판팀을 잡았잖아요.
3: 네.
1: 근데 심판팀을 진짜 잡을 수 있을까요?
3: 왜요?
4: 그냥 하나씩만 떼면 되잖아요.
1: 뭐를 떼죠?
4: 점.
1: 어떤 점?
3: 대표를 누가 정하냐?
1: 대표를 누가 정하는 거야?
3: 대표를 누가 정하냐? 네.
4: 임의로?
3: 임의로.
0: 아무 종이나 적용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1: 근데 수학에서는 아무거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와도 우린 멀스탈 시다 그런 말은 하는데
3: 네.
1: 아무거나 뽑자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명제가 성립을 안 해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러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3: 네.
1: 지난번에 뭐 교황의 비유를 드렸었는데 이분이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뭐 수학은 아주 말 잘 듣는 집사 같은 거다.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면은 얘가 할 수 있는데 무한번이라도. 근데 명령이 부정확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예를 들어서 신발이 천 켤레가 있어요. 굉장히 부자 주인이 각 켤레별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어디 가져가야 돼요. 그럼 집사한테 뭐라고 시키면 될까요? 딱 하나씩만 가져와야 돼요. 모든 신발에서.

0: 명령을 내리면 되잖아요.
1: 아무거나 가져와는 명령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0: 이래서 다 말해야죠. 어디에 무슨 신발, 어디에 뭔 신발, 뭔 신발.
1: 천 개까지 못 세니까. 가서 왼쪽 신발만 가져와.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양말이 천 켤레가 있어요.
2: 네.
1: 그리고 또 이 주인이 어딜 가야 돼서 각 양말별로 한 짝씩만 가져갈 일이 생겼어요. 그럼 집사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3: 양말 한쪽 가져와.
1: 어느 쪽이요? 라고 물어보겠죠.
0: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1: 아니요. 왼쪽으로 구별이 없죠. 양말이.
0: 네.
1: 두 개씩 있는데 제가 뭘 가져가야 됩니까?
0: 그냥
1: 천 개 각각에 대해서.
0: 네가 종류별로 하나씩 갖고 와. 아니면 그냥 네가 꽂히는 걸로 갖고 와.
1: 그게 수학이 없는 거죠.
0: 아니,
2: 그러네.
0: 그러니까 교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수학에서는
1: 예.
0: 아무거나 가져와.
1: 예.
0: 알아서 갖고 와.
1: 예.
0: 에이, 한두 번에? 그냥 갖고 와. 예. 개수 맞춰 갖고 와. 이런 게 안 된다는
1: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0: 통용이 안 된다.
1: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4: 아, 그러니까 콩 하나를 콩알 예. 두 개로 만들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만들려면 심판단을 뽑아야 되는데 예. 못 뽑으면
1: 예.
4: 뽑을 능력이 수학이 없으면 예. 콩을 두 개로 증식시킬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1: 그거죠.
0: 근데 아니 수학은 모심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그냥 우리끼리 뽑 그리고 또 그쪽은 또 공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뽑자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1: 예 맞아요. 그래서 쓰면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공리로 받아들이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이거를 선택 공리라고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0: 아, 뽑는 거를요?
1: 예, 선택 공리.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되더라도
0: 네.
1: 수학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빨간 구름, 파란 구름, 뭐, 회색 구름, 뭐 예. 무한히 많은 구름이
0: 네.
1: 있는데
0: 심판 뽑을 때
1: 우리는 거기서 심판단을 만들 수 있다.
0: 네.
4: 근데
1: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4: 그게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 예.
4: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전 상상이 안 가서요.
1: 그죠. 상상이 안 가죠.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네. 뭐 심판단이 있어야지 하고 19세기부터 쓰다가 20세기에 오보니까
0: 네.
1: 아주 엄밀하게 기호들만의 조합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단을 꾸릴 수 있다는 우리들의 논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리론 증명할 수가 없다. 라고 뭐 차츰 믿어가기 시작했어요.
4: 근데 그게
1: 예.
4: 못한다는 거랑 쓸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거랑은 다른 느낌이어서
1: 그렇죠. 잘못됐다고 말한 수학자들이 말한 적은 없어요.
4: 네.
1: 그냥 선택 공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0: 각자의 자유인데.
1: 예, 각자의 자유인데 하지만 굉장히 불안했어요.
0: 예.
1: 왜냐하면 얘가 원래 있던 어떤 공리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
0: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1: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 공리를 피해갈 방법을 무지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요. 뭐 어떤 수학자들은 뭐 크로네커라든지 브라우라든지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선택 공리를 쓰는 수학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인간이나 뭐 우주의 영역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한 것을 쓰는 수학적인 논문은 우리 쳐주지 말자. 자기들만의 전언을 만들어가지고 선택 공리가 한 번이라도 쓰였으면 안 받아들이고 그런 수학도 만들었어요.
0: 파벌이 좀 나뉘었네.
1: 파벌이 나뉘었어요.
5: 수학이 자연과학이 아니라 공리 위에 쌓여진 논리학이라서 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0: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선택 공리를 버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는 콩으로 태양계를 만든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려면 선택 공리를 무조건 초반에 깔고 들어가야 되니까.
1: 근데
0: 그죠?
1: 그렇기도 하고요.
0: 예.
1: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못 풀었던 방정식을 푼다든지. 방정식. 거기서 힐베르트라는 그런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는데요.
0: 예.
1: 그 힐베르트라는 분들은 뭐 선택 공리 같은 것도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만 자유롭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벌이 나뉘었지만 선택 공리를 쓰는 사람들은 쓰는 대로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고
0: 네.
1: 또 선택 공리를 안 쓰는 사람들은 안 쓰는 사람대로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택 공리를 부정하게 돼서 선택을 못한다. 예,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집합에 부피를 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바나하타르스키 뭐 이런 콩알 쪽에서 태양 만드는 게 불가능해지고
0: 네.
1: 더 나아가서 모든 집합에 좋은 부피를 줄 수 있게 돼요.
0: 그러니까
1: 나름 그쪽도 행복할 수 있었어요.
4: 아 선택을 못하게 된다.
1: 예.
4: 선택은 못한다.
1: 예.
4: 그러면 부피가 오히려 거꾸로 생긴다라고 예. 얘기를 해버리는군요.
1: 예.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둘 중에 하나가 맞을 텐데
0: 네.

0: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수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도 하고 논의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학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근데 만약 모순이 없다면 선택공리를 넣어도 여전히 모순이 없다. 라는 거를 누가 또 증명을 했고요.
2: 그건 약간 괴대의 불완전성 정리랑 반대의 느낌이네요.
0: 예, 근데 그걸 괴대를 증명했어요.
2: 그 괴대를 증명했어요?
0: 괴대의 굉장히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1: 와.
0: 우리 수학에 모순이 없다면 선택공리를 추가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1: 기본이 탄탄하다면
0: 예, 그 뒤로 한 20, 30년 뒤에 폴 코헨이라는 또 수학자가 있는데
1: 네.
0: 이분은 뭘 보였냐면은 우리 원래 수학에 모순이 없다면 선택공리를 부정해도 선택공리가 틀렸다고 해도 여전히 모순이 없다. 그 선택공리를 넣건 말건 간에 우리 일종의 멀티버스처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수학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였어요.
3: 아니 그러면 양쪽 다 뭐 넣어도 문제가 없다.
1: 네. 그럼 교수님은 네. 선택공리파세요? 아니면은
0: 수많은 논쟁 끝에
1: 네.
0: 거의 절대 다수의 현대 수학자들은
1: 네.
0: 선택공리파예요.
1: 아~
3: 교수님은 선택공리파세요?
0: 당연하죠. 예.
1: 아, 네. 선택공리. 그러니까 선택공리라는 게 애초에 선택의 문제인데 받아들이는 게 주류로 갔고
0: 네.
1: 안 받아들이면 비주류가 돼버리고
0: 비주류가 될 뻔했어요.
1: 될 뻔했다.
3: 와,
1: 아, 그러면 약간 뭔가 반란이 또 생긴 것 같은데요?
0: 선택공리를 버리진 않는데
1: 버리진 않는데
0: 선택공리를 써서 만든 수학과
1: 예.
0: 선택공리 없이도
1: 예.
0: 만드는 수학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1: 예.
0: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요새 수학자들이
1: 네.
0: 모든 수학 정리를 컴퓨터에 옮기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증명을 컴퓨터가 쓰는 그런 기호들의 나열로 바꾸고
1: 네.
0: 그래서 컴퓨터 돌리면은 증명이 맞다 틀리다도 판별을 해주고 그런 거를 형식화라고 부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특히 AI를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뭐 1000페이지짜리 뭐 2000페이지짜리 복잡한 증명 같은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1: 아, 수학 쪽도 AI가요?
0: 예. 그런데 이 작업에서 선택공리가 들어간 그런 결과들은
1: 네.
0: 형식화 프로그램이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식화에서 다루는 것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만 다룰 수 있거든요.
2: 아까 집사를 생각하면
0: 네.
2: 되는 거네요.
0: 집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심판팀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 뒤로는 이 컴퓨터가 버리지는 못하고 영원히 이 밑에 브랜치에는 빨간딱지를 붙여요.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브랜치.
1: 약간 그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0: 예.
1: 이제 미래에 약간 AI와 그리고 또 수학 이 접목을 하면은 아무래도 선택공리를 좀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뭐 그게 이제 트렌드가 되어가는 거잖아요.
0: 안 하는 증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3: 장족의 발전을 이뤘군요.
0: 예.
1: 예. 부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콩으로 태양 만들기까지 예,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생각할 거리를 좀 많이 오실
3: 맞아요.
1: 때마다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3: 네.
1: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이걸 왜 알아야 되죠? 아니, 오해를 하지 마세요.
0: 예.
1: 제가 수학자도 아니에요.
0: 예.
1: 수학자도 아닌 제가 예. 왜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0: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1: 네.
0: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1: 네네.
0: 일단 이 이야기 하나 자체가
1: 네.
0: 우리한테 하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수학은 알고 보면 현실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1: 네.
0: 특히 무한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특히 뭐 무한, 미적분을 안 쓰면 당장 자동차도 안 가고 비행기도 떨어지고
1: 그렇죠.
0: 컴퓨터도 안 돌아가고 도대체 왜 그럴까? 수학이 현실에서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왜 현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1: 네. 항상 교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뭐지? 약간 이런 그
3: 맞아요.
1: 이게 뭐지부터 시작해서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확실히 좀 얻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니까 특이하고 특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되게 재밌긴 했는데 좀 치사하다. 무한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막 다 꼬이고 독특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아, 역시 난 화학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3: 그건 저도 같이 들어요.
2: 저는 제가 학창시절에 수학을 되게 힘들게 꾸역꾸역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수학2에서 제일 힘들어했던 게 사실 부피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그 물체의 부피를 막 적분 써서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괴로움을 줬던 거의 수포자를 만들게 할 뻔했던 그 부피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신선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 끝이 선택 이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교수님, 다음에 끝이 어그로는 뭐예요?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0: 아, 여러 가지가 뭐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데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허수의 세계가 너무 궁금해요. 네.
0: 허수도 중요하고요. 네. 또 장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치사가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 예를 통해서 무한이 안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달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한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저는 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1: 귀요? 수학인, 수학자가 예. 귀요?
3: 사람 귀요?
0: 사람 귀.
1: 어? 예. 이건 이비인후과 교수님 오셔가지고 아니, 엄청 또 신선한 주제를 안겨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 다음에 오시면 또 이제 귀의 얘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귀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4: 하나 12시간.
2: 10시간에서 12시간?
4: 1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 15시간? 다들 일에 치여 사시는 것 같은데 오늘 노동과 과학기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기계는 망가지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니까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노동들을 대체했죠.
1: 아니 근데 왜 인간의 일은 이렇게 많고 힘들까요?
2: 일을 줄여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 전망했을 텐데
5: 노동시간의 평균이 늘어났어요.
1: 이제 옵니다! AI 일자리 다 끝난다고 했는데 10년 안에 겁을 주시잖아요.
5: 노동이 한 사람이 하는 노동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1: 아 근데 이제 저분이 노동법을 잘 위반하세요.
5: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1: 할 얘기가 많다라는 게 불안하네요. 저희가 근데 퇴근해야 돼요. 다음에 오시면 그때 다 몰아가지고 다 드릴게요. 다음에.

0: 않고 당신이 팽팽 민여상 분위기와 와타시와 자이언트 팽팽이노 팽시데스. 자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일본어를 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곳은 일본입니다. 호! 제가 일본에서 펜사인을 개최했습니다.
1: 좋겠어요.
0: 아, 진짜 지금 너무 기묘지입니다.
1: 근데 펭수 아는 사람이 좀 많으려나?
0: 아, 제가 그래도 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일본 분들께서 많이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는 중입니다.
1: 우리 펭수 아는 사람 많은지 한번 가볼까?
0: 좋아요. 한번 왔으면은 몸소 느껴봐야 돼요. 자, 가시죠. 자,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2: 고.
1: 그게 무슨 일본어예요?
0: 고니쿠와.
1: 아니,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거야?
0: 펜사인이 있으니까 미리 공부했지. 다이 고아슈 짱겐 파이. 아리가또.
3: 바이바이.
0: 바이바이. 마타니. 미나상 고니쿠와 와타시와 펜스데스. 私、って言いますか？
3: 言ってます。
0: お、本当？
3: 見たことあります。
0: わあ！じゃあ、皆さん、どうしますか？それを知んだごはんで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好きです。愛してる。
3: 好きです。
1: わあ、펭수、벌써아는사람한명만났네。
0: あ、보셨죠？저를본적있다고하십니다。어, 어, 정말 제일 좋아해.
1: 애기가 울렸어.
0: 고니쿠와. 제가 말하는 거에도 놀라시네요. 히메사마, 우찌니 키테. 고니쿠와.
4: 고니쿠와.
0: 하지마시테.
4: 하지마시테.
0: 왓다시 히메이마스카.
4: ちょっとできますよ。なんで聞かないの？なんで聞かないの？あの、私、知っていますか？はい。お、本当？お、本当？お、なんで？なんで知っていますか？関東好きだから。あ、本当？私の名前は、フェンス。私の名前は、フェンス。おい、はい。私の名前は、フェン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를 다 아시는데요.
1: 진짜 이름을 아는 게 대박이다.
0: 저 살짝 지금 어깨 올라갔거든요. 보이세요?
1: 어깨 엄청 내려가 있는데.
0: 지금 어깨 올라가 있거든요. 고치키테, 고치키테. 오늘 인사이지만.
5: 안녕하세요.
0: 오, 뭐야? 이혼진이다.
5: 이원진
0: 어, 난데 한국어 샤베르 데키마스까?
5: 공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0: 네, 어? 아, 한국어 공부해요?
5: 네.
0: 오, 정말로? 혹시 저 아세요?
5: 네.
0: 와! 오!
5: 네.
0: 와! 오! 와! 와! 도모타치とか, 가족とか, 민나, 와타시, 스테이마스까?
5: 에, 스테이요? 아마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0: 어.
5: 아는 것 같아요.
0: 오, 진짜요? 이거 보세요. 한국에 관심이 있으면 저를 무조건 안다 이 말입니다.
1: 오.
0: 와타시 미혼데 신주쿠 팬사인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간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5: 네.
0: 안 오는 거네. 안 오네. 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 지금 일본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지금 제가 물어보는 그 사람마다 다 알고 계세요.
1: 근데 펭수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0: 아, 바쁘신 거죠. 네, 희소가시, 희소가시. 또 일본은 맛있는 게 아주 천지예요.
1: 펭수 귀에 파리가 붙었어요.
0: 아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마시오.

0: 뭐지? 이렇게 외치니 길지, 이거? 엑스니 고랭냥이 우동 오이시 될까? 어 진짜로? 오! 내가 먹어야겠다. 오! 기대기네. 오! 오! 오! 스마세 장인은 장인이 느낌이나. こんにちは.
1: こんにちは.
0: 주문 느낌인가?
1: 아, 주문 느낌이었어요. 도도.
0: 야수.
2: 뱅수 일본어 읽을 줄 알아요?
0: 당연하죠. 무슨래요?

0: 자, 지금 앞에 지금 사장님께서 오, 저 단련된 숙달된 그 손길을 보세요. 면을 꺼내고 면을 만지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습니까? 와, 이거 무조건 맛있다, 이거.
1: 온다! 와라! 다리가 뜨거워, 임마!
0: 파랑? 보면은 이건 다시만 봐요. 쪽파랑, 레몬, 그리고 여기 그 교동고기랑.
2: 다시요, 묶어けてください.
0: 아, 쏙가!
2: 쏘です.
0: 쭈쭈쭈쭈.
2: 아, 쏘です.
0: 자,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랍니다. 여기 안에 국물이 들어있거든요. 와. 와, 이 면발 보세요, 면발. 띵띵띵띵띵띵. 총알도 튕겨낼 것 같은 이 친구야.

0: 잠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난데 오이시?
1: 하이, 아시예 흔데.
0: 아, 좋다.
1: 하이.
0: 내서 마셨구나. 아, 잠깐만. 아, 이렇게 먹으면은 펜사인이 전에 붓거든요? 펜사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힘낼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절제하겠습니다.
1: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0: 와,
1: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0: 알라라라라라라.
1: 지금 시야?
2: 지금 한 시간 전이야, 한 시간 전.
1: 아니야, 정신 차려. 난 잘할 수 있어. 와타시야, 펭수데스. 그, 밖에 가봤어?
2: 아까 카메라 설치하러 가봤는데 많이 없던데. 감독님,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1: 8명 이난 거지. 지금 1시간 전인데 누가 1시간 먼저 와? 영화보러 갈지 1시간 전에 가?
2: 근데 팬사인회나 뭐 팬미팅 이런 거 좀 미리 가지 않나? 일단은 일정부터 좀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1: 네, 빨리 말하세요.
2: 행사 시작 안내 및 입장 그 13초 50분에 10분 전에 이제 입장합니다. 그리고 딱 14시부터 팬사 소개 및 사인회 안내라고요. 1부 사인회가 한 25분 정도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1: 잠깐만! 네. 사인회 나 이름을 어떻게 써야 돼?
2: 그 상대방 이름요?
1: 응.
2: 그거 약간 한글로 쓰는 게 뭔가 좀
1: 한글로 쓰라고요?
2: 미나,
1: 오, 그거 힘든데?
2: 미나상 이렇게 팬분들한테 또 그래도 인사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봐야죠.
1: 아 그쵸. 자 인사해보겠습니다. 하치들 맛있게 와타시와 EBS 벤슈세이 자이언트 팬티비노 펭수데스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아이스테루. 그 말고 내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뭐 더 인사합니까?
2: 근데 뒤에 보니까 막 다른 분들 막 사인이 다 있네.
1: 야, 저도 여기다가 영역포시 한번 하고 할게요.
2: 어? 저기 딱 비어있어. 저기 딱 한 자리.
1: 그러니까 나 지금 봐봐. 고질라 옆이잖아. 생질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래퍼 중에 쟤네도 질라.
2: 갈 수 있겠어요?
1: 아 근데 이게 머리가 너무 커 보여요. 포토타임 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2: 알겠습니다. 형도 이제 시간 된 것 같아. 가자.
1: 가자! 재팬!
2: 갈 수가 없네.
1: 아, 잠시만. 저기 뭐가 있어? 여기 사람들이 있어! 와! 하이! 고니키와, 고니키와.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지혜가라. 피하지 못해, 피해. 고니키와, 펭하. 고니키와.
3: 오, 이거 잡다가 피했어. 오,
1: 피했어. 오,
3: 잘 참. 시간이 있구나, 이
1: 차.

감독이 아까 8명 정도 있었죠. 8명. 8명. 8명.

0: 진짜! 진짠가요? 이윤노 아, 팬클럽 민회상 하시미마스케 아타시와 EBS 렌시데이 자이언트 팬티비노 팬츠게 요로시코 내라지마 일본 분이 한번 손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야 맥자이루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1: 네!
0: 생어?
1: 사랑!
0: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태영아! 반가워요!
2: 나 팬스 덕분에
0: 어 잠깐만 아니 한국말 너무 잘해서 일본 분이세요?
2: 맞아요 나 팬스 유튜브 보고 싶어서 한국어 배우게 됐어
0: 진짜?
2: 맞아
0: 감동이야.
2: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는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0: 아니 나도 일본 오고 싶어서 이용고 뱅크 간발했어.
2: 그래서 나중에도 꼭 일본에 와서 팬미팅도 해줬으면 좋겠어.
0: 내가 이것만 말할게. 무조건 온다.
2: 어 진짜로?
0: 어 진짜 올 거야.
2: 진짜로?
0: 어
2: 말했어.
3: 잠깐만, 아, 긴장してるんで.
0: 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3: 読む, 書いて読む.
0: わかりました。
3: 잠깐만, 아, それも出てこなくなったから.
0: 大丈夫, 大丈夫.
3: 시무리, 토, 샬센, 요코. 목소리도 너무, 아, 좋아요.
0: 네,
4: 아, 사실, 저는, 하얀 말이에요.
0: 하얀 말. 아! 태영아! 오! 뭐야!
5: 네? 어제 밤에 만들었어요.
0: 뭐인데?
5: 만나고 싶었어요.
0: 믿게, 믿게.
5: 네.
0: 야호! 땡큐, 야호!
5: 책임져주세요,
0: 저희는.
6: 알겠어. 네. 와타시가 책임지게. 네. 가까이서 응원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0: 아이고, 어떻게 어깨 또 올라가게 해주려고. 고마워.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어깨가 없어. 뭐? 운동 많이 썼지.
6: 남편한테 좀 끝날 거
0: 같아. 아, 잘 찍음.

0: 저희 회사에서 준비한 선물이 밖에 준비되어 있어서.
1: 아리가또 고사이마스!
0: 앞으로도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은 팬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인사시키나봐도.
1: 本当に 아리가또고사이마스! 진짜 우리식같다, 아빠. 아또데 또 보자. 맞다네. 아이스테르요. 펭귄이 죽냈다. 가만히 있어봐. 일본 숙소 착각을 했는데 이거. 이야, 침대입니다, 침대. 와우. 오, 푸시, 푸시. 오, 여기가 화장실인가 보자. 아! 욕조도 있네요. 오늘은 반신욕을 해야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오, 어? 엉덩이 착. 조심합니다. 이야. 어떻게 끝이 났는데 이거? 순식간이네. 대체 대박이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어떻게 끝이 났는데 이거? 잘했는지 모르겠네. 하, 일본어 공부를 더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세요?
2: 펜수.
1: 임모식이세요?
3: 아니. 오, 여기 늦다.
1: 여기 좋지. 오.
3: 아니, 일본어 생각보다 너무 잘하던데?
1: 아니야, 아니야.
3: 내가 봤을 때 영어보다 훨씬 나아. 영어보다 훨씬
1: 나아. 와, 나 이 터킹 하다. 잠깐만. 아, 근데 배고파. 아, 긴장 풀렸으니 갑자기 배고파졌습니다.
3: 아, 뭐, 먹으러 갈까?
1: 편의점 가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 여행이 시작되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일본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에겐 인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출발! 여행 마스터! 친구가 된 지도 몇 년 차!
4: 야, 이사시불이다네!
1: 이사시불이다나! 잘 지냈나?
4: 아, 진짜 너무 잘 지냈지.
1: 고니치와.
4: 고니치와.
1: 고니치와.
4: 고코와 도쿄 데스.
1: 야.
4: 웰컴 투 도쿄 데스.
1: 아니, 어떻게 지냈어요?
4: 어, you can go.
5: 어, okay.
4: Thank you.
1: 아, 쉽지 않네, 이거.
4: 아, 삼계국 갈라니까 힘들다.
1: 아, 대단하다, 준비. 아, 사진 토르?
4: Where are you from? 잉글랜드. 어.
1: 이야, 잉글랜드.
4: 맨체스터 시티.
1: 땡큐. 땡큐, 바이바이.
4: 바이바이. 여기 아사쿠사가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절이거든.
1: 아, 절.
4: 산소지. 어.
1: 아, 그래서 다 이리로 오는구나.
4: 어.
1: 아, 여기 처음 와보거든.
4: 아, 여기 처음 오는구나.
1: 아, 그래도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내가 도쿄도 처음이고, 일본 자체가 처음이니까, 조금 중국인이 그래도 많이 와봤잖아.
4: 어, 그치, 그치.
1: 나한테 좀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4: 가이드 저기 페이가 센데 괜찮나?
1: 아, 아이, 그래도 지금 이게 중국도 아빠 됐잖아.
4: 그래서 좀 페이가 올랐어.
1: 아, 그래.
4: 기적이랑 근육값 해야 돼가지고.
1: 아니, 나도 그래도 그 아빠의 마음으로, 나도 그 자식처럼 생각해 줄 수 있잖아.
4: 그러니까 EBS니까. EBS 할인 조금 들어갈게.
1: 아,
4: 네, 나 또 EBS 명예 직원이니까 내가.
1: 고마워, 그래도 그 깎아줘서.
4: 근데 아사쿠사 왔으면은 좀 걸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날씨가 더워서 펭귄한테 힘들 수 있거든?
1: 와, 오늘 진짜 뜨거워.
4: 그래서 내가 볼 땐 아사쿠사에서 걷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인력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1: 인력거? 아, 아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4: 그치, 그치.
1: 이런 거?
4: 그치, 인력거 여기 김첨지 분들이 좀 많거든.
1: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4: 어, 나는 한번 타봤는데 우리가 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몰라, 일단은 블랙 컨슈머일 것 같긴 한데 타볼까?
1: 어, 좋아. 난 타고 싶었어.
4: 저쪽 가면 많거든?
1: 어, 가자.
4: 그 이게 어쨌든 인용이라서 펭귄은 뭐야? 긴용인가? 뭐지?
1: 어, 정확히 또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한데. 어이, 줄인가 봐.
4: 아, 죄송해요. 진리샤 이키타이.
2: 이거 가자.
4: 大丈夫ですか? 大丈夫. 알았다. 強い.
2: 強い, 強い.
1: 私 重い です.
4: 빅 사이즈 오케이 ですか?
2: 빅 사이즈와
4: 오케이.
2: 오케이.
4: 오케이. 페이와 오나지 ですか?
2: 一緒です.
4: 아, 소 됐습니다. 확인하고 와야 돼. 되게
1: 관광지에서
4: 아, 역시 역시 이게 또 받을 수 있거든. 이쇼니
2: 기마사. 아, 이쇼니 기마쇼.
4: 기마쇼.
1: 아, 넓네, 넓어.
4: 내가 그래도 최근에 아이. 다이어트를 좀 해가지고.
1: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4: 어, 잠깐만. 아, 이거 내 다리야. 어, 잠깐만.
1: 오, 오, 됐어.
4: 오, 됐어.
1: 오, 됐어. 오, 짱이야, 짱이야.
4: 아, 알았다노 진력사와 스고이 됐으네.
2: 스고이 됐어.
1: 스고이 됐어.
2: 와, 이케를까라.

0: 가자!
1: 이기 마지막이야! 이기 마지막!
2: 가자!
1: 아, 오목구나이 됐을까?
0: 오목구나이요.
1: 에? 私たちは 209kg 됐어.
0: 200kg.
1: 야, 이 가지네.
0: 와, 대박. 오, 뭐 이상해 느낌이.
3: 가자, 가자.
0: 아, 이거 재밌네, 이거.
1: 야, 빠르다. 아니, 빨라. 고래와 난 됐을까?
3: 아, 노래? 고래?
1: 고래, 응가.
3: 고래, 응가잖아.
1: 아, 응가잖아.
3: 응가잖아.
0: 응가 됐을까? 아사히, 비르.
1: 아?
0: 비르?
1: 아, 비르 됐을까?
3: 배추, 배추.
1: 아, 배추.
3: 아사히, 배추 됐어. 응가잖아.
1: 아, 응가잖아.
3: 응가잖아, 이랬어요.
1: 고메나사이, 고메나사이.
3: 이랬어요. 고고!
0: 요호! 가자, 가자! 람보르기니다, 람보르기니. 람보르 소라 됐네.
3: 오케이. 사진, 타임, 사진.
1: 아, 샤신. 아,
0: 근데 괴무, 이마, 응. 소라상가, 응. 다이언 닦아라. 이마 지금 그 육구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쉬려고.
3: 오케이.
0: 아, 여기 다시 마.
1: 야, 서비스가 좋다. 좋다.
3: 하나, 둘, 셋.
1: 우와.
3: 오케이.
0: 아니, 나 또 고자, 이마.
1: 렛츠 고!
0: 렛츠 고!
1: 렛츠
3: 고!
1: 에허! 에허! 아, 근데 이렇게 텐션을 오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0: 그니까, 와.
1: 대박이다, 진짜.
0: 에허!
1: 즐겁게 하니까 기분이 좋다.
0: 그니까, 뭔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미안한 게 계속 이렇게 또 웃어주시니까.
1: 아, 배고파. 오스스메노 쇼크도 아리마스까? 뭔가 디저트 칸지와 아리마스까? 디저트.
3: 디저트?
1: 아, 디저트 오스스메 오네가시마스.
3: 디저트네, 오케이.
1: 오케이. 고고대 와라비모찌가 유명ですか? 아, 종류가 많은데 키낙 콩가루, 말차가루.
0: 아, 이게 다 전부 와라비모찌라는 거구나.
4: 키낙코는 와라비모찌가 인기가.
0: 아, 콩가루다. 콩가루 키낙코.
1: 마차가 인기가 많잖아.
0: 그러면은 두 개 다 먹자.
1: 키낙코 히토츠 또 마차 히토츠 오네가시마스.
0: 그렇지.
1: 아, 알려드려줘마스. 아,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초콜릿도 맛있겠는데? 초콜릿도 뭐 이토츠 오네가시마스.
0: 나는 딸기 맛.
1: 딸기 맛. 흑당 수고 이토츠 오네가시마스.
0: 야, 저희에게는
1: 감사합니다.
0: 카드가 있습니다.
1: 펭수가 거의 만든 거지.
0: 그렇죠, 그렇죠.
1: 펭수가 부자. 와.
0: 또 가이드 해주시니까 제가 시원하게 쓰겠습니다.
1: 가이드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예, 예, 편안하게 즐기십시오.
1: 우와.
0: 아, 알려드려줘마스.
1: 말차, 우와, 뭐야, 이거?
0: 어떻게 생긴 거야?
1: 아니, 디자인이.
0: 근데 약간 우와. 모르겠어요?
1: 메이플에서 온 것 같은데?
0: 우와, 우와. 인절미니, 인절미.
1: 근데 가게 앞이라가지고.
0: 자, 먼저 준비 먹어봐. 맛있어 보이는데?
1: 아니, 식감이 불풍선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알던 떡보다 훨씬 몰캉몰캉해가지고.
0: 난 너무 좋은데?
1: 진짜 슬라임을 먹는 느낌이야, 이거. 맞지? 오. 식감이 되게 재밌네. 이건 인절미로 먹어봐야 돼.
0: 맞아.
1: 진짜 슬라임이야.
0: 어휴! 아, 난 이게 훨씬 맛있어.
1: 인절미랑 잘 어울린다.
0: 아, 근데 입안에서 가득한 느낌이 있어요.
1: 이게 뭘까? 난 일본어를 못 읽거든?
0: 몰라, 일단 먹어봐. 먹어보면 알겠지, 뭐.
1: 간장 아니겠지?
0: 아니, 간장 너무 걸쭉한데, 이거? 간장 냄새 아니야.
1: 아우, 흑설탕이다, 흑설탕.
0: 아, 그치, 이거. 우와.
1: 흑설탕 냄새 난다. 그 옛날에 우리 흑당 그거 유행할 때 그 냄새.
0: 아, 맞아.
1: 훨씬 맛있어, 훨씬. 이거 무조건 뿌려먹어야 돼. 어디가? 와.
0: 아예 다른 음식이 됩니다.
1: 흑당을 뿌려 먹어야 돼요, 이거.
0: 네. 이거 안 뿌려 먹으면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1: 야.
0: 훨씬 맛있지?
1: 응.
0: 퀄리티 자체가 엄청 올라갑니다. 아, 이제 당 충전이 되네, 이거.
1: 보통 이제 루트가 아까처럼 아사쿠사에서 한번 사진 찍고,
0: 응.
1: 여기로 와서,
0: 응.
1: 이렇게 쭉 이제 구경을 하는 거야.
0: 아, 또 라인이 있구나, 이게.
1: 또 이제 한번 보러 가자고.
0: 자, 갑시다. 야호. 아리가또. 바이바이.
1: 바이바이. 사연하라.
0: 와, 여기
1: 특히 여기가 제일 사람.

0: 많은 곳이야.
1: 제일 많아 여기가?
0: 도쿄에서 제일 시부야 없은지. 그 스크램블 거기보다 더 많은.
1: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는 발 굽힐 틈이 없어. 아,
0: 전 세계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행진하고 올 줄 몰랐네. 여기 부모님이랑 왔었거든.
1: 나 잃어버리면 안 돼?
0: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
0: 아,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봤지?
1: 안녕하세요.
0: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온다.
1: 와 대박이다. 와
0: 여기는 이제 일본 분들은 신년에 많이 오고 어. 평상시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제일 많이 오는. 저기 보면 이제 연기 피우고 있잖아.
1: 이거 저기 연기냐?
0: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나? 9년.
1: 연기를 9년을 하라고?
0: 어.
1: 그때 맞아봤어?
0: 나 저번에 맞았었는데
1: 어.
0: 이번에 또 맞아야지. 생수도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어. 건강을 챙겨야 될
1: 맞아, 맞아. 어,
0: 나이잖아.
1: 어. 좋아, 좋아. 어떻게 맞는 거야? 그냥 얼굴 갖다 대?
0: 어, 가서 갖다 대면 돼.
1: 알았어.
0: 근데 생수 9년 해도 되나?
1: 왜?
0: 9년 맞아도 되나?
1: 왜 안 돼?
0: 아, 나는 인간이라 괜찮은데.
1: 저기요. 저기도 자기도 바베큐야.
0: 아, 그러니까. 어, 괜찮나? 어.
1: 오, 야, 오, 쎄, 쎄!
0: 이거 봐.
1: 이거.
0: 원래 저기서 500엔 주고 5,000원 주고 사야 돼. 근데 우리가 인력거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1: 그니까 이거.
0: 심어둔 거에다 맞자. 다른 사람들 심어둔
1: 그래,
0: 거
1: 그래.
0: 맞아도 돼.
1: 우리 그, 렌트하자, 렌트하자. 오!
0: 이제 건강해져. 건강팽수. 이제 건강해질 거야, 이제.
1: 잠깐만,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0: 어?
1: 오, 어지러워.
0: 아, 그 정도로 맞으면 안 돼.
1: 아, 뭐야!
0: 적당히 맞아야 되는데?
1: 아, 너무 많이 맞았어. 나 지금 복 얼마나 받으려고. 이거.
0: 그 정도면 건강이 안 좋아지지.
1: 어, 나 지금.
0: 기분만 내는 거. 여기가 또 전 어.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1: 어.
0: 운세를 보는 곳이거든?
1: 어디서?
0: 단돈 1,000원으로 볼 수 있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은데. 어?
1: 아, 나 볼래!
0: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1: 어.
0: 저기서 보자.
1: 보자, 보자, 보자.
0: 어,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1: 여기라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0: 자, 100원.
1: 아, 어,
0: 뭐? 100원을 저 통에 넣을 수 있겠어?
1: 응. 어. 여기다?
0: 어, 넣어, 넣어.
1: 오른쪽 왼쪽?
0: 그 원하는 건 넣어야 돼.
1: 이것도 중요한 거야.
0: 아 근데 이거는 운이거든? 지금 네가 살짝 가차 느낌으로 하는 것 같은데.
1: 아 그냥. 운세니까?
0: 운세 운세.
1: 아.
0: 나도 그러면은 오케이 난
1: 가봐,
0: 여기.
1: 가봐. 좋아 가태 가태.
0: 이거 야. 이거 완전 가차잖아.
1: 가차네.

0: 왜 이러시오?
1: 너무 선배인가? 왜 이러셔은? 활기 형은 너무 선배요?
2: 왜 그러시? 뭐야? 85.
0: 5.
2: 난 6.
0: 6.
2: 자, 85와 6이 나왔습니다.
0: 6. 어, 6. 야, 6 좋다.
2: 오, 좋다, 좋다.
0: 행수 운세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와.
2: 잠깐만. 자, 1번호인데요?
0: 우와, 101.
2: 우와!
0: 나 한자를 몰라, 근데. 행수 나 한자를 못 읽는다고. 이거 대길 아니야, 한자? 아닌가?
2: 그거 대 아니야.
0: 무슨 길이잖아.
2: 아시는 분!
0: 속일?
3: 아, 속일. 아.
0: 속일. 속일이 좋은 거야. 내가 찍어줄게. 아, 근데 이거 어린이 방송인데 읽어도 되나?
2: 뭔데? 뭐라고 써있길래?
0: 집안에, 아, 이거 읽어도 되나? 괜찮아요?
2: 아, 뭐야. 집안에부터 싫어.
0: 긍정적인 것만 읽어야 되나?
2: 아니, 다 읽어줘!
0: 집안에 재앙이 닥칠 위험이 있습니다. 어?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심을 깊게 가지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 근데 좋은 소식도 있다.
2: 뭔데?
0: 재산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얻는 것이 됩니다.
2: 그게 뭐가 좋아? 돈도
0: 요즘,
2: 다시 돌아오는
0: 요즘
2: 건데.
0: 주식가니? 아, 소원에 대한 내용도 있네, 이거.
2: 소원은 뭐야?
0: 소원, 이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대신 질병. 질병은 좋아.
2: 질병이 좋아?
0: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2: 그게 뭐가 좋아?
0: 회복은 된다잖아.
2: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0: 부처와 신의 힘에 의지하여 헌신함으로써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2: 종교를 믿으라는 건가?
0: 아, 분실물도 있다, 분실물.
2: 아, 그만하세요. 자, 잠시만요.
0: 분실물 찾기 어려울 겁니다.
2: 자, 보통 이런 운세를 보면 다 좋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일단은 준빈이 거 봅시다. 자, 그만 봐!
0: 말길이야, 말길.
2: 알았으니까 그만 보고.
0: 길은 길이잖아. 야, 너... 아, 떨린다. 이거, 아, 이거 욕을 적어놨냐?
2: 어, 대길이야!

0: 영어로 잘 못하는데 뭐가 써있네요. 펭수야 뭐가 써있다.
1: The best fortune.
2: 잠시만요, 잠깐만. 번역하는 동안 저 100원만 더 주세요.
0: 펭수야 돈을 더 낸다고 운이 달라지진 않아.
2: 그것이 아니고 왜냐면
1: 기다리는 사람 나타날 거예요. 여행 좋겠죠, 결혼 좋겠죠. 100일.
2: 아유 그래 좋겠다 야.
0: 근데 펭수야 미안한데 여기 진짜 용하다.
2: 자 이제 진짜입니다. 자 전에 거 편집해주세요. 자!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왔는데요.
0: 인사도 한번 갈게요.
2: 여기서 운세를 보시... 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0: 펭수야 아까 찍었어 우리.
2: 주여주여! 자 이거를 흔들어서 뽑는 거거든요.
0: 어 나 이거 흔들어서 뽑으면서 본 거 같아.
2: 제발 저의 운은 무엇입니까?
0: 펭수 이렇게 유연했나? 펭수 연체 동물이었나?
2: 79!
0: 79! 과연 79? 오 레귤러 포춘 그냥 길 조금 올라왔다. 말길에서 살짝 올라왔어. 중길로 올라왔다 중길.
1: 아니, 와 이거 말이 좋다. 달빛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빛나는 것처럼 당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활약할 수 있습니다.
2: 좀 주세요.
0: 소원도 이루어질 것 같지만 큰 소원은 안 될 것 같아요.
2: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0: 경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치료될 겁니다. 아니야 여기 야 아사쿠다 장사 잘한다.
2: 26
0: 똑같다. 그냥 또 길. 그래도 길은 길이야.

0: 아니, 어, 이런 것도 있구나. 흉도 있네. 배드 포춘. 계약 등에서 오류나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대.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고, 부지물도 찾기 힘들 것 같고, 기다리는 사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결혼과 교제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하네. 펜수야, 여섯 장 뽑아서 대길 나오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니?
1: 자, 우리 대길 나왔고! 자, 여러분, 대길? 저랑 준빈 대길 나왔습니다.
0: 흉.
1: 야, 아니고! 아, 저기요.
0: 펜수야, 이거는 여기다가 묶고 가면은 이게 다시 흉을 여기 버리고 가는 거래.
1: 두 번 다시 보지 말냐?
0: 진짜 흉처럼 묶었다. 일단 여기서 교훈. 사행성을 하지 맙시다. 결국 대길이 나와요. 우리 어디 갈까?
1: 그거 하고 싶었어.
0: 뭐?
1: 내가 원하는 분장이 있어.
0: 분장을 해?
1: 어, 분장할 건데 이쁘게.
0: 나도?
1: 그럼!
0: 나 뭐, 난 대길이니까 뭐든 하면 좋지.
1: 그래, 너 뭐든 잘 나올 거야. 내가 알아놨으니까 따라오면 돼. 가보겠습니다, 예.
0: 저분도 길 뽑으셨다.
2: 그니까.
0: 대부분이 길인데 흉이면 어, 대단한 거야.
2: 어, 얄미워.
0: 흉도 아니야. 잘한 거야.
1: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상장 처음.
3: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1: 자,
2: 들어가시
3: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따라따따 뭐야, 이게? 코코아, 난 됐을까?
1: 자, 일단은 겁먹지 말고.
3: 어, 뭐야, 아니, 처음 봐. 내가 일본 여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1: 그치.
3: 뭐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장이야, 설마? 코코아, 난 됐을까?
4: 코코아, 핏갸르 클럽 데스.
3: 피피 클럽?
4: 핏갸르.
1: 야르
0: 기사지불이다네.
1: 가이드를 좀 부탁하고 싶어가지고
0: 실력 거를 여기 많이 타거든.
1: 아, 그럼 우리도 탈 수 있는 거야?
2: 이제 이겨서
1: 아, 도마쇼 가자 가자. 오, 빨라 빨라 빨라. 오.
0: 저 연기를 맞으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나?
1: 어, 대길이야.
4: 코코아 핍 야르
1: 야르
4: 야르.
1: 자, 이쯤이거든?
0: 너무 평범한 그냥 동네인데?
1: 맞아, 그냥 평범한 거 아닌 거야. 자, 여기입니다.
0: 어, 너무 그냥 사무공간인데?
1: 자, 여기에 엄청난 게 숨겨져 있어.
0: 그래?
1: 여기 가면은 어, 준비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0: 아, 뭐 지난번처럼 뭐 찜질 이런 건가?
1: 아,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달려.
0: 마사지?
1: 아니야! 그걸 하면은 어, 바로

0: 최후 하게 돼, 최후.
1: 아. 뭐 건강 관련된 거구나.
0: 자, 들어가자. 자, 바로 여기입니다. 예사롭게는 처음.
2: 여기는 진짜 너무 홍콩 그건데?
0: 자.
2: 홍콩에 있는 빈관 같은 느낌인데?
0: 따라따따.
2: 뭐야, 이게?
3: 웰컴.
2: 뭐야, 이게?
0: 들어가봐, 일단은. 자, 겁먹지 말고.
2: 아, 좀 무서운데, 잠깐만. 저도 고아이 됐으네.
3: 저도 고아이.
2: 저도 답게. 여기 우리가 올 곳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뭐 하는 곳인데, 이게? 고코와 난데스까?
3: 고코와 빅갸르 클럽데스.
2: 빅클럽?
3: 갸르.
0: 갸르.
3: 갸르.
2: 갸르?
3: 갸르 클럽. 아,
0: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했잖아.
2: 이런 데가 있었어? 아, 내 유튜브로 올걸. 사다와시아 오토코 데스케도.
3: 오토코노
0: 갸르. 오토코노 갸르.
2: 땡즈모 데키마스까?
3: 데키마스.
2: 너도 돼?
0: 나는 여자 갸루 할 거야. 그러니까 준빈이 남자 갸루 해야지.
2: 아.
0: 데키마스?
2: 아. 와.
0: 아, 근데 생각보다 준빈이 그 얼굴이 약간 수채화 같아서.
2: 수채화 같다는 칭찬인가?
0: 어, 그럼.
2: 너무 좋다. 어, 너무 좋다. 어, 근데 아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0: 자. 아, 고르는 거다.
3: 민즈노.
0: 스보이.
2: 아, 이거 나나카상. 아, 이거 고를 수 있는 거지?
0: 어, 그럼 그럼.
2: 너 여기 아무것처럼 얘기한다.
0: 그래.
2: 이런 느낌? 고레노 칸지.
3: 야리타이.
2: 데키마센.
3: 아, 데키마센.
2: 와타시와 나카 아그노스 안 된다고 뭐지?
0: 아, 치사이 후쿠와
2: 무리.
3: 오케이 오케이.
2: 나가 오나카가 이빠이.
3: 아,
2: 와타시와. 아, 하이 하이. 고레 호피. 고레 고. 생수는 뭐 하고 싶어?
0: 어, 나는 일단은.
3: 오후!
2: 이마, 펭수와 고도모 데스.
0: 수사이 데스.
2: 각세간지, 각세간지.
0: 각세간지.
3: 하이, 하이, 하이. 오케이, 데스.
0: 하이,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이마세요.
3: 또.

0: 너.
1: 와.
2: 아, 잠깐만, 멋있는데?
3: 핏이 괜찮네, 이게.
2: 아니, 잘 어울리는데?
3: 어우, 잠깐만, 옷 변했네.
2: 자, 일단은 옷을 입었으니까 본격적으로 갸루가 되기 위해서는 가오가 중요합니다, 가오가.
3: 아, 가오.
2: 와, 이게 다 내덕 아니야. 내덕이 가루도 되고.
3: 어, 고맙다.
2: 그치.
4: Where are you from?
0: 필리핀.
4: 아, 필리핀. Why you fall in love 가루?
0: 아, because it's freedom.
4: 아, 필리핀. 아, 예. 오.
3: 어떻게, 어떻게. 가오, 가오, 가오.
0: 저, 일단.
3: 룩.
0: It's your first time?
3: Yeah, 혼돈이 first time. Small eye?
0: I think it's too big for you. Okay.
1: 아, 롱맥저스티.
3: One eye is okay? 도라중이 없네?
1: 오!
3: 기대했어.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아마 가루 되는 것 같아. 모토 마에, 모토 마에, 구다사이. 아, 이네, 이네. 아!
5: 가발을 좀 벗어나면 껴야 될 것 같아요. 약해요. 그러니까 예쁜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2: 진짜 분판이 좋네. 아니, 그리는 대로 바뀌잖아.
6: 스타노마츠케요. 스케데마스.
2: 아, 하이, 하이, 하이.
6: 요아모토 갸루입니다.
2: 아, 하이, 하이.
3: 우와. 왜, 제대로 안 했어.
2: 우와. 우와. 풍재가 잘 됐네, 지금 준빈이가.
3: 이거 하고 싶은 거 맞아, 펭수야?

0: 난 이게 좋은데 아니, 지금이.
1: 아니야 팬들 이 정도로 프로페셔널하다고.
0: 난 이게 좋은데.
1: 아 이 정도까지 한다고? 어. 되게 좋은 샷 빠진다.
0: 아우. 오 좋은데? 아니 멋있어 이거 지금. 준민 살 진짜 많이 뺐구나.
1: 왜?
0: 아니 아 뒤에서 보면 아이돌이야.
1: 앞에서 보면?
0: 돌이야.
2: 그치가 스킬이지.
0: 아, 그래.
2: 그래? 응. 오케이. 그래와 오케이.
0: 아, 그래가 스키.
2: 오케이.
0: 맥자 스키.

0: 아, 나 잠깐만. 너무 생수야, 너무 번화가다.
1: 나도 보고.
0: 왜 하필 시부야야.
1: 나도 조금 부끄럽네, 준빈 때문에.
0: 기분이 좀 시부야. 주변에서 웃는 게 비웃는 느낌인데 기분 탓이겠지?
1: 아니, 아니, 절대 기분 탓이야.
0: 혹시 저 한국분들한테 나 알아보시는지 혹시 물어볼까?
1: 어디 있어, 어디 있어?
0: 여기 뒤에.
1: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반가워. 나 이쁘지?
2: 너무 예뻐.
1: 근데, 아니, 아니, 근데 있잖아. 내 옆에 같이 한 바로 누군지 알겠어?
2: 어? 깍두부?
0: 아닙니다. 아니에요. 깍두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혼진, 니혼진 됐어. 깍두부 아니에요. 깍두부 아니에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고맙나사이. 한국 그거 몰라요. 니혼진.
2: 写真撮ってもいいですか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写真
0: 꿈꾸니까 하루 됐지만. 야르.
2: 야르. 야르. 야르. 아, こんにちは.
0: 일본인 ですか?
2: 일본이에요.
0: 아, 한국어 できますか? 私たちの ギャル.
1: そうです.
2: 예.
0: 私の ギャル. どうですか?
2: 超 ギャル, 超 ギャル.
0: 超 ギャル, 超 ギャル.
3: 今はどこ?
0: 아?
3: 今ない。
0: 아, 私は 男です, 男.
2: 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嫌なんだ。誰がいいですか、ギャル。つけもおるんだから。あ、つけも。オッケー、オッケー。先輩ギャル。で、うん。状態でも打たんだけど。あ、いや、즐겨、즐겨。もう즐겨。むしろ、今は、関心을즐겨야 돼.
0: 나 미쳐버릴 것 같은데. 자신감이 줄다가 잃었다가 줄다 잃었다 하네.
1: 지금 너가 변해가는 과정이야. 그걸 즐겨야 돼.
0: 나루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구나. 나 사실 외국인한테는 안 부끄러운데 한국분이 계속 박치부다 이럴 때마다 미칠 것 같거든.
1: 어, 알아봐?
0: 어, 몇 번 알아보시더라고.
1: 어,
0: 나 진짜 죽을 것 같거든.
1: 야, 갸르. 자, 일단 가자.
0: 야, 여기 오랜만이다.
1: 아, 여기 분위기 좋네. 와.
0: 여기가 EBS 곽준비 기자식당에서 갔던 식당인데.
1: 아, 진짜로 갔었어?
0: 응. 그때 카더 가든 형이랑 갔었는데.
1: 어.
0: 또 이제 소중한 사람이랑만 가는 곳.
1: 어, 뭐야?
4: 저 세 번째 서브컬처가 있는 줄 알고.
0: 노포라는 말이야, 오래된.
1: 근데 여기 가게가 들어올 때 보니까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0: 여기가 100년이 넘었어. 진짜 오래된 곳이야. 이런 데가 찾기 힘들다고.
1: 그러니까 아니 오래됐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거면 네. 진짜 맛있는 거네.
0: 이자카야인데 괜찮은 안주들이 많아.
1: 오~
0: 말 사심이 있고.
1: 말 사심이?
0: 저런 것도 있어. 미꾸라지.
1: 미꾸라지? 미꾸라지 먹어봤어?
0: 미꾸라지 추어탕.
1: 아 그러네.
0: 스미마셍.
5: 스미마셍.
0: 아, 죄송해요. 아타시야 오보에 떼마스까?
5: 이따 떼마스까?

0: 정빈 가오가 그때 그 가오가 아니잖아 지금. 다루잖아.
1: 아, 아침을 해야 돼.
2: 아,
0: 오, 뭐야.
2: 이마 가오가 시가오 데스께도 다사시 또 모리아와세 사시미 메.
0: 그게 뭔데?
2: 메.
0: 그게 뭐야?
2: 소.
0: 아,
2: 오. 니콜라스도 먹을까?
0: 아, 궁금하긴 한데.
2: 아, 도조, 도조.
0: 아, 뭐야?
2: 도조가 미꾸라지야.
0: 아, 그럼 도조, 더조. 아니, 그러니까 준비는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어?
2: 육아를 일단 1순위로 하면서.
0: 아.
2: 여행을 너무 못 가다 보니까 내가 또 각튜브에 또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0: 어, 어떤 거 만들었어?
2: 첫사랑을 못 이룬 사람들의 첫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다시 사랑할 수 있게끔 찾아주는 여행과 접목시켜서 지금 올리고 있지.
0: 야, 너무 좋다.
2: 어, 지금 각 내 채널에 올리고 있어.
0: 좋네, 좋네. 어, 또 새로운 시도. 너무 좋다.
2: 그치, 그치. 아니, 펭수는 저기 노래도 했었잖아. 콩국수.
0: 맞아.
2: 어, 이번에도 혹시?
0: 사실 이번에 신곡을 또 내게 된 중이야.
2: 그럼 벌써 2집 가수네?
0: 아, 나 지금 몇 개를 냈는데.
2: 다 미니니까.
0: 어, 나 미니.
2: 그러니까. 정규앨범 한번 하자.
0: 아, 제대로 한번 해볼까?
2: 어, 정규로 하자.
0: 피처링 할 의향 있어?
2: 아니, JK 형이 피처링 했었던데.
0: 어, 맞아.
2: JB 형은 좀 아니잖아.
0: 아니, JK 나왔으니까 이번엔 JB가 나올 때가 된 거지.
3: 댄스도 잘해.
2: 춤은, 어, 그치. 시켜주면 할게.
0: 어, 오케이. 좋아.
2: 내가 화려한 피처링 분단 또 만들어줄게.
0: 어, 좋아. 아니, 내가 여기 근데 사실 왜 오게 됐냐면, 팬사인회로 왔어, 여기.
2: 도쿄에?
0: 어!
2: 팬사인회를 했어.
0: 그래서 신주쿠 마루야라는 곳에서 나 지금 엄청 많이 했어.
2: 그러면 거의 트와이스.
0: 거기까지는 아니고.
2: 아, 일본은 뭐 트와이스, 아이브, 르세라핌, 펭귄?
0: 아우,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2: 어?
0: 하지만 어. 뭐 나도 큰 꿈을 한번 품어볼 수 있지 않을까.
2: 팬미팅을?
0: 와, 뭐야! 이야, 맛있겠다! 아니, 근데 어 이건 진짜 그냥 미꾸라지가 들어있어.
2: 어.
0: 이거 봐! 미꾸라지. 뭉치통조림이랑 비슷한 게 비린 맛이 없어.
2: 되게 고소한 맛.
0: 생각한 것보다 맛있네요.
2: 비린 향도 없고, 그리고 어. 중간에 뼈가 좀 씹히는데, 그게 되게 기분 좋게 씹히는 맛이야.
0: 어, 그렇고, 정확하다.
2: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야, 이게. 의외로.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아,
0: 이건 뭐야?
2: 이거는 말사시미.
0: 어, 말사시미. 어, 근데 그, 뭔가 육회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다.
2: 향도 살짝, 생강향 살짝 올라오고.
0: 야, 이거 말이 안 나오네.
2: 말이 나왔어.
0: 말이 나네. 이거 근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네, 육회랑. 식감도 그렇고, 이거 생긴 게 꼭 소강 같아.
2: 소강의 비린 맛은 없고. 조금 이거는 호불호 갈릴 수 있긴 해.
0: 어, 그런 것 같아요.
2: 우리 펭수 도쿄가 처음이잖아.
0: 아, 맞아. 일본 자체가 처음이지.
2: 어, 이번에 어땠어?
0: 뭔가, 어, 알 것 같은 곳인데도 다르고, 먹어본 것 같은데도 뭔가 다르고,
2: 어.
0: 이렇게 가깝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너무 재밌었다.
2: 어, 나 또 펭수 덕분에 또 안 해본.
0: 그래요. 아, 너무 좋아.
2: 그러니까 서브컬처 체험 같은 걸 하러 왔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는 서브컬처의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갸루 분장하고 시부야 걷기? 이거를 맨정신에 했다? 와, 나 오늘 진짜 일본 여행 정말 많이 왔지만, 어, 정말 최대치를 찍었어. 그 내가 보니까 펭수에 유독 그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잤더라, 출연이. 네. 좀 불편하더라. 원조는 나 아니야?
0: 아, 질투하는 거야?
2: 내가 최초 아니야?
0: 아, 너가 최초지.
2: 여행 크리에이터에서 자이언트 팽팀인 나 아니야?
0: 아, 너지.
2: 근데 뭔 놈의 무슨 어? 그 안경 낀 뭐 중국 여행 전문가라든지 어? 그 혀 짧은 누나라든지 어? 심지어 한 명은 여행 크리에이터인데 와서 두뇌 게임을 하고 앉아 있다. 그러니까 가이드 이렇게 잘하는데 팽TV에서 독점으로 가자 이거야.
0: 근데 혹시 그럼 내 이름 뭐해?
2: 오늘 1일 가이드여가지고.
0: 아, 진짜?
2: 나 출연 만났으면 하나 더 있거든, 좋은 데가.
0: 어, 어딘데?
2: 오다이버가 야경이 진짜 예쁘고 가서 딱 마지막을 즐기면 같이 가면 좋은데 내가 딱 1일 가이드가 오늘 딱 여기까지라서.
0: 아, 아 진짜 딱 거기까지 계약이 됐구나. 마지막까지 추천해 주다니 고마워, 준빈.
2: 어, 아니야. 또 불러줘. 가이드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0: 알겠어.
2: 원지 누나 말고, 따거 형 말고.
0: 자기는 내 전문 가이드야. 갸르.
2: 갸르. 거기 가면 또 불꽃놀이도 있고.
0: 나 일본에서 불꽃놀이 보고 싶었어. 하나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곳은 홍콩인가 일본인가? 처음 또 이렇게 일본에 왔는데요. 또 우리 그 일본 팬분들도 만나고 고니쪼! 일본 시민들 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와타시는 나마이와
4: 베이스
0: 모이카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김빈이랑 같이 재밌게 놀려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니온니 팬 여러분 저 열심히 해서 또 돌아올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맥자 시아와세 였어요. 가나라스 가에스 키마스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2: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2: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시기행 가이드 김성곤 교수입니다. 이제부터 8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을 한시의 나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활한 시의 영토를 효과적으로 탐방하기 위해서는 중국 중원 지역을 흘러가는 황하, 그리고 남방을 흘러가는 장강을 동선으로 삼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먼저 장강을 따라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하늘의 창고로 불리는 풍요로운 도시, 사천성의 중심 도시 성도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중국 서남지구 사천군지 서부 성도평원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세가 평평하고 물줄기와 종융으로 흘러서 농업이 활달하고 물산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천부, 하늘의 창고로 불렸습니다. 성도는 유서 깊은 역사 문화도시입니다. 성도의 성도는 도성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어진 정치가 베풀어져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도시라는 뜻입니다. 역대로 일곱 왕조가 이곳에 수도를 정했고 당나라 이후로 공상업이 크게 발달해서 장강 하류의 양주와 함께 최고의 상업도시가 됐습니다. 진나라 때 최대 수리공정인 도강은 제갈령을 모신 무사, 그리고 시성 두보가 살았던 두보 초당 등 수많은 명승고적이 있어서 성도는 언제나 여행자들로 붐빕니다. 오늘 먼저 들려야 할 곳은 성도 북쪽의 강유 짱여우라는 도시입니다. 성도에서 북동쪽으로 150km 떨어진 강유시 청년진에 시성 200의 고향집 농서원이 있습니다. 당나라 서쪽 변방 쇠엽상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백은 5살 되던 해 아버지 이객을 따라서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20에서 이백은 25 나이가 될 때까지 생활했습니다. 25살 나이에 고향을 떠나 천지를 주유하던 이백이 61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토록 그리워했으면서도 한 번도 돌아오지 못한 고향집입니다. 소년 이백의 동상이 굽어보고 있는 그의 고향집 농서원 뜰에 서서 그 유명한 정야사를 읊조려 봅니다. 정야사, 고요한 밤의 그리움. 상전 명월광 의시 시상상, 거두망 명월 저두사 고향. 상전 명월광 침상머리 밝은 달빛, 의시 시상상, 땅에 서리가 내렸나 했네. 거두망 명월 고개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고, 저두사 고향, 고개를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광진 민외 광, 이시 띠상 수왕, 쥐토 왕 민외, 띠토 스 구향. 간결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언어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현한 이 짧은 시는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이 가장 즐겨 읊는 시입니다. 이 시가 나온 뒤로 10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타지를 떠드는 사람들이 고향과 가족이 그리운 밤이면 마치 주문처럼 이 시를 읊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운율을 타고 흐르는 맑은 눈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시에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사양지심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의 창작백은 이렇습니다. 25 나이에 이백은 아버지의 큰 후원으로 만관의 거금을 허리에 두르고 중원 지역으로 벼슬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 큰 돈을 2년 만에 다 탕진하고 맙니다. 돈이 떨어지자 벗들도 떠나갔고 이내 병이 찾아와서 그는 양주의 허름한 여관에서 병든 몸을 뒤척이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떨어지지 않는 신혈로 가물가물 겨우 잠든 이백은 자신의 더운 이마를 어루만지는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너무나 익숙한 손길을 느끼고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밝은 달빛이 온 방을 가득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 백은 고향의 어머니가 달빛을 찾아온 것을 직감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태백성 샛별을 꿈꾸고 낳은 별의 자식이 아니더냐? 어째서 그렇게 절망하여 누워있느냐? 어서 일어나 너의 꿈을 향해서 다시 힘차게 걸어나가라. 달빛에 이끌려서 여간방을 나서 마당으로 나갔더니 달빛은 온 천지에 마치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염없이 달을 바라보던 이백의 고개가 떨구어지고 고향집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한동안 흐느끼던 이백의 입술로 천고의 식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토 왕민외 디토 스구샹. 달빛에 스민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이백은 경든몸을 일으켜서 다시 푸른 꿈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호북성의 알육이라는 곳의 재상 가문의 허씨 처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백은 아내 허씨를 데리고서 알육 교유에 있는 벽산으로 들어갑니다. 푸른산 벽산.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꾸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성과도 보이지 않자 주변의 사람들이 염려하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젊은 놈이 무슨...

소위 부답심 자한. 웃으며 답 안 해도 마음은 절로 한가롭네. 도화유수 묘연거 복사꽃 물길 따라 아득히 흘러가니 별유천지 비인간 하늘 땅 새로 있어 인간 세상 아니어라.

예쁘다. 신뜨仙 桃花流水摇篮

0: 제목이 산중에서 속인에게 답하다라는 산중 답 속인으로 된 판문도 있습니다.
1: 자네같이 젊은 사람이 어째서 이런 산속에 살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0: 속인의 질문은 신란에 가깝습니다. 그가 이백의 가슴에 담긴 큰 꿈을 알 리 있겠습니까? 그의 겨드랑이에 의해 붕새의 큰 날개가 날로 자라고 있음을 알기나 할 것입니까? 무엇을 일일이 설명하랴, 설명해준다고 또 이해하랴, 그저 빙그레 웃을 뿐입니다. 답하지 않아도 마음이 절로 한가롭다는 것은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세속인들의 저열한 평가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자긍심의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속인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빙그레 웃는 이백의 모습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끝까지 대답을 듣고 가겠다고 오기를 부릅니다. 마침내 이백이 손을 들어 집 앞을 흘러가는 시냇물을 가리키면서 답 아닌 답을 합니다. 복사꽃 따뜻히 흘러가는 저 시냇물을 보시오. 복사꽃 꽃물결은 이곳이 중국의 전통적인 이상향인 도화원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옛날 무릉의 한 어부가 고기잡이 배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복사꽃이 무더기로 줄지어 떠내려오는 신비로운 물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상한 느낌에 휩싸인 이 어부는 그 물줄기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물이 다 끝나는 지점에서 조그마한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희미한 불빛 같은 것이 보였으므로 배를 버려두고 그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 너머에는 수백 년 전 진시황의 폭정을 피해서 들어온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평화롭고 풍족한 이상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누룽도원이죠. 도현명의 도화원기라는 글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로부터 복사꽃 물결은 이상향의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이곳은 또 다른 하늘과 땅이 있는 곳, 당신의 속세와는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속한 속세의 관점이나 견해를 가지고 다른 세상에 속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마십시오.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를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감상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벽산이 궁벽한 산골 마을일 뿐이겠지만 이백에게 있어서는 벽산은 자신의 꿈을 빚어내는 더없이 소중한 공간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산골 마을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이나 축내고 있는 건달로 보였겠지만 이백은 지금 이 벽산에서 온 세상을 덮을 큰 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백의 집 앞을 지나서 아득히 멀리 흘러가는 복사꽃 물결의 의미를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보면 그 꿈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복사꽃 물결을 이백의 시문학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바로 온 세상을 자신의 시의 물결로 덮어버리겠다는 그런 큰 꿈입니다. 이곳 벽사는 그의 시의 물결이 시작되는 발원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마지막 구절은 복사꽃 물결이 나의 시의 물결이 되고 이 나의 시의 물결이 닿는 곳마다 다른 하늘, 다른 땅이 열리리니 그곳은 더 이상 옛날 세상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위대한 긍정성 때문인지 훗날 이백의 시는 과연 천지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의 시가 닿는 기승마다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감동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세상에는 또 이백처럼 스스로 궁벽한 벽산을 택하고 그 벽산에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말없이 아득히 멀리 향기로운 폭삭군 물결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보낸 향기로 세상이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바뀌는 것이겠지요. 이백의 산중문답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위해 천년 전에 준비된 노래일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한시경은 사천성의 이백의 고향 청년지를 다녀왔습니다. 이백의 평생의 그리움이었던 고향집에서 그의 사향시, 천년의 사향시 정야사를 함께 읽었고요. 젊은 이백의 아름다운 꿈을 담은 산중문답도 함께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강을 따라가는 두 번째 여행입니다. 장강 삼역 초입에 자리한 유서 깊은 백제성을 찾아갑니다. 삼국지의 영웅 유비가 마지막 숨을 거둔 곳. 백제성은 시의 성으로도 이름난 인문여행지입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손글씨 수업의 박수빈입니다. 저는 여러분 평생 써오신 글씨, 이 손글씨를 단시간 내에 쉽고 빠르게 잘 쓸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8강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20년, 30년 넘게 써오신 시간에 비하면 엄청 짧은 시간인데요.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아, 나는 정말 글씨는 어려워,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아, 이렇게 쉽게 글씨가, 내 글씨가 바뀔 수 있나? 즐거움과 재미까지 함께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났으니까 글씨가 확 달라지는 비결 한 가지는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해야겠죠? 우리가 갑자기 급하게 경조사 봉투를 쓸 일이 있거나 또 주민센터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써낼 일이 있을 때 주소, 뭐 이름 이런 글씨를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5분이면 글씨가 달라지는 비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5분 만에 글씨가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으시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평소 쓰시는 글씨, 내 원래 글씨 크기에 노트 글씨는 작게 쓰죠? 4배 이상 크게 글씨를 써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크게. 글씨를 크게 이렇게 몇 번만 써보셔도요. 다시 작은 글씨로 이어서 써보시면 글씨가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씨를 천천히 써보시는 거예요. 천재는 악필이다라는 말이 있죠. 천재는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도 빨리 돌아가고 글씨도 빨리 쓰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도 급하고 손은 빨라지다 보니까 글씨가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글씨는 또박또박 천천히만 써도 글씨가 바로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그리고 큼지막하게 몇 번만 이렇게 써보시고 나서 이제 원래 쓰시려고 하는 글씨를 써보시면 작은 글씨로 여러 번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것보다 글씨가 빠르게 늘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달라지는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급하실 때 앉은 자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고요. 우리 한글은 보면 글씨가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고 복잡해 보입니다. 글씨를 잘 쓰려면 이 많은 글씨들을 한 번씩은 다 써보고 연습해보고 해야 되는데 정말 쓸 게 엄청 많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글씨의 구조만 알면 간단합니다. 우리 한글은 자음 옆으로 모음이 오는 구조와 자음 아래로 모음이 오는 글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또 자음 옆으로 모음이 오는 글자도 받침이 없는 글자와 아래로 받침이 오는 글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받침이 없고 있고 나뉘고요. 받침이 없고 있고 이렇게 나뉩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인데 여기에서 수많은 글자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 기억만 봐도요. 기억부터 하면 갈자도 있고요. 난자도 있고요. 뭐 덕자도 있고요. 모음이 안으로 들어오면 또 뭐 달자 또 이렇게 생긴 것도 볼까요? 극자도 있지만 모음이 위로 올라오면 곡자도 있고요. 은자도 있고 는자도 있고 종자도 있고 뭐 홍자도 있고 많은 글씨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글씨가 있어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이거 글씨 하나만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아시면 이렇게 생긴 건 똑같이 다 이대로만 그대로 방법대로만 써주시면 글씨가 예쁘게 써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먼저 지금 보신 이 글자의 구조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왕이면 자음 하나, 이 모음 하나를 조금 폼나게 쓰시면 다 합쳐놨을 때 글자가 좀 더 예뻐지겠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예쁘게 쓰는 법. 이 두 가지를 배우면 여러분들 글씨를 쉽고 재밌게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글씨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잘 쓰시다가 세로액도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오다가 끝에서 휘어집니다. 예, 가로에 또 잘 쓰시다가 끝에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삐뚤어져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중간에 숨이 차면 끝까지 못 뛰는 것처럼 우리 글씨도 반듯하게 끝까지 안정된 힘으로 획을 차고 내려오는 힘이 손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필력이라고 하는데요. 글씨를 쓰는 힘이에요. 이렇게 꾹꾹 펜을 눌러서 쓰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우리 몸도 밥심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것처럼 글씨도 이 필력이 부족하면 손에 밥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글씨 연습의 이전에 앞서서 손에 밥을 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하루 5분만 밥을 주면 되는데요. 밥 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선긋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이포 용지나 무선 노트에 종이 한 면이 꽉 차게 연필로 선을 그어 보세요. 최대한 삐뚤빼뚤거림 거 없이 최대한 반듯하고 매끈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선이 그어졌으면 세로선도 그어 보시고요. 똑같이 대각선도 양방향으로 반듯하게 그어줍니다. 이때 주의할 게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손만 까딱까딱 하면서 긋는 게 아니고요. 손과 팔이 함께 같이 선과 함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지면에 팔까지 가볍게 대고 밀면서 가면서 선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을 빠르게 선 하나에 1초나 2초 정도 걸리게끔 빠른 속도로 긋고요. 여기 이제 점점 익숙해지시면은 점점 더 천천히 나중에는 선 하나에 7초, 8초 정도 되는 속도로 해서 아주 천천히 긋는 것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선을 빨리 긋는 것보다 천천히 긋는 게 훨씬 해보시면 어렵습니다. 7초, 8초나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손에 안정된 힘이 동일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매끈한 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에 필력이 더 많이 요구가 돼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보면 글씨는 이렇게 선과 선이 이어져서 자음도 되고 모음도 되고 글씨가 되죠.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 선이 선명하고 깔끔해요. 명확하고 깔끔한데 글씨에 자신이 없고 못 쓰시는 분들일수록 선이 엉성하고 흐릿하고 안정감이 없어서 깨끗한 느낌이 안 듭니다. 근데 이 긴 선 긋기를 연습을 하시면 이제 그 이 긴 선을 쭉쭉 차고 나가는 안정된 힘이 필력이 손에 길러져서 우리가 작은 글씨를 쓸 때도 그 힘이 이 작은 글씨에 그대로 함축이 돼서 담기게 돼요. 글씨가 선이 깨끗해지고 탄탄하고 무엇보다도 내 손이 여유가 있으니까 편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글씨가 180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 해보시면 선 긋기가 되게 잘 안 돼요. 막 삐뚤빼뚤하고 그렇다고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왕창 하지 마시고요. 5분, 10분만 대신 매일 꾸준히 이제 글씨 연습하시기 전에 가볍게 손풀기 준비 운동 하듯이 요 선긋기를 해주시면 일주일이면 벌써 글씨 쓰는데 손의 느낌이 달라져요. 그리고 한 달, 두 달이면 똑같이 글씨 연습을 하는데 글씨가 훨씬 더 느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 긋기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평상시에 글씨를 그냥 쓰실 때는 연습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즐겨 쓰시는 펜, 내가 좋아하는 펜으로 쓰시면 되고 이렇게 글씨 교정을 해야겠다, 글씨가 좀 빨리 늘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그 글씨 연습에 효과적인 펜은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순서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맨 처음에는 연필로 연습을 하세요. 이제 글씨를 잘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모양을 어떻게 예쁘게 잘 쓰고 이런 건 두째치고요. 이 선 하나, 글씨 획 하나를 긋는 것 자체를 굉장히 손에서 어려워하시고 이 감이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연필이 종이에 이렇게 지면과 함께 닿으면서 사각사각 마찰력과 함께 이 손이 글씨가 써지는 느낌, 선이 나가는 그 느낌이 손에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손이 그어지는 그 느낌에 감각에 손이 빨리 익숙해지고 글씨감이 금방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감이 아무래도 빨리 잡히면 글씨가 쉬워지죠. 그래서 연필로 연습을 하시고 글씨감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자신도 생기셨다 하시면 두 번째로는 젤펜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젤펜은 정확히는 중성펜이라고 하는 건데요. 볼펜보다 미끌거리지 않고 필기감도 적당히 사각사각 부드러워서 획을 좀더 다양하게 연습을 글씨를 쓰실 때획 연습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훨씬 더 이제 연습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이 볼펜이에요. 이제 볼펜은 어디 가셔도 제일 흔하게 쓰는 건데 이제 이 교정 연습용으로는 제일 고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볼펜 끝을 보면은 이 볼이 심이 고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이게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그 사이로 잉크가 흘러나오면서 써지는 거라서 이 움직이는 거를 컨트롤하면서 글씨를 써야 되니까 가장 글씨를 잘 쓰기 어려운 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처음에는 연필로 쉽게 시작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젤펜으로 좀더 다양히 연습을 하시고 나셔서 세 번째는 이제 생활 속에서 볼펜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글씨도 빨리 늘고 효과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 글씨를 선을 어떻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연결을 해서 글씨를 쓸지 요 방법 예쁘게 쓰는 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손에 글씨를 쉽고 편하게 쓸수 있는 기초 체력, 바로 필력을 높이는 선 긋기 하루에 5분씩만 앞으로 꾸준히 하시면 저와 함께 글씨 배우시는 동안 글씨가 느는 속도도 훨씬 빠르게 재밌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드렸던 말씀이긴 한데, 아직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약에 대한 이야기, 음식을 바꿔야만 나을 수 있는 난치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요, 제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제가 당뇨병에 걸린 걸 알게 되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9년 9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쯤에 어느 날인가부터 몸이 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있었어요. 살이 좀 쪄서 그런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고 지내다가 뭐 한켠에는 운동을 좀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4주 정도.

한달 정도를 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내 몸은 언제쯤 가벼워지고 상쾌해질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데도 피로가 계속되는 거예요. 뭐 계속되다 못해 심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벌컥 벌컥 벌컥 먹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예. 좀 이상하다.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건데요. 평상시 이제 진료 중에 뭐한번 가야 할까 말까 했던 화장실, 이 화장실을 하루에 네다섯 번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이런 증상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거든요. 덜컥 겁이 났죠.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해서 저희 한의원 이제 문 열고 나가면 복도 바로 앞에 내과가 있었거든요. 내과 원장님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원장님께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혈당을 재보자고 하셔가지고 혈당을 쟀는데 혈당 수치가 식후 기준으로 보면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아래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제 혈당이 무려 379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 수치를 보시더니 원장님 말씀이, 신원장, 당뇨병은 맞는데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서 췌장 검사를 좀 받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췌장에 암이 생겨도 혈당이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말씀을 하신 거죠. 놀란 마음이 컸지만, 네, 바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췌장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당뇨병이라는 사실은, 그냥 확진이 됐죠.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요, 이 정도로 혈당이 높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을 내려놓고, 그다음부터 먹는 당뇨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듣게 됐고요. 또, 입원하라고 하니까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야, 입원? 지금 입원할 상황일까? 고민을 하다가, 입원은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당뇨약 처방해줄 테니 이약 먹고, 또 오늘 식이요법 교육받고, 운동요법 교육받고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불안한 마음이 어디 다른 가족분들 뿐이겠습니까? 제일 불안한 건 바로 환자 자신인 저였죠. 환자를 보는 것과 내가 환자가 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가 이제 당뇨병 생겼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이후에, 당뇨병에 관련된 치료를 고민을 할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당뇨병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도 알려진 터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떤 한의사분에게 제 몸을 의지해야 할까? 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양약을 먹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당시에 뭐 자존심 때문이었겠죠? 예. 이게 한의사의 자존심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 자존심 잠깐 내려놓고 약을 먹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약을 뜯어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근데 정말 당뇨 양약은요. 마법과도 같습니다. 네, 혈당이 내려가는 게 눈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제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뭐, 양약은 마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마법 같은 양약에 비할 수 있는 한약은 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네. 혈당이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런 증세들이 있었거든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삼시 세끼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혈당이 크게 변한다, 이런 사실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먼저 답을 찾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전 다음날 바로 큰 서점에 찾아갔습니다. 건강 서적 코너에 갔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건강과 음식과 관련된 책만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확인하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하여간 이 건강서적 코너에서 커다란 확신을 얻게 된후 그때부터 저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웠습니다. 특정 음식에 혈당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기뻤습니다. 이 혈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열쇠가 약이 아닌 음식에 있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의 발견이었습니다. 당뇨 특효 한약을 그렇게 찾으려고 혈안이 될땐 보이지 않던 그 사실이 이제 지칠 때가 되니까 보이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체질에 맞는 음식들을 공부하기 시작하고요. 또 임상 영양학 책을 뒤지기 시작하고 또 양방의 의학 생리학 책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식단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이후에는 외국에 암 전문 치료 병원, 유명한 병원들 많지 않습니까? 그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병원에서 사용하는 식단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또 일일이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유, 그 공부 정말 재밌었죠. 왜냐하면 저와 직결되는 질환을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때 공부만큼 재밌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런 자료들,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데이터를 보는 것도 내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좀더볼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 볼수 있는 눈이 있겠구나. 아,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제 몸을 이용해서 그렇게 식이요법을 검증해 보는 과정 또한 아주 소중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는데요. 그래, 내가 요리사는 못돼도 요리는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러한 식이요법에 관련된 지식들을 좀더 맛있는 요리로 환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맛있는 식이요법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당뇨는, 아, 요걸로 해가면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식이요법에 미쳐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아, 어느 날또 시련이 닥칩니다. 아, 실마리를 찾기가 조금 힘든 수수께끼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피곤한 느낌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혈당이 또 불안정한 혈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컨디션도 또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평생 나에게 이로운 건 없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 우리는 뭐 한평생 의도치 않게 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편식을 또 교정하려고 식이요법으로 또 다른 편식을 권하게 되는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창 자랄 나이에 청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뭐 성인병에 좋다는 식단, 그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약효를 내기 위해서 치우친 성질의 식단을 권하게 되는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한창 영양분 섭취가 충분해야 될 나이의 청소년에게도 그런 식단을 강요한다는 것, 이거만큼 조금은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이때 저는 알게 되는 거죠. 육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요. 육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곡식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티베트 의학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을 달래면서 살아라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병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 병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게 찾아온 당뇨병이 너무 까다롭게 굴지 않고 저를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아, 당뇨병을 앓고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당뇨와 친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두 손을 맞잡게 해드리는 손이 부디 제 손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당뇨병 식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0: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식이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갈 여행지는 장강 삼협 초입에 있는 백제성입니다. 장강 삼협은 중경시 봉절현의 백제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호북성 의창시 남진관에 이르는 총 길이 193km의 긴 협곡입니다. 상류로부터 구당협, 무협, 설흥협의 세 협곡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 협곡 구간에는 높은 봉우리들이 좁은 강물을 사이에 두고 하늘 높이 치솟아서 장관을 이루는데요. 이 빼어난 장관의 역사와 문화, 신화와 전설이 굽이굽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장강 삼협 여행은 중국 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한의 군주 유비가 손권과의 그 싸움에서 패해서 마지막 숨을 거둔 봉절 백제성.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장비 목이 몸과 분리된 채 묻혀있는 운양의 장비묘. 모두 삼국지 역사 현장이죠. 아침에는 구름으로, 저녁에는 비가 되어 찾아오는 아름다운 신녀의 애정고사를 품고 있는 무산신녀봉, 신화와 전설의 무대입니다. 이 무산신녀의 전설에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는 운우지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또 중국 남방문학의 비조라 일컫는 애국시인 구런의 고향도 있습니다.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한 사람인 왕소곤의 고향이 장강 삼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찾은 백제성은 시의 성으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수많은 내로라 하는 시인들이 이곳에 들러서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백제성 위쪽에 이 성을 처음 쌓은 공손수를 모신 백제묘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 정문 앞에 모택동, 주울래, 그리고 강택민,

모두 중국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시비가 나란히 서 있는데요. 그 세 개의 시가 모두 같은 시입니다. 이백의 교발백제성이라는 시입니다. 백제성에서는 이백의 이 시가 가장 빛나는 시로, 가장 유명한 시로 소개가 됩니다. 조사백제 채운간 천리강릉 일일관, 양안원성 제부주, 경주이과 만중산. 이 시는 숙종황제와 영왕 1인의 권력투쟁에 연루돼서 멀고 먼 야랑으로 유배를 가던 이백이 이곳 백제성에 이르러서 사면령을 받고 돌아오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를 노래하는 겁니다. 이미 60 가까운 나이에 들어선 이백에게 하늘끝 불모의 땅 야랑으로 유배는 살아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었을 터 그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사면의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었겠지요. 이백의 감격과 환희는 시의 곳곳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백제성을 둘러싸고 있는 영롱한 채석구름은 길고 긴 절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마침내 희망의 밝은 아침을 맞은 이백의 찬란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조사백제 채운간 아침 채색구름 속에서 백제성을 이별하고 천리강릉 일일환, 천리강릉길을 하루만에 돌아간다네. 백제성에서 강릉까지는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는 백길이라서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구절은 이백을 태운 배의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보다는 그의 마음의 가벼움을, 무거운 절망을 다 벗은 뒤에 후련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지요. 지난 겨울 삼엽을 오르던 이백을 거칠게 막아섰던 겨울바람도 어느새 봄바람으로 바뀌어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백이 탄 배를 밀어주었을 겁니다. 사람이 바뀌면 세상도 함께 바뀌는 걸 아닙니까? 바뀐 것은 비단 바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안원성 제부주, 강 양쪽으로 원숭이 울음소리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셋째 구에 등장하는 협곡 양쪽 기슬에서 우는 원숭이 울음소리도 바뀌었습니다. 삼엽에는 원숭이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의 울음소리가 종종 협곡에 메아리졌는데 이 울음소리는 백길을 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가을바람이 부는 계절에 이곳을 지나는 길손들은 너나 없이 이 원숭이 울음소리에 애간장이 끊어졌습니다. 고향을 떠난 나그네나 멀고 먼 곳으로 휴양가는 유백의 경우에는 이 원숭이 울음소리가 주는 울림은 각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백이 사면을 받아 강릉으로 귀환하는 이 시기에 협곡을 울리는 원숭이 울음소리는 어느 한 구석도 쓸쓸하거나 애처로운 느낌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인의 사면과 귀환을 축하해주는 환호성이거나 팡파레처럼 들립니다. 사람의 처지가 달라지니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주는 의미가 확연하게 바뀐 겁니다. 그 축하의 노래가 삼엽 700리길 내내 이어지는 것이니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장면입니까? 경주 이과 만중산. 내가 탄 가벼운 배는 벌써 첩첩 만첩 산중을 지났구나. 마지막 구절은 이백을 실은 배가 첩첩 산이 이어지던 삼엽의 험한 뱃길을 빠른 속도로 벗어나서 드넓은 장강으로 나온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만첩산과 같이 끝없이 이어지던 생의 모든 장애물을 다 벗어나서 이제는 넓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평안하고 고요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것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백은 환희의 찬가를 부르며 자유의 날개를 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에 대한 역대의 평가가 후한데요. 명대 양신 같은 사람은 이 시가 바람과 비를 놀라게 하고 귀신을 울게 만든다고 그렇게 찬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13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사랑하는 것은 이 시 행간에서 용출하고 있는 천년 긴 세월 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생생하게 다가오는 시인의 환희와 감격 때문일 겁니다. 유행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절망하고 삼엽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듯 고단한 사람들은 이백처럼 자신에게도 도달할 백제성을 꿈꾸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200이 사면의 기쁨을 노래하며 떠나간 후로 다시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곳 백제성에 시성두보가 늙고 병든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병이 깊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백제성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렇게 머물게 된 백제성에 두 번째 가을이 찾아왔고 음력 9월 9일 중양절이 되었습니다. 중양절은 형제자매 온 가족이 함께 가을산에 올라가서 하루를 즐기는 소풍날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붉게 매달린 산수유 열매를 따서 머리에 꽂아 애군을 쫓고, 산 가득 피어있는 국화꽃을 따서 술에 띄워서 마시면서 장수를 기원하는 날입니다. 전란이 일어나서 동생들과 헤어진 후로 해마다 중양절은 두보에게는 더욱 외롭고 쓸쓸한 날이 되었습니다.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다음 해에는 반드시 동생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 국화주리를 마시리라 다짐하고 기대했지만, 전란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고향으로 가는 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재작년과 똑같이 시인은 홀로 높은 산에 올라서 한 맺힌 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풍급 천고 원소에 차청 사백 조필, 무변 낙목 소소와 부진장강 곤곤내, 만리 비추 상작객 백년다병 독등내, 갓난 고한 번상빈 요도신정 탁주배. 풍급천고 원소에 바람은 급히 불고 하늘 높은데 원숭이 울음소리 슬프다. 구당엽, 무협, 서릉협으로 이어지는 창강삼협이 시작되는 백제성에 깊은 계곡으로부터 가을바람이 급하게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슬픈 원숭이 울음소리가 실려옵니다. 첫 구절부터 두보의 시는 이렇게 격한 슬픔의 감정에 휩싸인 채로 시작됩니다. 처청사백 조비에 맑은 강가 흰 모래밭에 새는 날아 돌고 있다. 슬픈 시인의 눈에 강가를 맴돌고 있는 새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숲에 내려앉지 못하고 강가를 맴돌고 있는 새의 모습에서 고향을 떠난 뒤로 어디를 가도 끝내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무변낙목 소소화 부진장강 곤곤내, 끝도 없이 낙엽은 쓸쓸히 쓸쓸히 지고 밤 없는 끝없는 장강만 굽이쳐 굽이쳐 흐르노라. 쓸쓸히 시는 낙엽은 저무는 시인의 노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지체 없이 흘러가는 강물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늙어가는 시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정하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세월을 비유합니다. 만리 비추 상작객 백년다병 독등대, 만리타향 늘 낙원에 돼서 가을을 슬퍼하고 평생 병 많은 몸 홀로 높은 곳에 오란다. 거친 강물 같은 이 무정한 세월이 자신을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휩쓸어온 것입니다. 그 경랑의 세월 속에서 남은 것은 오직 병든 몽둥이와 이 좋은 명절에도 홀로 높은 곳에 오르는 독등대의 지독한 고독뿐입니다. 갓난 고한 번상빈 요도신정 탁주배, 갓난에 흰머리 많아 슬퍼하는데 노세란 요즘 탁주마저 멈추었구나. 전란으로 인한 방랑과 그 방랑의 삶에서 기인한 절절한 가난에 머리칼은 진즉 설이라도 내린 듯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서리빨 같은 백발은 시인 혼자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시대가 안긴 불운의 상징이요 고통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고한 진실로 한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风急天高，远啸而筑青山，不鸟飞还。无边落木，萧萧下，不尽长江滚滚来。万里悲桥长作客，多年多病独登台，艰难。

0: 기구한 삶이 주는 철저한 고독과 고통스러운 회한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온몸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더욱 깊어지고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시어 사이사이로 스며나오는 시인의, 늙은 시인의 고독과 그리움에 절로 깊은 동정이입니다. 때를 만나지 못해 불우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지식인들, 난리통에 떠난 고향을 철저히 그리워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과 함께 외로워하고 함께 울었을 겁니다. 오늘은 장강삼엽 초입에 위치한 백제성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탄생한 시선과 시성의 최고의 명편 시들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갈 여행지는요, 시의 두각 황항로입니다. 아름다운 전설과 아름다운 시가 함께 전해지는 황항로 여행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송글씨 수업의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자음 쓰기를 해볼 거예요. 자음은 글씨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자음 하나를 훤하게 잘 써놓으면 글씨가 훤하게 예뻐 보입니다. 이 자음 이제 순서대로 할 건데 비슷하게 획만 하나 추가되면 쉽게 쓸 수 있는 거로 제가 편의상 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역, 키읍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 연필이 여러분들 혹시 집에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글씨감이 빨리 생겨서 글씨가 느는데 효과적이시니까요. 연필로 되도록이면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기역부터 쓰는 법 하나하나 배워볼 건데요. 먼저 기역을 써볼게요. 기역은 가로의 까 세로의 기 만나서 기역이 되죠. 이렇게 반듯하게만 쓰면 글씨가 딱딱하고 모양도 안 예뻐요. 그리고 쓰는 게 어려워지죠. 속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유연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써줍니다. 그리고 세로액은 똑바로 내려주는 거예요. 유연에도 앞, 뒤는 수평이 돼야 반듯한 가로액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음 옆으로 모음이 올 때는 모음을 합쳐놓으니까 글씨가 이렇게 되죠. 여기는 너무 좁고 여기는 너무 넓게 트였어요. 균형이 안 맞아 보입니다. 모음이 옆으로 올 때 기역의 세로액을 이렇게 사선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여기 간격이 비슷해지니까 바로 균형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공간이 비슷한 게 글씨는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옆이 아닌 가로로 오는 가로 모음과 함께 기역 아래로 모음이 올 때는 이렇게 똑같이 적어 놓으니까 어때요? 아래가 좁게 오므라드니까 글씨가 불안정해 보이죠. 이렇게 아래에 가로 모음과 같이 올 때는 일자로 그냥 뻗어줍니다. 근데 약간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기역은 가로와 세로액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비슷한 길이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기역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가로만 좀 길게 또 세로를 너무 길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가로액보다 세로액이 길어지면 어때요? 예, 글씨를 써놓고 나면 위아래로 글씨가 쑥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 길이 비슷하게 쓰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기역이 받침으로 와야 될 때는 똑같이 요 모양 그대로 적어 놓으면 아래가

흔들흔들 가벼워 보이죠? 예, 이럴 때는 기억을 일자로 받침이 올 때는 뻗어줍니다. 글씨의 무게중심은 아래에 무게중심이 있어야 글씨가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이 받침이 하는 역할이 글씨 맨 아래에 오죠, 받침이? 글씨를 묵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억, 세로액을 그냥 일자로만 곱게 이렇게 뻗어주면 묵직하게 무게감을 잡아주는 받침 기억이 돼요. 예, 그래서 기억 예쁘게 쓰시는 법을 또한번더 보여드릴 거고요. 획이 하나만 추가되면 키읔이 됩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 보시면 위아래가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손글씨니까 컴퓨터처럼 정확지는 않아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글씨가 예뻐져요. 그리고 아래에 받침으로 올 때도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주고 가운데 획만 하나 추가해 주시는데 이때 기역의 맨 위에 획과 길이를 똑같게 해서 길이를 맞춰줍니다. 가로액은 살짝 유연하게, 살짝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다시 눌러준 만큼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앞뒤 연결하면 수평으로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세로액은 부드럽게 더 나가지 않도록, 그래야 길이가 가로, 세로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요게 이제 옆으로 모음이 올 때는 이렇게 사선으로 빼주는 기역으로 쓰시면 돼요. 부드럽게, 그리고 길이 맞춰서 사선으로.

이제 아래로 모음이 올 때는 가로에 똑같이 쓰고요. 세로로 반듯하게만 내려주시면 돼요. 그냥 일자보다 살짝 안쪽으로, 왜냐면 요거 쓰고 난 다음에 가로 모음 그으러 가죠? 그래서 살짝 안쪽으로 해주시면 자연스러워요.

세로액이 길어지지 않도록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받침으로 오는 기억이 있죠? 받침으로 올 때는 가로액 똑같게 하고요. 항상 세로액만 모양이 바뀌어요. 받침은 묵직하게 글자 아래서 중심 잡아줘야 되니까 일자로만 이렇게 휘지 말고요. 일자로만 쫙 뽑아주세요.

이렇게 곧게만 쓰시면 무게중심 딱 잡아주는 받침 기억이 됩니다. 다음 키읔을 써볼게요.

기억에 색만 하나 추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받침으로 올 때는 기억 똑같이 해주고요. 세로로 일직선으로 뽑아주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획을 하나 추가해줍니다. 약간의 차이는 글씨가 시원해 보여요. 키읔도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기어, 키읔까지 연습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니음부터 자음 멋지게 써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당뇨병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한 점들, 그리고 또 제 앞에 음식 식재료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당뇨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식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선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뇨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당뇨는 한자어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당은 한자로 당분, 설탕이라는 뜻이고요. 뇨는요? 뇨는 소변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당뇨인데요.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증상들을 바로 당뇨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처럼 뭐 혈당계도 없죠. 뭐 예전에는 뭐 시험지 같은 걸 소변에 담궈서 색이 변하는 걸 가지고 당뇨를 진찰하기도 했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전에는 당뇨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훨씬 전에 옛날 사람들은요, 환자의 소변에 벌레가 많이 꼬이면 아, 당뇨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소변을 통해서 당분이 나가니까 그 당분을 먹으려고 벌레들이 모여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당분이 왜 소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 당분이 혈액 속에 넘쳐나니까 소변을 통해서 당분이 흘러나오는 거겠죠. 그럼 당분은 왜 혈액 속에서 넘쳐나게 될까요? 현대과학은요,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가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세포가 당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입니다. 첫 번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호르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얘기하는 이 호르몬은 아주 유명한 호르몬,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죠. 이 인슐린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가 안 돼서 생긴 당뇨, 이걸 제1형 당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인데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세포들이 자가 면역 세포들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몸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이 병 참 고치기 힘들고 어려운 병인데, 특히나 안타까운 건 이 병을 앓는 환자들은 대부분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소아 당뇨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형 당뇨를 앓는 어린이 환자는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형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아직 확립된 게 없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다라고 파악

생각하고는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이런 당뇨병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당뇨병의 위험성이 큰 아이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값싸고 유익한 방법은요, 어린이에 대한 정기적인 혈당 검사입니다. 가정용 혈당계는 손쉽게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가정에서 이 가정용 혈당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든 가족들의 혈당을 체크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인 당뇨병 예방 대책은 없습니다. 체열 검사에서 아이의 혈당이 정상보다 혹시 높아지고 있다면 아이의 췌장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어른들하고 달라요. 아이들의 혈당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췌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미 제1형 당뇨로 확진 판정을 받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어린이에게는요, 양방이건 한방이건 췌장을 다시 살릴 방도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겪는 고통들,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이것만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평생 인슐린 맞아야 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이 당뇨 환자분들을 보신다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병이 제1형 당뇨병이고요. 두 번째가 세포가 당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생기는 당뇨병입니다. 이걸 제2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데요. 1형 당뇨병이 아이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것처럼 2형 당뇨병은 주로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당뇨병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어린이 당뇨병과 달리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거나 인슐린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닌데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을 왜 발생하는 걸까요?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건 세포의 탈진 상태 또는 세포가 너무 힘들어서 파업 상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포도당이라는 건요,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일감입니다. 포도당이 나에게 온다는 건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포도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일, 이게 세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도 안 나오고 하수구는 막힌 그런 곳에서 일꾼들을 부려먹기만 하고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좋은 공기도 안 쐬주고 뭐 햇빛도 안 쐬주고 그러면 그 일꾼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상황이 우리 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내 몸의 주인은 일꾼들을 고용한 고용주는 일꾼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반장을 불러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반장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인 겁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니 인슐린이라는 작업반장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일꾼이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해결이 인슐린 분비 촉진제, 즉 당뇨약이 고혈당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는요,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식이요법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당뇨약 먹으면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유, 편하기야. 당연히 당뇨약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게 제일 편하죠. 세상 편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당뇨병이 생긴 이유는요, 세포가 일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 좋은 당뇨

의약에 의존하다가 점점 약의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요, 종국에는 췌장이 더 이상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결국은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 거죠. 모든 당뇨 환자가 췌장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예, 당뇨약을 먹는 당뇨 환자의 30% 정도가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당뇨병은요, 합병증이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당뇨 관리가 잘 된다 해도 높은 용량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당뇨병 환자는요, 췌장과 세포들이 매우 과로에 빠진 상황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져 있습니다. 아, 제가 문제 하나 드릴 텐데요. 당뇨약을 먹지 않고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으로 혈당 관리를 하면서 식후 혈당이 정상은 140 아래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식후 혈당이 160이 나오는 당뇨 환자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한 분의 환자가 있습니다. 최고 용량의 당뇨약을 드시면서 식후 혈당이 정상치 140이 나오는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이두 환자 중에 누가 더 건강한 환자일까요? 이게 좀 난해한 문제죠. 과연 혈당만 봐서 뭐 당뇨약은 먹지 않지만 160이면 높은 거니 이분이 건강이 더 나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 우선 혈당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160이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의 혈당인지, 140이 어느 정도의 혈당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뇨 환자분들은 목표 혈당이 있습니다. 정상 혈당은 공복이 100 아래고 식후가 140 아래인데 당뇨 환자의 목표 혈당은 정상 혈당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의 목표 혈당은 공복이 130 아래, 식후가 180 아래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보면 직전의 문제를 좀 쉽게 풀 수가 있죠. 당뇨약을 먹지 않고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으로 혈당 관리해서 식후 혈당이 160 나오는 당뇨 환자. 최고 용량의 당뇨약을 먹으면서 식후 혈당이 140 나오는 당뇨 환자. 이둘 중에 건강한 사람은 바로 당뇨약을 먹지 않고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으로 식후 혈당 160 정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 분이 바로 세포의 활성이 더 좋은 환자이고요. 더 건강한 환자이고, 합병증 발생 위험이 더 적은 환자입니다. 식후 혈당 160은요, 당뇨 환자의 당뇨 혈당 목표로 적합한 수치입니다. 합병증 발생 위험이 거의 없는 수치고요. 식후 혈당이 140이 나왔다 해도 최고 용량의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환자분이라면 세포 활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당뇨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네, 오늘은 당뇨병의 원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세포 수준에서 이야기가 되는 원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당뇨병의 원인들 아주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원인들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식이행 가이드 김성곤 교수입니다. 한식이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찾아갈 곳은 호북성의 중심도시 우한, 중국말로는 우한입니다. 황학로 1층에 들어서면 신선을 태운 거대한 황학이 누각을 배경으로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대형 벽화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 황학로의 아름다운 전설을 말해줍니다. 이 전설을 가지고 최고로 아름다운 율시를 써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하의 시인 이백으로 하여금 붓을 집어 던지게 만든 최호라는 당나라 시인입니다. 황학로 주변에 여러 부속 건물들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누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각필정, 붓을 던져버렸다는 뜻의 각필입니다. 황학로는 그 뛰어난 절경으로 인해서 역대 수많은 문인 묵객들이 찾아와서 붓을 잡아서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 곳으로 유명한데 어째서 하필 각필이며 그것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정자까지 세웠을까요? 그 각필정 앞에 황학로라는 시가 활달한 행서체로 유리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바로 이 시 하나 때문에 각필정이라는 희한한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 황학로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 천하의 시인 이백으로 하여금 각필하게 만든 그 옛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인 이백이 젊은 시절 이 황학로를 찾아왔습니다. 천하의 명승이라면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실컷 감상하고 마음껏 붓을 휘둘러서 절창을 뽑아내던 이백이 이 천하의 절경 황학로에 올랐으니 진즉부터 창작 의욕이 아마 창작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시상을 이래저래 굴리면서 붓을 들어 먹물을 찍고 필봉을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직도 구절 하나가 미진해서 왼손으로 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최후의 퇴고를 하고 있을 그 시점에 한 사람이 시 한 수를 들고 와서 이백에게 보입니다. 진사 최후가 이곳에 들러 지은 황학로라는 시월시다. 석인 이승 황학거 차지 공여 황학로 황학 읽어 불부반 백운 천재 공유육 청천 영역 한양수 방초 처처 앵무주 일모 향과 낮처시 연파 강상 사인수 석인 이승 황학거 옛사람 황학을 타고 가버리고 차지 공여 황학로 이곳엔 그저 황학로만 남았구나. 황학 읽어 불부반 황학은 한 번 떠나 돌아오지 않고 백운 천재 공유육 흰 구름만 천년 세월 유유히 흘러가는구나. 청천 영역 한양수 맑은 강 또렷한 한수의 북쪽의 나무들 방초 처처 앵무주 향기로운 풀 우거진 앵무의 모래토 일모 향과 낮처시 나는 처무는데 내 고향은 어디면요 연파 강상 사인수 안개 자욱한 강가에 나그네 시름 겪구나. 이 시는 전반부에서는 황학을 타고 떠난 도사의 전설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반부는 황학로에서 바라보는 맑고 시원한 경치를 묘사하면서 저물어가는 강가에 찾아오는 고향 그리움의 정서를 덧붙여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황학 전설의 몽환적인 정서가 황학로 주변의 광활하고 시원한 풍경을 거쳐서 다시 저물역 사향의 그리움의 맑은 정서로 이어지는데 그 시상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습니다. 실경과 허경의 결합, 근경과 원경의 교직, 전설의 몽환적 정서가 고향 그리움의 웃으로 이어지는 수미 상응의 구성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비평가들 중에서는 이 시를 칠언율시 가운데 최고의 시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백도 이 시를 보고는 단박에 대단한 걸작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백은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면서 붓을 던져버렸습니다. 안전유경도 부득하니 최호제시 재상두라. 눈앞에 이토록 멋진 경치를 두고도 시를 써낼 수 없으니 이는 최호의 시가 저 위쪽에 있기 때문이다. 천하 시인 이백의 굴욕의 역사입니다.
200의 붓을 꺾은 이 일로 인해서 최후의 황학루의 명성은 천하를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황학루 부속 건물로 각필정까지 들어서게 된 거죠. 그 각필정 앞에 최후의 황학루를 새겨놓기까지 했으니 200의 구륵의 역사는 이 황학루 공간에서만큼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200의 구륵의 공간인 황학루, 하지만 200에게도 회심의 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고의 명편송별시, 황학루에서 양주로 가는 맹호연을 전송하며라는 실언절구가 바로 이 황학루에서 탄생했던 겁니다. 고인서사 황학루, 연화삼월하 양주. 고범원영 벽공진, 유견장강 천재류. 황학루에서 양주로 가는 맹호연을 전송하며. 고인서사 황학루, 내 오랜 벗이 서쪽 황학루를 이별하고. 연화 3월하 양주,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3월 양주로 가는구나. 고범원영 벽공진, 외로운 배 먼 그림자 푸른 하늘로 사라지고. 유견장강 천재류, 보이는 것은 하늘 끝으로 흘러가는 장강의 물결뿐이어라. 이백이 양주로 가는 맹호연을 전송하면서 지은 이 시는 준수한 젊은 이백이 그려낸 그림처럼 아름다운 시입니다. 호북 알육에서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20대 후반의 이백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양양에 살고 있던 유명한 시인 맹호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짜 시인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백에 비해서 맹호연은 이미 천하가 인정하는 대시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양양 농문산에 은거하면서 학문에 힘쓰던 맹호연은 한때 장안으로 가서 내로라 하는 학자들, 시인들을 모두 붓을 내려놓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시명을 떨친 시인입니다. 어느 해 봄날 맹호연은 강남의 명소인 양주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강서성 중심부에 위치한 양주는 대운하와 장강이 만나는 시점에 있습니다. 대운하를 따라 북방으로 가서 낙양 장안으로 갈 수도 있고, 장강을 따라 서쪽 내륙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장강과 운하의 수로를 이용한 남방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양주는 거대한 물류도시, 상업도시가 돼서 천하의 재화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에 걸맞게 화려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났고, 이를 즐기려는 천하의 부호들과 풍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관리들도 너도나도 부유한 양주의 관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네 명의 친구가 모여서 자신의 꿈을 말했답니다. 한 친구는 돈 많은 상인이 되고 싶어 했고, 한 친구는 권세 있는 높은 관리, 특히 양주의 관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돈 많고 권세가 있어도 일찍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자신은 장수하는 신선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친구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재물, 권세, 장수, 이 셋 뒤에 다른 무엇이 남아있는가? 어차피 꿈을 얘기하는 것이 좀 황당하면 어떠랴? 나는 허리에 만금을 두르고 신선이 타는 학을 타고 양주로 가서 관리로 부임하겠소이다. 하하하.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이 양주로 날아가는 학이라는 뜻의 양주학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망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양주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꿈의 도시였습니다. 맹호연의 여행 계획을 들은 이백은 그를 전송한다는 구실로 호북성 동남단에 위치한 무한까지 따라가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무한 장강변에 세워진 유서 깊은 누각 황학루에서 맹호연을 전송합니다. 두 사람 모두 이름난 대시인이었으니 최고의 송별시는 예약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겠지요. 계절은 봄꽃이 흐드러지는 춘삼월, 달빛에 취하고 꽃에 취해서 벼슬도 임금도 입고 사는 풍류남 친구 맹호연은 가장 아름다운 달이 뜬다는 양주로 흥분과 설렘을 안고 여행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0: 풍류 가객과 절세 가인들이 넘쳐나는 강남 양주로 가는 벗에 대한 이백의 한없는 부러움이 제 2구 연화 3월 하양주라는 구절에 가득 배어 있습니다.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이제 벗은 배를 타고 황항루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백은 그 전별의 장소를 떠나지 못한 채 맹웬이 탄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배가 푸른 하늘 속으로 가물가물 사라져서 소실될 때까지 이백은 황항루 난간에 기대어서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백은 스스로 장강의 물결이 되어서 맹웬을 따라 양주로 갑니다. 맹웬이 탄 배에 패전을 두드리는 물결에 담긴 이백의 정회가 얼마나 가슴 벅차게 합니까? 그리고 강물 뒤어 패전에 부딪히는 벗의 마음의 물결에 이 맹웬은 또 얼마나 감동하며 행복했을까요? 멀리 서쪽 황항루를 스쳐 불어오는 바람결에 이백의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의 누각 황항루를 다녀왔습니다. 학을 타고 날아간 신선의 아름다운 전설도 듣고 벗을 보내는 이백의 아름다운 송별시도 함께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갈 여행지는 시의 산 여산입니다. 술과 국화의 시인 도연명을 길러내 산 여산을 찾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손글씨 수업의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음 쓰기, 니은, 디귿, 티읕, 리을까지 여러분들과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니은은 이제 세로의 가, 가로액이 만나서 니은이 되는데요. 네, 반듯한 직선보다는 요것도 유연하게,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살짝만 부드럽게 이렇게 큰 원을 그리듯이 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직선으로만 빼주면 되는데, 옆으로 모음이 오는 글자에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빼는 것보다

살짝만 올려주시면 훨씬 글씨가 예쁘게 나와요. 요 니은을 쓰고 그 다음 손의 동선이 어디로 가나요? 모음수로 위로 올라가죠? 항상 글씨는 그 다음 글자를 쓸어가는 방향으로 앞 획을 살짝만 빼주시면은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아래로 모음이 올 때는 니은을 쓰고 옆으로 뭐 모음수로 이어지고 이런 거 없죠? 그냥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냥 수평으로 반듯하게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에 모음이 이렇게 오죠. 이거를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글씨가 모양 낸다고 쓰는데 구불구불해 보입니다. 왜냐면 자음 아래에 반듯한 모음이 오는데 이게 나란히 평행이 돼야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 많아요. 세로액이 누우면 글씨가 비스듬하게 틀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니은 쓰는 법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시작만 비스듬하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주고요. 내려올 때는 이 땅에서 직각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반듯한 니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이 받침을 볼 때는 세로액과 가로액이 이어져서 쓰는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모음 아래에 세로액과 가로액이 한 획처럼 살짝 둥그렇게 이렇게 써줍니다. 약간 국자 모양이 되듯이 위에 획들을 다 담아주는 느낌으로 해주면 묵직한 니은 받침이 돼요. 니은 하나 쓰는 거를 정확하게 아시면 디귿, 티귿도 쉽게 쓰실 수 있어요. 니은에 획이 하나 추가되면 디귿이고요. 또 하나 추가되면 티귿도 되고 리을도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요 니은 쓰는 방법 그대로 이제 획 하나만 추가해서 디귿을 써볼게요. 이 디귿을 쓸 때는 첫 획이 제일 중요해요. 첫 획을 되게 길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쓰면 글씨를 써놨을 때 자음과 모음 사이가 답답해져요. 좁아지고요. 또 이렇게 올려서 쓰면 네, 한쪽으로 치켜 올려져서 글씨가 긴장돼 보이고 편안한 글씨가 되질 않아요. 우리 앞에서 기역 쓰실 때처럼 똑같은 길이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은 니은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배운 니은. 이제 디귿이 아래로 오는 모음과 쓰일 때는 요렇게 위아래 길이만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가로의 길이 딱 맞춰주시면 반듯하게 쓰실 수 있어요. 디귿에 중간에 획이 하나 추가돼서 티읕이 되는데요. 티읕은 중간에 획을 하나 위 가로획과 평행이 되도록 나란하게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똑같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니은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옆으로 모음이 올때 티읕이 돼요. 옆으로 연결되는 느낌이니까 니은 쓸 때처럼 똑같이 살짝 올려주고요. 연결선 느낌으로 요거보다는 조금 길게 빼주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반듯하게 수평으로 두 가로에 맞춰주고요. 니은 추가 똑같이 해주면 돼요. 공간 역시 똑같게 맞춰주면 아래로 모음이 오는 티읕이 됩니다. 디귿, 티읕 받침은 니은 받침 아까 기억하시죠? 니은이 추가되면 돼요. 획 하나 쓰고 여기에서 니은 받침을 추가해주면 디귿이 그대로 됩니다. 요때 위아래 획이 일직선상에 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모음이랑 써보면은요, 글씨가 틀어져 보여요. 그리고 티읕은 가로에 두개 쓰고 여기에 또 똑같이 니은 추가. 세 가로액은 동일하게 일직선상에 오도록. 예, 그래서 이 니은 하나 쓰는 법을 정확하게 아시면 니은, 디귿, 티읕까지.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해서 가로의 길이 맞춰주면 반듯한 티읕이 됩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리을이에요. 이 리을은 예쁘게 쓰시려면 하나만 생각하시면 리을이 정말 달라져요. 촘촘하게 작게 쓰시는 거예요. 저는 크게 보여드리는데 작아지려면 어때요? 이 세로의 길이 짧아져야 돼요. 가로의 똑같이 길지 않게 기역, 디귿 써주는 만큼만 이렇게 빼주고요. 다음 세로의 근 짧아도 항상 직선이 돼야 돼요. 반듯하게 그어주고 가로의 길이 나란하게 평행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니은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유연하고 부드럽게 예쁘게 리을을 쓰실 수 있어요. 리을이 아래로 모음이 올 때는 다 똑같고 요 가로획, 세 획을 똑같게 맞춰줍니다. 리을이 받침으로 올 때도 여기까지 쓰고 나면 나머지는 뭐예요? 네, 니은이죠? 똑같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니은, 디귿, 티귿, 리을까지 여러분들과 연습을 했어요. 이제 나머지 미음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연습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당뇨병의 원인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짧게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에는 소아당뇨 그리고 성인당뇨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소아당뇨의 원인은 자가 면역 때문에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가 파괴가 돼서 인슐린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리고 성인당뇨의 원인은 인슐린은 충분하지만 세포가 인슐린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상 혈당 수치 한번 새겨볼까요? 공복 정상 혈당 수치는 100 이하죠. 식후는 140 이하입니다. 식후는 2시간 후 재는 혈당을 얘기하고요. 근데 특이한 게 있죠? 정상 혈당과 당뇨병 사이에 정상도 아니고 당뇨병도 아닌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혈당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의 목표 혈당 수치는 바로 그 당뇨 전 단계에 위치하는 것.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슐린 결핍.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당뇨병이라고 하면요, 대부분 성인 당뇨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인형 당뇨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세포가 힘들어서, 세포가 탈진해서, 세포가 더 이상 일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포가 힘이 들어서 이 포도당이라는 일감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인슐린이라는 작업반장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들 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과식 보이시죠? 운동 부족, 비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거의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운동하지 않고 과식하고 단 음식 무절제하게 먹게 되면 비만해지겠죠. 결국 체지방이 쌓여서 당뇨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경우에도 이런 원인 때문에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제가 쌀밥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요, 쌀밥 김 모락모락 나는 쌀밥 두 공기도 거뜬히 해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생기기 직전에 제 체중이 90kg에 육박해 썼습니다. 그때 벌써 10년 전 일인데요. 지금은 이제 식단, 잘 절제를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70kg대 초반 체중 유지하고 있는데요. 성인형 당뇨병의 원인, 이게 바로, 비만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인형 당뇨병의 원인, 인슐린 저항성, 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요인, 바로 혈액 속의 지방입니다. 당연히 비만이 혈액 속에 지방 성분들이 많이 떠다닐 테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쉽고, 그래서 세포가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당뇨병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체중 줄이셔야 됩니다. 체지방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음식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되물어보시는 환자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고기에 붙어 있는 지방, 이 지방을 먹게 되면 내 체지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건 체지방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 가지밖에 모르셔서 그런 건데요. 체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방 자체를 섭취해서 지방이 쌓여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어서 쌓이는 과정이 있거든요. 저처럼 과자,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설탕 음식, 그리고 흰쌀밥,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지방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당뇨병의 원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밥, 빵, 면떡, 과일, 설탕.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당뇨병의 원인 한번 볼까요? 오, 여기 보이시죠? 유전이라고 있습니다. 당뇨 유전자는 존재합니다만 이 유전자가 100% 발현이 되는 유전자는 아닙니다. 100% 발현되는 질병들을요, 유전병이라고 따로 구분하거든요. 당뇨병은 100% 유전병은 아니에요. 당뇨 유전자가 내 몸에 있다 해도 환경이 그 유전자의 발현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당뇨병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전적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부모님의 식사 습관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럼 커서도 부모님의 식사 습관 그대로 식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나의 당뇨병이 자식에게 가는 이유는 이러한 식사 습관, 문화적인 유전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당뇨병의 원인 한쪽 보시면 여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틀림없는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반응을 보면요. 스트레스 막 받게 되면 동공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손발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되죠. 소화기의 운동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스트레스 반응 중에 특이한 것은요. 이 상황에서 혈당이 급상승한다는 겁니다. 이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신체 반응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이 모든 반응들 단 한 가지의 목적, 그 목적, 근육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진다? 스트레스는 막 받고 있는데? 이건 미리 혈액 안에 근육의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을 높여주는 반응인 겁니다. 미리 혈액 속에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포도당을 쏴주고요. 내장 쪽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팔, 다리 쪽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을 팔, 다리 근육 쪽으로 모아주는 반응이 바로 스트레스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반응은요. 원시시대에 사는 인간 조상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생명 보호 장치였습니다. 인간 조상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현대인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겠죠.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0: 호랑이나 사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근데 세상이 변했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요, 근육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있죠. 업무에서 스트레스 받죠. 학업에서 스트레스 받죠. 이걸 어떻게 팔다리 근육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끙끙 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요, 어떻게든 근육을 움직여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혈관 속에 포도당 농도가 막 높아지고 있고, 이 높아진 포도당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육이 안 쓰니까.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췌장이 하죠. 인슐린을 막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많아진 인슐린 때문에 세포는 점차적으로 인슐린의 명령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이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당뇨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당뇨병, 이건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무조건 팔다리 근육을 움직여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팔다리 근육을 움직여야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췌장을 보호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원하는 것, 스트레스 상황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그건 팔다리 운동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똑같습니다. 짜증이 나도 팔다리를 움직이고요. 화가 나도 팔다리를 움직이고요. 가만히 앉아서 참고만 있으면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혈당이 치솟기 때문입니다. 혹시 알겠는데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호흡 운동하시면 됩니다. 호흡 근육이라도 움직여서 근육을 움직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거예요. 10초 이상.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 그 다음에는 폐를 이렇게까지 수축시켜야 10초 동안 10초 이상 내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편하게 힘 빼면서 들어오는 숨까지 마시면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건데요. 그러면 근육, 호흡 근육을 최대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들이마시는 거 크게 하고 내쉬는 거 작게 하고 이러면 거꾸로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안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를 부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를 부르는 약물과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0: 아티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평생학교 한식이행 가이드 김성곤 교수입니다. 한식이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찾아갈 여행지는요, 시의 향기가 감도는 산, 강서성 구광에 있는 여산입니다. 광산으로도 불리는 이 여산은 높이가 약 1600m입니다. 기원 381년 진나라의 고승인 혜원이 이곳 여산에 입산해서 수행 도량으로 삼은 이래로 중국의 정토종의 성지가 돼서 산속에 수많은 사찰들이 들어서고 고승과 문인 묵객들이 끊임없이 찾아들어 많은 일화와 시화를 남겼습니다. 동림사의 백년사지, 서림사의 고탑, 그리고 주자가 경학을 강론한 백목동 서원, 도현명이 살았던 정결서원, 그리고 이백이 비류직하 삼천장이라고 싶었던 폭포천, 폭포죠. 이런 곳들이 유명합니다. 많은 사찰은 청나라 말기 태평천국의 난때 소실됐고요. 동림사와 서림사를 비롯해서 40여 개의 절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서림사는 고승혜원이 30년 동안 주지로 있었던 고찰입니다. 세월을 따라 부침을 거듭하면서 소락했지만 오래된 고탑이 아직도 높이 솟아 있어서 이 이름난 사찰의 건재함을 보여줍니다. 이 서림사가 유명하게 된 데는 이 사찰 안에 북송 최고의 시인인 시, 서, 화 각 방면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여준 우리나라 고려도에서 특히 취향을 받았던 소동파의 제서림벽이라는 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림사 벽에 시를 쓰다라는 뜻의 이 칠언절구는 40대 중반에 정치적 핍박을 받고 유배지를 가던 중에 벗과 함께 이곳 여산에 올랐을 때 쓴 것입니다. 여산을 두루지람하면서 몇 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시는 여산유람의 총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간성령 측성봉, 원근고저 각부동, 불식 여산 진면목, 지연신제 자산중, 서림사 벽에 쓰다. 횡간성령 측성봉, 가로로 보면 산맥이요, 옆으로 보면 봉우리, 원근고저 각부동, 원근고저 각기 다른 모습이구나. 불식 여산 진면목,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 없는 것은 지연신제 자산중, 아, 내 몸이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这庐山真面目，只缘身在此山中。

여산의 뛰어난 명승을 두드러하면서 그 기이함과 수려함을 마음껏 감상하던 서동판은 그 천재적인 필력으로도 여산의 모습을 일괄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으로 뻗은 여산은 멀리서 가로로 보면 산맥처럼 이어지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높은 봉우리입니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풍경, 낮은 데서 올려다보는 풍경이 각각 다릅니다. 웅, 기, 험, 수, 웅장한 산세, 기이한 봉우리, 험한 절벽과 수려한 폭포, 각각의 절경이 만들어낸 무한한 감동이 사람을 극도로 황홀하게 만듭니다. 시인으로서 천재적인 재주를 자부하던 서동파가 이 무한한 변주의 감동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여산 유람을 일괄할 수 있는 시구를 써내고 싶어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원근 고저,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서 서동파는 자신의 뛰어난 문학적 감각과 표현력으로 여산의 진면목을 묘파하려고 무진 애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여산의 진면목은 숨어버리고 그의 필설의 형용에 걸려든 것은 그저 여산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신의 언어의 한계를 절감한 시인이 어느 한순간에 깨닫습니다. 오호라! 여산의 진면목을 끝내 알 수가 없었던 까닭이 바로 내가 이 여산 속에 있었기 때문이로구나. 내가 여산 곳곳에서 바라본 모든 풍경은 그저 여산의 한 조각이었을 뿐이구나. 내가 여산 속에 머무른 한 나는 끝내 여산의 전체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것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에서 이 시는 단순히 사경시가 아니라 경치를 묘사한 사경시가 아니라 심오한 천리시, 철학적 이치를 논한 천리시로 바뀝니다. 여산의 진면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여산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면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일이나 상황에서 물러나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당국자 미 방관자 청. 일에 마주해 있는 당사자는 헤매는데 오히려 옆에서 바라보는 방관자가 더 분명하다는 삶의 보편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잡한 문제를 만나서 쩔쩔매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 시구를 빌어서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거리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여보게, 여산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자신이 여산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네. 자네가 처해 있는 상황의 진실을 보려면 그 상황으로부터 일단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이 소동파가 특별하게 흠모하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이백도 두보도 아닙니다. 그가 오직 흠모했던 시인은 전원 시인으로 유명한 이진남북조시대 동진사람 도현명이었습니다. 이 서동파가 그토록 존경하며 흠모했던 시인 도현명의 고향이 바로 이 여산자락에 있습니다. 여산은 도현명을 낳고 도현명의 시를 길러낸 어머니입니다. 도현명의 아름다운 전원시에 종종 등장하는 남산은 바로 이 여산입니다. 부귀영화를 사모하지 않고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낸 도현명의 삶,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써낸 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실됨 진참진입니다. 도현명의 일생은 이 진실함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누구나 꿈꾸는 벼슬길로 나갔어도 그것이 진실한 삶을 위협하게 되면 언제나 관인을 내팽개치고 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공간에서 진실하고 소박한 삶을 시로써 써냈고 그 진실한 시들이 전하는 감동은 1600년을 넘는 긴 세월을 지나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이 멋진 시인 도현명을 빚어낸 여산, 그 성스러운 어머니와 같은 여산에게 바치는 최고의 노래, 도현명의 시 중에서 가장 이름이 높은 음주시 제5수를 볼까요? 결려제인경 이무커마관, 문군 한응이 심원지 자편, 채국동리하 유연견남산, 산기일석가 비조상요환, 차중유친의 욕변이망언. 술을 마시다. 결려제인경 사람들 사는 곳에 오두막집 엮었으나 이무커마

0: 수레와 말의 시끄러움이 없도다. 문문하능이 문노니 그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심원지 자편 마음이 멀어지니 땅은 절로 외지는 법 채국 동리하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떠나가 유연견남산 멀리 남산을 바라본다네 산기일석과 산기운 저녁되어 아름다운데 비조상여환 나는 새들 더불어 돌아간다네 차중유 진의 이 가운데 참된 뜻이 있으려니 욕변 이 망언 따져서 말하려다가 나는 이미 말을 잊었노라 이 작품의 처음 내꾸는 도현명의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속에 살고 있지만 세속에서 지고한 가치로 여겨지는 부귀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수레와 말은 바로 부귀 영화의 상징입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마치 세속을 떠나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을 등진 은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대는 세속에 살면서도 어떻게 세속의 가치를 부정하며 사는가? 혹시 그대의 삶은 유선이 아닌가? 군자연, 은자연 하는 유선자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유선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살면 너무 고달프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서 은자의 세계에서 은자답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세속의 질문에 도현명이 답하는 것이 제 사구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땅은 절로 의지는 법. 내가 비록 세속에 몸을 두고 있으나 마음이 세속의 지고의 가치인 부귀영화에서 이미 멀어져 있으니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화려한 왕궁이든 복잡한 저작거리든 그곳은 내게 저 깊은 산중과 다름이 없다네. 은자들이 깊은 산중 의진 곳을 찾는 것은 세속의 가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함인데 나는 이미 세속의 가치에서 마음이 멀어졌으니 구태여 깊은 산중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현명의 이런 차원은 은거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국화꽃 향기 그윽한 가을날 저녁 아름답게 노을 지는 여산으로 새들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시인 시인 스스로 풍경이 되어서 산이 되고 새가 되고 자연이 된 듯 무라일체 무라양망의 오묘한 경지에 들었던 것일까요? 순간의 빛처럼 명멸하면서 사라진 인생의 참된 의미 바로 이것이로구나.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인생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것이로구나. 이 인생의 심오한 비의를 어찌 누추한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시인은 언어를 내려놓습니다. 장자가 말한 대로 대변 불언이요 득의 망언입니다. 참된 삶을 얻으려 거듭 돌아왔던 귀걸의 시인 도현명은 마침내 여산의 품 속에서 언어로 형용 못할 삶의 참된 의미를 깨쳤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쉼없이 달리고만 있는 우리네 삶보다는 얼마나 근사한 것입니까? 도현명처럼 아, 이 속에 참된 뜻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찾아오는 그런 시간을, 그런 공간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값진 경험을 위해서는 도현명처럼 귀걸이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딜까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도현명의 음두시를 읽으며 드는 많은 생각들입니다. 오늘은 시의 산 여산을 다녀왔습니다. 설인사에 들러 북송 최고의 시인 소동파가 남긴 천리시도 읽고 술과 국화의 시인 도현명의 자취를 찾아서 그의 진솔한 삶의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황하의 물줄기를 따라 여행합니다. 중국 서북방으로부터 흘러가는 황하를 따라서 시인의 자취 시의 향기를 더듬는 멋진 여행입니다. 행복하고 가슴 벅찬 여행이 될 겁니다.
1: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손글씨 수업의 박수빈입니다. 오늘은 미음부터 이어서 자음 쓰기 또 해볼게요. 네, 미음은 세로의 글 이렇게 처음에 시작만 부드러워 보이게

표현하게 해주고요. 일직선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획은 그냥 반듯하게 직선으로만 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만 해도 예쁜 미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미음은 대칭이 되는 게 중요해요. 세로액이 살짝 눕혀서 쓰시면 두 번째 세로액도 살짝 눕혀서 요 각도가 대칭이 돼야지 반듯하게 선 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음을 여기서 조금 더 아름답게 하려면 똑같이 세로액은 내려오는 거고요. 약간 띄워주고 똑같이 대칭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살짝만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살짝 위로 담아주듯이 약간의 차이에도 글씨는 크게 눈으로 볼 때 차이가 난다 그랬죠?

다음 예, 비읍이에요. 비읍은 가장 많이 글씨 교정해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글자 중에 하나인데 세로액은 미음과 똑같아요. 약간 근데 낮아지게 살짝만 낮게 비스듬히 시작해서 직선으로 내려오고요. 두 번째 세로액이 거의 높이가 비슷한데 아주 저만한만큼만 조금 더 길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 세로액의 절반, 첫 번째 세로액의 절반에서 가로액 출발해서 위에 가로액을 그어주고요. 오른쪽은 숨쉴 구멍 남겨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래 가로액은 미음의 마무리와 똑같아요. 네, 너무 구부러지면 수평이 안 되죠? 세로액 두 개가 수평이 되고 가로액 두 개가 위아래로 수평이 돼야지 반듯한 비읍이 됩니다.

이번에는 시옷이에요. 우리 한글에 보면 두 다리가 양갈래로 벌어지는 글씨들이 있죠. 시옷, 지읒, 치읓이에요. 네, 이 글자들은 중심이 맞으면 예뻐 보여요. 그러면 이 글자가 중심이 맞는 건 어떤 거고 안 맞는 건 어떤 거냐. 이 바닥에서 봤을 때 양 다리가 바닥에 똑같이 닿으면 중심이 맞는 거예요. 네, 지읒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심이 맞지 않는 건 어떤 거냐. 중심이 맞는 시옷과 중심이 맞지 않는 시옷입니다. 시옷 옆으로 모음이 오면 이렇게 중심에 맞춰서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지읒 아래로 모음이 와도 살짝 가랑이가 더 넓게 벌어져서 납작해졌지 모양은 똑같이 아래가 수평이 돼서 중심이 딱 맞아요. 근데 시옷 옆으로 똑같이 모음이 오는데 이렇게 자음 쪽으로 튀어나온 모음이랑 올 때가 있어요. 여모음이겠죠? 이럴 때는 튀어나오니까 여기 비좁아지고 너무 넓어지죠?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른쪽 다리를 살짝 넓은 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음을 쓰면 여기 간격이 비슷해져요. 자음 하나로만 보면 균형이 안 맞지만 모음까지 글씨로 다 써놨을 때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게 됩니다. 네, 저자, 첫자 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시옷 하나만 정확하게 쓰시는 법을 알면 지읒, 치읒까지도 요대로 쓰시면 똑같이 모양이 글씨가 예쁘게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피읍을 써볼게요. 큰 원을 그리듯이 바깥쪽으로 살짝만 유연하게 그어줍니다. 세로액은 한쪽으로 쓰지 말고요. 약간 마주보듯이 대칭이 되도록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칭이 되죠. 그리고 가로액도 일직선이면 딱딱해요. 위에가 살짝 위로 휘어졌고요. 아래는 살짝 바깥쪽으로 휘어져서 가로액은 가로액끼리, 세로액은 세로액끼리 대칭이 되면 정말 예쁜 피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옆으로 모음이 오든 아래로 모음이 오든 다 똑같게 글씨를 예쁘게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자음 이응이에요. 이응을 이렇게 완전 동그랗게 쓰려 그러면 어때요? 예, 쓰기도 힘들고 빨리 못 쓰고 글씨로 써놨을 때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이응을 찌그러지게 쓰면 쓰기도 쉽고 빨리 쓸 수 있고 글씨로 써놨을 때 어때요? 이거보다 손글씨의 멋이 확 살아요. 그래서 요거 쓰는 법 되게 간단해요. 이응을 절반으로 나눠서 봤을 때 왼쪽 반원만 약간 세모 느낌이 나게끔 써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그랗게 그냥 똑같이 써줘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 안 찌그러지고 예뻐집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부드러운데 느낌은 세모, 그리고 나머지는 동그랗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 끝을 낼 때 끝나는 위치가 여기서 딱 끝나지 마세요. 출발점보다 조금 더 가서 겹치면서 끝내줍니다. 글씨를 빨리 쓰다 보면 이응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보기 쉽게 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시작해서 끝날 때 겹쳐주면 울퉁불퉁했던 것도 매끈하게 이음새가 마무리가 되고

히읗은 획수가 많죠? 리을 기억해 보시면 획수 많으면 촘촘하게 써야 된다 그랬어요. 다음 이제 이응을 쓰는데 어때요? 이 이응과 봤을 때 크기가 어떨까요? 예, 약간 낮죠. 그런데 가로폭은 똑같습니다. 히읗의 이응과 그냥 이응과는 폭은 똑같고 세로만 작게 해줘요. 그러면 히읗의 등치가 커지지 않아서 뭐 옆으로 모음이 오나 아래로 모음이 오나 적당하게 예쁘게 글씨가 써집니다.

0: 이렇게 해서 이제 희유까지 자음 예쁘게 쓰는 법 이번 시간까지 다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모음을 예쁘게 쓰는 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당뇨병과 친구처럼 지내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요, 당뇨병을 부르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예고해드렸죠. 당뇨병을 부르는 약물과 질병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안타깝게도 당뇨의 원인 중에 하나에 노화가 있습니다. 예.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화 살짝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인격만큼이나 같이 높아지는 게 있습니다. 혈압 높아지고요. 혈당 높아지게 됩니다. 혈압과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요, 나이가 들수록 수분 그리고 단백질 양이 줄어들어서 세포의 탄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호르몬 생산 능력 자체가 줄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요, 일생 동안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혈압 조절 호르몬도 마찬가지고요. 혈당 조절 호르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고령자에게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투약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작용들은 왜 노인분들이 안 드시던 혈압약을 갑자기 드시게 되면요. 앉았다 일어날 때 뇌 혈압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낙상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드시다가 혈당 좀 높아졌다고 당뇨약 먹기 시작하시는데, 그 당뇨약 먹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적응 시간 동안이겠죠. 그동안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병도요, 식사와 운동으로 관리를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당뇨를 부르는 약물과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약물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물들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약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요,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아주 아주 아주 뛰어난 약입니다. 마치 당뇨약을 제가 마법의 약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스테로이드는 각종 통증, 염증을 다루는 의사분들에게 마법의 지팡이

이와도 같은 그러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피부염 등 같은 질환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아, 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실 때는요,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가급적 피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말 써야 할 때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면, 제가 큰 수술을 했다. 근데 상처 치유가 잘안 되고 있다. 이럴 때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혈당이 높아져서 생기는 위험성보다 이게 상처가 봉합이 안 돼서 생기는 위험성이 더클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스테로이드 약은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당뇨를 부르는 원인 중에 약물, 그중에서 스테로이드제 꼭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원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를 부르는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 생겼는데 그병 때문에 당뇨가 덩달아서 생기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의 30%, 많게는 50%까지 그분들에게서 경증이나 중증에 혈당 조절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유념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지 질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소에 난포가 생겨서 이게 터지면서 난자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터지지 않은 난포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소 자체가 막 이게 물혹 덩어리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거든요. 이러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임신의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 하시기도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생긴다는 거죠. 당뇨병 발생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의 17%에서 이 당대사 장애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다른 질환들, 그리고 당뇨병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알려진 질환들 꽤 많이 있는데, 이건 추후에 제가 암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 시간 아주 재밌는 시간인데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나온 그림에는 없지만 당뇨병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성의 경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임신입니다. 여러분, 임신성 당뇨 들어보셨죠? 보통 임신 중에 혈당이 높아지는 것, 이걸 임신성 당뇨라고 얘기하는데요. 임신성 당뇨 발생 이유는요, 좀 여러분들이 듣기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어머니 세포들에게 포도당 많이 쓰지 마,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세포의 포도당 요구량을 보면 어머니가 사용하는 포도당 요구량의 2배에서 3배까지 높습니다. 엄청나게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혈액 속에 평소보다 많은 포도당이 있어야만 태아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태아를 성장시키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태반은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어머니 세포가 포도당을 적게 받아들이고 태아의 세포가 포도당을 훨씬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어머니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립니다. 임신성 당뇨인 여성이라고 해도요, 분만과 함께 빠르게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뭐몇주 만에 혈당이 뚝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신 전에는 체지방 조절, 임신 후, 분만 후에도 체지방 조절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뇨병을 부르는 생활 습관, 그리고 당뇨병을 부르는 약물과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당뇨 환자는 당연히
혈당 체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혈당 체크 언제 하십니까? 뭐 공복에 하시겠죠. 밥 드시기 전에. 그리고 식후에는 언제 하십니까? 식후 2시간 후 혈당을 체크하시죠.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식후 2시간 혈당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측정해야 될 혈당이 더 있습니다. 이리 뭐 결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 사전에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 혈당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낮 동안에 우리 몸은요, 혈당이 식사 때마다 이렇게 크게 혈당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그 변화가 아주 크게 감지가 됩니다. 혈당 변화를 보면 이렇게 피크를 치거든요. 당연히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건 이해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요, 혈당이 제일 높게 올라갈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식후 2시간쯤이 제일 높게 올라가니까 매번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라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혈당 최고치는 식사 시작 후 1시간쯤에 나타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뇨병을 치료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당뇨병 예방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이 식후 1시간 혈당을 체크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최고 혈당이 안정적이어야만 당뇨병으로부터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요, 식후 1시간 혈당이 대부분 200이 넘게 나오는데요. 당뇨병 진단 기준 중에 하나는 식사 후에 언제건 상관없이 혈당이 한 번이라도 200이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거든요. 그 기준에 따르면 공복 혈당 정상, 식후 2시간 혈당 정상이라도요. 식후 1시간 혈당이 200이 넘으면 당뇨병인 거예요. 정상인 경우에는 그럼 얼마 정도 나오면 정상이냐? 식후 1시간 혈당이 18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요. 일반인이 식후 1시간 혈당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측정하셨는데, 이거 180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요, 당뇨병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식후 1시간 혈당이 180을 넘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 시작해야만 당뇨병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당뇨병이 없는 세상, 식후 1시간 혈당 측정으로 좀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당뇨병 식이요법의 대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모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All right, Merry Christmas.
1: Yeah,
0: Merry Christmas.
1: 왕, Welcome to Merry Christmas 할 뻔했어요.
0: 아, Merry Christmas 환영합니다.
1: 네. 네.
0: 아, 그만큼 우리 we are very excited, right? 네, 뭔가 Christmas. 아, 뭔가 선물도 받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선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변신 장난감을 받고 신난 케이스. 요거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자, 첫 번째 미션 떠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넌 공룡을 안 좋아하잖니? 오, 요거 나왔네요. 저번에 나왔던 팩트였는데.
1: 네.
0: 자, 공룡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1: 맞아요.
0: 그쵸? 뭐, 근데 그거 외에는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Right? 자, 두 번째 미션 또떠 있죠. 멋지네. 엄마한테 보여줘. 뭐, 선물 열어봤나요? 약간
1: 그러니까요.
0: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1: 요거는 공상시험으로도 좀 도전할 수 있지
0: 네.
1: 않을까요?
0: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느낌상. 자, 공상시 어떻게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2: Mom, Santa got me this giant dinosaur toy.
3: Oh, dinosaur toy.
2: He got me this giant dinosaur toy.
3: 엄청 커. 그렇지만 넌 공룡을 안 좋아하잖니. Yeah, but you don't like dinosaur. Yeah.
2: This guy transforms into a robot.
3: 로봇으로
2: It
3: transform.
2: transforms a robot.
3: 멋지네. 엄마한테 보여줘. That's marvelous.
2: Yeah.
3: Show me.
2: Show you.
3: Yeah,
2: Shall
3: transform.
2: I go get it?
3: Yeah.
2: All right, wait here.
3: Thank you.
0: 잘 봤습니다. 자,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뭐 공룡파 뭐 로봇을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거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뭔가 소원 성취를 한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당연히 복습되는 단어들이 있겠죠. 시리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잡아가고요. 아,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패턴이 어렵다기보다는 어휘 위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예우이니까 여러분 즐겨주세요. 틀려도 되고 하니까 공부한 느낌 아닙니다. 오케이? 훈련하고, 가볍게 훈련하고, 즐기고, 이런 느낌.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Mom, Santa got me this giant dinosaur toy.
5: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4: This guy transforms into a robot.
5: That's awesome. Show it to me.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났어요, 지금. 네, 엄마! 아침에 이제 열어본 거죠, 그쵸? 예, 산타 할아버지가 엄청 큰 공룡 장난감을 가져다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1: Santa got me라고 했습니다, 저.
0: 네.
1: 산타가 신이다가 아니고 계속 과거로.
0: 스펠링이에요.
1: Yeah, got
0: 네.
1: me. 산타가 나에게 줬어요.
0: 뭐를요?
1: 이 엄청 큰 공룡 장난감을 이렇게 갑니다.
0: 공룡파면은 또 좋아할 만하고요. 그쵸?
1: 네.
0: 공룡파가 아니라면 뭐.
1: 이 엄청 크다고 해서 지금 제가 huge, be,
0: Hughes.
1: huge, huge.
0: 아하.
1: 예? 그 다음에 big 이런 거 생각났는데 좀 들렸죠?

0: Giant.
1: 오, 이것도 근데 많이 쓰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0: 많이 써요.
1: Giant? 이렇게 얘기를
0: 거인,
1: 해서. 아,
0: 자이언트, 뭐 이런
1: 오케이.
0: 것들. 네.
1: 다행히도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하긴 한데, 스펠링까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om, Santa got me this dinosaur toy.
0: 오?
1: 지금 뭐가 들렸죠?
0: 모음이 바뀌었네요.
1: 맞습니다. 방금 AI라고 하면 개인 이런
0: 개인적,
1: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꿔줘야죠.
0: IA네요.
1: Exactly. So, giant. Giant. Okay? I의 강세를 찍고요.
0: 네.
1: 엄청 큰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요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Okay? I의 강세 주고 두 번. Giant. Giant.
0: Giant.
1: Yes.
0: Giant.
1: 자, 그리고 우리 복습의 느낌. 엄청 큰. 이거 말고 상훈 씨가 벌써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거는 상훈 씨가 약간 아쉽게도 발음을 계속 Hughes. 저번에 잘했는데 또 샜어요. 입 모양을 좀 오므려야 됩니다.
0: 아하.
1: 그래서 Hughes 아니고 끝까지 잡아주세요. Huge. Huge.
0: Huge.
1: 오,
0: Huge.
1: 좋아요. 조금 늘어지더라도 그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0: 네.
1: Alright, so huge, giant 이런 것도 배워봤고요. 자, 이 get도 이제 좀 익숙하지 않아요?
0: 맞아요.
1: 네. Santa가 get 했다. 다행히도 우리도 get 한다는 거 뭔가 얻고 가진다라는 거 많이
0: 네.
1: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내가 get 한게 아니라 Santa가 나에게 get 해준 겁니다.
0: 네.
1: Alright?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사주거나 가져다 주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buy, 뭐 bring 이런 것만 쓰는데 그거 말고 원어민들 더 편하게 get을 굉장히 많이 써요.
0: 네.
1: So, get someone 뭐를? 아, 이 물건을. 이런 식으로요. 그쵸? So, Santa가 나에게 get 해줬어요. 뭐를요? This giant dinosaur toy를요. 오케이?
0: Yeah.
1: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get, 목적어, 명사는요. 진짜 정말 반복이 많이 필요해요.
0: 네.
1: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목말라 그러면서 물한 잔을 나한테 가져다 달라. 이 얘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0: Oh, get me
1: 뭐를요?
0: drink
1: 물.
0: something drink,
1: Something to drink.
0: something to drink.
1: Alright. 자, 물을 가져다 달라고 했으니까,
0: Get me water.
1: Give me some water. Alright? Give me a glass of water. 이러면은
0: Oh.
1: 한 잔이라는 걸더 강조해 주겠죠. Okay? 자, how about this? Jenny가 나에게 가져다 줬어. 혹은 사다 줬어. 이 선물을.
0: Oh, Jenny, get me this gift.
1: Gift, right? Jenny get me예요. 사다 줬는데.
0: Jenny got me this gift.
1: Alright, so Jenny got me this gift. 이렇게 하면 그녀가 나에게 이걸 사다 준 거죠. 그쵸? 나에게 가져다 줘 이걸. 느낌 와요?
0: Yeah.
1: Okay. So, 물 같은 경우에는 뭐, some water, water, or a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상훈 씨가 얘기한 거는 drink 같은 경우에는 뭐, 마실 것이라는 좀또 포괄적인 단어가 되겠죠.
0: Yeah.
1: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Get me a glass of water.
0: Get me a glass of water.
1: Alright, Jenny got me this gift.
0: Oh, Jerry got me this gift.
1: 이번에는 산타가 나에게 이것을.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Mom, Santa got me this giant dinosaur toy.
0: Mom, Santa got me this giant dinosaur
1: Right, he is
0: toy.
1: really excited, 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나오죠?
0: 오.
1: 그렇지만 넌 공룡을 안 좋아하잖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때 기억했을 때 기억나세요?
0: 네.
1: 내 아이가 그렇게 뭐 공룡에 빠져 있진 않다. It's not
0: Yeah.
1: into 뭐 dinosaurs 뭐
0: 맞아요.
1: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아한단 말이죠. 이상해요.
0: 그러게요. You don't like. 하지만 you don't like. 너는 안 좋아하잖니? 무엇을? 다이노소울. 다이노소울.
1: 자, 단어 복습입니다. 여러분 필기 다시 해주세요. 오, 잠깐만요. 상훈 씨가 저번에 이걸 맞췄던가요?
0: 틀렸죠.
1: 아, 오케이. 자, dinosaur, 그리고 복수를 s 써서 조금 제너럴하게 얘기를 한 거죠.
0: 네.
1: 그쵸? dinosaur들은 너를 원래 안 좋아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why do you sound so excited, right? So,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so, dinosaurs를 너는 안 좋아하잖니. 자, 공룡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저 기억하고 있을게요. 다음번에 나오면 조금이라도 더 스펠링 맞춰야
0: 네.
1: 됩니다. 자, 발음할 때, 사우르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쵸? soar. 약간 soar의 느낌. dinosaur의 느낌.

0: 들어서 나는 장미들을 안 좋아해. 이러면 어떡할까요?
1: I don't like roses.
0: 그렇죠. I don't like roses. 그렇게 쓴다든가. 린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1: Yeah.
0: 린다는 인형들을 안 좋아해.
1: 아하.
0: 그럼 어떡할까요?
1: Rinda doesn't like dolls.
0: 그렇죠. Linda doesn't like dolls. 이렇게. 자, 상훈 씨가 그래도 주어 동사 매칭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1: Yeah.
0: Okay? So, Linda don't 하는 게 처음에는 많이 벌어지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Okay? 자, 요런 경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don't like roses.
1: I don't like roses.
0: Linda doesn't like dolls.
1: Rinda doesn't like dolls.
0: 네, 인형은 D-O-L-L 되겠습니다. Doll 이렇게 입모양을 좀 많이 벌려주시면 발음 더 좋아질 거예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1: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0: 이상하네. 여기까지, 그렇죠? 자, 두 문장 완성을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Santa got me this giant dinosaur toy. Mom, Santa got me this giant dinosaur toy.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0: Alright, 다음 문장 또 준비가 돼 있죠? 얘는 로봇으로 변신해요. 어쩐지 공룡파가 한번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그대로 가잖아요.
1: 변신을 하는 로봇 공룡이었나?
0: 그걸 결국에는 결국 좋아하는 건 로봇이었던 거죠.
1: 그러니까
0: 네네.
1: This guy 지금 얘는 그렇죠. 보통 의인화해요.
0: 그렇죠.
1: 예. 얘는요 트랜스폼을 합니다. 변신을 무엇으로? 로봇으로.
0: Yes.
1: 로봇.
0: 나름대로 로봇은 그 뭐라 그럴까요? 발음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스펠링은 좀 정직해요. 그렇죠?
1: 네.
0: Right. So this guy 정말 의문한 거 맞습니다. So this guy가 transforms를 해요. 자, 근데 이것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1: Yeah.
0: 나눌 것 같아요?
1: Transforms.
0: 뭘로? Into a robot. 정답? Got it, right? R-O-B-O-T. Robot. Robot. B-O-T를 bot에 가깝게 발음하셔야 돼요.
1: Robot.
0: 이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1: Yeah.
0: 두번 들려드릴게요. Robot. Robot.
1: Robot. Robot.
0: 좋습니다. 자, 변신하다 나왔어요. 다행히도 이 transform이라는 동사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1: 맞아요.
0: 많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자, transform이 변신하다, 변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보통 외관적인 게 변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어에서는요, into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결과물을 나타낼 때 많이 써요.
1: 아하.
0: So, into 무엇? 이러면 이 뒤에 나오는 게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1: 이 결과로 변신하다.
0: 그렇죠. So, 이 guy가, 그렇죠? 그
1: dinosaur가
0: transform을 하는데 결과물이 뭐예요?
1: 로봇이네요.
0: 로봇이에요. 느낌 안 나요?
1: 네.
0: 네, 이런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거좀 많이 연습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로봇들이 막 있나 봐요.
1: Yeah.
0: 그 로봇들은 자동차들로 변신을 해.
1: Oh.
0: 이거 해볼게요.
1: The robots transforms, transform.
0: 과거로 해볼게요. 과거요.
1: Transformed into a car. Into cars.
0: Into cars. 왜냐면은, 여러 개가 합쳐지면 또 그렇게 가능은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the robots가 갑자기 transform 됐어. 뭘로? into cars.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아무거나 그 어떤 것이든 그게 뭐죠?
1: anything.
0: 자. 그건 그 어떤 걸로도 변신할 수가 있어. 네.
1: that. it transforms into anything.
0: 좋아요. It transforms into anything. 그러면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변신해. 근데 할 수 있어. 그러면 좀 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It can transform into anything.
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Transform into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가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직은 이 동사 자체가 어색하죠, 사실.
1: Yeah, yeah, yeah.
0: 네.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해 볼게요. The robots transformed into cars.
1: The robots transformed into cars.
0: It can transform into anything.
1: It can transform into anything.
0: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보다 더 쉬운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1: 전 알죠.
0: 뭔가요?
1: Change.
0: Change도 괜찮고 T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1: T요?
0: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돌아요.
1: T.

0: T로 돌아요?
1: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막 이러고 있는데.
0: Turned.
1: 써주세요.
0: Turned.
1: Right.
0: 아.
1: 네. 얘는 성질이 변하는 거 그리고 모양이 변하는 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짧고 간편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써요. 네. 그래서 it can turn into 무엇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0: 그리고 저도 이런 로봇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네. 뭐 그런 걸 좀 공부했는데
1: right.
0: convert도 있어요. 원래
1: 그것도 가능해요. Convert? 근데 그거는 네.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은 외관이기도 하고 네. 너무 전문적인 경우가 감이
0: 조금 더 딥해요. convert. 네네네.
1: convert도 가능합니다. 실제로요. 그거 어떤 식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흔히 오픈카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거 convertible.
0: convertible.
1: 라고 하죠.
0: Yeah.
1: 그게 변신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변환된다는 뜻인데. 너무 좀 formal한 끼가 있기 때문에 turn. 너무 쉽잖아요.
0: Yeah, 그렇죠? yeah.
1: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번에 turn into 해봤기 때문에 좀 바꿔봤어요.
0: Yeah.
1: Alright,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약간 흥분한 느낌이에요. 로봇 발음 주의하시고요. This guy transforms into a robot.
0: Hey, listen. This guy transforms into a robot.
1: Robot.
0: Robot. 너무 흥분했어. Robot.
1: Robot. 원래 굉장히 이제 흥분한 상태에서 엄마가 또 센스가 있으세요. 엄마 보여달라 이거죠. 네. 네. 리액션 해주는 거죠.
0: 분명히 본인이 사셨을 텐데. 네?
1: 무슨 말이에요?
0: 상상. 아니 아니. 네 그렇죠.
1: 네.
0: Wow, that's awesome. 해주면 되죠.
1: Uh-huh.
0: That's awesome.
1: 네. 그리고 뭐라 그래요?
0: Show it to me.
1: 그 뭐야 그게?
0: 그걸 나한테 보여줘. 나에게
1: Show
0: 보여줘.
1: It. 누구한테?
0: 나에게.
1: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썸하지 못해요. 어썸하지 못해요.
0: 그냥 쿨할 걸.
1: 그냥 할 걸. 의미 비슷한데 그렇죠.
0: Yeah.
1: 네, 우리 사실 멋진이라는 형용사 쓸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죠. Yeah. 그렇죠. 하지만 이걸 골랐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이 넣어줘야 된다.
0: 아, 예, 예.
1: 자, 얘 강세 어디 줘야 되죠?
0: Awesome.
1: 아하. 자, 지금 상훈 씨 발음 제대로 해줬어요. 앞에 강세가 가니까 뒤에 강세를 끌어왔기 때문에 얘가 힘이 없어요.
0: Yeah.
1: So awesom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wesome, some 이렇게 뒤에 힘이 좀 죽거든요. 자, awesome, awesome.
0: Awesome. Awesome.
1: Right. 자, 여러분, 펜 꺼내세요.
0: 예, 예.
1: 챌린지 하겠습니다.
0: 예. Yeah.
1: Awesome과 비슷한 거. 멋진, 아주 멋진이라고 할 때. 물론, fantastic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좋은데.
0: Fabulous.
1: 이건 너무 fabulous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
0: OUS로 갈까요?
1: OUS 좋습니다.
0: Fabulous.
1: 아하. 이거는 솔직히 전문이잖아요.
0: Marvelous.
1: More.
0: B예요?
1: Mal 아니라 more. V E L O U.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펠링 네. 한번 직접 써보시면 다르다니까요.
1: 아, 뭐 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0: 제가 이 관련된 네. 영화를 스펠링을 봤는데도.
1: 그러니까.
0: 막상 쓰려면 이게 헷갈려요.
1: 보세요. 눈에 익숙한 거랑 자기가 손으로 움직이는 거 너무 다르고요.
0: 달라요. 네.
1: 그리고 아니 손으로 쓴다고 이게 나오나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손 쓸 때 여기 손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브레인에서 흡수도 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냥 아예 굳이라는 생각은 아예 없으세요. 오케이. So 자 보세요. 아 Awesome, right? Fabulous, marvelous. 이런 거 다 멋진, 아주 맞아요. 멋진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good, cool 이거를 넘어가 보자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와 있네요. 누구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할 때 show something to 누구?
0: Yeah.
1: 그렇죠?
0: Yeah, yeah.
1: 어떤 물건을 보여줘요. show something. 근데 누구에게? to someone에게. 물론 구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show someone something.
0: 아, 그냥.
1: 이렇게 해도 됩니다. 걔는 to가 필요가 없겠죠.
0: 그쵸.
1: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흔히 말하는 몇 형식, 몇 형식이라는 건데요.
0: 그래서 show me the money. 그게
1: 맞아요.
0: 그 형식이죠.
1: 그쵸. Right? 사실은 show the money to me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형식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었잖아요.
0: 네.
1: 그거는 문장을 계속 바꿔가면서 써보는 거죠. 자, 해볼게요.
0: 네.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네.
1: 보고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거 보여드려. 너의 엄마에게. 아. 그걸 보여줘라.
0: Show it to your mom.
1: Show it to your mom.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내 아들에게.
0: I showed

0: the picture
1: 누구에게?
0: To my son.
1: To my son. I showed the pictures to my son. 아. I showed my son the pictures.
0: 아하.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you guys.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Show it to your mom.
0: Show it to your mom.
1: Right. I showed the pictures to my son.
0: I showed the pictures to my son.
1: All right. Very, very nice. 여러분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강세. Awesome.
0: Awesome.
1: Mm-hmm. 기억하시면서 갈게요. That's awesome. Show it to me.
0: That's awesome. Show it to me.
1: 그래가지고 막 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yeah. 돼버렸습니다. All right. 자, 두 문장 이렇게 또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is guy transforms into a robot. This guy transforms into a robot. That's awesome. Show it to me. That's awesome. Show it to me.
1: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om, Santa got me this giant dinosaur toy. Mom, Santa got me this giant dinosaur toy.
2: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3: This guy transforms into a robot.
4: This guy transforms into a robot.
2: That's awesome. Show it to me. That's awesome. Show it to me.
1: Yeah, 미션 문장 안에 녹아 있는 핵심 패턴 활용해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 또 죄송해요. 하지만 여러분 댁에 계셔도 목소리 크게 키워서 틀려도 되니까 해보세요.
0: 오, 크리스마스라고 지금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don't or doesn't 뒤에 동사 원형 넣으면 그거 행동하지 않는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렇지만 넌 공룡을 안 좋아하잖니. 어? 하지만 넌 공룡들을 안 좋아하잖아.
5: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1: 어, 그렇지만 너 공룡들 안 좋아하잖아.
5: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1: Dinosaurs, right? 이렇게 하면 돼요. 어, 하지만 너는 자동차들을 안 좋아하잖아. 그렇게요?
5: Oh, but you don't like cars.
1: 하지만 너는 로봇들을 안 좋아하잖아.
5: Oh, but you don't like robots.
1: Right? There you go. 로봇보다는
0: 로봇. 아, 이게 자꾸 로봇.
1: Yeah, I understand. All right. 자,
0: 오아.
1: 나는 장미를 안 좋아해. 장미들이죠.
5: Oh, I don't like roses.
1: 아, 저는 장미는 좀 안 좋아해요.
5: No, I don't like roses.
1: 그래서 I don't like roses. 이런 식으로
0: 하면서 뭐 다른 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1: 어, 그럼요. 여러 가지로 또 뭐 lilies,
0: 백합이 lilies,
1: lilies, right?
5: Lilies. I don't like lilies. Lilies.
1: I don't like flowers.
5: Yeah.
1: I don't like dolls. I don't like toys. 명사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솔직히.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린다는 인형을 안 좋아해. 하나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죠.
5: Oh, Linda doesn't like dolls.
1: 음흠, 린다는 인형을 안 좋아해.
0: Yeah, 3인칭 단수.
1: 아하. 린다?
5: Linda doesn't like dolls.
1: Dolls. 이것도 또 뭐 안 좋아하는지 3인칭 단수로 연습해도 되겠죠. 린다가 아니라 뭐 she, he, 그리고 뭐 Mike, 상훈.
0: My son.
1: 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Yeah. Right, there you go. 자, 두 번째 볼게요. Show something to someone 활용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그걸 보여줘. 어, 그거 보여줘 나에게.
5: Hey, show it to me.
1: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죠.
5: Show it to me.
1: Show it to me. Like this. 자, 두 번째. 그걸 엄마에게 보여드려. 너희 어머니에게 보여달라.
5: Hey, hey, show it to your mom.
1: 어, 그걸 너희 언니에게 보여줘.
5: Show it to your sister.
1: 그렇죠. Show it to your sister. 계속 바꿔주시고요.
5: Show your mom.
1: That 뭐 그 it은 보통 그런 식으로는 좀 잘 안 써요. 희한하게도 좀 그렇습니다.
0: 아우 뭔가 활용하려고 하면
1: 아니에요. 근데 그게 틀린 거가 아니에요.
5: Show your
1: 그냥
5: mom
1: 좀
5: that.
1: 많이 안 쓰는 것 뿐이기 때문에.
0: 네.
1: It's okay. 자 나는 그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줬어. 내 아들.
5: Yeah. I showed the pictures to my son.
1: 어 나는 그 사진들을 내 딸에게 보여줬어. 해볼게요.
5: I showed the picture.

0: to my daughter.
1: Daughter. Right. 도로가 갑자기 생각이
0: 안 나. 도로도 생각이
1: 나. Right, right, right. 자, 이것도 해보고 제가 말했지만 아까 상훈 씨처럼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뒤집어서 해보는 거잖아요.
0: 맞아, 해봐야 돼요.
1: Right? 뭐 show me that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바꿔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뭐 틀리고 그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사실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병자 패턴 한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0: 네. 아, 그렇지만 넌 공룡을 안 좋아하잖니?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난 장미를 안 좋아해. I don't like roses. 린다는 인형을 안 좋아해. Linda doesn't like dolls. 나한테 그걸 보여줘. Show it to me. 그걸 엄마에게 보여드려. Show it to your mom. 난 그 사진들을 아들에게 보여줬어. I show the pictures to my son.
1: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덩어리 표현 물론 나왔지만 또 단어 복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Dinosaur 이런 것들 무슨 뭐 robots, right, dolls 이런 거 기본 단어지만 모르시는 분들 솔직히 많잖아요.
0: 그리고 네. 우리가 로봇 로봇을 하지만 이렇게 네. 해외 나가서 아 I want robot 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1: 아 그럼요.
0: 발음 이거. 자체도 우리가 robot
1: 그렇습니다.
0: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시면 좋아요.
1: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발음을 잘못했다가 진짜 뭐 낭패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
0: 다이노사우루스 주세요. 못 알아요. 다이노사우루스
1: What? 이렇게 되니까 연습 많이 하도록 네. 합시다. Alright, 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2: Mom, Santa got me this giant dinosaur toy.
3: Oh, but you don't like dinosaurs.
2: This guy transforms into a robot.
3: Oh, that's awesome. Show it to me.
2: I'll go get it.
3: Yeah.
4: Yes.
1: 헤네스.
0: 퍼펙트한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1: 퍼펙트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앞으로 한 2, 3주 계속 크리스마스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예. Yeah?
1: 내일은 어머니의 날이다. 내일은 어머니의 날이다. 이거 네. 어떻게 썼죠?
0: 뭐 날짜 이런 거 할 때는 it 주어로 쓰면 되죠.
1: Right. So it's Mother's Day tomorrow.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show 명사 to 목적어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 사진을 내 친구들에게 보여줘. 요거 잘 잡아야 됩니다.
0: 아하.
1: 이 사진을 내 친구들에게 보여줘. 느낌 뭐예요?
0: 맞습니다. 이거 사진들 해도 되고 그냥 사진 하나 해도 되고 마음껏 정해서 하세요.
1: 좋은데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틀려도 상관 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그게 저희에게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원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네. 자, 오늘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네.
0: 자, 보너스는 아니지만 뭔가 연말 선물이라고 해서 상사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1: 이게 또 크리스마스 선물에 이어서 네. 또 어른들은 또 이런 연말 보너스 이런 것들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너스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상하 관계에서도 그런 굉장히 가벼운 정성 같은 거를 보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좋은 내용 좀 담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번째 미션입니다. 노고의 고맙네 피터.
1: 알겠습니다.
2: 조금 딱딱한데요.
1: 그렇죠? 노고의 고맙네.
0: 근데 노고라는 단어 쉽게 생각 안 날 겁니다.
1: 노고.
0: 노고, 노고. 자, 미션 두 번째입니다. 자네와 아내분을 위한 작은 선물이 있네. 스윗한 보스인데요.
2: 돈으로 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0: 너무 분위기가 갑자기 깨버렸네요. 자, 요거 영어 문장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네.
0: Alright, 꽁상 씨 보내볼까요?
2: 가볼게요. 네.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1: 와, 노고에 고맙네, 피터.
2: 그러니까
1: Thank you for your work, Peter.
3: No problem.
1: 이거 자네와 아내분을 위한 작은 선물이 있네. There is a small gift for you and your wife.
3: This?
1: Perfect.
3: This yes. is a small... Really?
1: Yeah.
3: These are the tickets to the Mayu Magic Show.
1: Oh, Mayu Magic Show, 맞아, 맞아.
3: Oh, she will be thrilled.
1: Thrilled.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Excited을 위해.
3: She'll be excited. Thrilled, yeah.
1: 예, 맞아, 맞아.
3: Wow. Thank you.
1: You're welcome. You're welcome.
3: Oh, wow. I'm so...
1: Have a joy.
3: I'm so lucky. Wow.
0: 네, 잘 봤습니다. 훈훈하네요. 마음 따뜻하고요.
2: 다 모든 상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뭔가 선물 같은 거. 이게 대단한 선물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2: 그럼요. 마음이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홀리데이 시즌에 보면은 이웃끼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거. 예를 들어서 무슨 뭐가 있을까요?
2: 쿠키?
0: 쿠키스, right? 쿠키스 yeah. 아니면 뭐, I don't know, 뭐 socks, 양말,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그런 거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약간 좀 분위기가 좀 훈훈한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도 좀 그런 문화가 있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뭐 식사 이런 것도 좋지만 가벼운 거 있잖아요. Something like that.
2: Yeah.
0: 그런 의미에서 뭐.
2: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2: 준비하셨어요?
0: 아니요.
2: 서프라이즈 오늘 혹시?
0: 컴온. 너 없나요? 오케이. 자, 아무튼 영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진짜 잘하셨어요. 네, 정말 잘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문장 구조도 공상 씨가 활용을 했습니다.
2: 호호.
0: 네, 도대체 뭘 썼는지.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I have a small gift for you and your wife. These are the tickets to the Mayu Magic Show. Oh, she will be thrilled.
0: 네,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 문장부터 왕창 가볼게요.
2: 예. Yeah.
0: 자, 노고에 고맙네, 피를. 그러면서 너무 열심히 하네, 또 일해줬다.
2: 네.
0: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2: 우리가 그렇죠. 배웠었어요. Thank you for 땡땡 이런 거죠. 뭐뭐에 고맙다.
0: Right. Thank you를 비워두기는 좀 그랬습니다.
2: 네. 그렇죠? 당신의 노고에 고맙습니다, 피터라고 했고요.
0: 네.
2: Thank you for 아까는 이제 work라고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노고는 더 많이 노력과 고생을 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렇죠. 사실 Thank you for your work 그러면 그냥 일해줘서 고맙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전달은 되는데. 느낌이
2: 조금 더 노고라고 하니까 진짜 맞아요.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That's 써야 될 것 right. 같아요, 그렇죠? Mm-hmm. Hard work 써봤어.
0: 오케이.
2: 우리가 그렇죠? Study 네. hard 이런 거 좋아하듯이.
0: 맞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에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가는 건데 진짜 열심히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study hard, 열심히 일한다라고 할 때 뭐 work hard 이렇게 쓰는데 hard work라고 명사를 쓰는지 Let's check it out.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완벽합니다.
2: Yeah.
0: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노고. 한마디로 열심히 해준 것 있잖아요.
2: 네.
0: 그것을 명사로 진짜 hard work라고 하는구나. 열심히 하는 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 근데 이제 work hard 하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0: 그거는 열심히 일하다란 동사가 되죠.
2: 예, 요거를 제가 집어드렸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동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2: 명사.
0: 열심히 하는 work예요.
2: 네.
0: So, 노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던 게 한국에서는 뭐 수고라는 단어도 있고
2: 네.
0: 노고라는 단어도 있고
2: 네.
0: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노고라고 하는 거가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럴 때 노력하는 뭔가 노가 아닐까라는 느낌으로 이제 노고로 갔어요.
2: 뭐 아무래도 한자를 잘은 모르지만
0: right.
2: 그런 뜻인 것 같아요.
0: So, 그래서 그렇다면은 비슷한 단어 이거는 뭘까라는 생각해 봤는데

0: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고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Hard work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열심히 그냥 노력을 해준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해주는 거. 그런 거 바로 hard work라고 합니다. 근데 이 trouble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아... right? 그러면서도 뭔가 도와주는 거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왜 제가 만약에 사훈 씨한테 뭔가를 이제 부탁했는데 그거를 안 해줘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뭔가를 픽업해달라 그랬을 때 막 어디 가가지고 다 알아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저한테
1: 어머.
0: 뭔가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1: 좋았어요. 네.
0: 근데 제가 무슨 고용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는 oh, thank you for your trouble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고해준 거죠.
1: 고생해줘서 고맙다.
0: 맞아요. 고생이란 느낌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꼭 뭔가를 보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고마우면 hard work에 대해서 고맙다. 그리고 안 해도 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뭔가 trouble 써주시고요. 느낌 맞나요?
1: Yeah.
0: Alright. Okay. 자,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기본적인 패턴이 숨어있죠. 바로 thank you. 고맙다. 여긴 누구나 알죠. 그렇죠? 근데 뭐에 대해서 고마워요? Thank you
1: for 땡땡.
0: Yes. So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마워하는 거에 대해서 명사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많이 쓰죠. 다 고마워. 모든 거에 대해서 다 고마워.
1: Oh, thank you for everything.
0: 그렇죠. Thank you for everything, right? How about this? 노력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Effort.
0: Oh, very nice. 그러면 당신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1: Thank you for your effort.
0: 그렇죠. Thank you for your effort. 이 표현은 정말 툭 하면 쓰는 거의 회화적인 표현이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everything.
1: Thank you for everything.
0: 네, 그리고 thank you for your effort.
1: Thank you for your effort.
0: 자, 그리고 요거 제가 응용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와주셔서 감사해요. 와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1: 요건 뭐 덩어리로 하죠.
0: Alright.
1: Thank you for coming.
0: Thank you for coming. There you go. 자, 상훈 씨는 이제는 거의 익혀져서 coming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1: 근데 이것도 명사화 시켰다. 요게 이제 뭔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네요.
0: Beautiful, beautiful. You guys remember this? ing를 붙이면 동사에다가 그거 하면 걔도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때 왜 우리가 주어로 ing로 만들어서 해보기
1: 맞아요.
0: 했었죠, right? 네. So thank you for come 이러면 안 돼요. Coming, right? Thank you for doing this for me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right? Thank you for being there for me 이런 식으로, right? Okay, very nice.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1: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0: 자, 여기서 이제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네와 아내분을 위한 작은 선물이 있네.
1: 있네라고 해서 공상신 바로 그냥 there is를 써버렸던 것 같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여기 표현이 더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네. 나는 가지고 있다. 하나의 작은 선물을. 여기 기프트 바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0: 오케이. 어디서 나눌까요?
1: 여기서 나눠요.
0: 오케이.
1: 누구를 위한? 너, 그리고 너의 아내를 위한.
0: 오케이. 지금 직역순으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의미절로 좀 나눠봤어요. 그쵸? 자, 그래서, I have a small gift for who? For you and your wife. Perfect. Very nice. 우리 선물, gift라는 단어, 전에도 뭐 나왔었죠. 그쵸? 자, 근데, 우리 최근 거 하나만 복습해볼게요.
1: 네.
0: small이라는 것보다 더 작은이라는 단어 혹시
1: tiny?
0: 기억나세요? You got it. 상훈 씨 나쁘지 않아요. Yeah. 나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big보다 더 큰 거 뭐였죠?
1: huge.
0: right, huge, right? 그리고 작은 거보다 더 작은 거는
1: tiny.
0: tiny. 요거까지 세트로 알아주면 진짜 최고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tiny gift는 좀 너무 심하고 yeah. 그렇죠. 그래서 small gift 정도로 이제 가볍게 얘기 나왔습니다. 아까 상훈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There is 어쩌고 나는 쓰려고 했는데
1: 네네.
0: 그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걔는 느낌이 그냥 있다. 존재하고 있다.
1: 그러니까요.
0: 내가 준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I have a gift. 그러면 내가 산 거고 for 누구 이렇게 자세하게 좀 해줬죠. 이제 그래도 옵션이 생겼어요. 정말.
1: 맞아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잘할 때 뭐냐면 머리에서 계속 연습을 하다가 본능적으로 편한 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Right?
1: 네, 네.
0: Right. 상훈 씨는 아직은 there is가 오히려 더 편한 거예요.
1: 이게 있네 하면 네. 있다, there is. 네. 뭔가 있어요? 얘기를... is there? 이게 지금 저한테
0: yes.
1: 머릿속에 바뀌어요.

0: 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도 그게 먼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더 연습을 또 하시면 이제 옵션이 밸런스가 맞겠죠. 그렇죠? 네. Alright. 자, 그리고 너와 그리고 너의 와이프를 위한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전치사
1: for.
0: There you go. So for 뒤에 목적어 모양을 취해야 됩니다. 일반 명사 아닌 이상이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그녀가 목적어가 뭐죠? 그녀?
1: Her.
0: 그러면 난 그녀를 위한 꽃들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1: I have flowers for her.
0: 그렇죠. I have flowers for her. Right? 자, how about this? 이건 너의 아들을 위한 거야. 이건 너의 아들을 위한 거야.
1: This is for your son.
0: For your son. There you go. 나쁘지 않죠, 그렇죠? Right. So for her, 여기서 목적어 모양이고요. 얘는 일반 명사니까 상관이 없죠.
1: 네.
0: 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flowers for her.
1: I have flowers for her.
0: This is for your son.
1: This is for your son.
0: 좋습니다. 자, 본문도 읽어볼게요. I have a small gift for you and your wife.
1: I have a small gift for you and your wife.
0: There you go. All right. 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느낌표 마술 쇼티켓이네요.
1: 예.
0: 내한 공연을 딱 합니다, 지금.
1: 자, these are. 아, 이것들은 두 장인가 봐요. 그냥. These are.
0: 그렇죠? 뭐래요?
1: The ticket이네요. 어떤 ticket이요? The Mayu Magic Show라고 쓰면 되겠네요. Magic Show.
0: Magic이 뭔가요?
1: 마술이죠.
0: 마술. 오케이. 자, The Mayu Magic Show.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se are the tickets. 근데 어디로 가는 tickets예요? The Mayu Magic Show. 맞습니다.
1: 오?
0: 자, 그런데 M을 제가 어떻게...
1: 대문자로 썼네요.
0: 네, 맞아요. 이게...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이거 자체를 마치 하나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월드 투어 같은 거 어떤 가수가 나갈 때도 그 투어 제목을 막 붙이잖아요.
1: 아...
0: 그것처럼 거의 뭐 영화 제목, 노래 제목처럼 고유 명사 취급을 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만약에 뒤에 쇼가 소문자면 뭐 M도 소문자일 가능성도 있었겠지만
1: 네...
0: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The Mayu Magic Show 이거 자체가 그냥 사람 이름 같은 거예요.
1: 근데 왜 더는 여기는 왜 소문자 써요?
0: 이거는 실제로 문장 구조 안에서 그냥 될 때는
1: 다르고.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더가 중간에 들어가도 더는 보통 소문자로 처리를 해요. 이게 사실 스타일 차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이건 좀 복잡한 거긴 한데 글 쓸 때 라이팅 스타일 중에 더를 대부분은 소문자로 써요. 중간에 관사 같은 것들을.
1: 네.
0: 근데 그거를 또 대문자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스타일 또 지침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고유 명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letter는 대문자로 써주기.
1: 네.
0: 오케이. Okay. So Mayu Magic Show. 자, 마술이라는 단어 발음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magic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하면 J 사운드예요. J.
1: 아.
0: 근데 얘는 G. 입 모양을 모아서 하는 그런 정성 정도는 좀 들여줘야 됩니다. So magic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Magic. G. Magic. 해보세요.
1: Magic. Magic.
0: 훨씬 좋아요. Okay. Mayu Magic Show. 요런 느낌. 아, 상훈 씨, 혹시 이거 차이 아세요? Magic Trick 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Magic Trick.
0: Trick.
1: 예, Trick 알죠? Trick.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0: 맞아요. 그리고 요령도 돼요. 그런데 이 Magic하고 Magic Trick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술 마법이라는 개념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뭐 너 마술 좋아해? 할 때는 do you like magic?
1: 그냥 magic.
0: 맞아요. 근데 yeah. magic trick은 요런 트릭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0: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1: I love a magic trick.
0: 그렇죠. or를 붙이거나 아니면 magic tricks. 복수를 쓰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네,
0: 얘는
1: 네.
0: 예를 들어서 동전 사라지게 하는 마술 트릭 하나.
1: Yeah.
0: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0: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So 요 두 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네. Okay?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티켓, 뭐를 볼 수 있는 티켓이라고 하면 엄청 복잡하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티켓이 여러 개인 거를 기본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뭐 하나면은 뭐 S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티켓인데 어디를 가는, 뭐를 보는 그러면 또 잠깐만 go to, see, watch 복잡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to 어디 이러면 돼요.
1: 그럼 만약에 뉴욕 가는 뭐 버스 티켓 이런 것도 ticket to New York,
0: yes.
1: 이렇게
0: You're right. to 써서. 물론 to go to 어디 가기 위해 이런 거 써도 됩니다. 네. 되지만 너무 길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So, to 어디. 여기서는 명사가 장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하나의 event가
1: yes.
0: 될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무료 티켓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일단은, 나는 무료 티켓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 I have a free ticket.
0: 근데 어디로 가는 티켓이냐면, 그 쇼로 가는.
1: I have a free tickets to the show.
0: There you go. I have free tickets to the show. 이러면 굳이 I have free tickets to go to the show or to watch the show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Okay? You just have free tickets to the show. Al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몇 개의 티켓들을 샀어. 그 콘서트로 가는. 자, 좀 길긴 하죠? 제가 네. 나눌게요. 그녀는 some을 좀 써보세요. some. 그녀는 몇 개의 티켓들을 샀다.
1: She bought some tickets.
0: 그 콘서트로 가는.
1: To the concert.
0: Beautiful. To the concert.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1: Yeah.
0: Right. 그래서 뭐 중간에 뭘 보다, 가다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Alright. 자, 두 문장 여러분 낭독해 보실게요. 소리 내서 해주세요. I have free tickets to the show.
1: I have free tickets to the show.
0: Alright. 두 번째는 She bought some tickets. To the concert.
1: She bought some tickets to the concert.
0: 거기로 가는 이 정도의 느낌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굉장히 좀 신나하실 수 있겠죠?
1: Yeah, 네. yeah.
0: These are the tickets to the Mayu Magic Show. 해보세요.
1: Oh, these are the tickets to the Mayu Magic Show.
0: All right. 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1: 네.
0: 자, 이때 아내가 엄청 신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유 매직을 좋아하든 아니든 간에 연말에 예. 뭔가 행사잖아요. 그죠?
1: 일단은 어허 하면서 she will be 그녀가 뭐뭐 할 거예요. 신날 거예요인데 네. 엄청 신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냥 신난 거는 이제 excited를 썼는데
0: 아까 꽁상 씨가 좀 고민했던 걸로 보였거든요.
1: 네. 최근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을 하죠. 조금 생소한
0: 오케이.
1: 단어지만
0: 네.
1: thrilled라고 했어요. thrilled.
0: yes. 이게 스펠링도 만약에 안 써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1: Thrilled.
0: 오케이. L 두 개
1: yeah.
0: 가겠습니까? 오케이. Okay. So, thrilled. She will be thrilled 될 거예요. 완벽합니다. Very, very nice. 여러분, 이렇게 뜨끈할 때 계속 써봐야 돼요.
1: 앞으로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혹시나...
0: 네.
1: 아, 썼네요. 제가.
0: 왜요?
1: 아, 이를 빠뜨렸나 싶어가지고. 아.
0: 오케이, 오케이. 자, 맞게 썼습니다. T-H-R-I-L-L 그리고 E-D, thrilled. 이게 바로 신난, 흥분한이 되겠습니다. 얘가 실제로 뭐보다 더 강력한 느낌이다.
1: Excited보다.
0: 아하, 그렇죠. Excited. Excited 자체도 막 신나있고 흥분한 본인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용사로. 그런데 thrilled 이러면 더욱더 강력한 느낌. 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건데요. 끝낼 건데요.
1: 네.
0: 이거 또 복습이거든요.
1: 네.
0: 여러분들이 좀 반가워. 나 이거 했었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A는 B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착하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다. 이렇게 형용사로 할 때
1: 네.
0: A is B. B. Right? B가 형용사라고
1: B.
0: 쳤을 때 그렇죠. 그거를 했는데 그거보다 그 저번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어요.
1: 네.
0: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투를 줄 때는 will be.
1: Yes.
0: You guys remember this? 자,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공식으로 느껴지지만 이것도 반복을 계속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러워지게 될 거예요.
1: 맞아요.
0: So 예를 들어서 뭐 A is 형용사
1: yeah.
0: 이거를 A will be 형용사
1: 네.
0: 이렇게 바꾸는 것밖에 안 돼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내 아들이 엄청 행복할 거야. 뭐 의역을 하면 행복해 할 거야가 되겠죠. 어떡할까요?
1: My son will be happy.
0: 그렇죠. My son will be so happy. 뭐 저는 더 강조를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너는 놀랐어. 현재로 만들면 원래 기본형은 뭐예요? 너는 놀란 상태야.
1: You are surprised.
0: That's it. You're surprised.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1: 이상해.
0: 문장 자체가 네. 넌 놀란 상태다. 이거는 현재 자체가 이상해요. 근데 네, 네. 너 놀랄 거야.
1: Hey, you will be surprised.
0: 그렇죠. 훨씬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죠. Do you understand now?
1: Yeah.
0: Okay. 자, 이런 느낌입니다. So, my son will be so happy 할 거야. 해가 아니라 이것도 현재로 쓰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현재로 쓰면. 원래 행복해 그러면은?
1: My son is so happy.
0: There you go. My son is so happy. 걔가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행복합니다. 근데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will be so happy. 이렇게 넣는 거죠. 느낌 와요?
1: Yeah.
0: Okay. 자,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on will be so happy.
1: My son will be so happy.
0: Oh, you will be surprised.
1: Oh, you will be surprised.
0: All right.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Oh, she will be thrilled.
1: Oh, she will be thrilled.
0: There you go.
1: Thank you so much.
0: 자, 두 문장 이렇게 또 완성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are the tickets to the Mayu Magic Show. These are the tickets to the Mayu Magic Show. Oh, she will be thrilled. Oh, she will be thrilled.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I have a small gift for you and your wife. I have a small gift for you and your wife.
2: These are the tickets to the Mayu Magic Show. These are the tickets to the Mayu Magic Show. Oh, she will be thrilled. Oh, she will be thrilled.
0: 자, 미션 문장 안에 묻어있는 우리 핵심 패턴 활용해서 이병작, 입으로 하는 이병작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가 고맙다라는 거 네. 활용해서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아, 노고에 고맙네, 피터. 자네 정말 열심히 일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 피터.
1: Oh.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0: 어, 노고에 고마워요, 우리 상훈 씨.
1: Oh,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상훈.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든 것에 고마워. 그냥 다 고마워.
1: Oh, thank you for everything.
0: 아, 모든 거에 다 감사드려요.
1: Thank you for everything.
0: 그렇죠, thank you for everything. 이거는 진짜 암기해도 되겠죠?
1: Yeah.
0: 이게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될 겁니다. 자, 노력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력에 감사드려요.
1: Oh, thank you for your effort.
0: 어, 너 노력해줘서 아, 진짜 너무 고마워.
1: Thank you for your effort.
0: Thank you for your effort. 참고로 effort보다는 fart에 가깝게
1: fart
0: 한번 해보실래요? Effort.
1: Effort.
0: 한번 더?
1: Effort.
0: Effort. So, 이 모양 조금 벌리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Okay? 자, again, 여기 나온 거 thank you for 뒤에 다 명사 넣는데 ing 형태 넣는 것도 강력 추천드릴게요. Okay? Thank you for studying hard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thank you for trusting me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우리 간단하게 전치사 for 완전히 잡아볼까요?
1: 네.
0: For someone,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서 뭐뭐를 위한, 위해라는 거 자, 가볼게요. 자네와 아내분을 위한 작은 선물이 있네. 요거 나눌게요.
1: 네.
0: 어, 나는 작은 선물을 가지고 있어.
1: Oh, I have a small gift.
0: 너와 너의 아내를 위한.
1: For you and your wife.
0: 어, 내가 자네와 자네 아내분을 위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1: I have a small gift for you and your wife.
0: There you go. 이런 것도 뒤에 무슨 누구를 위한 건지. For your son, for your daughter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For your girlfriend, boyfriend, whatever, right? 자, 두 번째. 그녀를 위한 꽃이 있어요. 나는 꽃들을 가지고 있어. 그녀를 위한.
1: I have flowers for her.
0: 제가요, 그녀를 위한 꽃들을 가지고 있어요.
1: I have flowers for her.
0: Romantic. Right? 자, 하나 더요. 이건 내 아들을 위한 거야.
1: Oh. This is for your son.
0: 어, 이건 자네 아들을 위한 거였어요.
1: Hey, this is for your son.
0: Perfect. You good?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병자 패턴 한 거 사오 씨 달려볼까요?
1: 네. 노고에 고맙네, 피터.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모든 것에 고마워. Thank you for everything. 노력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effort. 자네와 아내분을 위한 작은 선물이 있네. I have a small gift for you and your wife. 그녀를 위한 꽃이 있어요. I have flowers for her. 이건 내 아들을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r son.
0: 네.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복습하게 되는 게 한 두 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어때요? 그러니까 한참 한 두 달 있다가 또 듣는 것보다 다르지 않아요?
1: 그러면 또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약간 잊어버릴 것 같을 때쯤 이렇게 한 번씩 쳐주시면
0: 맞습니다.
1: 계속 이게 자극이 옵니다.
0: 네, 이 언어 학습, 습득이라고 하는 거는 모멘텀을 타야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미루지 마세요. 어차피 할 거라면 금방금방 뜨끈할 때 건드려주는 거.
1: 매일매일 왕초보 영어만 시청하시면
0: There you go.
1: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실 겁니다.
0: 네, 내공 쌓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션 다 같이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1: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Peter.
2: Oh, no.
1: Oh, I have a small gift for you and your wife.
2: Oh, wow. Amazing. These are the tickets to the Mayu Magic Show.
1: Right.
2: Oh, she will be thrilled.
1: Yeah. Enjoy.
2: I will. Thank you. I have to go with my wife?
1: Yeah.
2: Oh, yeah. I've got him. Yeah.
0: Well done. Yes. Well done, you guys. All right. 자, 그럼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그 사진을 너의 친구들에게 아, 보여줘라.
1: 기억이 납니다.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여줘라 그러면은
1: Show the picture.
0: Show the picture. 여러 개면 show the
1: pictures.
0: Pictures. All right. 너의 친구들에게.
1: To your friends.
0: To your friends.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 Thank you for something. Right. 그 명사 쓰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의 사랑에 고마워.
1: 와.
0: 아. 너의 사랑에 대해서 고맙다.
1: 여러분 연말에 이런 표현 해줘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특히나 오늘 배운 이 영어 표현으로 한번 해보세요.
0: 오늘 이거 이병석 틀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아시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3: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미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아, 이게 네네. 우리 2024년의 마지막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요?
0: 맞네요. 맞네요. 아, 이때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돼요.
1: 아니, 여행 가야죠.
0: 여행 가야죠. 네. 자, 오늘 제목은 연말 해외여행은 너무 비싸라고 해서 연말 여행을 계획 중인 시츄에이션 되겠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1: 저 뭔가 그런 시즌은 네. 항상 조금 뭐라죠. 성수기, 미수기가 좀 나눠지니까
0: 그럼요.
1: 조금 비쌀 수도 있죠.
0: 이런 픽 시즌에는 모든 게 비쌉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뭔가 available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도 없어요. 네,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 여행 갈 비행기 티켓 사놨어? 요거 약간 문장 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 여행 갈 비행기 티켓을 사놨냐?
1: 자, 여러분 계속 생각해
0: 네.
1: 보세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말도 안 돼. 장난 아니다.
1: 뭐가 비쌌나 봐요.
0: 그러니까요. 자, 말도 안 돼. 장난 아니다.
1: 말도 안
0: 쉽지
1: 되는
0: 않은
1: 확실히
0: 문제네요.
1: 알아요.
0: 오히려 이거를요?
1: 예. 요거 저희
0: 기대하겠습니다.
1: 꽤나 했었던 것
0: 맞아요,
1: 같은데요.
0: 맞아요. 자,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꽁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어
0: 합시다.
1: 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여행 갈 비행기 티켓 사놨어?
2: Sorry, in English?
1: 그러니까, did you buy the airplane ticket for your trip?
2: No. A one-way ticket to New York is almost $3,000.
1: 20, 100, 1000, 1000원, 만원, 10만. 뉴욕 티켓
2: One-way,
1: 원웨이 편도가
2: almost $3,000.
1: 말도 안 돼. 장난 아니다. No way. 장난이 아니야. No way. Crazy.
2: Yeah, it's crazy, right?
1: crazy. 됐어.
2: I'm just going to Jeju instead.
1: 아, 대신에, 제, instead 대신에 제주.
2: Yeah.
1: 제주 is cool.
2: Yeah, it's
1: Yeah,
2: nice.
1: nice, nice.
2: It's expensive as well.
1: 아, 너무 비싸다니요.
0: 네. 진짜 요즘 공감할 수 있는 좀 내용이 아닐까
1: 네.
0: 싶어요. 비행기가 장난이 아니죠.
1: 그쵸.
0: 정말로요. 가격.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 시즌 때, 그 시즌에 맞춘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 수준 아닌가요?
1: 뭐, 트라이 해보셨어요?
0: 그건 안 해봤는데,
1: 네.
0: 뭐 그런 전설로 들어왔습니다.
1: 진짜 조금, 뭐, 특가가 아닌 이상은,
0: 네.
1: 네, 뭐, 비행기표, 근데 요즘에 뭐, 모든 물가가 비싸니까.
0: 그쵸, 그쵸. 아니, 뭐,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가격 문제가 되겠죠, 그쵸?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거에 뭔가 관련되어 있는, 컨설되어 있는, 뭐, 그런 느낌이 여기, 저기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아, 약간 아쉬웠던 게 뭐냐면, 오히려 잘해서 좀 아쉬웠어요.
1: 왜요?
0: 왜냐면, 새로운 어휘를 좀, 틀리게 함으로써 배우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청취로 들었을 때는 좀, 뭔가 느낌상, 뭔가 게스를 할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말하기는 힘들었을 단어들이 몇개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내용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book a plane ticket for your trip?
4: No, a one-way ticket to New York is almost $3,000.
3: No way! That's crazy!
4: I'm just going to Jeju instead.
0: Okay,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션부터 한번 가볼게요. 여행 갈 비행기 티켓 사놨어?
1: 아하.
0: 라는 질문형이죠, 그쵸?
1: 자, 뭐, 사놨어라고 해서 이제, did you bought? 그죠? 사다,
0: Did you
1: buy,
0: bought?
1: bought가, buy의 과거. 그걸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요게 이제 직역인,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예약해놨어.
0: 네.
1: 이렇게 가야죠.
0: 그렇습니다.
1: Did you book? 가면 됩니다. Did you book? 너는 예약했니? 무엇을? 하나의 비행기 티켓을 무엇을 위해? 너의 여행을 위한. 그러니까 너의 여행 갈.
0: 네.
1: 이렇게 가죠.
0: 오케이. 왜 근데 did you bought이라고 했잖아요.
1: 예.
0: 근데 왜 이거는 did you booked
1: 북을 했어요?
0: 아니에요? 이대 아니에요?
1: 예? 디드 뒤에 동사 원형이.
0: 그럼 did you bought인가요? Right?
1: 그래서
0: Right?
1: 저를 그렇게 쳐다보셨군요.
0: 그렇습니다. 왜냐면 상훈 씨 아는 거 알기
1: Did you
0: 때문에.
1: buy인데요?
0: 그렇습니다. There you go.
1: 그럼 꽁상시 아까 잘못했나요?
0: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1: 제가
0: 수도
1: 근데
0: 있어요.
1: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잘안 나서.
0: 오케이,
1: 어,
0: 오케이.
1: 오케이, 오케이.
0: 자, 지금 상훈 씨가 다행히도 북은 제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did you bought이라고 했으면 그건 안 되죠, 그죠? Did you buy라고 했으면 that's okay. Alright, so 일단은 북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거 길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죠?
1: 정확하게 길이 때문에 한 거예요.
0: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So did you book a plane ticket for your trip? 정답. 맞습니다. 예약하다. 이게 사놨어 이러다 보니까 바이를
1: 네,
0: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 맞아요.
0: 실제로 바이 써도 돼요.
1: 그쵸,
0: Did you
1: 그쵸.
0: buy? 했니? That's fine. 근데 미리 잡아놓잖아요, 보통. 그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고, 한국에서는 보통 비행기표 예약해뒀어라고 너무 길어서 그것보다

0: 샀어?
1: 그렇죠.
0: 사놨어?
1: 끊었어, 끊었어 많이
0: 그렇죠,
1: 해야죠.
0: 그렇죠. 끊었어?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쓴 것뿐입니다. Again, did you buy 해도 괜찮다는 거. So, book은 예약하다라는 일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익숙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긴 동사를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1: Yeah.
0: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뜻의 예약하다.
1: Reserve.
0: Okay. Uh-huh. Alright. 그렇죠. Reserve. 이게 예약하다. 그러니까 보통 예약하다 치면요.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1: 네. 왜냐하면 저희는 네. 헷갈리는 걸 싫어해요. 저 북은 책이에요. 우리에게는.
0: 아, 그렇습니다. 네,
1: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는.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Reserve와 북을 좀 구분했던 것 같은데
0: right.
1: 오히려 북을 많이 쓴다고
0: 그렇죠.
1: 하더라고요.
0: 네. 얘가 조금 더 formal한 느낌, 약간 격식의 느낌이 있어서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네. 괜찮은데 북을 좀 많이 쓰게 되죠. So book. 자, 그리고 지금 질문형으로 나왔죠. 어순 자체가.
1: 네네.
0: 얘가 일반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re you, 뭐 were you 이런 거 안 쓰고 두 동사로 넣었는데 지금 시제가요. 너 뭐뭐 하니 원래? 이렇게 물어본 건가요? 아니면 너 과거에 뭐 했니라고 물어봤죠?
1: 과거에 뭐 했니라고 물어봤죠.
0: 그러면은 do you인가요? did인가요?
1: did요.
0: There you go.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did로 과거의 행동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래도 왕초보 영어 많이 보신 분들은요. 아우, 너 이제는 알아요. 뭘 굳이 또 얘기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죠? 새로운 지식을 갈망할 때 오히려 망할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이거를 충분히 완전 딱딱하게 해서 툭 하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돼요.
1: 지금도 제가 did you bought이라고 했잖아요.
0: 그렇죠.
1: 조금 안 했다고요.
0: 그러니까
1: 계속 반복해줘야
0: 돼요. 계속 가져야 돼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약을 잡다라고 할 때요. 뭐뭐 a reservation 해서 동사 같이 쓰는 게 있거든요.
1: 아.
0: 예약을 잡는 거 뭐 쓸까요?
1: 뭐를 잡는 거잖아요. Catch.
0: Catch.
1: Make
0: a reservation.
1: Make a reservation.
0: 얘는 아예 통째로 덩어리 동사로 알아두셔야 돼요. Make a reservation이 예약을 잡는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너 예약 잡았어?
1: 오.
0: 너 어떻게 할까요?
1: Hey, did you make a reservation?
0: 그렇죠. Did you make a reservation? 이라고 물어봐야 돼요. 얘가 또 book이랑은 느낌이 다른 게 book은 뭘 예약하는지 무조건 뒤에 와야 돼요.
1: 아.
0: Did you book?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Did you book? 뭐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오늘 학교 갔니?
1: 네?
0: 너 오늘 학교 갔어?
1: Did you go to school today?
0: 그렇죠. Right? 자, 보겠습니다. Right? Did you make a reservation? 과거 동사 물어봤고요. 그렇죠? Did you go to school today? 만약에 이게 현재로 써버리면 do you라고 해버리면 너무 어색해요. 그렇죠? Do you make a reservation? 그러면 너 원래 make a reservation 하는 사람이야.
1: 오.
0: Weird, right? Do you go to school? 그러면 너는 원래 학교를 다니니? 그게 아니잖아요.
1: 맞아요.
0: 갔다 왔냐라는 과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1: 네, 네.
0: 이걸 사용했어요. 근데 상훈 씨, 만약에 you가 아니라 뭐 she, they, 뭐 Mike 이런 거 주어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1: 어, did로 바로. 네.
0: 그렇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 물어볼 때는요. 주어가 뭐가 됐든 간에 did로 fix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1: 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Did you make a reservation?
1: Did you make a reservation?
0: Did you go to school today?
1: Did you go to school today?
0: Alright. 자, 이번에는 plane ticket을 book했냐 물어볼게요. Did you book a plane ticket for your trip?
1: Did you book a plane ticket for your trip?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오, 맙소사. 네.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It's okay. Calm down. 좀 길죠? 아니, 뉴욕 가는 편도 티켓이 거의 $3,000.
1: 네.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거의 780만 원 정도.
0: 그렇죠.
1: 네. 거의 400만 원 돈이에요.
0: 맞습니다. 뭐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비쌀 때는 뭐. 네. 근데 뭐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가격 자체는. 왜냐면 그때그때 다르고 제가 임의적으로 좀 설정해 놓은 겁니다. 오케이? 자, 문장 한번 볼게요.
1: 자, no. 아니,
0: 그러니까
1: 예약 안 했다는 뜻이에요. 뭐가 지금, 그쵸? 뉴욕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
0: yes.
1: 거의 $3,000다.
0: 네.
1: 예.
0: 와,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비워놨는데.
1: 이야.
0: 예.
1: 자, 뉴욕, 편도 티켓이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요.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 우리 형님, 누님들은 노래 아실걸요? One way ticket. One way ticket.
0: 아, 그다. 니들 왜 타는 거지?
1: 네. 티켓 주세요.
0: 아하. Alright. 자, one way ticket. Okay. 생각해 보니까 좀 이렇게 심플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도 올

0: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갔다 오는 거 이렇게 빙빙 돌지 않나요? 빙빙?
1: 빙빙 돌진 않고
0: 아 빙빙 돌진 안 돼. 아 그렇죠. 이렇게 힌트를
1: 아, 라운드인가 봐.
0: 제가 R도 써놨는데 혹시나
1: 라운드 트립 티켓이요?
0: 정답입니다. 라운드 트립 티켓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이거는 이제 돈다라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복 티켓. 근데 솔직히 일상생활 영어에서 너무 알아야 될것 같지 않나요?
1: 아 그렇죠. 네네. 물어볼 거 아니에요. 티켓 이제 요즘에야 뭐 앱으로도 할수 있지만 직접 네네네. 이제 그 외국인 그 항공사 직원 만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에이 뭐 저 원웨이 티켓? 라운드 티켓? 라운드 트립 티켓? What?
0: 그렇죠.
1: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행이 꼬이는 거예요.
0: 맞아요.
1: 아, 어떡하지?
0: 일단 갑자기. 알아듣는 것부터 안 들리면 네. 완전히 말하는 것도 꼬이게 되거든요.
1: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네. 어, round trip ticket.
0: That's a round trip ticket.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물론요. 물론요. 네,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거, 뭐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1: 네.
0: 자, 그런데 얘가 오히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가 어디서 어딜 거, 어디까지일까요, 지금?
1: 자, 지금 보면은 비동사 앞에까지 이게 동사 앞에까지 주어. 원웨이 티켓 투 뉴욕까지가 주어예요.
0: 뉴욕으로 가는
1: 편도 티켓.
0: 엄청 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얘가 주어예요. 정확합니다. 자, 처음 영어 시작하시는 분들 진짜 무조건 알아야 돼요. 어순 모르면 그냥 영어 안 해야 됩니다.
1: 맞아요.
0: 자, 평소문은 주어 그다음에 동사예요. 주어 동사. 이게 비동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요 네. 순서 Please, okay? So, 얘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어가 있어야 됩니다. A one-way ticket to New York. Yes? Alright. 자, 그런데 정확히 3,000불이래요?
1: 아니요.
0: 그러면요?
1: Almost. Almost. 3,000불.
0: 그렇습니다.
1: 나 저도 모르고 almost 할 거였어요.
0: Almost. 네. 오. 자, 이건 그래도 제가 상훈 씨한테 좀 잔소리를 했는데 almost 하는 것보다는 AL 혹은 ALL 같은 경우에는 입 모양 좀 벌려주시는 게 좋아요. Yes. So, 이렇게 가는데 대신에 M-O-S-T 할 땐 이 모양 다시 돌아와서 most로 가야 됩니다. 제가 두 번 들려드릴게요. Almost. Almost.
1: Almost.
0: Uh-huh.
1: Almost.
0: 자, 탄력 받아서 이거 해볼까요? 와, 거의 11시야. 거의 11시야.
1: 거의 11시야. Oh, it's almost 11 o'clock.
0: Okay, it's almost 11 or 11 o'clock. How about this? 내 아들이 거의 20살이야. 와,
1: My son is almost 20.
0: 그렇죠. My son is almost 20 or 20 years old. Very nice. 그렇죠? 완전하진 않다. 하지만 거의 그렇다.
1: Yeah.
0: 발음까지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s almost 11.
1: It's almost 11.
0: My son is almost 20.
1: My son is almost 20.
0: Okay.
1: Mayu is almost 40.
0: 아니요, 25. 이 정도 갈게요. 네, 자, 이거 보겠습니다. okay. 자, no, a one-way ticket to New York is almost $3,000.
1: No, a one-way ticket to New York is almost $3,000.
0: There you go. 좋습니다. Okay. 자, 문장 좀 길긴 했지만 주어가 긴 것 뿐이었다는 거.
1: 네. 그렇죠?
0: 크게 뭐 문제는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book a plane ticket for your trip? Did you book a plane ticket for your trip? No, a one-way ticket to New York is almost $3,000. No, a one-way ticket to New York is almost $3,000.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미션입니다. 말도 안 돼. 장난 아니다. 너무 비싸다.
1: 네.
0: 요런 느낌. 자, 왕초보 영어에서는 진짜 쓰는 표현들을 씁니다.
1: 진짜.
0: 요거 잘 봐주세요.
1: 네. 말도 안 돼. No way! 라고 해줬고요.
0: 네.
1: 장난 아니다. 해서 장난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0: 그쵸.
1: 이거 약간 그런 거잖아요. 와, 미쳤다. 그쵸? 그래서 that's crazy 써주면 네. 됩니다. Crazy.
0: Crazy. Wow, that's crazy. Okay. 자, 정말 한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살짝 슬랭기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1: 네.
0: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쓰는 단어 되겠습니다.
1: 와우.
0: 그래서 진짜 literally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뭐 미친이라는 뜻으로 사전에는 나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0: 상황이 엄청난 거. 장난 아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얘기를 썼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약간 슬랭기 있게, 오, 미쳤다. 이렇게도 쓰잖아요.
1: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0: 장난 아니네.
1: 장난 아니다.
0: 네, 이 crazy는 부정적인 그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상황이 너무 심했어. 이럴 때도 쓰지만 너무 대단하고 놀라울 때도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crazy가 되겠습니다. So 여기서는 좀 안 좋은 느낌이죠. 왜냐면은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네. Right? So 물론 no way that's too expensive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것을 한번 좀 잡아봤어요. 자, 감탄사 요거 있죠.
1: 네.
0: 이거 진짜 많이 우리 썼죠, 그렇죠?
1: Yeah.
0: No way는 굉장히 노를 강조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야. 절대 싫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no 한 것보다 좀 강력하죠, 느낌 자체가. 네. 그래서 읽을 때도 no way.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No way.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감정을 좀 실어서 한번 해보세요.
1: 여러분, 좀 제가 감정을 좀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와, 마유 너무 잘생겼잖아. No way!
0: 죄송한데, 잠깐만요.
1: Hey, that's crazy!
0: 이러면서, right, no way! 절대 아니야! 이건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말도 안 돼. 대단하다. Amazing 하다, 그거.
1: No way! That's awesome!
0: Awesome, awesome, right? Amazing, awesome, fabulous, whatever you want. 이런 거 들으니까 no way 해주고 조금 더 살려주는 거죠, 느낌을. 네. 자, how about this? 아, 절대 싫어.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상훈 씨 케이크 한 조각 남은 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1: 갈게요.
0: 네.
1: No way. It is mine.
0: 그렇죠. No way. That's mine. It's min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얘는 이것만 가지고 연습하는 거 의미가 없어.
1: 맞아요. 여러분, 뒤에 뭔가 계속 붙여 주시면서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0: 스토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0: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No way. That's amazing.
1: Wow. No way. That's amazing.
0: No way. That's mine.
1: No way. That's mine.
0: 자, 여러분, no way까지 안다면은 한 80% 안 거고요.
1: 어허.
0: 나머지를 또 20% 채우려면 아니, 맞다고, 맞다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것도 알아야겠죠.
1: 맞다고요?
0: No way. 이게
1: yeah.
0: 아, 아니라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절대 yeah. 안 돼. 이랬잖아요.
1: Yeah.
0: 반대로 하면 뭐겠어요?
1: Yes way 아닐까요?
0: 오, 세요. 네네, 맞습니다.
1: 오, 지금 제가 Yes way 했을 때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비웃었거든요.
0: 비웃었군요.
1: 비웃었는데.
0: 비웃었는데 맞습니다.
1: 와우.
0: 네, Yes way는요 먼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상훈 씨한테 Alright, 뭐 Hey, I won the lottery. 나 로또 됐다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상훈 씨가
1: No way.
0: Yes way. 이렇게 반박을 할 때, 아니, 진짜 맞다니까? 라고 할 때 쓰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이 쓰죠.
1: 그걸로 계속 또 싸우죠.
0: No way, yes, yes way. No way,
1: yes
0: 이런
1: way.
0: 식으로, yes way. Right. Okay? So, 여기서는 말도 안 돼. Crazy 하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No way. That's crazy.
1: No way. That's crazy.
0: 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죠. 대신에 그냥 제주에 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자, 여기도 뭐 말이 됩니다.
0: 네.
1: I'm 원래 going to 제주 uh-huh. 해도 됩니다. 나는 제주도에 간다.
0: 네.
1: 근데 just 그냥
0: 네,
1: 네 제주도에 가.
0: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와야 되죠? 나 그냥 가 이러면은 나 그냥 가.
1: I'm just going.
0: 어허. Uh-huh. 오케이. Okay.
1: 그렇죠.
0: 그리고
1: 걱정된 미래 사실.
0: 오.
1: 거기에서 어디로? To 제주로.
0: Mm-hmm.
1: 여기에 부사로 대신에 mm-hmm. 까지 들어가면 되죠.
0: 오, 부사는 어떻게? 오케이. Okay. 그 대신에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 Instead.
0: Yes.
1: 요게 이제 대신에.
0: Alright.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쵸? 학창시절이나 네. 그럴 때 아마 instead of something 이렇게 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한번 보겠습니다. So, I'm just going to Jeju instead. Okay? 좀 가깝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Right? So, instead라는 부사를 썼습니다. 자, 오히려 학창시절에 instead of something이라는 걸 배우면 더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instead of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 대신에라고 해서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1: 맞아요.
0: Right? Instead of this, instead of that, instead of doing something. 뭔가 뭐 하는 것 대신에, 뭐 대신에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0: 단순하게 부사로 그 대신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에 뭔가 스토리가 나왔을 때 오케이? 그 대신에 이런 느낌 instead 써봤습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잡을게요.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익숙해지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가장 좀 헷갈려하고 설명이 안 돼 있는 시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바로 비동사 ing입니다. ING. 비동사 ing 하면 무조건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을 얘기할 때 이거 쓴다고 했었죠.
1: 맞아요.
0: 제가 진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Right? So 여기서 I'm just going 이러면 확정된 거죠.
1: 네.
0: Right? 어, 나 가. 이거는 제주 티켓을 산 거예요. 이미 산 느낌인 거예요. 거의 팩트가 돼버린 거예요.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 얘기도 아니고요. 나의 포커스는 유일하게 그냥 나 가. 간다고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비동사 ing. 자, so for example, right? 나 일산 가. 나 그 정해져 있어. 나 일하러 가야 되거든. 나 일산 가. 그러면 난 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된 미래 사실.
1: I'm going to 일산.
0: 어, 그렇죠. I'm going 어디로? To 일산으로.
1: 네.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이사 나가 다음 달에. 이거는 이미 또 fix가 된 거예요. 이건 정해졌습니다. 네. 우리 이사 나가. 어떻게 하죠?
1: We are going.
0: 아, 아. 이사 나간다. 이사하다가 뭐예요? 이사하다.
1: Go out.
0: No, no. 이사하다.
1: Move out.
0: 어, 그죠. 우리 이사 나가.
1: We are moving out.
0: 다음 달에.
1: Next month.
0: 그렇죠. We are moving out next month.
1: 이런 헷갈리는 거예요. Be going to 이게 또 비동사 ing.
0: 이거는 be going to랑 전혀 관련 없습니다. 건데. 이게 생긴 게 going 이게 들어갔다고
1: 그래서 그런 건데 또 다른 거예요.
0: Be going to는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거는 제가 go를 써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go를 떨어뜨려 놓고 다른 동사를 생각해 보세요.
1: 맞아요.
0: Okay? Right. So 이런 것들 we are moving out 이런 거 우리 이사 나가 그냥 정해졌어 이런 느낌.
1: 네.
0: 자 그리고 이게 진행형이라. 는 게 아니라는 거는 next month 같은 게 같이 딸려오잖아요. 뭔가 지표가 미래 지표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읽어 볼게요. I'm just going to Jeju instead.
1: I'm just going to Jeju instead.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No way. That's crazy. No way. That's crazy. I'm just going to Jeju instead.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Did you book a plane ticket for your trip? Did you book a plane ticket for your trip?
2: No. A one-way ticket to New York is almost $3,000. No, a one-way ticket to New York is almost $3,000.
3: No way, that's crazy. No way, that's crazy.
2: I'm just going to Jeju instead. I'm just going to Jeju instead.
0: 자,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하겠습니다. Did you do something? 활용해서 갈게요. 너 여행 갈 비행기 티켓 사놨어? 직역해서 드릴게요. 너 비행기 티켓 예약했니?
1: Did you book a plane ticket?
0: 너의 여행을 위한
1: For your trip?
0: 그렇죠. Did you book a plane ticket for your trip? 자, how about this? 너 예약했어?
1: Oh.
0: 예약 잡았어?
1: Did you make a reservation?
0: 오, 좋아요. Did you make a reservation? 자, 하나 더요. 너 오늘 학교 갔어?
1: Hey, did you go to school today?
0: 그렇죠. Did you go to school today? Yes. 자, 두 번째. No way! 이건 아, 여러분 연기가 중요해요.
1: 맞아요.
0: 말도 안 돼. 그거 장난 아니다.
1: No way! That's crazy!
0: No way! That's crazy!
1: Wow!
0: 자, 다음. 말도 안 돼. 대단하다.
1: Amazing 하다로 갈게요.
0: 어, 오케이.
1: Wow! No way! That's amazing!
0: 그죠? No way! That's amazing! 자, 마지막입니다. 절대 싫어. 어? 그건 내 거야.
1: No way, that's mine.
0: 그렇죠, no way, that's...
1: Don't touch
0: it. Don't touch it, righ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ight, 좋습니다. 그러면 이병자 패턴 한 거 사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너 여행 갈 비행기 티켓 사놨어? Did you book a plane ticket

0: for your trip?
1: 너 예약했어?
0: Did you make a reservation?
1: 너 오늘 학교 갔어?
0: Did you go to school today?
1: 말도 안 돼. 장난 아니다. No way. That's crazy. 말도 안 돼. 대단하다. No way. That's amazing. 절대 싫어. 그건 내 거야. No way. That's mine.
2: 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0: 해결.
2: 해결!
0: Peter, did you book a plane ticket for your trip?
3: No. A one-way ticket to New York is almost $3,000.
0: No way! That's crazy!
3: I'm just going to Jeju instead.
0: 아, 제주! Yeah, 제주.
3: Only $2,000.
1: 오, 얼마 차이 안 나지 않나요? 와우. 잘하셨어요.
2: 수고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2: 너의 사랑에 고마워.
1: 아,
2: 이거 암기해도 됩니다,
1: 요거, thank you for your
2: 이거는. 오, 너무 좋아요. Thank you for your love.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
1: 네.
2: did you, 동사원형, 과거 행동 물어보는 거죠.
1: 네.
2: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방금 방귀 뀌었어?
1: 오!
2: 네. 그죠. 너 방금 방귀 뀌었니?
1: 와, 근데 방귀 뀌다라는 단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2: 사실 그걸 좀 노렸어요.
1: 아.
2: 이왕이면 우리가 생리현상 같은 거는 영어로 알아야 되거든요.
1: 맞아요.
2: 네. 틀려도 좋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어디
1: 네?
2: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2: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또 다음 주에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next week!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Wow.
0: We are only two days away from the new year.
1: Yeah. 네.
2: 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1: 뭔가 싱숭생숭하지 않나요?
0: 그러니까요. 아, 근데 마무리까지 또 잘해봐야 됩니다.
2: 그렇죠.
0: 그렇죠. 자, 오늘 따뜻하게 가정영어로요. 뭔가 새해 다짐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새해 다짐은 사실 많잖아요.
1: 많죠.
0: 많은데 이게 뭐 연초에 얘기도 하지만 연말에도 또 말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으세요? 새해 다짐 같은 거?
1: 새해 다짐이요?
0: 네.
1: 그냥 네. 잘 버티자.
0: 건강하자.
1: 네.
0: 그게 좋은 겁니다, 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새해 다짐들이 어떻게 돼? 요거는 매년 하죠.
1: 와, 근데 진짜 1년에 한 번만 해서 그런지, 와,
0: 네.
1: 갑자기 다짐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 다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옆구리 살 빼고 싶은 거지? 이렇게 뭔가 짐작하는 듯한 느낌이 나와
1: 뭔가
0: 있는데,
1: 전체 살도 아니고 옆구리 살이라고 콕
0: 애매하네요.
1: 집었어요.
0: 그러니까요. 요거는 조금 창의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1: 네.
0: 자,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볼게요.
0: 네.
1: 시작.
0: 영어
1: 영원히
0: 합시다.
1: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1: 아니, 새해 다짐들이 어떻게 돼?
0: What did you say?
1: 와, 다짐을 또 모르겠네. 아, 전에 배웠었던 것 같은데. 다짐.
0: 다짐?
1: 아, 그냥. What are your New Year plan?
0: Plans?
1: Yeah.
0: I might go to a restaurant. I
1: 아니,
0: might.
1: no, no. 그런 계획 말고 뭔가 hope, want.
0: A half.
1: Yeah.
0: Beer.
1: I know beer.
0: No.
1: Hope. H-O-P-E.
0: Oh,
1: 희망,
0: hope.
1: 희망.
0: What are my hopes?
1: Yeah.
0: I hope for nice, peaceful planet.
1: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근거 말고, 하, 뭐라 그냥 그런 거 다짐. 그러니까 뭐, 목표? 골?
0: Oh, my goals. Ah, like
1: Yes,
0: resolutions.
1: 뭔지 모르겠죠. 그거야.
0: Okay.
1: 아, 어려워.
0: I have too many.
1: Too many.
0: Take a guess.
1: 나보고 테이크 하라고?
0: Take a guess. Guess.
1: 아, guess. 아, 이렇게 추측해 보라고. 옆구리 살 빼고 싶은 거지? Maybe you want lose weight, sideline?
0: Lose weight sideline.
1: Side fat lose.
0: Oh,
1: Yeah.
0: love handles.
1: Love handle. 아, 이거 들어왔어.
0: Wrong. I want to save $1,000.
1: Save 1달러, 4년. 1000달러 모으고 싶다고?
0: I want to save $1,000. No, I don't care about this. I want to save $1,000.
1: 다짐이 굉장히 현실적이네. 오케이.
0: 네. 자, 잘 봤습니다. 그쵸.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매년 또 벌어지는 또 문장들 아닙니까? 그쵸.
1: 네.
0: 새해 다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번 뭔가 갱신되는 느낌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요거를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래도, 좀 근사치의 단어를 얘기를 한것 같아요.
1: 오호,
0: 사실
1: 야.
0: 공상시 보면은 뭔가 다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은 뭔가 계획으로 간다든가 해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1: 네.
0: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내용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동 복습도 되고 매년 그것도
1: 맞아요.
0: 그렇지만은 진짜 연말에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도 상대방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네.
1: 중요해요. 대화의 시작을 이런 걸로 이제 열어주면 조금 더 친해지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0: 맞습니다.
1: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으로 해줘야
0: 그렇죠?
1: 됩니다. 예.
0: 너무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죠?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I have too many. Take a guess. You want to lose those love handles? Wrong. I want to save $1,000.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문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새해 다짐 물어보는 거는 연초에도 할 수도 있지만 연말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한번 가볼게요.
1: 자, 일단은 당신의 새해 다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0: 네.
1: What are your 새해 다짐? 자, New Year.
0: 아까 뭐라고 했었죠?
1: 원래 Goal,
0: goal?
1: Plan.
0: 오케이.
1: 예, 이런 계획, 목표를
0: 좋습니다.
1: 얘기했는데,
0: 오케이. 좋아요.
1: 다짐.
0: 아, 다짐을 꼭안 써도 돼요. 상훈 씨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셔도 돼요.
1: Plan.
0: 괜찮습니다.
1: 그죠?
0: 새해에 새로운 항공기를 이제 들여와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인가?
1: 플랜, 와, 플랜 단어도 지금 못 쓰나요, 제가?
0: 지금
1: PLA.
0: 플레인이 됐었죠? 네.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What are your New Year plans? 근데 왜 plans라고 S를 왜 넣었어요?
1: 지금 여기 다짐 들이라고 했어요.
0: 아,
1: 예.
0: 좋습니다. 여기 복수의 느낌 들어가 있죠?
1: 맞네요. 오늘도
0: Yes.
1: 있고요.
0: Alright, so 맞는지 볼게요. 오케이. Okay. 자, 이겁니다. 지금 아까 꽁산 씨가 plans를 쓴 거 맞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오케이? So 새해에 뭔가 너의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 그것들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거. What are your New Year's plans or plans for the new year?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겠는데 정해져 있는 거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해 다짐이라고 해서 New Year's resolution. 복수라면 S를 붙여주고요. 이게 매년 지금 왕초보 영어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노리는 것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뉴 이어스 때나 돌아올 때 쓰는 표현들을 계속 반복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히는 거. 네. 그걸 좀 목표로 갖고 있는데 이 단어 앞으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길긴 한데, 그렇죠? New Year's Resolutions, 오케이? 자, 아예 이렇게 한 단어다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수로 쓸 수도 있고요, 사실.
2: 맞아요.
0: What is your 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 새 다짐 많잖아요.
2: 네, 사실. 네, 네.
0: 가장 큰 resolution은 뭐야? 이렇게 바꿔도 돼요. So what is your biggest resolution? 이렇게 단수로 쓸 수 있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개를 물어볼 수

0: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 What is 명사? 이렇게 하면 명사는 뭐니?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What is 하고 나서 뭐 단수 명사를 쓴다든가. 그런데 복수 명사를 써서 물어보는 거를 더 연습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What is 명사? 익숙한 건 뭐라 그럴까요? 계속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근데 그것만 하게 돼요. 단점은. 그래서 우리가 좀 버벅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더 많이 써봐야 됩니다.
1: 네.
0: 자, 복수명사로 드릴 거예요. 어딜 딱 갔는데 이렇게 선들이 막 그어져 있어요. 여러 개가 물어보는 거죠. 어, 뭐요? 이 선들은 뭐예요?
1: Oh, excuse me. What are these lines?
0: 어, 그죠. Oh, these lines are 하고 대답이 또 나오겠죠, 그죠?
1: Yeah.
0: Right. How about this? 그들의 이름들이 뭐지? 왜냐면 여러 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What is your name? 이거 많이 했죠, 그렇죠?
1: What's your name?
0: What's your name? Right?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의 이름들이 뭔가?
1: What are their names?
0: 그렇죠, 그렇죠. What are their names?
1: 와우,
0: 그렇죠? 상우 씨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복수를 쓰는 게 조금
1: 어색하죠.
0: 어색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걔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이에요, 반복. 자동화 만들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re these lines?
1: Oh, what are these lines?
0: Oh, what are their names?
1: Oh, what are their names?
0: 어허, 자,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1: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0: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right? 자, 그런데 그렇죠. 보통 이제 한 세 개는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맞춰보래요.
1: 네. 자, I have many.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0: 네.
1: Too many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0: I
1: have too many. 너무 많으니까.
0: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1: 네. Take a guess. Take 추측을 take 해봐. 이런 느낌으로.
0: 오케이.
1: 맞춰봐.
0: 이제는 좀 어색하지만 아 이게 덩어리겠거나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그래서 so, I have too many. Take a guess. 그렇죠? 너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Many가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many people, right?
1: Yeah.
0: 뭐 many books
1: yeah.
0: 이렇게 해서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다는 뜻을 얘기한다. 맞아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도 명사처럼 쓸 수가 있어요.
1: Yeah.
0: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Right? Okay. So, 여기서는 명사처럼 썼다.
1: 네.
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Take a guess는 얘는 잘라내지 마세요. 얘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1: 요렇게 그냥.
0: Take a guess. 얘를 명령어로만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동사 자체를 그냥 뭔가를 맞춰보다. Okay? 뭔가 추측. 그러니까 guess라는 거 아마 추측 뭐 이런 식으로 사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y, take a guess. 물론 이렇게까지만 딱 고정돼서 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거 덩어리 표현 기억나세요? 너 뭐뭐 하는 게 어때? 할 때 why로 시작하는 거?
1: Why don't 땡땡?
0: 어, 맞아요. Why don't you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 이병적 패턴이거든요. 자, 그러면 걔랑 섞어보세요. 너 맞춰보는 거 어때? 이거 가능할까요? 얘랑 섞어가지고
1: 그러면은
0: why don't you랑
1: why do you why do로 할까요? why don't으로 할까요?
0: 어, why don't밖에 안 돼요.
1: 아 그래요?
0: 그게 뭐 하는 게 어때라는 덩어리예요, 덩어리. why do you 그럼 너 왜 그러는 거야 이거잖아요.
1: 머리가 너무 아파요. 갑자기.
0: why don't you는 그냥 고정돼 있는 패턴입니다.
1: 예. 네. 잘 해놓고 그러네요.
0: 네.
1: Hey, why don't you take a guess?
0: 그렇죠. Why don't you take a guess? 물론 명령어로 hey, take a guess 할 수도 있어요. 맞춰봐. 하지만 why don't you take a guess 하면 너 맞춰보는 거 어때? 약간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아, 맞춰봐. 꽤나 뻔해. 요건데 제가 힌트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맞춰봐.
1: Hey, take a guess.
0: Take a guess. 그건 꽤나 obvious해. Obvious가 뻔함입니다.
1: Oh, it's pretty obvious.
0: 그렇죠. It's pretty obvious. 이런 느낌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도 또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고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 요거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복습하신 분들 이거 많이 알 거예요. Why don't you 하고 동사 원형 쓰면 너 왜 안 하니란 뜻도 가능은 해요.
1: 네.
0: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너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1: 네.
0: So take a guess 하는 게 어때? 좀 섞어봤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그냥 명령어로 쓰는 겁니다.
1: 네.
0: Take a guess 해. It's pretty 꽤나. Obvious. 앞으로 요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지금 외우려고 네. 노력하고 있어요.
0: Right. 얘는

0: 뻔하니라는
1: 뻔함.
0: 뭐 뜻이 되겠는데 그 O B에 거기 B 있죠. 보호해야 할때그
1: 네.
0: 부분은 발음을 하지 마세요. Up B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걔를 B는 하지 말고 obvious, obvious
1: 요
0: 이렇게 씁니다.
1: V만 발음하라는
0: 살려주세요.
1: 얘기죠? 오케이.
0: 그렇습니다.
1: 아비어스.
0: 이왕이면 알아두시면 좋죠.
1: 네?
0: 그렇죠? 자, 읽어 보도록 할게요. Why don't you take a guess?
1: Why don't you take a guess?
0: Take a guess. It's pretty obvious.
1: Take a guess. It's pretty
0: 오,
1: obvious.
0: 좋은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I have too many. Take a guess.
1: Oh, I have too many. Take a
0: 네,
1: guess.
0: 이렇게 뭔가 resolutions가 많다면서 얘기를 마무리 줬네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I have too many. Take a guess. I have too many. Take a guess.
0: 네. 자, 뭔가 맞춘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옆구리 살 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살 빼고 싶은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새해 되면은 이제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1: 맞아요. 다이어트가 뭐 항상 그렇죠.
0: 그렇죠. 그거하고 영어 배우는 거. 그거하고. 네. 뭐 그런 것들 나머지는 이제 좀더 있는데.
1: 네, 두
0: 네.
1: 개는 거의 필수예요.
0: 필수입니다. 네.
1: 자, 너는 뭐뭐 하고 싶지?
0: 뭐 하고
1: 루즈.
0: 싶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1: 루즈.
0: 오케이, 오케이.
1: 보통 살을 뺀다고 하면 루즈 웨이트예요. 그죠? 루즈 웨이트인데 루즈 노즈 땡땡땡이라고 썼네요. 그죠?
0: 아까 너무 웃겼습니다. 단어 이제
1: 예.
0: 크리에이티브하게 썼는데.
1: 뭔가 사이드라인 쪽에 그쵸?
0: 아, 옆라인이요.
1: 예,
0: 아,
1: 사이드라인.
0: 옆라인.
1: 예.
0: 아.
1: 원래 옆으로가 사이드라인이잖아요. 옆으로 눕는 거 그죠? 네. 사이드라인 쪽으로 뭔가를 빼는 거 했는데
0: 네.
1: 끝나고 나서 합니다. 우리가 옆구리 살
0: 예전에 한번 나오긴
1: 러브
0: 했는데요.
1: 핸들이라고 했었어요. 러브 핸들. 아,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이런 게 자꾸 까먹는 거예요.
0: 그쵸,
1: 자꾸 반복을
0: 그쵸.
1: 안
0: 그러니까
1: 하고 있는 거니까.
0: 장난처럼이라도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1: 왜냐하면 제 와이프는
0: 되거든요.
1: 러브 핸들이
0: 아,
1: 없어요.
0: 맙소사. 그럼 이러면
1: 복근에서
0: 되죠.
1: 오히려 복근에서 식스팩이
0: 아,
1: 있어가지고
0: 식스팩이
1: 잡히지가
0: 있으시군요. 그럴
1: 않아요.
0: 때는, 나의 러브 핸들을 사랑해달라.
1: 아, 마이 해 러브.
0: 이러면서, 연습을
1: 저는
0: 하시면은.
1: 투 머치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저는 그냥. 그게 몸의 대부분이에요. 아무튼 love and those, right?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 want to lose, more to lose you, those love handles, right? 맞습니다. 자, 이게 괜찮아요. 이거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왕초보
1: 네.
0: 영어에서. 그래서 love handles 이게 옆구리 살, 잡히는 그런 살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 싫은 거라기보다는 귀엽긴 한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댄스를 춘다. 그때 이렇게 손잡이다. 아, 이렇게 상대방을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1: 아하.
0: 느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ove handles,
1: 아,
0: right?
1: 그러면은 진짜 그냥 옆구리를 뭐라고 해요?
0: 그거는 예를 들어서 waist 쪽이잖아요.
1: waist.
0: 예, fat 같은 거.
1: 예.
0: 예.
1: 뭐, hip. 그러면 여기는?
0: 힙은 근데 힙은 사실 허벅지 쪽을 얘기해요.
1: 힙이 허벅지고.
0: 엉덩이가 아닙니다.
1: 허리는?
0: 예.
1: Okay, waste.
0: waist fat
1: 오케이.
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belly fat 뱃살 뭐 이런
1: 뱃살.
0: 식으로
1: 아,
0: 쓴다든가 뭐 이런
1: 근데 좀
0: 것도
1: 재밌는
0: 있겠죠. love
1: 표현으로.
0: handles.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거를 얘기를 해 줬어요, 상우 씨. 바로 살 뺀다라고 할때 동사 못 쓰죠, 여기?
1: lose.
0: lose. 좀 재미있죠. 이것도 사실은 좀 웃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네.
0: 잃어버리는 거죠. 어디 갔지? 옆구리 살?
1: 몸무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게를.
0: 맞아요. 정말 그렇게 쉽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여기 지금 lose를 쓰고 원래는 살을 뺀다라고 할때 우리가 weight이라는 이제 동사를 쓰는데
1: 네.
0: 아 단어를 명사를 쓰는데 몸무게를 잃는다. 사실은 이거 다양하게 변형 가능하거든요.
1: 그쵸.
0: 실제로 무게를 써도 되고요.
1: 오.
0: right? 그리고 뭐살뭐뭐 이런 느낌 무게에 해당하는 또뭐 weight이라는 단어 써도 되고 무슨 뭐 3kg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너무 쓸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만 뭘쓴 거예요? 뭘 잃어버린다고요?
1: Love
0: 이걸
1: handles.
0: 바꾼 것뿐이에요. weight 대신에, 무게 대신에 이 단어를 쓴 것뿐입니다. 사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should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너 해야 돼.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상대방한테 약간 충고하는 느낌으로 너의 옆구리 살을 빼는 게 좋겠어.
1: 어, you should lose
0: 너의.
1: your love handles.
0: 그쵸? you should lose your love handl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든가.
1: 기분 나쁠 것 같은데.
0: I hear this all the time. 네. 자, 다음은

0: 나 5파운드 뺀 상태야. 자, 근데 hold on. 과거에 뺀게 아니라 지금도 빠진 거. 혹시 이거 시제
1: 이러면
0: 가능해요?
1: have pp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뺀 상태다. 그죠? 그러면은 I have lost 5 pounds.
0: Exactly.
1: 어휴,
0: 아,
1: 맞았어.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You should lose your 뭐 weight이 올 수도 있지만 your love handles로 바꾼 것뿐이고요. 자, 이거는 have pp. 최근에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식었을 수 있는데 과거에 벌어진 일이 현재 결국은 어떤 상태다. 현재를 강조하는 게 바로 have pp입니다. You know what I mean? So 과거에 5파운드 뺐어? 가능은 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빠진 상태야. So have lost.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weight이나 love handles가 아니라 대놓고 무게가 나오죠.
1: 무게를 써줬어요.
0: five pounds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lose your love handles.
1: You should lose your love handles.
0: I have lost 5 pounds.
1: I have lost 5 pounds.
0: Pounds요.
1: I'm sorry.
0: Pounds, right? 자, 그리고 우리가 lose 대신에 또쓸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빠진다라고 할때 잃어버린다라고도 하고요. shed도 있거든요. 이
1: Shed.
0: shed는 흘려버리다, 그냥 버리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말고 또쓸수 있는 게 있어요.
1: 뭔가 깎이다 뭐 이런 거 느낌 같은데
0: 네,
1: 아닌가요?
0: 힌트 드릴까요?
1: 네. 지워져요?
0: 내 살. 주워야지. 뚝.
1: 드랍.
0: 살.
1: 지금 뭐 머릿속에 딜리트랑 막 지금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만은.
0: 딜리 좋은데요?
1: 네.
0: 뭔가 삭제하는 느낌?
1: 그러고 싶었는데 드랍이네요.
0: 그렇습니다. 살을 잃어버리거나, 살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흘려버리거나, 이거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고요. 얘는 조금 격식이에요.
1: 그러면
0: shed는.
1: lose weight, drop weight, shed weight.
0: Exactly.
1: Yeah.
0: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럼 반대로요. 살이 찐다라고 할 때.
1: 배우지 말죠, 이거는. 저거는.
0: 제가
1: 굳이.
0: 힌트까지 드려요.
1: 아.
0: 저도 배우고 싶지 않은데.
1: 보는 순간 압니다.
0: 네. 뭔가 이렇게 얻어내는 거거든요.
1: gain
0: 살을요.
1: weight.
0: 오! 저 상훈 씨가 솔직히 말해서 겟쓸까봐 걱정했거든요.
1: 배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0: Yes. 자, gain은요. get과는 다르게 천천히 얻는답니다. 살이 갑자기 다음날에 빵! 하진 않잖아요.
1: 맞아요.
0: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I got weight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여기 살. 네, 그게 아니라 천천히 얻는 거. gain weight. Or, 재밌게, put on. 우리가 원래 put on 언제 쓰죠, 우리?
1: 입다.
0: Right.
1: 아,
0: 아, weight 좀
1: 살을.
0: 입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 진짜 슬픈 동사들입니다. 네,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right. 자, 그러면은 So, you want to lose, 너 lose 하고 싶구나, or drop 하고 싶구나, 오케이, 뭐를, those love handles를. 이제 조금이라도 더 머리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You want to lose those love handles?
1: You want to lose those love handles?
0: Alright. 자, 그런데, 틀렸어. 돈 모으는 게 계획이었는데. 오! 1,000달러를 모으고 싶다.
1: 자, wrong. 네, 틀렸어. 나는 원해 1,000달러를 모으기를 그죠? 모으는 거니까 세이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이브.
0: 오케이.
1: 뭔가 지킨단가? 그죠?
0: Save? 오케이. 자, 맞는지
1: I want to
0: 보겠습니다.
1: save.
0: Wrong. 그래서 매번 내가 살 빼는 거 무슨 영어 공부하는 거 올해는 조금 저축을 하고 싶은 느낌인가 봐요.
1: 네.
0: So I want to save $1,000. 맞습니다.
1: 맞네요.
0: 뭐다? 저축하다. Save. 가 되겠고요. save 할때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save 하지 마세요. save 이런 식으로 save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가보세요.
1: Save. Save.
0: There you go. 자, 참고로요. 나중에 save up이라는 것도 듣게 될 거예요.
1: 뭘까요?
0: right? 둘다 의미는 비슷해요. 그리고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만약에 따진다면, save는 정말 안 쓰고 그냥 아껴두는 거예요.
1: 네.
0: 근데 save up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right? 차를
1: 아하.
0: 사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은 save up 같은 경우에는 I have saved up 얼마 for something. 뒤에 뭔가 for
1: 뭔가
0: 무엇이
1: 목적을 좀 갖게 만드는 거죠.
0: 맞아요.
1: 이거 막연하게
0: 얘는
1: 저축한
0: 그냥
1: 느낌?
0: 저축해 두는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1: 그러면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여기서 나는 1,000달러를 벌고 싶어 해서 벌다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0: Make죠.
1: Make.
0: Remember?
1: I
0: Yes.
1: want to make.
0: Make $1,000.
1: Yeah.
0: 그럼 너
1: Okay.
0: 벌고 싶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Very nice.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려고 want to 동사 원형.

0: 명사를 원하는 거는 그냥 want 명사였죠. 기억나시죠?
1: 네.
0: Right? 어떤 행동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I want to 빠르게 읽으면 want to 동사원형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싶다고요?
1: 지금 $1,000를 모으고 싶다고 했어요.
0: Save라는 동사원형 나왔죠.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싶어. 나는 시작하고 싶어. 일단 시작하는 게 뭐예요?
1: Start.
0: 그럼 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시작하고 싶어.
1: I want to start a new business.
0: 그렇죠. I want to start a new business.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형으로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1: Wanted to.
0: Wanted to, right? 그러면 나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아, 근데 막 고민됐었어. 막 이러면서.
1: Oh, I wanted to call
0: Ah, 아,
1: you.
0: exactly. I wanted to call you. Beautiful job. Right,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아, I want to start a new business.
1: I want to start a new business.
0: I wanted to call you.
1: Oh, I wanted to call you.
0: Alright. 자, 이것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000달러 읽을 때는요, 뭐, $1,000 이렇게 강조를 해도 되고요.
1: Yeah.
0: 그냥 $1,000라고 가셔도 돼요.
1: 네.
0: 자, 둘다 갈게요. Wrong. I want to save $1,000.
1: Wrong. I want to save $1,000.
0: Alright.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want to lose those love handles. You want to lose those love handles. Wrong. I want to save $1,000. Wrong. I want to save $1,000.
0: 네,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2: I have too many. Take a guess. I have too many. Take a guess.
3: You want to lose those love handles? You want to lose those love handles?
2: Wrong. I want to save $1,000. Wrong. I want to save $1,000.
0: 자, 우리 미션 문장 안에 스며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 가겠습니다. 복수명사.
1: Yeah,
0: 오케이,
1: okay,
0: 하시죠.
1: okay.
0: 갑니다. 새해 다짐들이 어떻게 돼? 너의 새해 다짐들이에요.
1: 자, What are
0: Yes.
1: your New Year's resolutions?
0: 그쵸.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복수로요. 두 번째, 이 선들은 뭐죠?
1: Oh, hey, what are these lines?
0: 좋아요. What are these lines? How about this? 그들의 이름이 뭐죠? 이름들이라고 해야겠죠?
1: Oh, what are their names?
0: 그렇죠. What are their names? 요런 느낌. 네, 요걸로 트레이닝 많이 해주시고요. 자, 살이 빠지는 거, 그렇죠. Lose 뭐 하고 나서 무슨 뭐 pounds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1: 네.
0: kilograms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weight 나올 수 있고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갑니다. 너 옆구리 살 빼고 싶은 거야, 그렇지? 이런 느낌. 너는 빼고 싶다. 일단 어떻게 해요?
1: You want to lose
0: 그 옆구리 살을
1: those love handles.
0: Love handles. 요렇게요. 네. 자, 다음은요. 너 옆구리 살 빼야겠다.
1: You should lose your love handles.
0: 그렇죠. You should lose your love handles. 이건 아무리 착하게 얘기해도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 should를 써도 안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자, must 쓰면 더 열받죠.
0: 자, 나 5파운드 뺐어. 지금 뺀 상태인 거예요.
1: Oh, 네. I have lost 5 pounds.
0: 아, 그렇죠. I have lost 5 pounds. 아, pounds.
1: 자꾸 헷갈려.
0: Right, right.
1: pounds.
0: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have PP를 좀 가미를 해 봤는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또 잡을 겁니다.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이병자 패턴 한거 상호 씨 달려 볼까요?
1: 네. 새해 다짐들이 어떻게 돼?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이 선들은 뭐죠? What are these lines? 그들의 이름은 뭐죠? What are their names? 너 옆구리 살 빼고 싶은 거지? You want to lose those lines?

0: avocados.
1: 너 옆구리 살 빼야겠다.
0: You should lose your avocados.
1: 나 5파운드 뺐어. 5파운드 뺀 상태야.
0: I have lost 5 pounds.
2: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해결! Oh, what are your New Year's resolutions?
3: Oh, I have too many. Take a guess.
1: You want to lose those lavenders?
3: Wrong. I want to save $1,000.
1: $1,000?
3: Yeah.
1: That's not much.
3: Can you give me
1: $1,000? Oh, no.
3: That's not much.
1: I don't
3: That's
1: have
3: not much.
1: money.
2: Yes.
4: Yes.
1: 잘하셨습니다.
2: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방금 방귀끼였어?
1: 맞아요.
2: 네. 사실 방귀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요. 좀 무난한 단어가요. fart라는 단어예요. F-A-R-T.
1: fart.
2: Right? So, 뭐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did you just fart? 이렇게 하게 되면 너 방금 방귀꼈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 lose 쓰고 나서 뒤에 실제 무게, 뭐 살, 뭐 이런 것들을 써서 우리 살 빼는 거 기억나시죠?
1: 네.
2: 자, 그러면은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녀는 10kg을 뺐어.
1: 와.
2: 그녀는 10kg을 뺐다. 단순 과거 쓰셔도 괜찮고요. Have PP 쓰셔도 괜찮습니다.
1: 오, 네네. 네.
2: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자,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2: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새나게에 도착한 한 통의 편지. 꾹꾹 눌러 쓴 손편지엔 어딘가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좀 어쩌다가 이 방송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도움의 요청이 왔었고 조금은 떨리기도 하고 잘 해결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2: 아, 예, 안녕하세요.
0: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2: 지금은 뭐 제가 나이가 지금 90이 낼 모레인데 살만치 살았잖아요. 그래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뭐 안타까운 것도 없어요. 단지 그저 이 예 행운이 때문에 내가 걱정이 좀 돼요. 내가 끝까지 돌봐줘야 되는데 그 돌봐주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참 그게 하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려요. 뽁뽁.
0: 할아버지와 행운이에게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 걸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단짝을 만나러 가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의 한 동네. 오래된 주택들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3: 더 이상 차로 못 들어가겠는데?
0: 미로처럼 펼쳐진 주택가 앞에서 곤란할 때쯤.
4: 할아버지 계세요?
0: 개 짖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나 했더니 커다란 대문 옆, 쪽문에서 들리네요. 아, 너였구나.
4: 할아버지 계세요?
5: 네, 누구세요?
4: 네, EBS 세상이 나쁜 개는 없다에서 나왔습니다.
5: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아, 안녕하세요.
0: 네. 할아버지, 반갑습니다.
5: 괜찮아요. 행운아, 괜찮아.
0: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진정해, 진정.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10년 정도 거주하셨대요.
4: 어? 보자마자 밥을 먹네요.
6: 밥을 안 먹다가도 누가 오면은 저렇게 다 먹는다니까 밥을. 네.
0: 밥 뺏길까봐 먹는 거야? 얼른 먹어.
6: 어이구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어이구 이거 이리 와.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잘 먹었지?
7: 야, 앉아. 드디어 만났구나. 어우, 그 눈썹이 사람 눈썹같처럼.
6: 네.
5: 잘생겼죠?
0: 야, 진짜 잘생겼다.
7: 이름은 뭐고 몇 살이에요?
5: 행운이요. 9살, 9년 됐어요, 9살.
7: 네. 이름이 행운이에요?
5: 네, 행운이. 네.
7: 어떻게 이름을 행운이로 지으신 거예요?
5: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행운이. 행운이 있으라고.
0: 이름처럼 행운이 가득한 견생을 살고 있다는데요. 너무 이쁘다. 얌전하고 순한 매력의 행운이.
5: 한번 만져보세요.
4: 밑으로 잡을게.
5: 밑으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4: 이리 뒤로 와 있어.
5: 이리 와봐.
4: 사람 같아.
5: 이리 와봐. 이리 와. 거기 앉아.
0: 친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 동네에서 유명한 할아버지 껌딱지래요. 이때 개코 발동한 행운이. 뭔데 그래?
5: 어우, 행운이가 뭐 냄새를 맡았는가 봐. 뭐 먹을 거 냄새 나요? 뭐.
7: 할아버지, 제가 행운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6: 아, 그래?
7: 네, 우리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6: 그래서 지금 냄새 맡고 이러는데.
7: 행운아, 친해지고 싶어서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간식
5: 먹을 거예요, 아마. 주문 먹어요. 잘 먹네.
7: 어? 간식을 또 잘 먹네요. 자, 그러고 이제 만져볼까?

0: 꼭지로 하고.
1: 아이고, 개는 개다.
2: 행운아, 간식만 먹으면 반칙이지.
1: 만지는 건 싫고.
3: 간식은? 또 먹었고.
1: 아저씨가 맛있는 거 줬어? 응?
2: 다행히 경계심이 살짝 풀린 것 같죠?
1: 뽀뽀뽀. 어이, 잘했어.
2: 할아버지 앞에서만 애교쟁이로 변신. 9년 동안 할아버지 바라기로 살아왔대요. 집도 구경해볼까요?
1: 행운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이구.
3: 오, 여기 안방이구나.
1: 네, 여기 제가 자는 방이에요.
2: 집안 곳곳에 행운이와의 추억도 가득한데요. 할아버지가 직접 가꾸고 어루만지며 최적의 환경을 만드셨대요. 특히 남다른 애정이 있다는 행운이 집.
1: 제가 만들었어요. 장롱 한 짝짜리 그거 누가 내뿌른 거 그거 가서 주우다가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놓으니까 이거 꼭 맞네요. 여기 놓으니까.
3: 그리고 제가 딱 집에 와서 네. 딱 처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1: 네.
3: 할아버지 사진이실까요?
1: 아, 예. 이거 뭐 사람 눈에 띄라고 여기 놓는 건데 이 영정 사진으로 하나 찍어 놓은 거예요.
2: 할아버지의 연세 89. 조금씩 이별을 준비하셨나 봅니다.
1: 여기 올라와 봐. 여기 올라와. 옳지. 올라와. 옳지. 옳지. 올라와. 올라와. 옳지. 돌아. 돌아.
2: 야, 행운이 살 좀 빼야겠는데. 홀로 사는 할아버지 곁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행운이. 행운이를 만났던 추운 겨울이 지금도 생생하시대요. 적적한 마음을 달래러 시장을 찾았던 어느 날.
1: 요만한 라면 박스에 5마리가 있는데 4마리는 가만히 엎드렸더라고요. 근데 요놈 하나가 이제 그 4마리 덩어리에 위에 올라와서 막 뻗어버리고 나오려고 기어나오고 좀 활발하게 행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요놈이 좀 활발하구나. 건강하구나. 그래서 요놈 데려오게 됐어요.
2: 여든평생 개하고는 인연이 없었지만 꼬물거리는 모습에 반해 덜컥 데려오게 됐다는데요.
3: 운명이구나.
1: 예, 운명. 그래서 행운.
3: 행운이는 할아버지한테 어떤 존재예요?
1: 나한테 둘도 없는 친구지요, 뭐. 응? 그렇지? 응?
2: 행운이도 동의한다고? 밥 친구 행운이랑 함께하는 아침밥. 오늘 아침 식단은 뭐예요?
1: 고구마, 삶은 달걀, 이거 철거, 이거 인절미, 고기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수프화 해가지고.
2: 행운아, 너 설마 눈독 들이는 거 아니지? 아니, 할아버지 식사하셔야지. 아이고, 행운이 착하다. 행운이를 위해서라도 식사를 거르시는 일이 없다는 할아버지. 꼭 챙겨 드셔야 돼요. 행운이 또 그런다 또. 냄새가 유혹해? 개인기 선보이며 할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리는데요. 아우, 귀여워.
1: 됐어, 이제 그만. 냄새나. 먹고 싶어. 기다려. 할배 먹고 남으면 줄게. 우리 줄까? 응.
2: 약속은 약속이니까 고기 한 점. 맛있지, 행운아?
1: 대안은 감추듯 하지 마. 무도 하나 먹어. 아이고, 떨어졌다. 물 떨어졌다.
2: 적적했던 식사 시간이 행운이 덕분에 활기를 띱니다. 행운이가 할아버지의 활력소네요. 예측하기 어렵다는 가을 날씨.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4: 행운아, 산책 가야지.

0: 오줌 마려운 거, 똥 마려운 거 어떻게 참겠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면 매일 예, 꼭 나와요.
1: 네. 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힘들거나 귀찮은 아유, 없어요?
0: 많이 힘들어요 요즘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 요 근래로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거 해야 하던 거 해야지. 네.
2: 9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행운이와의 약속. 다만 비가 오면 걱정거리가 생긴다네요.
0: 비가 많이 오네 이거. 응? 비가 많이 와. 오줌을 빨리 놓아야 들어가는데. 야, 뭐 어떡하냐?
2: 행운이가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나 봐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행운아, 할아버지 힘드셔. 얼른 볼일 보고 집에 가자. 어느덧 산책 30분째. 산 초입에 들어서야 볼일을 보네요. 행운이의 소변을 살펴보는 할아버지.
0: 오늘 오줌 색깔이 좀 딴 때보다 더 노랗네요. 이거 좀 자주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못 누고 있다가 참았다가 놓아서 그런가 그거 걱정이네. 병 생길까 봐 걱정이네요.
2: 2년 전 큰 수술을 받은 행운이. 수술 후 잘 회복은 했지만 병원에 자주 데려가지 못해 할아버지는 늘 행운이한테 미안했다는데요. 틈틈이 행운이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계십니다.
1: 할아버지 힘드시니까 제가 한번 행운이랑 네.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네. 데리고 한번 끌고 가보세요.
1: 가자! 산책 가자!
2: 하지만 행운이는 꼼짝도 안 하는데요?
0: 그래, 갔다 와라. 갔다 와. 응, 갔다 와. 안녕. 안녕. 아저씨 따라 갔다 와. 안 가, 안 가, 안 가. 가기 싫어? 네, 안 가요. 네, 안 가요.
2: 할아버지한테 더 찰싹 달라붙은 행운이. 맹목적인 사랑에 고맙다가도 버릇을 잘못 들인 것 같다는 할아버지. 자식 키우는 일에 정답이 있을까요? 집이 왜 조용하나 했더니 꿀같은 낮잠 시간. 쪽잠이 개운한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예민해진 행운이. 행운아 왜 그래? 무서워. 아, 손님이 오셨네요.
0: 아이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들어오세요. 언니 왔네. 이쁘다.
2: 매달 방문하는 사회복지사인데요. 그럼에도 행운이는 경계심 바짝.
0: 아이고.
3: 날씨가 너무 더운데.
0: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고, 약 챙겨 먹고 그러니까 조금 뭐 어떤 땐 괜찮기도 하고, 또 어떤 땐 좀 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2: 할아버지가 대화를 나누자 차분해진 행운이.
0: 행운아, 언니한테 가봐.
3: 덥지? 잘 지냈어?
0: 언니가 귀여워하잖아. 옳지. 예.
2: 알고 지낸 지 언니. 2년이 됐는데도 대면대면한 모습.
0: 낯가리 지금.
3: 친하잖아.
0: 오늘 어리벙벙해.
2: 입질한 거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 얼음.
0: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 놀란 건 행운이도 마찬가지인데요.
1: 사람을 안 따르는 행운이를 보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0: 좀 안쓰럽죠, 뭐. 그 좀 달, 사람도 많이 딸고 귀여워해주면은 저 반응을 좀 보이고 그러면 좋겠는데 얘는 그러질 않아서 민망스러워요.
3: 행운이가 항상 저희가 와도 이제 할아버지 주변에만 맴돌고 좀 할아버지 주변에만 앉아 있고 그래서 자주 보기는 봤는데.
0: 그래 내가 민망하다니까.
3: 할아버지를 엄청 사랑하는 것 같아요.

0: 그래 밥 먹고 올게. 집 잘 보고 있어. 알았지?
1: 헤어지기 싫은지 졸졸졸 마중 나온 행운이. 행운아, 할아버지 금방 오신대. 할아버지는 복지관에 식사하러 가시는 건데요. 행운이가 잘 있는지 지켜볼게요. 다녀오세요. 행운이는 할아버지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대문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더운데 집안에서 기다리지. 설쌤, 행운이 괜찮은 거죠?
2: 근데 지금 행운이는 참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분리불안의 우리가 3대 증상이라고 하는 지짐, 울음, 뭐 집안 파괴, 아니면 배변배뇨 실수 이런 거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1: 그로부터 1시간 후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행운이 생각에 걸음을 재촉하셨나 봐요.
3: 어이구, 행운아. 고기 있었어? 어이구, 고기 기다렸어? 그래. 어이, 할배 기다렸어?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와. 들어와. 너 먹을 거야. 기다려.
1: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건 크나큰 기쁨. 깜찍 발랄 행운이를 위해 할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3: 깎아줄게. 기다려. 기다려.
4: 이렇게 항상 할아버지 식사하시면
3: 어이구, 거기 딱 떨어졌다.
4: 항상 행운이 생각도 나시나 봐요.
3: 그럼요. 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먹자. 자, 이거 먹자. 옳지. 잘 먹네.
2: 그리고 할아버님들이 꼭 그러셔. 항상 어디 가도 자기 것보다 애들 것 챙겨드리고. 아, 그리고 몸매를 보면 할아버지가 진짜 많이 주셨네. 살쪘어.
1: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일까요? 깔끔하게 뒷정리까지. 다만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대요.
3: 왜 앉을까요? 응? 아이고, 앉아. 아이고, 앉자. 아이고, 힘들다.
1: 쉴 때도 행운이는 할아버지 껌딱지. 늘상 있는 일인 듯 자연스럽네요.
3: 아, 예, 뭐 내가 만나러 안아주는데요, 뭐. 행운아, 할배가 너 사랑한다. 그래, 그래. 여기 올라와봐. 올라와, 옳지. 올라와, 옳지, 옳지. 올라와, 올라와. 옳지.
1: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도 행운이도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3: 나하고 좀 더 오래도록 내가 건강해서 유지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1: 고단하고 외로웠던 삶에 희망을 준 행운이. 때로는 딸처럼 친구처럼 할아버지와 늘 함께인데요. 그런 행운이를 볼 때면 이별의 슬픔이 커져만 갑니다.
3: 야, 아니, 난 눈물 나려고 그래서 안 돼. 야, 말하면은, 그거 생각하면은, 아니, 말이 안 나와.
1: 할아버지밖에 모르고, 나이도 많은 행운이가 걱정인 할아버지.
3: 그, 언젠가는 뭐, 헤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데려다가 잘 키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라면 내가 없으면은 내가 못 돌보면은 그러면 차라리 어디 가서 고생 안 하고 낯선 데 가서 정부치고 살 것 같지가 않아요, 얘가.
1: 행운이가 행복한 기억만 갖길 바라는 할아버지의 마음. 행운아, 너도 알고 있지? 행운이와 살면서 건강에 더 신경을 썼다는 할아버지. 하지만 최근 몸이 쇠약해지면서 챙기는 약들이 많아지셨다는데요.
3: 이건 진통제고요. 이건 병원에서 지어준 약이고, 이건 영양제고, 이건.

0: 비타민 C고 혈압약도 먹고 뭐 먹는 종류가 좀 많이 많아요.
1: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심정으로 약을 챙겨 드신대요. 행운아, 할아버지 괜찮아. 행운이가 있으니까. 어느덧 하루의 끝자락.
2: 아이고, 언제 찾아? 옆을 꼽아. 찾아.
1: 행운이는 더 찾아. 놀고 싶은가 본데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숙면을 위해 조용히. 절대 할아버지보다 먼저 잠드는 일이 없다네요. 행운이 덕에 안전한 밤입니다. 할아버지가 주무시다 잠깐 깨시자 호위무사 출동! 경호원처럼 호위를 맞는 행운이. 행운아, 할아버지 걱정에 따라 들어가는 거야?
2: 뭐라 따라왔어? 누나, 뭐라 걱정 따라와?
1: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되나 봅니다. 행운이가 밤을 지켜준 덕에 푹 숙면을 취하시겠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부터 무슨 소리죠? 와, 행운이 목욕하나 본데요?
0: 벌써 들어가. 네, 벌써.
1: 그런데 이렇게 얌전할 수 있나요? 야, 우리 디디한테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매일 산책하는 행운이를 위해 열흘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신대요.
0: 가만 있어. 귀때기 물 들어가면 안 되잖아. 나가 털어. 옳지. 어휴, 잘한다.
1: 손발이 척척 가볍게 목욕 끝. 마침 볕이 좋아 자연건조를 목표로 산책에 나섰는데요. 기분이 좋은지 발걸음의 리듬은 물론 함박 웃음까지. 행운이 나가신다.
0: 아이고,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아주 건강해 보이네.
0: 네?
3: 너무 좋네.
0: 요즘은 괜찮아요.
3: 아, 예. 아직 그 정도 좀, 밝고.
0: 먹는 거 잘 먹고.
3: 그럼 됐어요.
0: 네, 네. 네.
1: 행운이와 할아버지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3: 좋죠. 만약에 이게 강아지가 없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이게 건강하지 못해요. 네, 이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는 게 일부러 벌써 8순이 지나셨는데 안 되죠. 귀찮아서 안 나오죠.
2: 가라고 들어가세요. 그래.
1: 할아버지의 비타민은 행운이었네요. 오늘은 천천히 먼 곳까지 걸어볼 계획인데요.
0: 가자.
1: 할아버지와 행운이가 9년간 맞춰온 발걸음.
0: 가자, 가자.
1: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지만 할아버지와 행운이에겐 하루하루가 일상이 소중하답니다.
0: 몇 년 전에는 저 산 저리 한 바퀴 돌았거든요. 꼭대기도 올라가고. 근데 요즘은 힘이 들어서 그렇게 못해. 앉을까? 아유, 좀 앉아. 아유, 아유.
1: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혹시 무리하신 걸까요? 행운이도 할아버지와 걱정되는 눈치. 할아버지, 기운 내세요.
0: 쭉 가자. 가자. 집에 가자. 가자.
1: 행운이한테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0: 나밖에 모르잖아, 얘가. 나가밖에. 그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지도 않아서 그런지 나 외에는 곁을 안 주고요.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녀. 아이고, 그 나 없이 얘가 어떻게 살지 그게 걱정이에요.
1: 할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행운이와 할아버지를 위한 행복 솔루션 있을 거예요. 그 어디로야.
4: 뭐 할아버지 마음을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 설명드리고 충분히 행운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좀 놓으실 것 같아요.
1: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마음으로 할아버지와 행운이를 만나러 온 설쌤. 행운아, 설쌤 오셨어.
5: 누군가?
6: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0: 아이고, 안녕하세요.
6: 너가 행운이구나, 어?
1: 어? 설쌤한텐 안 지는 행운이. 야, 신기하네.
0: 텔레비에서 많이 뵙고.
6: 아유, 네.
0: 또 우리 행운이 관심 많이 가져주신
6: 것 같아요.
0: 고맙습니다.
6: 아유, 아닙니다. 저희 이렇게 뵙게 되네요.
0: 네.
6: 행운아, 들어갈까?
0: 아유, 들어오세요.
6: 행운아, 들어.
0: 들어오세요.
6: 안 돼, 안 돼. 네. 들어. 들어. 에이. 아유, 이뻐라. 가자.
0: 들어오세요. 지하가 돼가지고.
6: 네.
0: 낮에도 이렇게 불을 켜놓고 살아요.
6: 아, 그래도 집이 너무 깔끔한데?
0: 아이고.
6: 어, 네.
0: 고맙습니다.
6: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니 아니 근데 약간 저는 만감이 교차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1: 2년 전 행운이의 딱한 사연을 듣고 병원과 훈련사를 소개해준 설쌤. 무사히 수술도 받고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4: 우선은 그때 행운이가 아팠던 거 잘 회복해서 너무 다행이고.
0: 네, 네.
4: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할아버님이 그때보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부분이.
0: 그래서 아, 지금도 몸에 겉에 표는 안 나도 상당히 힘들어요.
4: 치료를 잘 받고 계시고요.
0: 네, 약 먹고
4: 네.
0: 네, 수시로 가서 병원 다니고 그래요.
4: 그래서 행운이 좀 더 걱정되시는 거죠?
0: 많이 걱정되죠.
4: 또 궁금한 네. 것들도 많지 않으셨어요, 행운이?
0: 제가
6: 아유, 다 적어놓으셨어.
1: 할아버지가 행운이를 아끼시는 게 느껴지네요.
0: 예, 먹기 전에 주둥이로 자꾸 이렇게
6: 네.
0: 예, 뭐 이렇게 못 우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고 먹어요.
6: 네.
0: 그건 이제 개 버릇이겠죠.
4: 이게 지금 행운이의 몸매와 연관성이 있어요. 할아버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0: 네.
4: 살이 쪘는데 할아버님이 주는 음식보다 사료가 맛은 없을 거예요.
0: 예.
4: 이 사료는 지금 당장 먹고 싶진 않은데
0: 예.
4: 나중에 배고플 때 아, 좀 먹어볼까? 이게 만약에
0: 집안에는 감추는 거네.
4: 감추는
0: 아,
4: 거죠. 아주 귀여운 행동이죠. 예. 네.
1: 할아버지의 애정 때문이었네요. 행운이에 대한 걱정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볼까요?
0: 얘가 참 보시다시피 순하고 착하고
4: 네.
0: 하나도 말썽 안 부리고 그렇게 하고 잘 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할아버지 외에는 딴 사람한테는 곁을 안 줘요.
4: 네.
0: 걔가 사랑을 받으려 그러면 어느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어? 달가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더 기운받고 그럴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만약에라도 뭐 언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은 뭐 지 곁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면은 좀 애한텐 미안하고 안 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유 예.
4: 아 너무 슬픈 얘긴데. 우선은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0: 그게 그래도 지가 할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기억만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네.
4: 제가 그래서 왔잖아요.
0: 아, 미안합니다 이거. 아유, 뭐, 갠데.
4: 근데, 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0: 네.
4: 네. 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1: 할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행운이.
0: 너 얘기하는 거야. 너도 울었어.

0: 왜 눈물 나와서? 응? 왜 눈물 나와서?
1: 이게 어떻게 이렇게.
2: 혜훈아, 할아버지의 사랑 너도 느껴지지?
0: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끝까지 좀 관심 가져주시고.
3: 네, 제가
0: 뭐 내가 혹시라도 사후에라도 좀 돌봐주실 수 있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 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쨌든 행운이 행복할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우리 행운이랑 할아버님 다시 만나실 수 있게.
0: 감사합니다.
3: 네. 지금은 너무 일러요. 네.
0: 감사합니다.
3: 뭘 좀 한번 해봐.
2: 이제 할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려 볼까요?
3: 우리 행운이가 얼마나 용감한지 보자.
2: 간식을 이용한 스킨십 훈련인데요.
0: 경계를 하네.
3: 경계하죠.
0: 네.
3: 네.
2: 먼저 다가가지 않고 행운이가 다가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3: 옳지. 조금 더 피해줄까? 자. 여기.
2: 어?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죠?
3: 금방 적응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2: 훈련의 기본은 반복. 기분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3: 보세요. 지금 저랑 막 붙어서 왔다 갔다 해요.
0: 네.
3: 이게 필요해요.
0: 그런다.
3: 행운아.
0: 자.
3: 보세요.
0: 이제
3: 막 밀고 들어가죠?
0: 밀고 들어가죠.
3: 네, 이제 막 밀고 들어가죠.
0: 네.
3: 나오세요.
2: 점점 간격을 좁혀가는 게 포인트.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3: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0: 이제 아무,
3: 네.
0: 경계를 안 하네.
3: 네, 네. 그리고 행운이는 딱 이런 성격인 거예요. 내가 마음을 놓으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거를 완전히 마음을 다 놓고,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주는.
0: 네.
2: 혜원아, 벌써 설쌤한테 마음을 연 거야? 다음은 할아버지 없이 산책 훈련을 해볼 건데요.
3: 여기서도 위험하니까 차근차근히 가보자.
4: 가자.
2: 설쌤과는 과연 어떨까요? 잘 나가나 싶더니 자꾸 뒤를 돌아보는 행운이.
5: 선생님, 얘 자꾸 왜 뒤돌아보는 거예요?
3: 할아버지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뮬레이션이잖아요. 할아버지 없을 때도 산책도 잘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2: 설쌤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두리번거리는데요. 급기야 멈춰버리고 맙니다.
3: 네, 행운이가 저기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고집 센 애들은 제가 끌어도 안 와요. 오는지 한번 볼게요. 행운 가자. 옳지. 이런 거 칭찬해줘야지.
2: 다행히 저항 없이 잘 따라오네요.
3: 가자. 봐봐요. 고집이 별로 안 세요. 아주 착한 친구야. 아유, 이뻐.
2: 그 시각, 할아버지는 산책 간 행운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글쎄, 행운이가 뭐 잘 따라다니는지 잘 모르겠네. 궁금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예,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요.
2: 행운이가 다른 사람과 산책한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는 할아버지.
0: 만약에 경우 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지가 적응을 하려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의 손길도 좀 받아들이고 그래줘야 되겠죠.
2: 내심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요. 행운이 잘할 거예요.
3: 여기 딱 운동코스네, 운동코스.
1: 으쌰! 으쌰! 가자!
3: 행운 가자!
2: 이제는 제법 설쌤과도 호흡이 척척. 할아버지와 함께 왔던 곳이라서 그런 걸까요?
3: 아유, 웃고 있어.
2: 잘 따라와준 행운이에게 설쌤도 푹 빠졌습니다.
3: 얘는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한테도 행운이고 너도 행운이고, 어? 할아버지 만난 거 너도 행운이야.
2: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사이란 걸 설쌤도 눈치채셨죠?
3: 봐봐.
2: 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
3: 저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저기 또 한 분 오시는데

0: 설쌤과 훈련을 했지만 행운이 머릿속은 온통 할아버지 생각뿐이네요.
1: 스킨십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면 돼요. 이렇게 연습하면 돼.
2: 봐봐요, 오늘 벌써 이만큼 좋아졌어. 내 손가락 하나지만. 할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아니었어.
1: 이제 가, 할아버지 만나러 갈까?
3: 제가 산책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절대로 안 나오고 고집부리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같이 잘 따라와 주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 두 반응을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0: 이 말은 곧 행운이는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건데요. 단 적응 시간이 조금 필요하답니다.
1: 갈까?
0: 행운아, 얼른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걸음이 빨라진 건 기분 탓인가? 행운이가 훈련하는 내내 밖에서 기다린 할아버지. 행운이도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대요.
4: 아이고.
2: 아유. 아, 할아버지 보니까 막 들땡기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4: 아저씨 하고 어디 갔다 아이고, 왔어? 좋아. 아이고 좋아라.
2: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떨어졌었어.
4: 아저씨하고 어디 갔다 왔어? 어? 산책했어?
2: 네, 우선 즐겨. 우선 즐겨.
4: 아이고.
2: 너무 잘했어요.
4: 잘 따라다녀요?
2: 네, 잘 따라. 아이고. 그래도 할아버지 찾아요. 할아버지를 찾는데, 네. 그래도 제가 가자고 하면 잘 따라오고, 아, 너무 잘해서, 너무 이뻤어요, 진짜.
4: 아이고,
2: 네.
4: 아이고 그래. 아이고, 뭐라. 그래. 아이고. 잘했어.
0: 훈련을 마치고 병원을 찾은 행운이. 아홉 살이면 노령견에 들어서는 나이라 건강검진은 필수인데요.
2: 그럼 가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아,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0: 행운이, 많이 긴장했구나. 별일 없을 거야.
5: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예.
2: 가자, 행운.
5: 아버님이 보시기에 행운이가 요새 제일 좀 문제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4: 소변을 볼 때.
5: 네.
4: 좀 애를 써요.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고 또 뺑뺑 돌다가 또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그렇게. 그래서 그 왜 그러나 궁금하고 그래요.
5: 오늘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들 중에, 네. 이제 비뇨기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어요.
4: 네.
2: 혹시 뭐 결석이나 뭐 방광염 이런 것들 아무래도 요즘은 조금 참을 거예요. 야외 배변 메뉴를 해서. 그래서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쪽도 조금은 한번 같이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5: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넥 하나도 얌전하게 착용. 할아버지는 걱정되시나 봐요.
5: 여기, 네네. 괜찮아.
4: 검사 잘 받아봐. 알았지?
0: 드디어 시작된 건강검진. 혈액검사부터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까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요. 얌전하게 검사받는 행운이. 할아버지에겐 1분 1초가 더디게 흘러갑니다. 행운이 괜찮을 거예요. 얌전히 잘 받고 있는 행운이.
5: 네, 피부병이 좀 있네.
0: 네? 피부병이요? 정말 빨갛게 부어있네요.
5: 지금 표재성 농피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가장 걱정했던 비뇨기 검사는 방광을 찾는 것부터 난관인데요. 선생님 어떤가요?
5: 여기 있네. 방광 정말 작네. 요량이 적어서 지금 이제 방광 내벽이 두껍게 해석돼서 보이는 면이 조금 있기는 한데.
0: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6: 아, 제일 떨리는 순간.
4: 네. 많이 걱정했는데요.
5: 네, 혈액 검사를 봤을 때는 혈액 검사상은 탈수가 조금 있는 것 빼고는 매우 깨끗합니다.
4: 네.
0: 혈액 검사는 무사히 통과.
5: 심장 사이즈나 이제 기도나 폐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심장 청진 깨끗했고 사상충도 없고. 그래서 심장 관련해서는 뭐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와, 심장도 튼튼하대요. 걱정했던 방광 상태는 어떤가요?
5: 방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방광 안에 있는 오줌이 이상한가.
4: 네.
5: 네, 뭐

0: 오줌은 괜찮습니다. 요 안에 있는 부분도 특별히 방광 슬러지 같은 거는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요도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요.
1: 행운이의 건강 상태는 100점 맞죠?
0: 오늘 봤을 때 그나마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1: 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럼 안 되는데.
0: 볼록볼록한 모기 물린 것 같은 모양들이 몇 가지가 조금 번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구진이라고 부릅니다.
2: 원인이 있어요. 목욕을 너무 자주 시키셨어요.
0: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목욕을 너무 자주 시키셨어요. 네.
3: 한 열흘에 한 번씩 시켜요.
1: 자주 씻겨도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대요. 피부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0: 약은 이제 드리는 거 일주일 정도 먹이시고 스프레이 드리는 거 그냥 편하게 칙칙칙 뿌려주시면 됩니다.
3: 알았습니다.
0: 그렇게 해가지고 네. 피부는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3: 알았습니다.
2: 네. 너무 마음이 놓이네요, 네. 선생님.
3: 제가 애 관리를 잘한 편이죠.
4: 어휴, 잘하셨습니다.
3: 혹시라도 네. 나쁜 병이라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너무 선생님 다행이에요. 말씀 듣고 아, 기분이 좋네.
1: 행운아, 할아버지 보러 가자.
3: 행운이 왔어. 아유, 그래. 잘했어. 고생했어.
5: 나는 아는 척 안 할 거야?
3: 이리 나와봐. 응? 나와봐. 나와봐. 옳지.
5: 왠지 지금 좋아서 내가 만지는 것도 몰라.
3: 맞아요.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그냥 엉망이다, 엉망.
2: 네, 오늘 저 걱정 많이 하면서 왔거든요.
3: 네. 네.
2: 와서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 같습니다.
3: 아유, 다행이네요. 네,
2: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3: 네.
2: 우선은 첫 번째 목표는 할아버님 건강하셔서 행운이 다 챙겨주고 가시는 거.
3: 네.
2: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오늘 제가 행운이랑 같이 있어 보니까 좋은 가족 찾고 거기서 잘 적응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감사합니다.
2: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다 지금 건강 상태도 너무 좋다고 하니까
3: 네, 네, 다행이네.
2: 네, 이대로 더 또 건강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3: 네. 네.
2: 이제 걱정 좀 한시름 놓으셨어요?
3: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 아, 할아버님 표정이 너무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3: 아, 예, 감사합니다. 네.
2: 그래도 다른 거 보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 할아버님 건강이라는 거 잊지
3: 네.
2: 마시고
3: 네. 노력해요.
2: 네, 꼭 노력하셔야 돼요.
3: 네.
2: 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3: 감사합니다.
2: 네.
1: 정말 다행이다, 행운아. 마지막으로 행운이 할아버지가 새나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3: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오늘 어렵게 모신 저 설 선생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해 주시고 또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가능하면 몸이 좀 건강해가지고 좀 더 행운이하고 같이 오래도록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 소원은 그겁니다. 네.
1: 소원은 꼭 이루어지겠죠?
3: 가자, 가자.
1: 세상에 하나뿐인 할아버지의 네잎클로버 행운아. 매일 매 순간 할아버지와 행복하자. 할아버지,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0: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똥, 콩.
1: 정음아!
2: 어?
1: 이 책 같이 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2: 어?
3: 무슨 이야기야?
1: 똥 이야기야. 똥! 똥! 똥, 똥? 누구 똥?
3: 자, 커다란 코끼리 똥!
1: 똥, 똥? 누구 똥?
3: 오, 동글동글 토끼 똥!
1: 똥, 똥? 누구 똥?
3: 누굴까?
1: 자,
3: 뿌지직! 새 똥!
1: 와, 재밌다!
3: 우리 또 읽자.
1: 자, 그래. 이번에는 정음이 내가 먼저 읽어.
3: 내가?
1: 제목은?
4: 바꿔라, 한글!
3: 어? 콩? 어? 어?
2: 정말 콩이잖아.
3: 똥이 콩으로 바뀌었어. 똥책 읽고 싶은데.
1: 우리는 똥이 필요해.
3: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한글 용사 아이야.
5: 어? 이?
3: 야.
5: 훈민정음 안녕?
1: 안녕.
5: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똥이 콩으로 바뀌었어.
3: 똥, 똥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똥을 찾으러 떠나자.
5: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8: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여긴 어디지? 응? 가보자! 엿! 이 안에 한글이 있을지 몰라. 보여라. 조심! 저기에 한글 똥이 있어. 그런데 문을 어떻게 열지? 천지?
1: 한글 똥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줄 순 없어. 가위바위보 대결에서 이겨야 할 것이다. 으흡!
0: 가위바위보? 문제 없어?
1: 기회는 단 세 번뿐. 넌 대결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2: 으흡! 진아!
3: 가위, 가위, 호! 가위, 가위, 호!
0: 이런, 두 번 다 지다니.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뿐인데 천지의 지다 공격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 그렇다면 나도 한글로 맞서겠어. 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이기다!

0: 지금이야. 기엇. 수사라 한.
1: 아니, 나의 기다 공격을 이기다로 막아내다니. 한 그는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이런 뿅망치로 오를 만들어야겠어.

0: 총!
1: 저장 완료! 똥! 국민 잡음의 손으로!
2: 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요! 똥! 똥! 콩! 콩! 동글동글! 콩! 콩! 야! 똥! 똥! 오잉? 누가 할아버지 머리 위에 똥을 쌌을까? 아우, 냄새! 누구야? 아유!
1: 한글 똥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짜잔! 오잉! 한글 똥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똥! 똥!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디귿이 오를 만나 또, 또가 받침 이응을 만나 똥, 똥.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똥! 친구들 따라해봐요. 똥! 끝!
1: 똥에서 첫 소리 뜨를 크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종, 콩.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똥에서 첫 소리 뜨를 크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종, 콩.
0: 똥, 콩. 훈민이와 정음이가 똥 책을 읽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똥을 콩으로 바꿔라 한글. 똥이 콩이 되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노, 초.
2: 우와, 바다다!
3: 배 타고 놀자!
4: 배를 저으려면 노가 있어야 돼.
2: 노.
4: 노를 저어라!
3: 저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함께 노를 저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영차!
5: 바꿔라! 영차. 한글!
3: 어? 노가 초로 바뀌었어!
4: 배를 저으려면 노가 있어야 돼.
3: 맞아, 우리는 노가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아! 이!
8: 야!
7: 훈민정음, 안녕?
9: 안녕!
1: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노가 초로 바뀌었어.
3: 노가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노를 찾으러 떠나자.
1: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공개를 쳤죠.
1: 왜 이리 조용하지?
2: 어? 저기 한글 노가 있어. 안돼.
1: 한글을 돌려줘. 천지?
3: 한글 노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자, 이제 똑똑히 보거라. 뜨거운 불이 한글을 파괴할 테니. 헛! 받아!
1: 어? 한글이 불에 타고 있어.
2: 이용사도 위험해. 내가 도와줄게.
1: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타다에 맞서는 한 말은 뭐지?
1: 끄다.
3: 아니, 나의 타다 공격을 끄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어?

0: 니은만 남았어.
1: 하지만 문제없어.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2: 서사라 한글. 헛. 치어. 노. 노.
3: 저장 완료. 노. 훈민정음의 손으로.
4: 노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노! 노! 초! 초! 케이크에 꼽는 초! 얍! 노! 노! 노! 돼지가 노를 저어요. 용차! 용차! 돼지야 힘을 내! 용차! 용차!
1: 한글 노 먹어야지. 냥 냠냠 슈
0: 용차 용차 용차 돼지가 노를 저어요. 노 오잉 한글 노가 어디로 갔을까? 유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노 노 순서대로 써볼게요. 니은이 오를 만나 노 노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노 친구들 따라해봐요. 노
1: 노에서 첫 소리 느를 츠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 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노에서 첫 소리 느를 츠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 초.
0: 노, 초. 훈민이와 정음이가 배를 타요. 노를 젓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노를 초로 바꿔라, 한글. 노가 초가 되었어요. 천지가 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끄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노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노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노를 저어요. 훈민정음이 노를 저어요. 훈민정음이 노를 저어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5: 3 더하기 4는 7.
6: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7: 준비 출동.
8: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9: 출발.
10: 돼버리가 두 번 갔다.
11: 3위 쫓아가야지.
12: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13: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14: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멋진 탑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0: 이제 이것만 다 꽂으면
1: 바꿔라 한글.
2: 이게 뭐야?
3: 벼?
0: 벼?
4: 벼? 아니 왜 유치원에 갈대가 있지? 어,
0: 자. 갈대? 아, 빨대가 갈대로 바뀌었어.
3: 우리는 빨대가 필요해.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1: 어? 이
5: 야
6: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빨대가 갈대로 바뀌었어.
0: 빨대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 빨대를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저기 좀 봐. 절벽에 한글이 있어.
1: 이 다리를 건너면 돼. 저기가 한글 절벽이야.
0: 가까이 가보자.
1: 천지?
2: 한글 빨대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는 다리를 건널 수 없다. 헛! 얇다!
0: 다리 두께가 얇아졌어.
1: 이러다 아래로 떨어지겠어.
0: 천지의 얇다 공격에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얇다에 맞서는단 말은 뭐지?
0: 두껍다. 이제 됐어.
2: 아니, 나의 얇다 공격을 두껍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한글 빨대가 어디 있지? 친구들, 우리 함께 찾아보자.
1: 한글 빠를 찾았어. 이제 한글 대를 찾자. 대는 어디에 있지?
0: 어? 한글 디귿만 남았어. 애는 보이지 않아?

0: 내가 왔어. 한글 빨대를 구하자.
1: 나? 한글?
2: 빨대에 대를 쓰려면 힘을 합쳐야 해. 준비됐지?
0: 준비됐어.
2: 합체!

0: 빨대.
1: 저장 완료. 빨대. 흥민정음의 손으로.
2: 빨대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야. 빨대. 빨대. 휴. 갈 때. 갈 때. 갈 때가 살랑살랑 움직여요. 야! 빨대! 빨대! 기다란 빨대! 오, 빨대! 호호호! 빨대를 꽂아요! 빨대를 빨아요! 아, 시원하다!
1: 히히! 한글 빨대 먹어야지. 냥, 냠냠, 슝.
0: 아, 시원하다. 빨대, 윙. 한글 빨대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빨대, 빨대. 순서대로 써볼게요.
2: 쌍비읍이 아를 만나 빠, 빠가 받침 리을을 만나 빨, 디귿이 에를 만나 대, 빨, 대.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빨대. 친구들 따라해봐요. 빨대. 끝.
1: 빨대에서 첫 소리 뿔을 그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갈대, 늑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빨대에서 첫 소리 뿔을 그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갈대, 늑대. 히힛.
2: 빨대, 갈대. 훈민이와 정음이가 빨대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빨대를 갈대로 바꿔라 한글. 빨대가 갈대가 되었어요. 천지가 얄따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두껍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빨대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빨대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빨대로 놀아요. 훈민정음이 빨대로 놀아요.

0: 훈민정음이 빨대로 놀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토끼, 도끼.
1: 이제 준비 끝! 어, 잠깐만! 응? 간판도 써야지! 아! 장, 난, 깜, 병, 여기에 붙이자. 응. 여기는 장난감 병원이에요.
2: 아픈 장난감 어서 오세요.
1: 오세요, 오세요.
3: 여기가 바로 장난감 병원인가요?
2: 네. 네.
3: 여기 아픈 토끼가 있어요. 토끼!
2: 어디가 아픈가요?
3: 귀가 아파요.
2: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치료해드릴게요.
1: 네.
3: 잘 부탁해요.
2: 네. 네.
1: 어, 많이 아팠지.
4: 괜찮아요.
1: 자. 응. 자. 자.

0: 다 됐다. 치료 끝. 토끼야, 이제 안 아프지?
1: 안 아프지.
2: 다행이다.
3: 바꿔라, 한글.
4: 이게 뭐야? 이건 도끼잖아. 토끼가 도끼로 바뀌었어.
1: 우리가 토끼를 잘 치료해줬는데.
4: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아이야!
5: 아, 이.
4: 야!
5: 훈민정은 안녕?
1: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토끼가 도끼로 바뀌었어.
4: 토끼, 토끼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토끼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뭐지? 어, 조심해.
1: 악당 로봇이었어. 전기가 없어서 멈춘 것 같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0: 어? 여기 좀 봐. 한글 토끼가 있어.
2: 천지?
3: 한글 토끼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악당 로봇이 가만두지 않을 거다.
1: 천지, 내 말대로 되진 않아? 입이 전기가 다 떨어졌거든.
3: 으? 곧다!

0: 멈춰서 충전을 멈춰야 해. 내가 악당 로봇에 관심을 끌게. 그때 충전기를 뽑아.
1: 응. 지금이야. 꼼짝도 안 해. 야용차가 위험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꽃다이 맞서는 낱말은 뭐지? 대답!
2: 아니, 나의 꽃다 공격을 빼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안 돼!
3: 한글이 파괴됐어.
0: 토끼에 토만 남았어.
4: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게.
5: 나라 한글!
6: 자...

0: 저장 완료! 토끼! 훈민정음의 손으로!
1: 토끼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와, 토끼를 찾았다!

0: 도끼.
1: 괜찮아?
2: 많이 아팠지?
1: 그러니까.
2: 아프지 마.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토끼! 토끼! 도끼! 도끼! 야하! 도끼! 도끼!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요! 야압! 슝! 토끼! 토끼! 토끼는 귀가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깡충! 깡충! 토끼가 뛰어가요! 깡충! 깡충!
4: 한글 토끼 먹어야지. 냥, 냠냠.
3: 깡충, 깡충, 깡충, 윙. 한글 토끼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토끼! 토끼! 순서대로 써볼게요. 티읕이 오를 만나 토, 쌍기역이 이를 만나 끼, 토, 끼.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토, 끼. 친구들 따라해봐요. 토, 끼.
4: 토끼에서 첫 소리 트를 드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끼, 도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토끼에서 첫 소리 트를 드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끼.

0: 도끼.
1: 토끼, 도끼. 훈민이와 정음이가 장난감 병원을 열었어요. 토끼를 치료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토끼를 도끼로 바꿔라 한글. 토끼가 도끼가 되었어요. 천지가 꽃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빼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토끼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토끼가 나왔어요. 토끼, 귀가 길어요. 토끼, 귀가 길어요. 토끼 귀가 길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넘버블럭스 친구들
3: 고이라.
2: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3: 90까지 합세.
4: 우리 같이 놀자.
2: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2: 당신
5: 우리 모두 8.
2: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2: 넘버블럭스 4대 가족.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2: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2: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4: 스쿨버스.
5: 내일 떠놀자.
6: 데이비팅.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데이비핑과 함께.

번개별을 깨울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일어나라.

0: 재밌쇼. 재밌송의 재미구슬엔 언제나 재미있는 놀이가 한다들. 그럼 팔자가 구슬 뽑아주시오.
1: 오늘의 구슬은 뭘까? 와, 응? 이 귀여운 가족 인형은 뭐지? 어?
0: 바로 엄마 아빠 놀이.
2: 우와, 재밌겠다.
1: 그럼 나는 형아 할래.
3: 그러면 나는 언니.
1: 나는 큰 언니.
0: 나는 아빠.
4: 알아? 그럼 내가 엄마?
1: 엄마.
0: 여보.
4: 그래.
5: 재밌송 아빠, 아라 엄마, 그리고 별반짝 아이들. 정말 재밌겠죠? 엄마 아빠 놀이를 더욱 재밌게 하라고 내가 아주 특별한 안경을 준비했어. 오케이. 파! 안경으로 엄마 아빠의 성격을 정할 수가 있지. 번개맨은 지구별 친구들을 만나고 올 테니까 재밌게 놀고 있어. 번개 동.
0: 알아.
4: 안경 골라볼까?
0: 이걸로 하자.
4: 그래.

0: 여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애들이 보고 배우겠어요.
1: 나도 피곤해요. 쉴 때 푹 쉬어야 힘이 나서 더 놀아주다쏭.
0: 애들 잘 때 쉬면 되잖아요. 어? 쉬는 날이라고 그저 뒹굴뒹굴. 아니, 애들 안 볼 거면 나가서 운동이라도 좀 하던가요.
1: 예, 얘들아. 잠 좀 자자.
2: 자자.
1: 나도 좀 자자.
0: 지금이 몇 시인데 재우는 거예요? 이따 밤에 잠 안 자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당신은 왜 자려는 거예요? 이런 나랑 밖에 나가서 애들이랑 좀 놀아주라고요.
1: 왜 아빠만 놀아줘야 돼요? 엄마가 같이 밖에 나가서 놀아주면 되잖아요.
0: 아빠만 놀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빨래, 설거지, 청소, 집안일이란 집안일은 갖가지 여러 가지 오만가지 다 쌓여있고, 아 그리고 당신이 일하러 나갈 때 내가 계속 애들 보니까 당신 쉬는 날 내가 애들 받아내는 게
1: 나 아빠 안 해.
0: 뭐라고요? 나도 엄마 안 해.
3: 엄마 아빠 싸우지 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화만 내니 늘 벌 받는 기분이야. 불안하고 겁나서 놀기도 무서워요. 매일 화만 내는 엄마 아빠 싫어.
4: 우리가 엄마 아빠 할래.
3: 응.
4: 바꿔요.
5: 내가 엄마 할게.
3: 응, 그럼 내가 아빠 할게.
5: 어떤 안경을 고르지?
3: 이거랑

0: 아빠는 우리만 보면 한숨을 쉬어. 우리가 싫은가 봐.
1: 언제나 힘이 없는 엄마 아빠 보면
2: 우리까지 힘이 없어져요.
0: 참, 오늘 엄마 아빠 노래는 재미 하나도 없네. 응?
2: 얘들아, 우리 그만하자. 기분이 우울해져.
3: 아니, 나는 재밌어니 엄마 아빠 노래 하자고 해서 한 건데.
0: 뭐, 나 때문이라고?
4: 재밌성이 놀자고 한 건 맞아.
0: 아니, 재밌다고 할 때를 언제고.
2: 얘들아, 싸우지 말자.
4: 재밌성이 놀자고 한 건 맞아.
2: 재밌성이 먼저.
4: 아까 공을 뽑았고 가족 인형. 그러고 보니 아이고도 조금.
5: 와, 드디어 번개별 친구들이 다투고 짜증낸다.
6: 엄마 아빠 놀이 최고.
5: 우리도 해볼까?
6: 그럴까?
5: 우린 어떤 안경을 고를까?
6: 나 이거.
5: 그래, 이거. 얘들아, 엄마 왔다.
7: 얘들아, 아빠 왔다.
8: 응? 아차, 엄마. 아차차, 아빠?
0: 그래. 노랑별 엄마, 아라 엄마는 재미 하나도 없었거든. 아차 엄마, 아차차 아빠, 기대해보겠송.
2: 그래, 그럼 너희가 해봐.
5: 자, 엄마 아빠 놀이 시작!

0: 여보, 우리 애들 어떡하죠?
1: 여보, 나는 어떡해? 얘들아, 이제 잘 시간이다.
2: 잘래요.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0: 그래, 그래.
3: 난 잠이 안 와. 더 놀고 싶은데.
0: 안 돼, 막내야. 일찍 자야 내일 또 신나게 놀지.
3: 엄마, 아빠, 저 더 놀고 싶어요.
0: 어휴, 우리 막내, 놀고 싶어요? 여보, 우리 애기가 놀고 싶다는데 어쩌죠?
1: 그럼 딱 한 번만 허락할까요?
0: 어? 야호! 엄마, 아빠 최고!
2: 그럼 우리도 놀까?
3: 밤늦게 집안에서 쿵쿵 뛰어놀면 안 되잖아요, 엄마.
0: 쿵쿵 뛰고 싶어요. 네? 네? 아유, 귀여워. 여보, 우리 막내가 뛰고 싶다는데 어쩌죠?
1: 그럼 딱 한 번만 허락할까요?
0: 야호! 베개 전쟁!
1: 누구세요?
4: 아, 아랫집인데요.
1: 아이네네.
4: 아, 이렇게 밤에 쿵쿵 뛰면 어떡해요?
0: 죄송합니다.
1: 죄송해요.
4: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1: 저는 재택근무라서.

0: 이제 진짜 진짜
1: 마지막이야.
2: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아, 네.
2: 너무 시끄러워요.
1: 미안합니다. 얘들아, 그만 뛰어.
0: 그래, 그만 뛰어. 우리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1: 미안합니다.
2: 아이고.
1: 얘들아, 쪼.
0: 얘들아, 그만.

친구들, 아니 엄마 아빠 놀이가 왜 이렇게 엉망이겠지? 이 밤중에 이렇게 떠들며 놀다니. 게다가 엄마 아빠 말씀을 듣지도 않잖아. 안 되겠군. 지혜 파워가 필요해. 모두에게 지혜 파워.

0: 아빠 놀이 안 할래.
1: 화내는 엄마 아빠, 한숨만 쉬는 엄마 아빠, 뭐든지 허락하는 엄마 아빠, 이런 엄마 아빠 놀이는 재미없어요.
2: 그렇다면 정말 우리 친구들이 꿈꾸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엄마 아빠일까요?
3: 그건 우리랑 알아봐요! 친구들!
4: 자, 안녕! 자, 오늘은 엄마, 아빠 역할을 한 친구들에서 엄마, 아빠를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뚝딱이가 묻고 엄마, 아빠가 대답한다. 첫 번째 엄마, 아빠 만나보실까요? 먼저 화난 엄마, 아빠 나와주세요.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5: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3: 네. 화가 많이 나셨네요. 화난 엄마, 화난 아빠. 왜 그렇게 화난 눈썹이 있겠어요?
5: 처음엔 제 눈썹도 예뻤답니다. 매일매일 화를 내다 보니 눈썹이 이렇게 변해버렸죠.
3: 왜 그렇게 화가 나시나요?
6: 여러 번 말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더 목소리가 커지고 화난 것처럼 말하게 되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아, 주로 어떤 말을 하셨죠?
5: 제자리에 앉아서 밥 먹어라.
6: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라.
5: 바닥에 과자 흘리지 마라.
6: 동생들에게 양보하라.
5: 언니에게 양보해.
3: 잠깐. 끝이 없네요. 그러면요.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5: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6: 사랑하는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게 돕는 일은 절대로 그만둘 수 없죠.
4: 그러니까 사랑해서 아이가 잘 컸으면 해서 잔소리가 쌓이고 쌓여서 큰 소리가 된 거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엄마가 화를 낸 큰 목소리로 말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친구들 나와보세요.
7: 너무 무서워요.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면 좋겠어요.
8: 엄마 아빠가 조용히 말해주면 좋겠어요. 소리 치니까 잘 안 들려요.
5: 그랬구나. 이제부턴 가까이 가서 눈을 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속상했다니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6: 얘들아, 아빠 이제 화 안 낼게.
5: 엄마도 이제 화 안 낼게.

0: 그럼 뚝딱이가 묻고 엄마 아빠가 대답한다. 두 번째 엄마 아빠께 묻겠습니다. 힘없는 엄마 아빠 나와주세요.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1: 부르셨어요?
0: 또 한숨을 왜 그렇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나요?
1: 힘이 들어서요. 지쳐서요. 처음엔 저도 힘이 넘쳤죠. 그런데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되었어요.
0: 네, 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1: 아이들을 보살피고 건강한 음식해서 먹이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하루 동안 쌓인 설거지에 내일 아침 준비, 아이들 빨래, 해도 해도 끝없이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힘이 빠지고 한숨이 늘었어요.
2: 퇴근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집에 오면 이 애엄마도 도와줘야 되고 또 아이들이랑도 신나게 놀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 피로가 쌓여서 점점 더 힘이 없고 그래요.
3: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한숨을 호도도도도도도도도 그리고 힘이 없으시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4: 눈 시보게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5: 나도 같이 힘이 빠져서 놀아도 재밌지가 않아요.
1: 싫어하다니요. 귀찮아하다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다만 지친 마음에 미안해라.
2: 앞으로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는 정말 더 조심해야겠어요. 저 이제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을게요. 우리 힘낼게요.
6: 우리도 엄마 아빠를 도와줄게요.
7: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자, 그럼 뚝딱이가 묻고 엄마 아빠가 대답한다. 마지막 순서 모두들 다 되는 아빠 엄마 모실게요.
8: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9: 다 되는 엄마
10: 다 되는 아빠입니다.
0: 네. 정말 궁금한데요. 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건가요?
9: 그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요.
10: 그 울거나 떼쓰면 다 들어주게 돼요.
3: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친구들이 예쁘다고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꼭 곤란해요. 그리고 가정에 규칙이 있는데 자꾸 바꾼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자, 규칙을 자주 바꾼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친구들 마음 놔주세요.
11: 해도 해야지 안 해도 되는지 점점 헷갈려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12: 그래서 그냥 말을 듣지 않고 떼쓰고 싶어져요.
9: 앞으로는 지켜야 할 우리 집 규칙을 아이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랬다 저랬다 안 할게요.
10: 아무리 귀여워도 아무리 떼를 써도.
9: 우리 이제
10: 다 되지 않아요.
13: 우리도 떼쓰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14: 사랑해요.
3: 그래요. 우리 모든 엄마 아빠들은

0: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하게 잘 컸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높은 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거예요.
1: 맞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를 정말 정말 사랑해요.
2: 지금 뭐 하는 거냐?
3: 뭐하기 뭐 하는 거야? 재밌는 엄마 아빠 놀이 하는 거지.
2: 아.
4: 사랑해요.
5: 사랑해요.
6: 친구들, 오늘은 엄마 아빠의 날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라고 꼭 말해줘요.
7: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도요. 두 팔 벌려 꼭 안아주세요.
6: 오늘은 특별히 웃음 파워를 집으로 보내줄게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으로 웃음 파워!

0: 잘했어요. 우리 씩씩하게 한 번 더 파워 체조해요.
1: 했어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홍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0: 동물학체 시리즈.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0: 우리 모두
9: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올리면 더 맛있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신나는 코로나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코로나 유치원.
8: 데이리핑.
9: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10: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11: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12: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13: 베이비핑과 함께.

0: Ready? One, two, three!
1: Oh.

0: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롱.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아니? 싫어. 고마워. 이것도 지겨워. 그럼 TV로 애니메이션 보는 건 어때?

고마. TV 속에도 눈이 계속 와. 정말 심심하다고. 어쩜 이렇게 심심할 수가 있담. 혹시 영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